축제인데요. 이번 예술제에서는 전통악기와 서양악기, 노래, 무용과 댄스, 미술, 문예창작 등 모두 7개 부문으로 진행이 되고요. 만 9세부터 24세까지 전국의 장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6월 1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문화기획팀 02-855-5155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이번 축제에서 장애 청소년들이 음악과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요. 청취자분들도 장애 청소년들의 도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인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변진섭의 20살의 여행.

0: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김초엽 소설 양면의 조개껍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설은 지구 밖 루피너스 행성계 셀분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셀분인 주인공을 통해서 나와 한 몸으로 사는 나와 다른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존중하면서 그 함께 존재하기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소설은 주인공 셀리가 지구인 의사에게 뇌신경 조절술을 의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셀리는 루피너스 행성계에서 셀분인 뇌신경 조절술을 할 수 있는 다섯 군데의 병원 중에서 단번에 거절하지 않은 병원을 찾아온 건데요. 지구인 의사는 행성계 경계로 나가서 그 셀분인 의사에게 시술 받으시지요라고 하지만 완행 우주선을 타고 가야 하고 또 행성의 경계까지 가려면 1년여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그 터널 멀미가 심한 셀리는 셀분인 의사가 동반해야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서 간곡하게 지구인 의사에게 신경조정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0: 예, 작가의 상상력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요. 지구인이 아닌 셀리가 자신과 다른 존재와 한 몸으로 살면서 다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라면 드라마에서 좀 볼 수 있었던 다중인격 같은 그런 건가요?
1: 네. 뭐 셀리닌이라 호명받는 주인공 셀리는 두 개의 자아를 가진 존재입니다. 예. 그 소설은 처음에 이 둘을 셀리 A, 셀리 B로 명명했는데요. 이후에는 소설 화자를 셀리로 또 셀리와 함께 존재하는 또 다른 존재를 레몬으로 호명합니다.
0: 예.
1: 셀리는 지구인에게 입양되어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가끔 그 다른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 또 아침과 저녁에 행동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또 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몇 시간마다 달라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살의 어느 날 셀리와 함께 셀리의 몸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존재가 셀리에게 말을 걸어왔거든요. 이런 얘기했어요. 제발 그 멍청해 보이는 원피스는 입지 마. 내가 그 천조가리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니까. 뭐 이렇게요.
0: 셀리 몸에 함께 살고 있는 존재는 그러면 남자인가요?
1: 뭐 그런 것도 같고 또 아닌 것도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까지 소설에서 성별이 밝혀지지는 않으니까요. 또 소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셀리는 처음에 자신에게 말을 건 그 애는 바로 자신이고 또 그 목소리를 자신의 조금 다른 면이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깨어있는 나, 또 거울 앞에 설 때면 혐오감을 느끼는 나, 또 사람들의 시선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나, 그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목소리의 주인은 그러니까 그 애, 타자였던 겁니다.
0: 예.
1: 시간이 지나면서 셀리는 자신과 타자인 그의 존재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둘은 낮과 밤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썼는데요. 뭐 하루는 셀리가 또 다른 하루는 그 애가 의식을 점거하면서 살게 되었죠. 셀리가 의식의 주인이 되면 그 애는 그 시간 동안에 무의식 아래로 침전합니다.
0: 예.
1: 반대로 그 아이가 주인이 되면 셀리가 무의식으로 가라앉는 방식으로요.
0: 한 몸에 두 자아가 존재하고요. 서로 번갈아서 의식의 주인이 된다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 셀리는 처음에는 그 애와 한 몸으로 지내는 것이 좀 합이 잘 맞지 않는 2인 삼각 경기를 뛰는 것처럼 뒤뚱거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표면에 있을 때와 그 애가 표면에 있을 때의 감각은 확연히 달랐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의식을 지배하고 몸을 움직일 때 한 번도 그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 애는 몸을 좀 역겨워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그 애는 셀리의 몸을 불편해하면서 의식 표면으로 나와서 몸을 직접 움직일 때보다 의식 아래에 있는 것을 편안해했대요. 그래서 주로 밤이 그 애의 시간이 되었고요. 밤에는 밖에 다니거나 뭐 쇼윈도에 얼굴을 비춰보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또 주로 침대나 책상에서 가만히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 애는 외모에 크게 민감했고 셀리는 그 애가 좀 바보같이 한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0: 예, 한 몸에 존재하는 셀리와 그 애의 갈등은 둘 사이에서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1: 네, 우선 둘은 한 몸이었기에 그 애가 느끼는 괴로움은 셀리와 셀리에게도 흘러들어서 그 셀리도 좀 우울하고 또 기분이 무거웠더랬습니다.
0: 예.
1: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둘은 어른이 되자마자 도망치듯 지구를 떠납니다. 지구를 떠나자 이들에게 향하던 정형화된 역할에 대한 기대도 좀 흐릿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다음이란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죠. 셀리와 그 애는 인류의 적절한 무관심 속에서 편안했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지구인들과는 왜

0: 외모도 사고방식도 다른 기이한 인류의 아종들이 뒤섞이는 장소도 또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지구인들의 기준이나 행동 양식의 강요 등은 뭐 당연히 없었지요. 하지만 그 애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불일치의 감각, 불쾌감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각만큼은 계속 남아서 그 애와 셀리를 괴롭혔죠.
1: 예. 그렇다면 앞서 말씀을 하신 뇌신경 조절술은 셀리가 그 애와의 불편함을 견디다 못해서 선택한 시술인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셀리가 자신과 그 애를 분리시키고자 선택한 시술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류경아라는 지구인 다이버와의 삼각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류경아 일행은 루피너스 바다 생태계를 촬영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요. 깊은 바다를 탐색하는데 셀리와 한 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애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 애는 깊은 바다에 잠수하면서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꼈거든요. 그 애는 능숙하게 또 아무 장비 없이도 지구인 다이버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버 류경아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류경아는 셀리와 그의 존재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둘은 라임과 레몬으로 구분해서 호명하면서 다른 행성의 바다 탐험을 또 둘에게 제안하기도 했죠. 셀리와 레몬은 류경아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감정을 의식하고 또 갈등도 하고요. 또 경계도 했던 겁니다. 감정이 서로에게 흘러드는 데다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교차되는 순간이 혼용되면서 매우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셀리는 레몬과 분리되고 싶었던 겁니다.
1: 예. 레몬이 동의를 했을까요? 또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샴쌍둥이 분리 수술처럼 한 몸에 사는 두 독립된 존재의 분리 또한 매우 위험할 것 같은데요.
0: 네. 레몬은 셀리의 독단적인 선택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액체처럼 자꾸 서로에게 흘러드는 감정과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온전히 주체로서 느끼고 판단하고 행위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 때문에 잠수할 때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또 관계를 형성하는 지구의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셀리의 주장에 레몬도 설득된 거죠. 그래서 시술에 동의합니다. 사실 셀리는 개별적 개체가 아니면서도 자신과 너무 다른 존재의 레몬을 가까이 둘 자신이 없었습니다. 둘은 결국 분리시술을 위해서 현재처럼 서로의 의식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통합정신조절제 이런 약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둘은 이전처럼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에 끼어들면서 전환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깊은 바다에서 잠수하다가 거친 물살에 휘말린 이후 레몬의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1: 마침내 셀리와 레몬이 분리가 된 건가요?
0: 네. 그 셀리는 자신은 레몬을 대체할 수 없었다. 이것을 분리된 이후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레몬과 분리되고 싶었지만 정작 레몬이 사라졌을 때는 마음을 도려낸 것처럼 허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후 셀리는 류경아의 제안으로 자신이 태어난 셀분이라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어딘가에 자신과 같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설렘을 안게 된 거죠. 셀리는 점차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면서 자신이 두려워했던 어둡고 깊은 바닷속을 오히려 편안해했던 레몬의 감각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검푸른 물속의 외로움과 동시에 찾아든 자유로움을 경험하죠.
1: 예, 다른 존재가 드디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할 수 있게 됐군요.
0: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소설은 몸이라는 하나의 개체에 존재하는 셀리와 레몬처럼 다른 존재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장애와 비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겠죠.
1: 예.
0: 셀리와 레몬이 지구인이 아니라는 점, 이것이 어쩌면 인정의 공존이라는 실현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지구인 류경아를 통해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는 덕분에 인류의 공존의 가능성,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성숙한 존재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 네, 장애인 문학 오늘은 김초엽의 소설 양면의 조개껍데기 만나봤습니다.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알면 일상이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다루는 악기가 있으실까요?
1: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오빠였거든요.
2: 그래서 피아노?
1: 좀 오래되긴 했지만 기타를. 예.
2: 아, 기타. 예. 네. 그럼 지금도 칠 줄 아세요?
1: 그럼요. 오래되긴 했지만.
2: 네. 저는 어릴 때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예. 네. 물론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하지만 악기를 할 줄 알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밴드 활동을 꿈꾸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직장인 밴드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직장인 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음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직장인 네. 밴드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밴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2: 그렇죠.
1: 거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퇴근하고 모여서 이 합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 중에 먼저 색소폰 연주자 김준영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대학 때부터

0: 때부터 밴드 활동을 해왔고 그 이후에 이 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밴드의 시작을 탄탄하게 해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밴드 자체는 2012년도부터 했고요. 그때는 이제 다들 대학생들이어서 대학생 밴드로 시작을 했다가 재결성을 2017년도쯤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색소폰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보컬이랑 이제 건반이랑 좀 협소했어요. 그 악기 구성 자체가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기타도 있고 건반도 두 대나 있는데 그때는 악기가 적으니까 사운드가 이제 가득 차는 부분이 없어서 색소폰이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면서 근데 모든 밴드가 어쨌든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야지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친하게 돼야 되고요. 가치관도 잘 맞아야 되고 가끔 가다가 발생하는 뭐 갈등 같은 경우에도 잘 해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음악하는 사람들 고집이 좀 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견 충돌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랑 형 두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또 친구들이 동갑이에요. 다섯 명에서. 그래서 본인들끼리 또 동갑이니까 또 친하게 또 지내고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 아니면 사실 사회에서 이렇게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데 이 밴드 안에서도 되게 돈독하게 친구로 잘 지내고 이래서 그 저희 밴드가 또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 밴드 멤버들이 화합이 잘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군요.
0: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였고요. 또 공동체 마인드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밴드가 해체가 되지 않고 잘 이어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2017년에 만들어졌고요. 2019년부터는 매해 공연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공연을 할 거라 지금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연주를 감상해 보시죠.

0: 네. 연주를 들어보니까 여러 악기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그러면 김준영 씨는 색소폰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1: 그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색소폰을 배우고 있었고요. 김준영 씨의 아버지도 악기 배우는 걸 권유했다고 합니다.
0: 예.
1: 근데 그때 이 색소폰을 배우기로 결심을 했고 실용음악학원에서 배웠는데요. 문제는 악기를 매일 연주하고 싶은데 주말에는 학원이 쉬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염까지 걸릴 정도였는데요.
0: 예.
1: 그래서 평일에는 학원에 가고 주말에는 교회 찬양팀에 찾아가서 활동했습니다.
0: 예. 역시 네. 교회가 좋습니다. 색소폰의 매력에 빠져있다는 게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군요.
1: 네, 지금은 다른 악기와의 어우러짐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가 바로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김준영 씨는 그 무대가 너무나 값지고 좋은 경험이다라고 했는데 그 뜻을 들어보시죠.
2: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남들 앞에 선보이는 큰 이벤트를 하니까 그 각자의 그냥 자존감 같은 것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요. 각자 직장 내에서는 그냥 사회 구성원이고 그냥 장애인이고 사회적 약자고 이런데 저희가 물론 뭐 장애인 밴드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비장애인 멤버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 뭐 장애인 그 구성원들만 남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평소에 이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나 직장 동료나 가족들에게 나의 뭔가 숨겨진 모습, 숨겨진 매력 그런 것들을 무대 위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좀 선보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같이 만들어가 맞춰가는 이제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요. 되게 소중한 인맥이라고 생각하고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도움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 내어서 와주는 지인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공연 때마다 이제 도움을 주려고 왜냐면 스태프로 이제 일을 해주려고 하는 지인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매년 하는 이 이벤트가 굉장히 값지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1: 네. 사실 직장인 밴드라고 하면 많은 분

0: 공연들이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요즘은 실력이 다 좋아서 이 좋은 공연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해마다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회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분이 안재영 씨인데 이분은 교사고요. 이 밴드에서는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1: 드럼 네. 배우기가 어려울 텐데요.
0: 그렇죠. 심지어 이분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예. 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제가 드럼을 좀 배웠다고 하는 거는 초등학생 때 4학년인가 5학년 때 한 학기 정도였고요. 그 뒤에는 그냥 여기저기서 치면서 그냥 제 마음대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더라고요. 요 정도까지는 되더라고요. 엄청 막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단원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한 공연 4번 정도 할 만큼은 되는 것 같습니다.
3: 그래도 드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뭔가 더 배우거나 독학을 하시진 않나요?
2: 아, 그냥 와서 연습하는 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드럼은 약간 저한테 기본 옵션 같은 거라서 저는 항상 그 다른 사람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라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 노래를 한두 곡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악기 할 수 있는 게 없나 좀 두리번 한다든지 그래서 드럼은 기본으로 놓고 내가 좀 딴 거 조금씩 끼어들어서 할 게 없나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예, 다른 악기나 다른 포지션에도 늘 관심을 두고 네. 계시는군요.
0: 그러니까 드럼은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공연도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 보통은 공연하기 위해 연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른 게 낮에 공연을 뭐 시간을 다 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하기 위해 공연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공연이라는 목표가 없으면 연습을 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연을 우리가 일정이 힘들더라도 잡고 그거를 위해서 그때 목표를 딱 잡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공연 앞두고 한 두세 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하는데 매력은 역시 우리가 준비한 공연에 우리가 부른 손님들이 와서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놀고 그 다음에 끝나고 영상 같은 거 막 보내주고 올려주고 공연 잘 봤다 하고 그런 순간이 매력이고 그런 순간이 힘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0: 네. 올해 공연은 9월 즈음에 할 예정인데요. 올해 주제는 파격입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고 다양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미리 알려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각자 어떤 걸 할지는 베일에 쌓여 있죠.
4: 그래도 살짝 알려주시면.
0: 살짝. 네. 일단 김준혁 씨는 이 색소폰과 어울리면서도 기존에 안 하던 장르를 할 것 같고요. 안재영 씨는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가 되는데 네, 앞으로도 이 밴드 활동 열심히 하면서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4: 네, 네. 화제 집중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4: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베이로의 99.9.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주제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바꾼다, 어떤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AI 시대 장애인 일자리는 사라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넓어질까요?
1: 네, 정말 시대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AI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먼저 걱정을 하시죠.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하면 장애인은 더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만 볼 게 아니라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그동안 일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0: 예, 그러니까 AI를 위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도구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분들이 취업하기 어려웠던 이유가요. 출퇴근이 어렵다, 말로 빠르게 소통하는 일이 어렵다, 손으로 문서를 빠르게 작성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선택하기도 취업을 하기에도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음성인식, 화면읽기 프로그램, 자동자막, 번역 프로그램, 챗봇, 업무 자동화 도구 같은 기술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매달 새로운 최신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술을 잘 활용하면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0: 그러면 실제로 어떤 직무들이 가능할까요?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 네, 관련된 직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자료 정리와 데이터 검수 업무입니다. 요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미지, 문서, 설문, 상담 기록, 영상 자료처럼 정리해야 할 데이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문서에 잘못 입력된 글자를 찾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업무는 대인관계 능력이나 협업보다는 기준을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일정한 규칙을 잘 따르고 반복 작업에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0: 예, 흔히 데이터 업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전문직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안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AI 개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I와 관련된 일자리에도 아주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요. 고급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데이터를 모으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 업무를 장애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0: 발달장애인이 너무 복잡한 문장이나 절차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이거는 장애 경험 자체가 전문성이 될 수 있겠군요.
0: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장애는 일터에서 늘 약점으로만 여겨져 왔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장애 경험이 아주 중요한 전문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해 봤는데 신청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해를 못하겠다. 한 화면에 정보가 너무 많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가 모두에게 쉬운지 점검하는 사용자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예, 장애인 일자리를 복지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품질을 높이는 일로 볼 수 있겠군요.
0: 네, 디지털 접근성 점검은 장애인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노인, 어린이, 외국인,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서비스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쉬운 서비스가 됩니다.
1: 그렇군요. 세 번째 직무는 어떤 직무인가요?
0: 네, 세 번째는 AI와 보조기술을 활용한 사무지원 업무입니다. 예전에는 보고서 작성, 회의록 정리, 이메일 작성 같은 업무가 장애인에게 큰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성으로 글을 입력하거나 긴 문서를 요약하거나 맞춤법을 확인하거나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도구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AI가 모든 일을 대신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시작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실수를 줄이고 속도를 보완해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로 타이핑이 어려운 분은 음성입력을 활용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은 자동자막과 문자회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업무 지시를 체크리스트나 이미지로 바꾸어주는 방식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에서 기술은 단순히 멋진 장비가 아닙니다. 제대로 쓰이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도 있는데요. 기술만 있다고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1: 어떤 점이 함께 필요할까요?
0: 네, 첫 번째로 직무가 구체적으로 쪼개져야 하는데요. 사무보조라고만 하면 너무 넓지만 문서 제목 정리하기, 첨부 파일 이름 바꾸기, 회의 자료 순서대로 저장하기, 고객 문의를 유형별로 분류하기처럼 나누면 할 수 있는 일이 쉽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교육 방식이 쉬워져야 하고요. 특히 발달장애인에게는 말로 한번 설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 훈련하거나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AI 업무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보다는 우리 회사 업무 중 어떤 부분을 장애인이 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1: 예, 결국 미래의 일자리는 사람을 일에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일을 사람에게 맞게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정확합니다. AI 시대의 장애인 일자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대체가 아니라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일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예, AI 시대에도 장애인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데이터 검수, 디지털 접근성 점검, 보조기술을 활용한 사무지원처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를 잘게 나누고 쉬운 교육과 적절한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의 미래는 기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관점으로 사용하느냐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배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되어야만 합니다.
1: 네, 장애인 일자리, 오늘은 AI 시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백지영의 사랑 안에.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 공감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5월 한 달 동안은 안내견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벌써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요?
2: 네, 한 달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안내견의 역사부터 안내견과 파트너가 만나기까지의 과정, 또 안내견에 대한 인식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시야를 좀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한 달 내내 안내견 이야기를 했지만 안내견은 장애인을 돕는 여러 도우미견들 중에 하나거든요. 안내견만큼이나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고 또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내는 도우미견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우리는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1: 예. 네.
2: 그래서 오늘은 그 다양한 장애인 도우미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안내견 말고 다른 도우미견들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2: 지금 우리는

0: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장애 도우미견은 크게 다섯 종류인데요. 시각, 청각, 지체, 치료,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더해진 뇌전증 도우미견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청각 도우미견이라고도 불리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예,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다른 도우미견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익숙한데요. 청각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0: 말 그대로 소리를 대신 들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다 보면 들어야 할 소리들이 참 많잖아요. 초인종 소리, 알람 소리, 화재 경보음, 아기 울음 소리, 그리고 뒤에서 다가오는 자동차 경적까지도 청각장애인들은 이런 소리를 듣기 어려우니까 청각 도우미견들이 이 소리를 듣고 파트너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주는 방식이 조금 특별해요. 큰 소리로 짖는 게 아니고 파트너의 몸을 톡톡 건드려서 신호를 보낸 다음에 소리가 난 곳으로 안내를 하거든요. 그 소리를 듣기 어려운 파트너를 위해서 몸으로 말을 거는 셈이죠.
1: 그런데 안내견과는 다르게 주로 소형견이 활동을 한다고요?
0: 맞아요. 안내견 하면 대부분 큰 체구의 리트리버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청각 도우미견은 시추나 푸들처럼 작은 강아지인 경우도 많고 사실 견종이 다양합니다. 소리에 잘 반응하는 성격이면 견종은 크게 가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뜻 보면 평범한 그 반려견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겉으로는 평범한 반려견처럼 보이더라도 청각 도우미견이 파트너의 일상에서 해내는 역할은 정말 큽니다. 도우미견 도도와 함께하는 한 청각장애인 파트너분은 도도와 단둘이 다른 사람의 동행 없이 먼 곳까지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해요.
1: 예.
0: 네,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혼자서도 갈 수 있구나 하는 독립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1: 예, 안내견처럼 장애를 보조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지체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0: 지체장애인 보조견은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분들 곁에서 일상 동작을 돕는 역할을 하고 함께하는 도우미견이에요.
1: 예.
0: 네, 하는 일을 들어보면 정말 손과 발이 되어준다라는 말이 또 실감이 되는데요. 우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물어다 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문을 여닫고 전등 스위치를 누르고 또 파트너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곁에서 받쳐주기도 합니다.
1: 예, 정말 많은 역할을 해내는 영리한 강아지인데요. 그런데 도우미견들 중에서 뇌전증 도우미견은 생소한데요.
0: 그렇죠. 우선 뇌전증은 갑작스럽게 발작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데요.
1: 예.
0: 뇌전증 도우미견은 파트너에게 발작이 일어나면 크게 짖어서 주변에 알리고 파트너가 쓰러질 때는 몸을 그 아래로 넣어서 다치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어떤 도우미견은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미세한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고 파트너에게 알려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 뇌전증은 발작 자체보다 넘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도우미견이 파트너의 안전을 지키는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 한국에도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뇌전증 도우미견이 있나요?
0: 네.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뇌전증 도우미견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23년에야 처음으로 뇌전증 도우미견이 등장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뇌전증 장애인분의 파트너가 된 릴리인데요. 릴리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연합회에서 10달 정도 훈련을 받고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발작이 일어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곁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생긴 셈이죠.
1: 예, 앞으로의 활약이 더 많이 기대가 되는 도우미견이군요. 자, 끝으로 치료 도우미견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마지막으로 소개할 치료 도우미견은 동물 매개 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도우미견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한 도우미견들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1: 예.
0: 네, 청각 도우미견은 소리를 듣고 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물건을 가져오고 뇌전증 도우미견은 발작을 알리잖아요.
1: 예.
0: 이렇게 주된 역할과 임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치료 도우미견은 그냥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역할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운 분들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사회성을 회복하도록 돕는데요. 발달장애인이나 자폐가 있는 아이들 또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다양한 도우미견들이 사람들의 곁에서 도움을 주고 있군요. 그런데 안내견은 알아보기 쉽지만 다른 장애인 도우미견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안내견은 노란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다른 도우미견은 견종도 제각각이라 평범한 반려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오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1: 예.
0: 네, 하지만 잘 보면 다른 도우미견들도 자기 자기가 도우미견이라는 것을 알리는 옷을 입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강아지를 봤는데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파트너 곁에서 차분히 따르고 있다면 아, 저 친구는 장애인 도우미견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어요.
1: 도우미견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0: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도우미견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우미견은 그 옷 말고도 장애인 보조견 표지라는 것을 달고 있습니다. 이 표지는 쉽게 말해서 이 친구는 파트너와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다는 공식적인 증표예요. 그래서 버스든 식당이든 도우미견이 파트너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에티켓인데요. 지난 시간에 안내견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1: 예.
0: 네, 만지지 말기, 말 걸지 말기, 먹을 것 주지 않기, 그리고 사진 찍지 않기인데요. 이 에티켓은 안내견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소개한 모든 도우미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우미견이 파트너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보이면 그 집중이 흐트러지면서 결국 파트너의 안전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1: 도우미견을 위해서 또 그 파트너를 위해서도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배려가 될 수 있겠군요.
0: 맞습니다. 오늘은 안내견 외에도 다양한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첫 걸음은 모든 장애인 도우미견이 누군가의 일상과 자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겉모습이나 자신의 생각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 도우미견이 파트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이해가 조금씩 넓어진다면 더 많은 도우미견과 파트너가 마음 편히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5월 한 달 동안 안내견과 도우미견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지훈의 인형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수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제주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홍관수 씨, 싱어송라이터이자 동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이가희 씨, 시각장애인 기타리스트 신재혁 씨,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이 세 분은 모두 특정 가요제 출신입니다. 원래도 음악을 잘했지만 가요제 수상 경력이 더해지면서 음악 활동을 하는데 날개를 달게 됐죠. 장애 예술인을 대중음악인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며 대중가수로서 진출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이 가요제, 바로 이음 가요제입니다. 지원 분야는 가요이고 음악을 사랑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제11회 이음 가요제는 1차 예선 접수가 6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동영상 심사를 통과한 12팀이 본선 무대에서 대상을 놓고 최종 겨룰 예정입니다. 가수를 꿈꾸는 시각장애인이 있다면 이음가요제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빛된 소리 글로벌 예술협회 전화 02-6737-09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신인수의 노래 듣습니다. 장미의 미소.

심준구의 세상보기, 오늘 방송 내용 소개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를 우리 삶과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겐 더 어렵고 생소한 분야로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양질의 시민교육을 통해 이 사회의 당당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미국 플로리다 주

유립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입니다. 그러다 2020년에 시력을 잃게 되면서 후학 양성의 방향을 바꾸셨는데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의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치교육연구원을 설립해 시각장애인 리더 양성 과정을 이끌고 있는 김희민 원장을 모시고 시각장애인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훈의 귀에 쏙 클래식 연구에서는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7번 미뉴에트를 감상합니다. 다비치의 노래 같이 듣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0: 이번 주 수요일 6월 3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꾼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날인데 누가 후보로 나왔고 각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알고 계십니까? 투표는 일반 시민이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하고 무관심한 분들이 있죠. 누구를 만나든 정치 얘기만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정치에 너무 무관심한 건 역시 바른 태도는 아닐 텐데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정치교육연구원의 김희민 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김희민입니다.
0: 네, 먼저 저희 세상보기 청취자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정치학자고요. 미국에 유학해서 정치학 공부를 한 후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과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32년을 가르쳤습니다.
0: 네.
1: 그리고 나서 현재는 정치교육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서 시각장애인들의 시민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이야기는 보다 깊이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대학에서는 정치학을 전공하셨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면 고등학생 시절에 정치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건데 그럴 만한 계기가 있으신 겁니까?
1: 제가 뭐 모든 가능성을 다 펼쳐놓고 그중에 뭘 선택하는 그런 세련된 아이는 아니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었는데
0: 네.
1: 고등학생 때 되고 보니까 제가 문과 적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 자체보다는 정치 행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정치보다는 정치학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정치학과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0: 교수님이 70년대 후반 학번이신 걸 알고 있어요.
1: 네.
0: 당시에는 정치학이 인기 있는 전공이었습니까?
1: 글쎄요. 당시에는 그 학과별 모집보다는 이 군을 형성해서 여러 학과를 동시에 모집하는 그런 경향이 컸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정치학과는 법학과, 경영학과, 정말 인기학과들하고 사회계열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사실 그 당시에 고등학생 중에서 문과 쪽에서는 최고로 이제 성적 좋은 학생들이 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으로 그 과거의 양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과거 시험을 본 다음에 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목표로 살았잖아요.
0: 네.
1: 그런 전통 때문에 아마도 정치학이 계속 살아남은 것 같고 최근에 그 경향을 보면 자기 분야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한 법조인 성공한 뭐 변호사, 기업인 그런 사람들 최후에 뭘 하고 싶으냐 하고 물으면 다 정치하고 싶다고 얘기하죠.
0: 네.
1: 그래서 공천을 주면 하던 일들을 다 때려치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아직도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교수를 하셨잖아요.
1: 네네.
0: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셨던 겁니까?
1: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미국 가서 대학부터 다시 공부했는데요. 79년도 12.6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12.12 때 이제 전두환 씨가 쿠데타로 집권을 했죠. 80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그 분위기가 흉흉했어요.
0: 네.
1: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뭐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한 당근 중에 뭐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는 여기 어디 되겠네요. 여의도에서 그 닷새 동안 술 파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걸
0: 네.
1: 국풍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다른 거는 젊은이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유학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전

0: 까지는 몹시 어려웠던 학부 유학이 가능해져서
1: 네.
0: 제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 가서 이제 학부 그다음에 박사 학위까지를 다 미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를 22년 했습니다.
1: 와. 그럼 미국에서 2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하셨다면요.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정착을 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아요? 그냥 정착한 거죠.
0: 네네.
1: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0: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1: 네.
0: 저도 미국에 쭉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 아.
0: 그리고 어머니는 더 오래 사셨는데 제가 2011년 교수 22년 차 때 이제 한국에서 소식이 오기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미국 가서 30년 동안 한국에 안 나왔거든요.
1: 네.
0: 그때 제가 외아들로서 어머니는 내가 담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한국에 살겠다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1: 네.
0: 그때 이제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그 매치가 잘 돼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서울대에서도 정치학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듣는 동안 교수님과 시각장애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0: 예, 예.
1: 이때까지는 그렇다면 시각장애가 없었던 겁니까?
0: 시각장애 증세가 없었고요.
1: 아.
0: 제가 2009년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1: 네.
0: 눈이 좀 이상하다. 그 전문가의 검진을 받아라 해서 전문가를 만났더니 그 유전성 망막질환 우리가 RP라고 말하죠.
1: 아, 네네.
0: 그게
1: 망막
0: 이제
1: 색소변성증.
0: 저한테 있다라고
1: 네.
0: 다만 증세가 안 나타났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매년 그 안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1: 네.
0: 그런데 증세가 계속 안 나타나고 야맹증기는 좀 있었지만 그냥 밤눈이 어두운가 보다 하고 이제 생활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았어요.
1: 네.
0: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음번 질문에 대답할게요.
1: 시력이 언제 떨어지신 거예요?
0: 시력은 2019년 말 2020년 초경에 아무런 예가 없이 갑자기 몇 달 지간에 많이 떨어졌어요.
1: 네.
0: 제가 가지고 있던 시력의 거의 상당 부분을 잃고 2020년 중반에 중증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니까 빨리 진행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네요.
0: 네. 그런 경우입니다.
1: 그때 충격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0: 많이 컸습니다.
1: 저는
0: 제가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도 높았고
1: 네.
0: 재미있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불가능해졌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에 쌓였고
1: 네.
0: 좌절의 생활을 보내기도 했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1: 재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0: 예, 그 건 때문에 제가 요즘 안과 의사들과 그 시각장애인계가 교류를 맺어서 뭐 1년에 2번 정도 와인 파티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 네.
0: 제 경우에는 안과 선생님이 의학적인 것 외에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될 경우에는 공학적인 대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없었고
1: 네.
0: 그래서 이제 평생을 방에 쭈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때 관악구에 살았는데
1: 네.
0: 관악구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관심도 없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제 아내가 그 길을 지나갔다가 봤다고 하면서
1: 오호.
0: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간판을 봤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한번 같이 가보자.
1: 네.
0: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내키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 같이 가보자 해서 갔어요.
1: 그때 혹시 몇 년도인지 기억나십니까?
0: 그때가 2020년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일단 가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새로운 네. 세상이 열려서 그때 그 기초 재활

0: 교육이라는 걸 몇 개월 들었는데요. 글쎄 뭐 저는 그때 아직도 아니지만 전맹이 아니었는데 전맹이면서 30대 청년이 저한테 전화 쓰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제가 평생을 컴퓨터를 썼는데 컴퓨터를 달리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아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뭐랄까요 두 번째 빛을 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2의 생이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1: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보세요?
0: 지금은 이제 전맹은 아니고요. 흐릿하게 그 형상 네.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앞에 제 네. 앞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데
1: 네.
0: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1: 네. 저희 식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0: 네. 네,
1: 앞에 뭔가가 있어요.
0: 네.
1: 뭐 길쭉하기도 하고 뭐 사람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0: 네.
1: 거기에 보리자루가 그렇게 있으면
0: 네.
1: 사람인지 좀 알아볼 수 있습니까?
0: 그냥 글쎄요. 그런 경우가 보면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 말을 걸고 네. 하기 때문에 보통은 네. 아는데 보리자루 그래도 뭐 얼굴이 조금 움직여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중증의 시각장애인이신 건 확실하고요.
0: 예.
1: 근데 지금 교수님은 학문을 하는 분이시잖아요.
0: 네네.
1: 책을 많이 보실 텐데
0: 네.
1: 지금 책은 어떤 방식으로 보세요?
0: 제가 그 기초재화를 하러 갔을 때 그 컴퓨터 그러니까 센스리도 옵션이 있고 그다음에 점자를 배울 수 있는 옵션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컴퓨터를 훨씬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센스리도를 배우고 점자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60이었는데 새로운 랭귀지를 배운다는 자신이 없어서 이제 점자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요즘 읽는 거는 다 센스리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듣고 있는 거죠.
1: 네.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예, 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군요.
0: 예.
1: 정년 퇴직 시기보다 조금 일찍 퇴직하신 거긴 해요. 그렇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예. 평생 공부만 하셨으니까 이젠 좀 쉬자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0: 예. 예.
1: 또 다른 일을 시작하셨어요. 정치교육연구원 네. 설립하셨는데 여기 어떤 곳입니까?
0: 네, 먼저 제 성격을 얘기하자면 요즘 그 흔히 쓰는 말로 제가 MBTI가
1: 네.
0: ENTJ입니다. 그 말은 밖에 안 나가면 병이 드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재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다가 이제 그 정치교육연구원에 창안을 했고요.
1: 네.
0: 그 정치교육연구원은 그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들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좋은 리더에 대해서 좋은 시민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라는
1: 네.
0: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좋은 민주주의, 나쁜 민주주의, 좋은 리더, 나쁜 리더 또 좋은 시민, 나쁜 시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더해야
1: 네.
0: 우리가 좋은 민주주의, 좋은 리더,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단체입니다.
1: 아, 어떤 특별한 이유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만드신 것에 대한
0: 네.
1: 그런 모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겁니까?
0: 그렇지 않고요. 사실 그 정치교육연구원은 제 시각장애보다 일찍 시작되었는데요.
1: 네.
0: 제가 2011년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학교 일에 충실하게 살다가 2014년에 그 세월호 사고가 터졌습니다.
1: 네.
0: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사람이 이제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 사건을 넓게 보았을 때는 결국 룰 내지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상이 그 우리 시민들의 기저에
1: 네.
0: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이 문제는 리더들만 비난할 게 아니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고민을 같이 한 사람들이 만든 게 정치교육연구원입니다.
1: 아. 그러면서 이제 연구원이 시작된 건데 이게 정말 시각장애인

0: 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느끼신 겁니까?
1: 그건 뭐 전적으로 원장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건데요.
0: 예.
1: 저는 그 제가 시각장애가 생기면서 교수직도 사퇴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원장직도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사표를 반려하고 계속 원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렇다면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하고 시작한 게 이제 그 장애인 시민교육이었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그 장애인 그 재활교육을 받으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장애인 친구도 한 명 없었어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많은 장애인들을 특히 복지관에서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비장애인들과 그 다른 특성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회과 교육을 거의 못 받았다는 그런 네. 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주로 맹학교 이런 것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안마 교육
0: 네.
1: 이런 쪽에 그 거의 모든 시간을 썼기 때문에 사회과 교육은 받은 적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것에 그 착안해서 저희가
0: 네.
1: 그 시각장애인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리더 양성 과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1: 네, 그 일단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다른 교육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비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양질의 교육을 장애인들에게도 어베이러블하게 장애인도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0: 네.
1: 그래서 그 저희는 그 강사를 구성할 때도 비장애인계에서도 그 가장 그 양질이라고 여겨지는
0: 네.
1: 그런 강사들을 모아서 강사진을 구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자 또 그 언론인 또 고급 행정관료 정치인들을 망라하는
0: 네.
1: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평소에는 그냥 언론에서 보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아 나도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 중요 구성원 중에 하나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에 네. 하나입니다.
0: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1: 네.
0: 강의를 듣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네네.
0: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1: 그렇습니다.
0: 오. 그러면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뭐 사회 분야, 뭐 여러 분야를 강의로 들을 텐데,
1: 네.
0: 그리고 또 토론을 해요.
1: 네.
0: 이런 것들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안 계셨습니까?
1: 아,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담보다는 아, 이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희열, 경이로움
0: 네.
1: 그런 것이 훨씬 컸고요.
0: 아,
1: 그분들이 처음부터 토론을 잘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0: 네.
1: 그래서 현재까지는 글쎄요 부담보다는 아주 행복한 분위기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현재 수강생은 어떤 분들이에요?
1: 아, 저희가 그 수강생의 자격은 현재 대학생이거나
0: 네.
1: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신 분, 그다음에 그 시민교육 또 시민의식 정치 등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0: 네.
1: 그 적어낸 자기소개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보기에 그 리더의 자질이 있어 보이는 분들을 선발해서 현재 14명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0: 네. 혹시 연령 제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1: 없습니다.
0: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뭐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네.
0: 이런 양질의 교육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담배 같은 기회가 될 거예요.
1: 네네.
0: 그 여러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다고 하니까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 저 수강료가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수강료는 어떻게 됩니까?
1: 예, 저희가 지금 2기 진행 중인데요. 1기 때는 수강료가 없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2기는 10개월 10번 강의에 수강료가 10만 원인데요.
0: 네.
1: 저희가 이제 수강료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제가 시각장애인계에 이제 입문한 지 한 5, 6년 되는데요. 그 복지관 같은 데서 제가 느낀 것이 일단 본 것이 모든 강의나 프로그램이 무료입니다.
0: 네.
1: 그런데 그게 그 누군가는 돈을 내서 하는 거지 그냥 무료는 아니잖아요.
0: 누군가는 어떤 형태로든 자원이 있어야죠.
1: 네.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데 익숙해진 시각장애인들이 무료가 아니면 이상한 것
0: 네.
1: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재원이 있지만 제가 시각장애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우리가 무료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0: 네.
1: 이건 누군가가 세금을 냈거나 아니면 헌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0: 역을 개발하는 것도 네.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그 엄청 욕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들으면서 예. 아, 이 좋은 시민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욕을 네. 어떻게
0: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아, 그게 아닌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 그래서 약간의 실비의 교육비는 책정을 하셨군요.
0: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시각장애인들을 교육해서 시각장애인 계에 머물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1: 네.
0: 이분들을 이 사회에 이끌고 나가서 비장애인들과 이제 경쟁을 해서 리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1: 네.
0: 그러면 비장애인들이 속해 있는 시장의 개념, 자본주의의 개념을 알고 나가셔야죠.
1: 네.
0: 일반 사회에 나가서 모든 것이 공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안 통하겠죠.
1: 돌아오는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0: 네네.
1: 하지만 저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뭐 해라 뭐 이러고 네. 나는 먹고 살기도 바쁘다.
0: 네.
1: 이런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0: 네네.
1: 하지만 시민과 정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0: 네.
1: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0: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민과 리더가 다 같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리더들이 시민들이 어느 당을 찍든 간에 그 자기가 그 서브해야 되는 그룹을 제대로 잘 서브하지 못해서
1: 네.
0: 그 시민들이 보기에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그 좌절감 같은 걸 안겨주었을 수도 있고요.
1: 네.
0: 또 시민들의 책임은 뭐냐면 참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그 예측 가능한 투표를 함으로써 그 리더들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의 그 후보는 그냥 당선된다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의 정치인들은 적어도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은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이 그 리더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20, 30년 동안 한 정당에만 표를 든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누군가는 떠들고 다녀야 이제 이런 것들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1: 네.
0: 시민 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렇더라도요. 우리 시각장애인 리더가
0: 네.
1: 이런 측면에서 정말 필요하다.
0: 예.
1: 네, 하는 말씀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시각장애인 리더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그 시각장애인의 운명을 시각장애인이 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가끔 예화로 드는 것이 어떤 동네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았다고 쳐요.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한 근을 딱 잘라서 던져주면서 옛다 이거는 시각장애인용이니까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 그러면 그 한 근을 가지고 시각장애인계에서 난리가 납니다. 각 단체들 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한 근에 더 많은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을 시각장애인한테 시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재밌긴 한데요. 아무튼 시각을 시각장애인계에서 밖으로 돌리고
1: 네.
0: 밖으로 나가서 리더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세계가 열리냐면 그 밖에는 엄청난 리소스가 있습니다.

0: 해서 그래서 그 네.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고 공부 열심히 합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이 방송을 듣고요. 저도 교육받고 싶습니다. 네,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0: 예, 저희가 5월에 강의 한번 했는데요. 그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입문 소개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 제가 한 말 같은 것들 네. 이제 많이 소개가 되었고 어찌 보면 정말 심각한 강의는 6월부터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6월 강의 전까지만 저희 저 정치교육연구원에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여러모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0: 네,
1: 우리 시각장애인 리더 양성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정치교육연구원 김희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코요테의 노래 같이 듣죠. 시리안.

시각장애,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에 저는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0여 년 전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성인이 되어 저를 찾은 건데요. 방송국, SNS 등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마음을 전해온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모든 것이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학생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정말 힘들었지만 컬리지에 들어간 뒤 UCLA로 편입해서 졸업하고 약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남편이 병원을 개원해서 매니저로 함께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저와 함께 했던 기억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정말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저를 찾으려고 이메일을 보낸 곳에서 내용을 전달받아 읽어봤는데요. 교회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시각장애인이신 심준구님을 찾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더군요. 당시 그 교회에는 저 외에도 봉사자가 여럿 있었는데 그 학생은 시각장애인인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의미 깊게 여겼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문득 이 메시지는 나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시각장애란 어떤 의미일까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남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 사랑은.

0: 신속한 클래식 명곡과 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4월이었죠. 영국의 한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다가 저 옆에서 연주하는 솔리스트의 20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1: 아, 저도 그 영상 봤어요.
0: 네. 아, 연주 도중에 악기가 이렇게 파손되면 저 연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아, 오케스트라 보통 뭐 독주자나 또 앞에 악장이나 뭐 줄이 끊어진다거나 하면 그 뒷사람이 악기를 넘겨줘요.
0: 아.
1: 그 이렇게 앞쪽으로 악기를 보내주고 그 네. 문제가 생긴 악기는 들고 나가서 조치를 취해서 다시 들고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긴 하는데
0: 네.
1: 이렇게 악기가 떨어뜨려서 보통 그럼 망거지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연주를 못해요.
0: 네.
1: 네. 뭐 다행히 그 영상에 나오는 그 20억짜리 악기는 수리를 해서 원상복귀가 됐다고 합니다만 네. 굉장히 드문 일이죠.
0: 근데 지휘자님도 그렇고요. 이 당사자도 네. 굉장히 많이 놀랐겠습니다.
1: 그렇죠.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0: 자, 오늘 감상할 곡은 모차르트의 곡이에요. 디베르티멘토 제17번 미뉴에트인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디베르티멘토가 뭡니까?
1: 이태리어 디베르티레 즐겁게 하다 이런 말이 어원이고요.
0: 네.
1: 그래서 한국말로 희유곡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여흥을 위한 음악 이런 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귀족들이나 왕들의 뭐 파티나 그런 여흥을 위해서 작곡가들이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이제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고전 시대 이 그 우리 기악으로 된 그 디베르티멘토를 많이 작곡을 했어요.
0: 네.
1: 그 가운데 모차르트는 상당히 또 예술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곡들을 많이 남기고 있죠.
0: 그러니까요. 예술적으로도 훌륭한 곡을 많이 남기고 또 대중적으로도 좋아할 만한 곡들도 많이 썼군요.
1: 네. 그 디베르티멘토 17번 중에 오늘은 미뉴엣 악장을 들으실 텐데
0: 네.
1: 이 모차르트의 미뉴엣 그러면 이 곡을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죠.
0: 디베르티멘토 제17번 이거 언제 작곡한 겁니까?
1: 모차르트 청년 시절에 작곡한 곡이에요. 23살 무렵에 작곡한 곡인데 이때 당시에는 잘츠부르크 콜로레도 대주교 밑에서 일할 때인데 이 당시에 이제 그 기악곡들 그리고 이런 앙상블 곡들을 많이 작곡하던 시절이었어요.
0: 네.
1: 이미 19살 때 그 모차르트의 모든 그 5개 전해지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다 쓸 정도로 그 현악기 악기들을 다루는 기술이 완성이 됐던 그런 시절에 작곡된 작품입니다.
0: 본인 모차르트 본인도 이 악기에 대한 조예가 그렇게 깊었던 겁니까?
1: 아버지가 일단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여서 바이올린은 기본적으로 배웠고요.
0: 네.
1: 그 아버지는 바이올리니스트 모차르트의 바이올리니스트로의 재능이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0: 예.
1: 모차르트는 바이올린보다는 피아노를 더 재밌어해서 나중에는 이제 고향을 떠난 다음에는 아버지랑 떠났잖아요. 그 이후에는 비인에 가서는 주로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을 하죠.
0: 그런데 이렇게 후대까지는 작곡가로 가장
1: 그렇죠.
0: 네. 높은 경지까지 간 거예요.
1: 작곡가인데 주로 쓰는 도구가 물론
0: 피아노였군요.
1: 그렇죠. 네.
0: 아,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죠.

0: 모차르트의 곡들을 들으면요 어떤 품위가 같은 게 느껴져요.
1: 네.
0: 근데 오늘 이 미뉴에트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느낌인데 쉬운 곡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1: 미니에트 4분의 3박자 춤곡이고요. 지금 이렇게 4분의 3박자의 리듬이 느껴지시죠? 근데 미니엣은 보통 춤곡인데 트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네. 부분은 조성이 다르게 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트리오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무도회에서는 그 미니엣을 출 때 그 손님들이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가 트리오에서는 그날의 주인공이 춤을 춘다고 합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이 트리오가 중간에 있고요. 다시 또 원래 멜로디 또 나오고 그래서 ABA 형식으로 해서 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네. 주로 현악기들인 걸로 들리는데 네. 오늘 어떤 악기들이 주로 현악기, 많이 쓰입니까?
1: 현악 오부하고 호른 두 대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0: 좀 뒤에 나왔나요? 호른이?
1: 아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호른이 뭔가 이렇게 큰 소리로 나오는 게 아니고
0: 네.
1: 현악기에서 간간히 이제 저 멀리서 들리죠?
0: 아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들립니다.
1: 그렇죠. 호른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그 표현의 폭이 커요.
0: 네.
1: 어떨 때는 엄청 그 귀를 찢는 듯한 그런 큰 소리도 내기도 하지만 정말 현악기하고 연주해도 방해가 안 되게 아주 조용한 소리, 아주 이쁜 소리를 내기도 하죠.
0: 지난번에 호른이 이 악기와 악기를 연결하는 어떤 가교 같은 역할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음악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 기막힌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 현악기와 금관악기 또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0: 네.
1: 이 부분 지금 트리오 부분이에요. 아까랑 다른 음악들이 쏟아지고 있죠.
0: 정말 매력 있습니다. 네.
1: 마치 귀족이 아주 품위 있게 걸어가다가 정원에 잠깐 앉아서 또 풍경을 감상하고 네. 이런 것도 상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요 그냥 조금 더 높여서 궁정무도회에서
1: 네. 네,
0: 이 곡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 그러면 이렇게 떠올려봤는데 너무나 우아하고 멋있고 품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곡을 감상할 때 특히 귀 기울여 들으면 좋은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1: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식. 아. 지금 트리오 부분이 끝난 다음에 아까 원래 주제가 나오는 다시 또 A 부분으로 돌아갔구나 하는 형식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클래식 음악은 구조를 조금만 파악하면 굉장히 감상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 어디 마트나 이런 데 장보러 가서도 물건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알면은 훨씬 더 재밌게 장을 보듯이
0: 네. 네,
1: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정말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곡인데
1: 다시 네. 그 원래 주제가 나왔죠? A 부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0: 맞습니다. 누구 연주입니까?
1: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0: 그렇군요. 역시 훌륭합니다.

0: 멋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모차르트의 디베르트멘토 제17번 미뉴에트, 이렇게 멋진 곡이었군요. 아,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우리 한빈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50-50 권예진 지음, 성우 은정 읽음. 챕터 2. 50도 괜찮아. 남들과 달라도 괜찮아. 틀리지 않았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서 있나. 50이 되면 누구나 하게 되는 성찰이다. 나는 특히 남들과 너무 다른 삶의 형태를 꾸리고 있어서 내가 50임을 실감하지 못할 때도 많다. 50에 갖춰야 할 덕목이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50이란 나이 앞에서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실수로 고랑으로 내동댕이 쳐진 기분일 수 있다. 나처럼 아직도 혼자이거나 집 한 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 나는 뭘 했나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그런 삶도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모양과 색깔, 피는 시기가 다를 뿐 우리는 모두 꽃이니까. 꽃이 봄에만 피는 건 아니다. 해바라기, 봉선화, 나팔꽃처럼 한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코스모스, 국화, 구절초처럼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만물이 잠드는 겨울에 피는 동백, 수선화, 군자란도 있다. 60년에 한 번 꽃이 핀다는 대나무도 있고 잎사귀 겨드랑이에서 푸른 잎사귀와 같은 색으로 피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지나치기 쉬운 느티나무 꽃도 있다. 꽃이 피지 않는다고 무화과라 불리지만 열매가 꽃을 품은 열매 자체가 꽃인 식물도 있다. 세상에 같은 꽃이 하나도 없고 모든 나무가 나름의 가치를 지니듯 남들과 다른 내 인생 역시 충분히 가치 있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멋지다. 만만치 않은 인생 50년을 잘 견디며 살아왔으니까. 곤충 알처럼 생긴 우담바라 꽃에는 소원을 빌기도 한다네.

우울해도 괜찮아.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감은 누구나 겪는다. 사람마다 우울감의 증상은 다르다. S언니는 우울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안개처럼 피어오른다고 한다. 그래서 온몸이 음습해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영혼이 바닥에 딱 달라붙어 꼼짝달싹 할 수 없다고 한다. K는 머리 위에서 검은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고 한다. 앞이 깜깜해지면서 절망과 좌절만 무성해진다고 한다. 나에게는 우울이 등 뒤에서 폭풍처럼 덮쳐온다. 폭풍 전야는 짧다. 그 증후를 감지할 시간도 없다. 한바탕 회오리가 지나고 나면 정을 박아 심장 일부분을 도려낸 느낌이다. 거울에 가슴팍을 비춰보기도 한다. 정말 나도 모르게 멍든 게 아닌지, 실제로 구멍이 난 게 아닌지. 우울감은 삶에 대한 모든 욕망과 열정을 걷어간다. 그 어떤 것도 의미 없고 그 어떤 일에도 무관심하게 된다. 삶은 거기서 잠시 멈춘다. 그러나 슬픔과 치욕, 나약한 마음, 외로움, 불안 등등 나를 망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후엔 어쩔 수 없이 우울함과 마주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세상과 얼마나 뜨겁고 치열하게 싸우고 견뎌왔는지 보여주는 삶의 상흔. 어쩌면 그게 우울감인지도 모른다. 우울해도 별일 없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 견디고 있고 잘 견뎌온 것이다. 그 모든 것과 더는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 삶은 현재 진행형. 지금의 나에게 잘해왔다, 잘하고 있다, 잘했다 라는 말을 건네며 스스로 다독여봐도 좋겠다. 뜨거운 것은 식는다. 식어야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2030 시절 자주 했던 이 말이 50이 가까워 오면서 이렇게 바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랑이 변할 수도 있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 나랑 다를 수도 있지.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진 것은 아니다. 아니, 되레 나이가 들수록 고집은 바윗덩어리처럼 단단해지고 융통성은 간장종지만 해지며 알량한 나이는 족쇄가 된다. 다만 인생의 경험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다양한 경험치만큼 이해의 폭이 커지는 것이다. 돈을 갚겠다 하고 갚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친구의 애인을 가로채거나 결혼한 이가 딴 사람과 사랑에 빠지거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2030 때는 벌개진 얼굴로 거친 콧김을 내뿜으면서 분노하지만 살다 보면 돈을 빌리고 야반도주하는 사람,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 부적절한 일을 벌이는 사람 역시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나아가 그보다 더 미쳐 날뛸 만큼 분노할 일도 생기는 게 인생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는 규제는 의미가 없어진다. 진정한 이해는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해의 폭도 넓어지기 마련이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나이는 역시 50부터다. 그나저나 내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진심 따윈 필요 없어.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망함을 느낄 때다. 예전에는 상대방 탓을 했지만 사실은 내 문제다. 어릴 적부터 내 마음 한켠에는 늘 스산함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외로움으로, 때론 우울함으로, 때론 영문을 알 수 없는 뒤숭숭함으로 불거져 나왔다. 그것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나는 관계에 집착했던 것 같다. 서둘러 혼자 마음 줘놓고 상대방도 나랑 같은 마음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살았다. 그게 아니라는 수많은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눈 맞고 귀 맞고 상대방도 진심일 거라고 스스로 우기기도 했다. 어쩌면 내가 틀어막고 싶었던 건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스산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상대방의 진심에 대해 이야기하던 참이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더불어 삶의 고비고비에서 잘 드러난다. 내 슬픔 앞에서 위로 한마디 못한다면 대부분 자기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라고 변명하지만 나를 위로할 마음이 없는 게 맞다.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면 돈이든 시간이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마련이며 말없이 옆을 지키기라도 한다. 내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마련이고 입으로는 진심을 말하지만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진심인가? 진심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지만 말로만 하는 진심 따윈 가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진심 따윈 필요 없어. 차라리 내 앞에 고기 방근을 던져.

0: KBS 오디오북.
1: K 뭐?
0: KBS 오디오북.
2: 남동생이 20대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다. 동생 친구들은 사흘 밤낮을 보초 서듯 번갈아가면서 장례식장을 지켰다. 반면에 당시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어떤 이들은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고 부조도 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대전이 발병 날 만큼 먼 거리도 아닌데 100번 양보해서 미처 못 올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후에도 위로의 전화 한 통 없었다. 수많은 청춘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낸 게 후회스러웠다. 몇 년 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8월의 끝자락이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드립다 퍼붓는 비를 뚫고 홀연히 나타난 이가 있었다. CBS 라디오에서 함께 일하던 가수 이한철이었다. 그날 그는 지방 공연이 있었음에도 그 늦은 밤에 장례식장을 찾아와 텅 빈 빈소에서 한참이나 머물다 갔다. 별말 없이 그저 우두커니 앉아있던 그 모습에서 나는 충분히 위로받았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직접 가서 위로해야 하는 관계가 있고 그냥 부조만 해도 되는 관계가 있다. 그 차이를 모르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온도가 있다. 더 뜨거운 쪽은 상대방이 차갑게 느껴지고 덜 뜨거운 쪽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온도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짝사랑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퍼주기만 한다. 관계가 꼭 기브앤테이크는 아니지만 그걸 느끼는 순간 남는 건 상처다. 사람은 7년 주기로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고 한다. 그러나 7년이 아니라 17년, 아니 더 오래된 관계도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 정리라는 게 꼭 의절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리뉴얼도 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시간을 가져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상대방이 변했나 내가 변했나 고민할 필요는 없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니까. 관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두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두부가 들어간 음식은 웬만하면 다 좋아한다. 반대로 두부를 싫어하면 두부가 들어간 음식은 대부분 별로라고 느낀다.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대부분 내 취향이나 호감의 문제라는 얘기다. 사람도 그렇다. 호감을 갖고 보는 사람의 행동은 대부분 괜찮아 보이고 못해도 실수로 받아들이지만 비호감인 사람의 행동은 잘해야 본전, 못하면 역시나 라고 치부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이해한다. 내가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똥을 싸도 예쁘게 볼 것이라고 누군가는 그랬다. 반면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싫어한다. 좋은 일을 해도 미심쩍게 본다. 그냥 싫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책도 세상 사람 전부를 이해시킬 수 없고 세계 최고의 요리사도 세상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그 비율이 50대 50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인간관계에 매달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내 생각은 접고 할 말을 삼키고 당연한 내 권리마저 포기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는 걸로. 미슐랭 스타 맛집 사장님도 리뷰가 제일 무섭다.

여러분은 지금 권예진 작가의 에세이 50-50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는 나나 잘하자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요. 결코 짧지 않은 52후의 삶, 라디오, 웹 예능 작가인 권예진에게는 50년을 살아온 사람의 인생 무게와 앞으로의 밥벌이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지만 꽤 유쾌한 눈으로 52후를 바라봅니다. 이 책의 저자 권예진 작가는 1996년 손수 김승현의 여성시대를 시작으로 이종환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윤상의 음악살롱, 김성주의 굿모닝 FM, 이종환의 마이웨이, 손수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그대 창가의 이한철입니다 등의 라디오 원고를 집필했고 저서로는 장사의 맛이 있습니다. 웹 예능 유튜브 김국진 TV, 거침없는 골프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일을 하면서 만났던 김국진, 한대수, 손숙, 이종환 등 인생 선배들에게서 배운 좋은 인간의 조건이 담겨 있는데요.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하지 않은 삶을 위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중인 한 사람의 일상을 토파보는 에세이 50-50. 지금까지 성우 은정이었습니다.

0: 제1513편 청나라 감시가 두려워 성곽 보수를 주저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임금인 효종은 상당수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친위부대인 금군의 인원을 늘리고 훈련을 강화하는 조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효종 3년 11월 6일에 열린 경연 자리에서는 일부 대신들이 바로 그 금군을 강화하는 조처 때문에 시중에 흉흉한 소문이 퍼져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충언을 하고 나섭니다. 임금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호위 군사들을 대대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보니 조만간 무슨 별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돌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비단옷을 팔아서 집신을 구하는 등 미리 피란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효종은 까딱하지 않습니다.
2: 기축년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던 것은 누군가 은밀하게 뜬 소문을 퍼뜨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금군과 관련하여 별난 운운하는 것도 누군가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민심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1: 기축년에는 소현세자에 대한 독살설, 세자빈 강씨가 역모 혐의를 받고 사약을 받았던 사건 등이 얽혀서 그야말로 민심이 요동을 쳤죠. 효종은 금군 재편과 관련하여 민심이 요동하는 것 역시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 되었을 것이라고 무시합니다. 신하들이 금군 재편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죠. 대사헌 이후원이 경연석상에서 한 말 속에 금군을 바라보는 신하들의 생각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 전하께서는 금군을 강화하는 것이 장차 군사를 쓸 일에 대비한다고 말씀을 하시오나 설령 국가가 전쟁 등의 변란을 만난다고 해도 궁궐을 지키는 금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효종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던 것은 효종이 금군의 재편을 군비 증강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4: 효종은 그거를 정말 금군다운 금군으로 다시 재창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쌍수를 반대하죠. 굉장히 심하게 반대합니다. 그래도 효종이 밀어붙이죠. 왜냐하면 명분이 뭐냐면은 우리 지금 군비를 좀 증강해야 해. 이 원론에 반대할 명분은 없잖아요.
1: 민심이 동요를 한 것은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뜬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라는 효종에 대하여 대사원 이후원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3: 전하, 예전 기축년에는 투서를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가 실제로 있었사옵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 처형되어 싸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누가 나서서 이런 뜬 소문을 일부러 만들어 퍼뜨리겠사옵니까? 만일 금군의 재편을 두고 혹시라도 병력을 재정비한다는 말이 저쪽 나라에 전파된다면 이는 국가적인 걱정거리가 될 것이옵니다.
1: 무슨 얘기냐 하면요, 병자호란에 막 빠진 1637년 1월 28일에 조선의 침략군으로 와있던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남한산성에 갇혀있던 인조에게 직서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행한다고 약조하면 항복을 받아들이고 철수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왔는데요. 그 해가 정축년이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정축약조라 하지요. 정축약조의 끝부분에 이런 조항이 있었지요.
5: 조선 왕은 들으라. 우리 청나라군이 전쟁을 끝내고 조선에서 철군을 한 뒤에 혹시라도 성이 없는 곳에 새로이 성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 기간에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는 등 군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1: 이후로도 성곽 보수는 물론 군사와 무기를 갖추는 일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왔죠. 그런 상황이 효종 3년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만일 효종이 금군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 청나라에 흘러들어가면 무슨 화가 닥칠지 모른다. 대사헌 이후원이 이러한 우려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받아서 이조 정랑 이천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6: 주상 전하, 그렇지 않아도 강화도에서 무너진 성을 쌓고 있다는 소문마저 퍼지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2: 뭐라 하였는가? 강화에서 무너진 성을 수리하여 다시 쌓고 있다는 소문이 나돈단 말인가? 아니 대체 어찌하여 그런 소문이 만들어졌는가? 이야, 민심이 이러하니 나라의 운세가 걱정이로다.
6: 잘은 모르겠사오나 이 조정의 불만을 품은 무리가 있어서 그와 같은 말을 만들어 선동한 것이 아닌가 하옵니다.
1: 강화도의 성곽을 수리한다는 말이 나오자 효종이 화들짝 놀라서 긴장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청나라에서 온 사신들은 혹시라도 조선에서 정축약조를 어기고 남한산성이나 강화도에서 성곽을 수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의 피해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0: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는 조선 왕실과 피난민들이 대거 이동했던 곳인데 청나라군에 의해 함락되면서 매우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청나라 군사들이 강화도에 상륙하자 복림대군 등 왕족과 세자빈, 원손 등이 청나라군에 항복하거나 피랍되었다. 강화도 방어 책임자인 강화검찰사 김경징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도주해버리고 이어서 청나라군이 상륙하자 수많은 궁녀, 조정관원, 사대부 가족들이 청나라 군대에 피살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곽과 군사 진지 등도 청나라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다.
1: 남한산성도 다르지 않았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7: 강화도와 남한산성은 둘 다 병자호란 때 사실상 적군의 침입을 허용한 곳들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남한산성은 지금 당연히 보수하면 안 됐었고 강화도도 제가 알기로 복구가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숙종대까지도 조선시대에서 기본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가정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육적이 오면 강도로 가고 수적이 오면 산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적이 육지를 통해서 쳐들어오면 강화도로 가고 일본처럼 바다를 통해 쳐들어오면 산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어떤 방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강조가 되는 곳이 강화도와 남한산성인 거죠. 근데 이 두 곳은 아마 요 시기까지도 제대로 된 수축은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금군을 둘러싼 공방은 이쯤에서 접고 병자호란 때 파괴되었던 강화도의 방어시설 복원에 관한 논의 쪽으로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아무리 청나라의 감시가 두렵다고 할지라도 모름지기 국가를 운영하려면 강화도를 비롯한 군사 요충지의 시설들을 아무런 계책 없이 그대로 방치만 해두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효종 3년 9월 19일. 경연을 마치고 모두 경연장을 빠져나가는데요.
8: 주상 전하, 신들이 기니 아뢰 말씀이 있어옵니다.
2: 그럼 나가지 말고 남으라.
8: 예, 전하.
2: 그래,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1: 효종에게 면대를 청한 사람은 호조판서 이시방을 비롯한 서너 명의 대신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들어볼까요?
8: 금년에 연이은 천재지변으로 호남과 영남 등 양남 지방의 흉년이 심해서 국가의 세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어옵니다. 조정에서도 낭비를 줄여야 하겠사옵니다. 따라서 강도의 상을 쌓는 문제는...
2: 잠깐. 과인이 대신들과 긴히 나눌 얘기가 있으니 너희 내관은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
9: 예, 주상 전하.
1: 실록에는 호조판서 이시방이 강도 얘기를 꺼내려 하자 임금이 좌우의 내관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강도는 강화도를 말합니다.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개성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39년 동안 고려의 임시수도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강화도를 강강자에 도읍도자를 써서 강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나누려는 것일까요? 참고로 보루는 작은 규모의 성을 말합니다.

0: 전하, 강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아니되옵니다. 당장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성을 쌓는 도구들이라도 미리 그 섬에 갖추어 드려보내서 장차 보루를 쌓는 데 대비를 해야 하옵니다.
1: 그러하옵니다, 전하. 하운데 장차 군사를 동원해서 보루를 쌓으려면 군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옵니다. 강도에서 가까운 황해도의 연안, 배천 지역과 충청도 연안의 각 고을에도 군량을 비축토록 해야 하옵니다. 우선 군량을 마련해야 군사를 동원해서 은밀하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2: 허나 강도에 보루 쌓는 공사를 서두르려면 당장 재원이 필요한데.
3: 전하, 지금 조정 창고에는 지난번 반란 사건 때 역적 집안에서 몰수한 재산이 1만여 금이 있고 호주의 창고에도 면포 수만 필이 있사옵니다. 내년 봄이 되거든 그것들을 군량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강도에 날라다 두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그것들을 배로 실어 갈 때에는 무사람의 의심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 상평창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면 의심을 사지 아니할 것이옵니다.
2: 그리하면 되겠도다. 경들이 강도의 일을 이리도 염려를 해주니 과인이 매우 가상히 여기도다. 우선은 가벼운 무라부터 먼저 강도에 들여보내는 것이 괜찮을 듯하니 잘 의논해보라.
4: 무너진 성곽을 보수하거나 보루를 쌓는 공사를 경솔하게 시행했다가는 그 정보가 청나라 쪽에 흘러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차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강화도에 군량을 들여보내는 계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임금을 보필하는 내시들까지 내보내고 은밀하게 진행을 했던 것이죠. 강화도에 군량 마련을 위한 물품을 들여보낼 때 혹시라도 그 모습을 청나라 쪽에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상평창에서 물건 팔러 들어가는 것처럼 미리 핑계를 만들어두자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 시기에 조선 조정이 청나라의 감시를 얼마나 두렵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만합니다. 상평창은 풍년에는 높은 가격으로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에는 낮은 가격으로 방출하여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이지요. 하지만 이때로부터 3년가량이 지난 효종 6년에도 강화도에 보루를 설치하는 사안을 어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보아서 쉽사리 공사를 착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효종 6년 1월 17일 효종은 특별히 강화유수 정세규를 어전회의에 참석하게 합니다.

0: 과인이 강도의 물가에다 보루를 미리 설치하려는 것은 강도의 관청이 깊은 곳에 치우쳐 있고 물가에는 적군을 방어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강화 요수가 관부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 갑작스런 변이 일어나면 어찌 손을 쓸 수가 있겠는가? 설령 관부 안에 무기가 있더라도 일이 급해진 뒤에야 비로소 부랴부랴 물가 쪽으로 옮겨야 하므로 형세가 매우 불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과인이 병자호란 때 친히 보았었다. 물가에 보루를 설치해 놓으면 외적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더라도 각 보루를 지키는 변방 장수들이 스스로 방비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닐까. 그러니 보루를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해서 그 일대에 살게 하면 할 일 없이 유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응모하여 들어가 살고자 할 것이다. 그 섬의 연미정부터 덕포까지 보루를 구축해서 안팎에 방어태세를 굳히면 적을 막아내는데 이롭지 않겠는가? 다른 일은 모두 뒤로 미루더라도 보루 설치하는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철고진 병난도의 하류인데 실로 요충지라고 할 만하나 교동의 하류인 정포는 군사 방어상 썩 기묘한 곳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군진이 필요치 않을 터이며
1: 효종이 강화도의 지리와 군사방어시설과 관련하여 이처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가 병자호란 때 복림대군의 신분으로 강화도에 들어가 있다가 청나라군에게 인질로 잡혔었기 때문이죠.
2: 전하, 신 강화유수 정세규가 아뢰옵니다. 정포는 강도에서 먼 바다를 망보고 침입자들의 움직임을 정탐하는 중요한 곳이옵니다. 그리고 이미 군사 진지가 설치되어 있어옵니다. 전하께서는 그곳이 중요치 않다고 하시오나 신의 생각은 다르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되어

0: 지형지세를 비롯하여 병사들이 들어가 살만한지의 형편을 상세히 살펴보고 나서 비변사에 비밀리에 보고를 하게 하시옵소서.
1: 신 우의정 심지원이 아뢰옵니다. 강도의 군진 네 군데를 한꺼번에 죄다 설치할 수는 없더라도 우선 연미와 갑곶은 가장 요충지이오니 먼저 그 두 군진을 설치하고 장수를 임명하여 방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해야 할 것이옵니다.
2: 주상 전하, 강도의 백성은 병자년의 호란 때 열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사옵고 다행히 살아남은 자도 아비는 아들을 잃고 아내는 지아비를 잃었으므로 그 난리를 언급하면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옵니다. 그러니 국가가 조세를 감면하여 그들에게 힘을 펴게 해야 할 터인데도 부역을 담당하는 것이 다른 고을과 다를 바가 없으니 그 형편이 여간 어렵지가 않사옵니다. 사정이 이러하오니
3: 강화도의 군사 방비를 복원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죠. 다시 전쟁이 터졌다 하면 그래도 피난을 할 만한 곳이 강화도와 남한산성인데 그 두 곳 모두가 아직 파괴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3편 청나라 감시가 두려워 성곽 보수를 주저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종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최근 이 동네 라투스들 잡힌 거요. 그거 언니 오빠들이 한 거잖아요. 범초본에서 누가 했는지 조사하던데요. 그 라투스 앞발에 남은 혈액에서 권유라 언니를 찾아냈고요.
1: 채령은 연유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끼케야 중학교 2,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다짜고짜 남의 집에 쳐들어와 이렇게 당당히 자신을 받아달라며 말하고 있다니. 게다가 범초본에 잡혀 있었을 때 이런 걸 다 알아냈다니. 채령이 필시 보통 내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라가 수상쩍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갔다. 하지만 범초본이 소초모를 감시해서 얻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연희는 무엇보다도 범초본에서 유라의 정체만 찾아냈다는 이야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란주와 효석의 얼굴은 실망으로 가득 차고 말았지만
2: 나만 찾아냈다니.
1: 유라는 혼자 중얼거리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연희는 그런 유라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유라의 혼잣말을 다른 소초모들은 듣지 못한 듯했다. 유라는 곧장 채령에게 이어 물었다.
3: 그리고 받아달라는 게 무슨 의미야? 우리 모임에 끼워달라는 건가? 아니면 내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건가?
0: 네, 둘 다 비슷하지만 또 정확히 그런 건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놀러 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1: 이번엔 유라를 바라보며 채령이 말했다. 채령은 마치 조별과제 수행평가에서 항상 최고점을 받는 학생이 발표하듯 말을 이어나갔다. 듣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하게.
0: 친한 언니가 곧 저를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저 아까 보셨다시피 제 능력으로 언니 오빠들 하시는 일도 도울 수 있어요. 그 라투스 잡는 것도 돕고 뭐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다치시면 언제든지 치료해드릴 수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청소나 잡일도 제가 다할수 있어요. 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신 있어요. 그리고 거슬리게 하지 않을게요. 잠시만 머물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1: 소초모 일을 돕는다는, 특히 치료해준다는 채령의 말에 소초모들의 눈이 유라에게로 향했다. 치유 능력이 있는 초이는 활동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터였다. 란주가 유라를 쿡쿡 찔렀다.
2: 야, 알아주자. 완전 잘 됐네.
3: 너희들 뭐 착각하는 것 같은데 범초본이 우리를 아는 건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다고. 우리가 찾은 증거는 다 빼앗기고 막상 우리는 활동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린 성인이 아니고 소초무는 공식적인 정부 산하단체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의 말을 어떻게 다 믿어? 범초본이 보낸 스파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얘가 혼자서 범초본을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게 믿어져? 그리고 너희들! 여기 내 집인 거 까먹은 거 아니지? 내가 집주인이다.
4: 선배 집인 거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배한테 부탁하죠. 이런 어린 친구가 무슨 스파이를 해요? 가진 능력도 치유인데. 어린애가 견학 갔다가 길 잃은 걸로 알고 누가 내보내줬을 수도 있죠. 왜 중학생들 범초본 견학 많이 가잖아요.
1: 현우의 말에 유라는 말도 안 된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때 유라를 빤히 바라보던 연희가 성큼성큼 걸어와서 유라의 왼팔을 확 잡아챘다.
3: 미쳤어? 아, 왜 이래? 아.
1: 유라는 아픔에 소리를 지르며 연희를 노려봤지만 연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라는 저도 모르게 꽉 쥔 오른 주먹을 치켜들었다. 당장이라도 연희를 칠기 세웠다. 하지만 연희가 좀 더 빨랐다. 연희는 남은 왼손으로 자신을 치려던 유라의 오른팔까지 확 잡아챘다. 양팔에 밀려오는 깊은 고통에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연희는 그래도 팔을 놓아주지 않았다. 란주와 효석이 무슨 짓이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연희는 그들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무슨 꿍꿍이인지 채령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0: 현우, 어떤 데이트와 피리 부는 도련님.
1: 이거 봐요. 손으로 잡기만 해도 이렇게 아파서 쓰러지는데. 채령아.
2: 네.
1: 이것 좀 치료해 줄 수 있어? 엄청 안 났는데 보다시피 되게 아프기까지 하거든. 근데 이 언니가 병원에 안 가려고 해서 말이야.
0: 연희는 유라의 옷소매를 휙 걷어올렸다. 깊고 길게 파인 붉은 상처가 하얀 팔 위에서 두드러졌다. 연희가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상처가 터져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채령은 유라의 상처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잘 나아가고 있으니 치유 따위 필요 없다며 팔을 빼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연유의 악력이 너무 셌다. 팔이 너무 아파서 힘을 줄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했다.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채령은 유라의 팔에서 대략 1cm 정도 떨어진 곳에 자신의 손바닥을 올렸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김이 피어올랐고 잠시 뒤

0: 뉴라 팔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뉴라의 눈이 절로 커졌다. 이런 능력은 뉴라도 처음 보는 종류의 것이었다.
1: 선배, 이 친구 데리고 있죠? 우리 어설퍼서 다치기도 진짜 많이 다치는데 이 친구만 있으면 병원비도 많이 아낄 수 있고 전투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고양이들도 고쳐줄 수 있고요. 선배 팔도 안 났던 거 얘가 한 번에 고쳤어요. 뭐 식비 같은 건 우리가 같이 모으고 도울 테니까. 여러모로 데리고 있는 게 이득 아니겠어요? 아, 게다가 어? 갈 곳도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어린 친구를 어떻게 내쫓아요?
0: 연희가 유라에게 말했다. 연희의 단호한 표정과 채령이 기대하는 눈빛을 본 유라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라는 방으로 들어갔다. 현우는 혼자 부엌에 앉아있는 연희에게 슬그머니 다가갔다.
1: 물론 제 말에 수상쩍은 부분이 많고 저의 설명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건 나도 알아.
0: 현우가 묻기도 전에 연희가 말했다. 범초본과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탈출했는지, 왜 하필 이곳을 찾았는지 등등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연희는 덧붙였다.
1: 하지만 우리는 저애가 필요해. 게다가 저애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범초본과 연관이 있다고. 위험하게 다른 곳에 보내는 것보다 눈앞에 두고 차차 정체를 파악하는 게 낫지 않겠어?
0: 현우는 입을 해벌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시간 동안 거기까지 생각해낸 연희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2: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유라 선배는 아마 채령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
1: 하지만 희망이 없진 않아. 아니다 싶었으면 생각해보겠다는 말도 없이 바로 잘랐을 거야.
0: 현우는 그제야 연유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했다. 유라가 방으로 들어간 것은 분명 치유 능력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했다. 부모 없이 홀로 지낸다는 말도 아마 똑같이 혼자서 생활하는 유라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을 것이다. 걱정하는 란주 효석과 달리 연희와 현우는 살짝 미소를 띤 채 유라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0: 7월이 되고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무렵 학교로부터 자비와 은총이 내려왔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것이다. 소초모들의 일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아침 일찍 도장에서 땀에 젖은 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고 이예진의 뒤를 쫓았다. 훈련 때문에 소초모들은 자주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지만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함께 훈련받는 치유사 채령 덕분이었다. 하지만 본업인 이예진 추적은 생각보다 진척이 느렸다. 이예진은 장서윤처럼 친구가 많은 타입도 아니었고 SNS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라, 현우, 란주는 미래요고에 아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예진에 대한 조사는 주로 효석과 연희에게 의지해야 했다. 두 사람은 자신이 아는 미래요고 지인들에게 전부 연락을 돌렸다. 안타깝게도 효석과 연희의 지인들은 이예진을 알지 못했다. 건너 건너서라도 아는 사람이 없느냐고 집요하게 묻는 바람에 두 사람은 미래요고 지인들에게 이상한 의심마저 사고 있었다.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란조는 효석을 닥달했다. 예전에 효석에게 고백했다 차인 친구가 미래요고에 다니지 않느냐는 거였다. 효석은 연락하기 싫다고 난리를 쳤지만 란조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그 친구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냈다.
1: 답장 왔어!
0: 효석이 외쳤다. 효석은 뚫어져라 문자를 읽더니 기쁨의 미소를 지어보였다.
1: 예, 이예진이랑 같은 학원 다니던 친구였네. 학원 드디어 알아냈다.
2: 거봐, 연락해보길 잘했지?
1: 아, 근데 역시 좀 뻘쭘하네. 자기가 도움됐으니 밥 사달라는데? 어떡해?
0: 효석이 란조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물었다.
2: 야,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1: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 아니고?
2: 아, 걔가 먼저 알려줬으니까 오는 거지, 뻥쳐라.
0: 란주가 효석을 붙들고 니킥을 날리는 신용을 해보였다. 효석은 맞지도 않았으면서 앓는 소리를 냈다.
3: 저 보니까 이예진이 다녔다는 AMI 학원은 또 은광교 부근인데요?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에 은광교가 있어요.
0: 가짜 몸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을 무시하며 현우가 말했다.
4: 이예진 아파트 은광 임페리움이라며? 가는 길이 여러 가지야. 평소 학원에서 집까지 어떻게 가는지 패턴을 알아야 해.
0: 란주는 효석을 툭툭 쳤다. 효석이 눈을 치켜뜨자 란주는 턱으로 휴대폰을 가리켰다.
1: 뭐? 아, 왜 또?
2: 뭐냐니? 걔한테 연락해.
0: 효석은 결국 밥 한 끼와 영화 한 편을 재물삼아 이예진의 동선을 알아내기로 했다. 효석에게 차였다는 미래여고 친구 소영은 밥 먹던 약속을 취소했던 효석을 믿을 수 없다며 같이 밥을 먹으면 동선을 알려주겠다고 했고 결국 효석은 그날 곧장 저녁 약속을 잡았다. 효석의 데이트에 가장 신난 사람은 란주였다. 란주는 방어구와 무기를 챙겨놓은 백팩을 맨 뒤 효석의 데이트를 구경하자고 소초모들에게 제안했다. 현우는 처음엔 그 제안에 질색하다가 문득 연희와 자신의 첫 만남 때 선배들이 따라왔던 걸 생각하고 복수하자는 마음으로 란주의 제안에 응했다. 효석을 제외한 소초모들은 다들 백팩과 힙색을 챙겨서 시네마테크로 향했다. 그날은 이례적으로 채령도 소초모들과 함께 움직였다. 본격적으로 은광천 근처를 수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린 결정이었다. 연희는 활이 너무 커서 눈에 띈다며 불평했다. 은광 시네마테크의 광장 돌기둥 뒤편에 모인 그들은 코인락커에 무기와 짐을 집어넣었다. 연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사라진 사이 란주는 돌기둥 근처의 화단 주변을 쓸어보았고 거기서 효석의 흔적을 찾아냈다.
2: 뭐야, 멀리 안 갔잖아. 저기 있네.
0: 효석은 시네마테크의 돌기둥 앞에서 소영을 만나 바로 근처의 수제버거 가게에 들어가 있었다. 평소처럼 후드티에 조거 팬츠를 입은 효석과 크롭 티셔츠에 스커트를 입은 소영이 마주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유라와 란주, 채령과 현우는 수제버거 가게 맞은편에 벤치에 앉아 둘을 구경했다.
4: 야, 여자애 좀 꾸몄다? 아직 원녀석 좋아하나 보네.
5: 그러게.
0: 유라의 말에 란주가 킥킥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섯 사람은 과자를 사들고 와서 벤치에 앉아 효석과 소영의 데이트를 구경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섯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소초모 단체 메시지 방이었다.
6: 야, 너희 나 그만 훔쳐보고 그만 좀 웃어. 예진 평소에 버스 잘 안 타고 은광천으로 걸어 다녔대. 자기도 몇 번 같이 간 적 있나 봐. 얘도 임페리움 산대. 나 영화 안 보고 갈 거니까 먼저 가서 조사하고 있어.
7: 데이트 끝까지 다 하고 와도 돼. 효서가 즐거운 시간 보내. 하트.
0: 란주는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했다. 에임하이 학원에서 임페리움 아파트까지 가는 방법은 은광천을 따라가는 것이 의외로 가장 빨랐다.
2: 소영이가 이렇게 빨리 불 줄 알았으면 코인로커에 짐 안 넣었을 텐데.
0: 란주의 말에 유라가 피식 웃었다. 소초모들은 코인라커에서 짐을 챙기고 예진의 학원 근처로 이동했다. 시간은 어느새 저녁 8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학원가에서 채령 또래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초모들은 건물 아래 어둑한 주차장에 서서 인파가 한 차례 빠지기를 기다렸다. 학생 때가 지나가자 란주를 필두로 소초모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란주는 에임하이 학원 앞에 가로수에 한참이나 손을 대고 있었다.
2: 예절이 너무 많이 오갔어. 아, 대체 누가 예진이야?
0: 란주는 자리를 옮겨가며 가로수의 기억을 읽으려 했지만 학원과 인파 속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예진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소초모들은 난감해졌다. 학원가에서 은광천으로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자기 옆을 지키는 도련님을 보며 그 초대형 라투스가 갔을 만한 곳을 고양이들이 안다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도련님이 고개를 돌려 자신을 쳐다보는 게 아닌가. 현우는 잠깐 고민을 한 끝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떠올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한 연구실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아이들에게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한쪽에는 야, 넌 정말 관찰을 잘하는구나. 또 다른 쪽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신기하게도 칭찬을 들은 아이들이 훨씬 더 오래 집중을 했고 숨은 그림도 더 많이 찾았다고 하네요. 정답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비법을 전수해 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칭찬과 믿음이 숨어있던 힘을 끌어낸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이미 몸은 지쳤지만 좀 더 잘하려고 한 번 더 힘을 내기도 하죠. 자, 어느새 가정의 달 5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애써온 여러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가족사랑 좀 더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 윤은혜가 피처링한 마이티마우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해.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달려온 5월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와 있네요. 할 일도 많고 웃을 일도 많고 때론 좀 더 피곤하게 느껴졌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늘이 남아 있습니다. 5월 전하고 싶었던 가족사랑 오늘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매주 일요일에는 대중마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는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흥미진진한 음악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가요 주크박스. 음악과 이야기가 흐르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결혼, 부부 관련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아, 그래요. 이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인데 한 열흘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부부의 날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면 오늘 요 노래를 들으면서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더 전해드리면 5월이 마무리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은 부부 관련된 노래들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정애리 씨의 예야 시집 가거라. 네.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아, 그래요. 결혼 부부 관련 노래, 예야 시집 가거라, 너의 결혼식. 그래요. 이 정애리 씨의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이 78년도에 나온 노래고. 네. 정애리 씨의 뭐 두 번째 히트곡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이 곡이 78년도에 나왔다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노래 못 나옵니다.
0: 왜요?
1: 여예야 시집 가거라. 그러니까 그 어떤 성차별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문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부당해 보이거나. 네. 불합리해 보여도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게 또 합리적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집 간다는 말이 그 시절에는 뭐 이상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상냥하고 복스러운 19살 순이는 시집가랑 부모 말씀 좋으면서 싫은 척 화를 낸다네. 그러니까 시집 가라 그러면 여자가 이제 좋아하는데 난 이제 소위 내숭이다 이거죠. 나는 싫다. 그래서 화를 좀 내고. 우리 순이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어떤 시집갈 여성의 어떤 뭐 모습? 근데 보면 동네 어른 잘 모시고 어린아이 좋아하며 싱글생글 미소 질 땐 부잣집 맏며느리감. 그 모습이 너무 좋아 어린 동생 장난 삼네 라고 이제 가사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가거라 보다는 지금 결혼 한번 생각해 볼래 정도가 아마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담이 되는 말인데, 그때 당시에는 얘야 시집 가거라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그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 들으면 그때 당시에 또 좀 좋아했다,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1: 예, 그리고 또 그 미의 기준도 있습니다. 네. 상냥하고 복스러운 얼굴. 그게 아름다운 얼굴이었고, 그 다음에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결혼해서 잘 산다는 것은 부잣집 만면으로 이제 들어간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가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아주 오래된 옛날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78년이니까 1980년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뭐 그래봤자 뭐 30년, 40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0: 그러니까 다 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결혼이라도 하면 좀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성이 그 시절에는 일을 안 하는, 진학도 안 했었고, 뭐 그런 시절의 어떤 모습이 노래 가사 속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윤종신 씨의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윤종신 씨가 92년에 발표한 너의 결혼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두 남녀가 헤어졌습니다. 근데 남자는 미련을 이제 못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결혼을 해요. 네. 그래서 물론 다 헤어졌는데 이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남자가 이제 그 여자친구를 못 잊어가지고 결혼식에 쫓아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하자는 그 약속 다 어디 갔냐, 너 결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너무 황당한 이제 일이죠. 그러니까 되게 좀 찌질한 남자의 삶. 그래서 너의 결혼식이라는 이제 제목이었는데, 이 노래가 92년에 나왔습니다. 네. 당시를 놓고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가사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별 노래들이 그냥 나 혼자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노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결혼식장까지 찾아가는
0: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었나요?
1: 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아. 예, 차라리 그러면 복수심이라든지
0: 상대는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네. 어머 너 여기 왜 왔니? 그러니까 그냥 결혼식 보고 싶어서 하지만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쉽고 아직까지도 너를 그리워한다 이런 마음을 좀 나타내는. 아, 그렇다고 또 전 여자친구가 면사포를 던지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텐데.
1: 그래서 끝까지 노래 가사 속에서 네. 난 지키고 있겠다 촛불의 약속 그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네. 뭐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오늘은 결혼 또 부부와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정혜리의 예야 시집가거라,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노래와 궁금한 이야기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결혼, 부부 관련 노래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이죠?
1: 네, 90년대 중반에 나온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혼에 관한 노래인데요. 박진영의 청혼과 이소라의 청혼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박진영 씨의 청혼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이 박진영 씨가 이 집에 수록한 곡이 좀 되겠습니다. 네. 이 곡은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좀 됐습니다.
0: 어떤 논란이 됐을까요?
1: 가사에 나의 사랑을 받아준다면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이 노예라는 표현 때문에 네. 논란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왜 여자의 노예가 되느냐 뭐 이런 류의 어떤 이제 논란이었었는데 이 시점을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여성의 지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네.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0: 아까 우리가 들어봤던 노래 같은 경우는 뭐 정혜리 씨의 예야 시집가그라 좀 약간 강압적이고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여성상을 그렸다면 뭔가 여기서는 좀 우리가 남자들이 좀 떠받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변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소위 그 여성의 지위라는 것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속칭 뭐 부엌댁이라 그래서 네. 집안일이나 하는 그런 여성의
0: 맞아요. 예전에 예. 그런 시선이 있었죠.
1: 예, 그렇게 이제 뭐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바뀌는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네. 89년에 배우 최진실 씨가 했던 광고가 있는데요. 네. 그게 VTR 광고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VTR과 TV가 일체형으로 된 그런 제품이 89년에 나왔는데 네. 그때 광고 멘트가 네. 남자 퇴근 시간은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굉장히 그때는 별 얘기가 없었었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이게 여성의 지위가 그러니까 집안의 주인은 남자가 아닌 여성이다. 라는 네. 것을 바뀌고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됐고 그다음에 90년에 문준환 씨의 히트곡이 있습니다. 네. 문준환 씨가 이렇게 재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60년대 데뷔했기 때문에 네. 근데 제목이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였습니다. 이게 그 요 노래를 만들어지게 된 것은 여성단체가 그 김인갑 양인자 부부한테 노래를 이제 의뢰해서 나온 거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근데 이 노래가 히트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는 막 부르니까 이제 확실히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히트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남자는 귀찮은 존재고 그다음에 남자라는 것이 과정 예를 들면 과거에 남자가 아버지가 한 번만 하면 집안 조용해지고 막 그런데 뭐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그런 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노래로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박진영의 청혼과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이소라 씨의 곡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90년대 중반에 나온 두 곡이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청혼은 96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소라 씨가 95년에 난 행복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를 좀 했습니다. 이 노래들이 다 가수 김현철 씨가 만든 노래들인데 네. 이렇게 퓨전 재즈한 노래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해서 히트한 다음에 이소라 씨가 청혼이라는 노래를 발표해서 히트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는 작사하신 분이 이소라 씨예요. 본인이 청혼을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네. 정작 본인은 이제 노래가 원래 가수가 제목 따라간다 그랬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요 시절에 드디어 이렇게 뭔가 여성이 뭔가 주도권을 잡는 듯한 뭐 그런 어떤 이미지의 노래들이 좀 많이 좀 나왔습니다.
0: 그래요. 자, 오늘은 결혼 부부에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박진영 씨의 청혼과 이소라의 청혼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결혼, 부부에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결혼식의 축가로 많이 불린 두 곡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창정의 결혼해줘,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임창정의 결혼해줘, 이 노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임창정 씨가 3집을 97년에 좀 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뭐 그때 또다시 결혼해줘 그 두 노래가 크게 좀 사랑을 좀 받았었습니다. 임창정 씨는 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뭐 가수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네. 원래 이분이 가수 데뷔하기 전에 배우 이병헌 씨의 매니저를 이제 했고요.
0: 그래요.
1: 예,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게 진짜인지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약간 미화된 것 같은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 작곡가 김영석 씨가 옆방에 있어가지고 노래 듣는 것을 듣고 가수 데뷔를 제안을 했다. 네. 뭐. 그런데 뭐 실제로 해서 임창정 씨가 노래는 잘하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랑과 이별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해줘라는 게 이것도 보면 97년에 나왔는데 그 남자가 여자한테 제발 뭐 결혼 좀 해달라고 이제 애원을 좀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 이제 노래들이 그런 식으로 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과거에는 우위에서 선점한 듯한 그런 노래들이 많았는데 90년대 이후에는 확실히 여자가 오히려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심지어는 엄정화 씨처럼 다 가라. 가버려라 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의 노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목 때문에 결혼해줘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리는 그런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는 어떤 사고방식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냥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신부가 그래도 서열에서 가장 윗선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유리상자의 신부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방금 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느 한 가정에 그 서열이 이제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1번이 부인이고
0: 1순위가 아니고
1: 2번이 자식이고 네. 3번이 개고
0: 강아지 그래요.
1: 그 다음에 남자다 이렇게 네. 이제 순위까지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네. 이 남자의 위상이 많이 좀 뭐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0: 떨어졌다기보다도 이제 남자가 아내를 그만큼 또 더 존중해준다
1: 네. 네. 그 말이 정답인 되겠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그래서 결혼식 때도 신랑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신부한테 노래를 부르는데 뭐 그런 식의 노래 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줘도 그렇고 유리상자 신부에게도 그 이게 이제 99년에 나왔는데 네. 이게 뭐 각종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축가 1순위 항상 1위 하는 노래가 바로 이 유리상자의 신부에게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유리상자는 박승화 씨, 이세준 씨가 이제 그 결성한 팀이고 뭐 나중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고음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고음 부분은 가수 박학기 씨가 대신 불러줬다라고 실토를 좀 했습니다.
0: 녹음실에 우연히 찾아온 박학기 씨가 그냥 불러줬다. 근데 이 노래가 의외로 빅히트를 했다 이렇게 자료 조사가 돼 있네요.
1: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우연히 놀러 왔는데 네. 고음이 안 좋으니까 이제 고음 부분을 박학기 씨가 대신 불러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또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또 유리상자가 만들어진 계기도 참 특이하네요.
1: 그렇습니다.
0: 박승화 씨가 그냥 녹음하다 중에 만들어졌다고요?
1: 네. 그 90년대 중반에 두 분이 이제 군대를 좀 네. 갔다 오고 나서 박승화 씨가 이제 알던 후배 이세준 씨에게 코러스를 좀 부탁을 했다가 네. 요청했다가 화음을 맞춰본 것을 계기로 좀 결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또 오집스럽고 사랑해도 될까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신부에게 이렇게 그 소위 남녀 사랑이 애틋한 그런 노래들 많이 발표해서 인정을 좀 받게 됐습니다.
0: 그래요. 자, 가요 주크박스 오늘은 결혼, 부부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임창정의 결혼해줘,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만나보겠습니다.

0: 우리 가요의 추억과 역사를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화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부부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김목경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사랑을 위하여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김종환 씨가 네. 이 노래는 되게 어려웠던 시절에, 그러니까 IMF 때 부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네. 이 김종환 씨는 히트곡이 두 곡이 있는데요. 그 존재의 이유하고 요 사랑을 위하여 요 두 곡이 네. 좀 되겠습니다. 이 김종환 씨는 KBS하고 좀 인연이 좀 있는데요.
0: 그래,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1: 95년이죠. 그 KBS 드라마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96년까지 방영이 돼서 당시에 60%가 넘는 시청률이 좀 있었었는데요. 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뭐 최수종, 배용준 씨, 뭐 이승현, 최지우 씨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드라마의 수록이 돼가지고 당시에 300만 장이 넘게 나갔게 됐고, 그리고 나서 또 사랑을 위하여를 좀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이 그 존재의 이유, 사랑을 위하여 두 곡 다 어떤 특색이 크게 있는 그런 노래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IMF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드라마에 수록이 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단순한 노래, 쉬운 노래들이 인기를 얻는 그런 시점에 김종환 씨가 그 발표한 노래가 히트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사랑을 위하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0: 그래요.
1: 예, 그래서 그 김종환 씨가 부부의 날 공식 홍보대사를 좀 하게 됐습니다.
0: 그래, 이 노래 가사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요 부분이 실제 상황이었다고요?
1: 네, 그 북한 강변에 보면 지금 이제 경기도 양평 경의중앙선 오빈역 근처에 네. 물안개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변인데 이렇게 강변에 아침에 보면 이제 물안개가 오르잖아요. 네, 네. 거기가 굉장히 멋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김종환 씨가 어려웠던 시절에 잠시 이제 차를 세우고 잠을 잤던 모양이에요. 이제 깨서 보니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때 아 부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해서 사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네. 노래를 만든 게 이제 히트를 하고. 그게 또 뭐 당시에 700만 장 뭐 판매됐다고 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의 날 공식 홍보 대사까지 좀 하게 됐습니다.
0: 그래요. 그 또 어떻게 보면 그 그런 고생이 있었고 또 그런 아내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명곡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김목경 씨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김목경 씨의 대표곡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은 김목경 씨가 그 영국 유학 시절에 영국인 노부부가 자식들의 집에 방문한 모습을 보고 그걸 이제 김명경 씨가 자취방 창문을 이렇게 보다가 그걸 착안해서 노래를 좀 만들게 됐는데 네. 이 곡이 나온 게 90년이거든요. 네. 90년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도 60대면 노부부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60대 노부라 그러면은 아무도 이제 안 믿을 텐데.
0: 맞아요.
1: 예, 그래서 60대
0: 네. 제목이 한 80대, 90대를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역사적인 그런 노래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오늘은 결혼 부부에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김목경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의 풍성한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평론가 박성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부부 관련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곡 어떤 곡으로 마무리할까요?
1: 이승기 씨의 결혼해줄래 만나보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이승기가 부르는 결혼해줄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박성거 씨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주제 준비해 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꿍 때리셔봐라 힘날 하루 보내세요. 나라.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 등의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고 위기 상황인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가구는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한 다음 선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가장 반가운 소식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했죠. 앞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하게 개선되고요.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등 6개의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률 개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서영은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웃는 거야.

내일은 푸른 하늘, 서영은의 웃는 거야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과소비와 충동소비를 지적한 뉴스에 가짜 결핍이란 책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홈코치가 간다에서는 대화와 관계보다 스마트폰에 더 집중하는 펍잉 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어린이 도서관에서 진행한 장애 공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룰라가 부릅니다. 3, 4.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일단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1: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기사인데요. 네. 분명 우유만 사러 갔는데 장바구니가 넘치는 이유. 공감하시죠?
0: 아, 예, 예, 예, 예.
1: 아, 몇 가지 필수품만 사려고 마트에 갔는데 그러니까. 계산대 앞에 서면 장바구니가 가득 차 있습니다.
0: 예.
1: 이게 심리적인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0: 그래요.
1: 예. 전문가들이 그 원인이 개인의 의지가 아닌 심리적 환경적 아하.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미국 매체의 리얼 심플에 따르면 식료품 쇼핑 시 계획보다 더 많이 구매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배고픔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뇌가 즉각적인 보상을 우선시하면서 눈에 보이는 음식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구매 목록은 쉽게 무너지고 충동적인 선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결핍 심리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팬데믹 시기에 물품 부족을 경험한 이후에 예. 지금 사두지 않으면 나중에 없을 수 있다.
0: 그러니까.
1: 라는 예. 불안 심리가 소비를 자극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불안 요인이 필요 이상의 구매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0: 이거 뭐 사실 제 얘기거든요. 실제로 마트에 가면은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안 네. 사면 괜히 손해인 것 같고, 그죠? 예. 과소비 충동이 생겨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마트 안 가고 새벽 배송으로 이제 딱 필요한 것만 시키더라고요.
1: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하십니다.
0: 확실히 충동 소비가 문제긴 문제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할인 행사가 참 문제긴 해요. 네. 가면 눈에 보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원 플러스 원 하고요. 네. 묶음 할인합니다.
0: 그러니까.

0: 아, 이거 사야 돼. 안 사면 손해야. 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상품까지 구매합니다. 냉장고에서 그냥 뒀다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총 지출이 오히려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의외의 변수도 우리의 쇼핑 심리에 작용한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카페인이라고 그래요.
1: 카페인이요?
0: 이게 커피를 마신 뒤에 쇼핑을 하면 각성 상태. 그리고 이게 보상 욕구가 커진다고 그래요.
1: 아.
0: 충동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럽니다.
1: 그래요?
0: 여기에 만약에 스트레스와 피로까지 겹쳐 있다면 소비는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뭔가 좀 자기 자신에게 보상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 간식을 사거나 즉흥적인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연구에 참여했던 키에바 흐란츠쿠 행동과학 박사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가지라. 이건 충동 구매를 줄이고 보상 중심의 선택에서 더욱 신중한 결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조언했다고 그럽니다.
1: 야, 잠깐 멈춰라. 충동 소비를 멈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0: 일단 배가 좀 부른 상태에서 마트에 가셔야 되고요.
1: 아 그래요? 아, 가서 우리는 먹을 거 사오는데 거기서.
0: 그러니까, 배고프면 자꾸만 더 사게 된다니까요.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비 전 멈춤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식비, 택시비, 외식비, 일상 소비를 의도적으로 줄이면서 내가 이 지출이 꼭 필요했는가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부 절약 애플리케이션 또 가계부 쓰는 것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무지출 챌린지를 하게 되면 신용 행동 점수라든가 저축률 개선을 내세우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기술들을 또 함께 응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 이 무지출 챌린지가 확산하면서 지나친 절약이 오히려 사회적 단절, 자기개발 저하로 이어진다라는 경고가 나와 있는데요. 지나친 건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냉장고 파먹기라든가 이런 거 문제인 것 같고요. 하지만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강박이라든가 자기 규제를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또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때 이런 무지출 챌린지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저도 가기 전에는 이제 품목 쓰고 이러면 분명히 5만 원 아래쪽으로 나오는데 이상하게 계산할 때만 10만 원 가까이 나와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왜 그럴까요?
0: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1: 알겠습니다. 자, 이 뉴스에 어떤 책 주목하셨습니까?
0: 마이클 이스터의 가짜 결핍이라고 하는 책 골라봤는데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더 많이. 더 적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 아니, 당연히 더 많이죠.
0: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빨리, 더 천천히 뭘 고르시겠습니까?
1: 빠른 게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걸 고릅니다. 그런데 책에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소개가 되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미니어처 골프 코스를 개선하거나 관광 일정을 수정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 참가자들은 요소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소를 추가하면 추가 요금이 붙는다라고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추가할 생각만 했다고 그럽니다.
1: 그렇죠.
0: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계속 더하는 거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행 일정에서 무언가를 빼는 건 나쁜 선택이다.
1: 그러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0: 손해보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이 실험은 우리 뇌의 오랜 습관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더 적은 건 나쁜 것이다. 비생산적인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인간의 뇌에는 더 많이가 기본값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적게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굳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채워도 채워도 허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1: 그렇죠.
0: 원하는 걸 넣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는 이 불편한 느낌이 바로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짜 결핍이라고 아, 그럽니다.
1: 그래요. 그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객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 해도 분명히 쉬러 왔을 텐데 네. 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저렇게 돌아 거의 일하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0: 우리 미션이잖아요. 그것도.
1: 과유불급이라는 말이지만 우리는 늘 뭔가 더 갖고 더 채우려고

0: 없고 그럼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1: 그렇습니다. 최근요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과잉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예.
1: 음식, 정보, 물건, 생각 너무 많아서 문제이죠.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뇌가 문제인 겁니다. 아.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요.
0: 예예.
1: 모자라다, 부족하다, 더 채워 이렇게 주문한다라는 겁니다.
0: 네네.
1: 우리 뇌가 오랜 진화를 통해서 그게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인데요. 미국 네바다 대학교 저널리즘 교수인 마이클 이스턴은 현대사회가 더 풍요롭게 진화했지만 왜 계속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네.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자원이 희소했던 시대에서 풍족한 시대로 환경이 변화했지만 이걸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0: 아.
1: 이걸 결핍 마인드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핍 신호가 공기처럼 우리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0: 예.
1: 사촌의 땅을 사면 괜히 배가 아프고요. 소셜미디어에 친구가 여행을 간 걸 보면
0: 난 왜 못 가지?
1: 나는 왜 못 가지? 후회합니다.
0: 예.
1: 후배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결핍 신호가 즉각 작동하고 후배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0: 그러니까 뇌의 결핍 신호에 반응하면서 자꾸 더 갖고 채우려고 하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책의 제목이 가짜 결핍이구나.
1: 그렇죠.
0: 예.
1: 몸에 해로운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초가공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0: 알죠.
1: 근데 우리는 약물에 중독되고 있어요. 시간 낭비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계속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고
0: 그렇네.
1: 있습니다.
0: 예.
1: 사놓고 안 입는 옷이 쌓여 있어요.
0: 네.
1: 근데 자꾸만 옷 삽니다. 이게 우리 뇌가 그렇게 시키는 거라는 거죠. 채워도 채워도 허전함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뇌가 계속 부족해라고 신호를 보낸다라는 건데요.
0: 네.
1: 이게 바로 가짜 결핍.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뇌가 이렇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0: 네.
1: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이걸 설계를 합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은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2중, 3중 잠금장치를 만들면서
0: 예.
1: 우리가 지금 이런 굴레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최근 지적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삶이 얼마나 풍족한지 깨닫고 또 중독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도 있겠군요.
1: 그렇습니다. 결핍 마인드셋.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근 회복력과 적응력과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 예.
1: 이미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건 감사일기를 쓰면서 가능해져요.
0: 감사일기.
1: 네.
0: 오.
1: 명상과 심호흡을 통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0: 예.
1: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점수, 등수, 숫자, 월급, 연봉, 거리 두면서 살아갈
0: 네.
1: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예.
1: 이게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중독적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0: 네.
1: 있는데요. 저자는 전체적으로 우리 삶에 이제는 빼기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0: 빼기.
1: 이야기합니다. 네.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죠. 완벽함은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성취된다. 빼다 보면 완벽함을 네.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Fly to the Sky의 노래 이어드리죠. Sea of Love.

0: 매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보죠.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네, 오늘 주제 아마 듣는 순간 나 이거다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대화 중에도 자꾸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밥 먹으면서도 각자 액정만 들여다보는 것. 바로 그 퍼빙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1: 네, 지금 이 순간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오늘 식사하시면서 스마트폰 보셨나요?
0: 많이 보죠.
1: 그렇죠. 가족과 마주 앉아 있는데 각자 액정만 들었다 보지 않았나요? 너무 많죠. 이게 단순한 습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심리학자들은 이걸 퍼빙이라고 불러요. 퍼빙은요, 폰 그리고 스노빙 무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때문에 옆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0: 네, 저 퍼빙이라는 단어 사실 저도 최근에서 알게 됐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흔한 현상입니까?
1: 네, 생각보다 통계가 좀 충격적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커플의 70% 이상이 데이트 중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보는 바람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퍼빙을 당한 사람은 관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퍼빙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러게요. 네네네.
1: 그냥 나는 그냥 잠깐 봤는데.
0: 뭐 확인만 했는데 뭐 이런
1: 그쵸?
0: 거죠.
1: 예. 그 잠깐이 상대방에게는 나보다 더 액정이 중요한 거야라고 읽힌다는 거죠.
0: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왜 앞에 있는 사람보다 스마트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걸까요?
1: 사실 이게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뇌 구조적으로 거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알림이 올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뭔가 올 것 같은, 뭔가 올 것 같은 그 느낌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요.
0: 중독성이구나, 이것도. 예.
1: 이게 슬롯머신처럼 이런 거 뭔가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알림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SNS 중요한 연락일 수도 있고 또 쇼핑 광고일 수도 있는 그 불확실한 그 부분들이 뇌를 계속 화면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0: 네.
1: 반면 눈앞의 사람은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뇌는 예측 가능한 것보다 불확실한 그런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연결 불안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항상 온라인에 연결돼 있어야 할 것 같은 어떤 강박감? 이게 퍼빙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연결 불안이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는 불안이거든요.
0: 네.
1: 내가 지금 오프라인이면 뭔가 중요한 걸 놓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이 현상 때문에 계속 연결되어 있을수록 실제 눈앞의 사람과의 연결은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겁니다.
0: 예.
1: 온라인에서는 수백만의 그런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정작 맞은편에 앉은 한 사람과는 단절한 채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네네.
1: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더 외로운, 그게 바로 현대인의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정작 본인은 퍼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1: 네.
0: 스스로 퍼빙 습관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볼 방법도 있습니까?
1: 네, 간단한 체크리스트 있는데요. 딱 세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0: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1: 네, 첫 번째, 식사 중에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편인가요?
0: 네네.
1: 네. 대화 중 진동이 오면 일단 확인부터 하시나요?
0: 그런 것 같은데요. 예.
1: 네.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문자나 알림에 답장한 적이 있나요?
0: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1: 그런가요?
0: 불안한데요. 네.
1: 확실히 퍼빙 맞습니다.
0: 그렇구나. 아유, 몰랐네. 예.
1: 그렇죠. 세 개 중에 두 개 이상이면 본인도 모르게 퍼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0: 네네.
1: 여기서 중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인식이에요. 내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은 바뀔 수 있거든요.
0: 예, 저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1: 그렇죠. 네. 이 퍼빙은 나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훈련이 안 된 내가 하는 거니까
0: 그렇죠?
1: 충분히 조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0: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어찌 보면은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1: 맞아요. 스마트폰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방식과 타이밍의 문제예요. 실제로 멀리 떨어진 가족과 화상 통화로 연결되거나 스마트폰으로 또 손주 사진 보면서 위로받는 경우도 꽤 많이
0: 그럼요,
1: 있잖아요.
0: 그럼요. 예.
1: 맞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 도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끼어드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관계를 조금씩 소리 없이 반전시킨다는 거죠.
0: 네.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맞아요. 아주 간단히 있어요.
0: 아, 예.
1: 누군가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자리에 앉자마자 진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가방에 넣는 거예요.
0: 아, 예, 예, 예.
1: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조차 금지입니다.
0: 어, 예.
1: 연구에 따르면요,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 뒤집어져 있기만 해도 저기 화면이 보이지 않아도요.
0: 아, 그렇죠.
1: 인지 자원의 일부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가 있다고 해요.
0: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터트려놔도 혹시 진동을 하니까 이런
0: 무의식적인
1: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비행기 모드로 가방 안에 넣는 순간 뇌가 비로소 아, 지금은 저 사람이랑 있는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돼요. 처음 5분 어색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상하게 15분 지나면요, 대화가 갑자기 훨씬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0: 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눈앞에서 안 보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사실 이 눈 맞춤 자체가 강력한 소통 도구이기도 한데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1: 사실 이렇게 쑥스러워라고 느낄 수 있지만
0: 네.
1: 눈 맞춤이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눈을 마주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옥시토신은 신뢰 호르몬, 유대감 호르몬으로 불리는데요.
0: 네.
1: 엄마가 아기를 볼 때,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를 만날 때 이런 분비되는 바로 그 호르몬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라포란 서로 통한다라는 느낌, 편안하고 신뢰롭다라는 감각인데 이게 눈 맞춤 한 번으로 수십 대 빨리 형성된다는 거예요.
0: 에이.
1: 실제로 상담사들이 내담자와 신뢰를 썼는데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게 눈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거든요.
0: 예, 예.
1: 그만큼 강력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구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일종의 디지털 디톡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0: 이게 말처럼 또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1: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이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건 단절이 아니라 의도적 연결이 핵심인 거예요.
0: 네네.
1: 음식을 먹되 폭식하지 않듯이 스마트폰도 내가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하루 중 연결 없는 시간대 이거를 딱 30분만 정해두는 것도 충분합니다.
0: 예.
1: 저녁 7시 식사 시간, 아침에 눈 뜬 첫 15분, 잠들기 전 30분, 이 짧은 시간들이 쌓이면 뇌가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0: 예. 아니 그런데 저 퍼빙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가 저 회의 중에도 다들 뭐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이렇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직장에서는 이게 퍼빙 굉장히 구조적 문제거든요. 회의 중에 노트북 열어두면 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 아,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1: 맞아요. 근데 실제로 매일 확인하고 메신저 보고 뉴스 읽는 경우도 있어요.
0: 맞아요. 인터넷도 보고 뭐, 예.
1: 그렇죠. 이걸 미팅 퍼빙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라도 폰을 보기 시작하면
0: 예.
1: 그 회의에 대한 전체 구성원의 집중도와 만족감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상사가 부하 직원의 말을 들으면서 혼을 보는 경우예요.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내 말이 저 사람한테 그만큼 가치도 없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0: 네네.
1: 관계의 위기가 있을수록 퍼빙 상처는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0: 네. 자, 이 부모님들은 특히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1: 맞아요.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0: 네네.
1: 애기들 엄마 나봐봐 나봐봐 라는 말 되게 많이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예, 예.
1: 그렇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해요. 이걸 발달 심리학에서 정서적 미러링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웃을 때 엄마도 같이 웃어주면
0: 네.
1: 아이는 내 감정이 맞구나 나는 괜찮은 존재구나
0: 그렇지,
1: 이걸 배우게
0: 예.
1: 됩니다. 근데 엄마의 눈이 항상 액정 속에 있다면 아이는 거울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반사되지 않는
0: 그러네.
1: 경험을 반복하게 돼요.
0: 예.
1: 연구에 따르면요, 부모의 퍼빙을 자주 경험한 아이는 자존감 발달이 좀 늦어지고 좀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0: 아하.
1: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게 어찌 보면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0: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실천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보면 이건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처 방법도 궁금합니다.
1: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요.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방식인데요.
0: 네네.
1: 핵심은 기억하면 돼요.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부탁의 형태로 말하는 거예요.
0: 네.
1: 야, 폰 좀 그만 봐라. 이게 아니라
0: 네.
1: 야, 나 오늘 너랑 진짜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 30분만 폰 없이 있어볼 수 있을까?
0: 아,
1: 이렇게요.
0: 예.
1: 이 한 문장을 건네는 것 자체가 이미 깊은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런 것 같네요. 자, 오늘 내용 마무리하면서 딱 하나의 실천 방법 조언해 주신다면요.
1: 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0: 예.
1: 동시에 가장 많이 단절됐다라고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0: 예.
1: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마음이 닿는 것은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결국 소통의 질은 데이터 속도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결정됩니다.
0: 네.
1: 오늘 저녁 가장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을 때 딱 한 번만 스마트폰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3초만 바라봐 주세요.
0: 그러게요.
1: 그 3초가 오늘 하루 가장 빠른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저도 오늘 많이 반성하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만사서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신승훈의 음성으로 듣죠. I believe.

0: 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책을 읽다가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0: 있죠. 예. 네.
1: 뭐 예를 들면 책 속에 주인공이 넘어졌을 때 같이 마음이 좀 철렁하고 그럼요. 또 누군가가 용기를 낼 때 나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는
0: 감정이입.
1: 그런.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책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서 장애를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또 다름을 낯설게만 보지 않고 함께 살아 가는 친구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에 제가 함께 했는데요. 네. 서울특별시 교육청 어린이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네, 오늘까지 장애 공감이라는 이름의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똑같이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어린이 도서관 최유경 사서에게 들어보시죠. 네.
2: 서울특별시 교육청 어린이 도서관은 세계 어린이의 해를 맞이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책이 귀하던 시절부터 어린이가 책 속에서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동안 독서문학 진흥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26만 권이 넘는 풍부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요.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자료실과 다양한 창의체험 공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넓히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특히 주말이면 책나들이를 온 어린이와 부모들로 북적이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번 장애 공감 행사는 어린이들이 가진 본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그 마음을 넓게 확장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는 이미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일상 속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이번 장애 공감 행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장애를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느낄

0: 수 있도록 책과 함께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장애 이해도서를 읽고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직접 써보는 필사체험, 또 같은 장애 이해도서를 함께 읽고 소감을 SNS에 공유하는 체험, 점자를 배우고 점자 동화책을 함께 만들고 시각장애인에게 기부하는 릴레이 점자 동화책 만들기,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림책 넌 최고야 원화 전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미랄복지재단, 종로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함께 준비하면서 보다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단순 체험을 넘어 사회적인 가치까지 담고자 했습니다.
1: 이 도서관에서 책이랑 같이 장애 관련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훨씬 가깝게 느껴지네요.
2: 네.
1: 프로그램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2: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면요. 총 4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손끝으로 전하는 마음 필사라는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미랄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릴레이 점자 동화책 만들기. 세 번째는 종로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하는 장애 이해 도서 읽기, 또 네 번째는 그림책 넌 최고야 원화를 전시하는 건데요. 특히나 이렇게 다양한 이런 장애 관련된 체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1: 네.
2: 어린이 도서관에 비치된 장애 이해 도서를 읽으면서 어린이들이 인상 깊었던 그런 문장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리고 또 점자를 활용해서 이름을 만들어 보는 그런 체험 코너도 있었습니다.
1: 네.
2: 릴레이 동화책 만들기 체험도 이 점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점자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점자 키트를 이용해서 동화책의 문장을 점자로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릴레이로 이어지다 보니까 다 완성이 되면 시각장애인에게 기부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책 속에 어둠이 하늘 끝에 닿으면 이라는 이 문장이 있으면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점자로 만들어서 네, 함께 동화책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1: 예.
2: 특히나 이렇게 점자로 된 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겠죠.
1: 그렇겠네요.
2: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점자를 체험하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1: 네.
3: 마음이랑 받침이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약간의 패턴도 있어요. 자음 니은, 받침 니은이 한 칸씩 밑으로 꽂혀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모양 보시고 1, 2, 3, 4, 5, 6 이 방향대로 넣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약자도 있어요. 이렇게 이 방향대로 이렇게 붙이면 돼요. 네. 그래서 원하는 노트나 이런 데에다가 붙이면은 볼 수 있고요. 우리 시청자 장애인들 점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영원히 좀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 점자로 제 이름 만드는 체험을 했어요. 점자 표를 보고 검은색 막대기를 여기 홈에다가 꽂아가지고 제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점자로.
5: 직접 만들어보니까 어땠어요?
4: 되게 신기했고 점자를 만져보기만 했지 이렇게 만든 적은 없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게. 저는 제 일기장에 붙이고 싶어요. 매일 쓰는 거고 하니까 오늘 있었던 일도 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동화책 전시도 보고 직접 점자를 만들어 보니까 뭔가 장애인들이 더 공감이 됐고 앞으로도 장애인 관련된 책이나 이런 점자 만드는 행사도 더 참여하고 싶어요.
1: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이다라고 하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2: 네,
1: 있는데
2: 그렇죠.
1: 어린이들이 이렇게 점자를 만져보고 장애 관련 책을 읽으면서 문장을 써보는 경험. 아이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공감 행사는 아이들이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쓰고 만지고 체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장애 이해를 위한 독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함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1: 네.
2: 도서를 통해서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은 초등학생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1: 네.
6: 저는 장애 관련된 책을 읽고서 그 책에서 이제 마음에 들었던 한 구절을 이제 써서 하는 거랑 그리고 점자 핀 같은 거를 이제 꽂아가지고 이름을 이제 만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기쁨에 들뜬 조이는 매매 큰 소리로

0: 몰아댔지요. 이 구절이 조이라는 염소가 앞다리가 좀 힘이 없어서 잘 못 걷는 애였는데 이 농장 주인이 염소를 위해서 걸을 수 있는 약간 휠체어 같은 느낌의 그런 자전거? 세발 자전거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줘서 이제 잘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기쁨에 온 거.
1: 기쁨의 소리를 냈구나. 신나서.
0: 네.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되게 공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또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그렇게 다르진 않다. 그냥 다 같은 사람이다. 그런 거를 이제 느꼈어요.
2: 아유, 아이들이 책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공감하는 방법도 알 수 있게 프로그램을 준비했군요.
3: 네. 특히나 이곳 그 어린 도서관의 경우에는 장애에 관련된 책이 66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애 공감 서가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들도 이 도서들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이 독자들이 책 속의 주인공의 입장에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아,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꾸며 놓은 건데요. 이번에는 이 장애 공감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 부모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2: 네.
4: 책이 많이 있고 또 아이랑 같이 와서 원하는 책 직접 고르면서 읽어볼 수 있어가지고 또 나들이 겸해서 자주 종종 들리고 있어요. 필독 도서 같은 것도 챙겨서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점자로 이름 이렇게 해보는 걸 체험하는 거 같이 옆에서 보면서 저도 그때 학창 시절에 그 뭐 봉사활동으로 수어 배웠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이런 활동들이 그냥 평상시에도 학생들이 많이 자주 접해서 친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읽은 책에서도 나오는데 장애인이더라도 똑같이 비장애인처럼 뭐 체육활동이라든지 여가활동 회사 생활 이런 걸 똑같이 하는 걸 보면서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더 그런 편견 없이 더 잘 지낼 수 있는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그러면 저 어린이 도서관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3: 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은 휴관으로 운영하지 않고요.
2: 네.
3: 그 서울 종로구 사직로 917 그러니까 그 사직단 바로 옆에.
2: 아,
3: 사직단에. 네, 거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책을 빌리려고 많은 분들이 네, 네, 방문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어린이 도서관 중에서도 많은 책들을 또 소장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2: 네.
3: 특히나 이번에는 그 장애라는 주제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장애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도서관에서는 이제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북크리에이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2: 북크리에이션.
3: 네. 네. 그리고 또 손끝으로 나누는 마음 필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 속의 문장을 직접 써보고 또 나무에 장식하는 체험형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최유경 사서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5: 저희가 지금 장애인의 도서를 따로 서가를 북큐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한 권의 책을 고르고 동그란 아크릴 판에다가 마음에 이제 닿는 구절을 한 구절 따라 쓰는 필사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필사가 다 됐으면 저희가 그 구절을 여기다 엮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썬키처로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3: 아,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따가운 시선에 부끄러워지기도 해. 하지만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이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적었구나.
5: 아이들이 다 이렇게 꾸미고 자기가 이제 마음에 닿는 문장을 다 써서 이렇게 엮어준 거예요.
3: 와, 이렇게 또 전시하니까 네네. 엄청 작품이 또 되네요. 예술 작품이. 네네. 여기 그 보라초록이라는 네. 그림과 글을 지은 박은경 작가님의 네네. 책인데 네네. 중간에 이렇게 넘겨보면 나는 어쩌다 도도가 되었어 라는 이 화분에 도도 네네. 이름 귀엽다 이렇게 또 네네. 남겨주기도 했고
5: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용자분들께서 읽으신 책들을 느낌을 이렇게 포스트에서 다 남겨주셨어요.
3: 뭐 이거는 다른 사람의 또 생각을
5: 같이 공유할 수 있는
3: 점에서 네네, 의미가 있네요. 네네.

0: 그리고 이 책 보시면 점자책이에요. 이번 경험이 아이들이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장애를 특별하거나 어려운 개념으로 느끼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따뜻한 시선과 배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키우고 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번 행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장애인 전용 자료실인 곰돌이방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위한 독서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북큐레이션을 상시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안팎으로 자연스럽게 장애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간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래요. 네,
2: 오늘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어린이 도서관에서 진행한 장애 공감 행사 분위기 전해드렸는데요. 네. 책 속에 친구의 마음을 상상해보는 것, 그리고 내가 쓴 문장 하나를 나누는 것, 또 점자를 만져보면서 다른 읽기 방식을 이해하는 것, 또 그림책 속 인물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 이런 작은 경험들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오래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기는 그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쓰고 점자를 익히고 감상을 나누고 그림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장애 공감이라는 주제가 몸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애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르는 그렇게 너를 사랑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눈 뜨면은 학교 가야 하는구나.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야 하는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장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시겠죠? 솔직히 일어나기 싫어도 그런 의무감 때문에 일어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학교나 직장 가는 게 또 장사하는 게 즐거운 분들은 신이 나서 일어나실 겁니다. 그러면은 나이 들어 은퇴한 후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떤 생각하며 일어날까요? 어쩌면 나이를 잘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본 항노화의학의 권위자인 야마다 히데카즈 교수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이유인 삶의 보람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장수의 본질이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나이가 들어도 노인으로서 사는 보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침에 좋아하는 화분에 물주기처럼 얼핏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요에 얽힌 재미난 뒷얘기와 함께 그 가요를 들어보는 이헌석의 가요탐구에 이어서 한국노인의 전화 김효정 과장과 함께하는 노인무제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대수예요. 행복의 나라로.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이현석의 가요탐구 시간입니다.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를 모시고 우리 가요에 얽힌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도 이현석 씨가 골라오신 노래 세 곡을 들어볼 텐데 오늘 선곡 주제는 어떤 건가요?
2: 네. 오늘은 20세기에 활약을 했던 레전드 가수 3명이 21세기에 발표한 노래들 네.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20세기의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네.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고 그럼요. 또 반가운 일이기도 한데요. 네네. 음악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공이 쌓이니까요. 네네. 이제 울림을 주는 그런 명곡들 세 곡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첫 곡은요?
2: 네. 오늘 이제 나이 순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 제일 큰 형님 노래 네. 최백호 씨의 길 위에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1: 길 위에서. 네, 네.
2: 최백호 씨도 어원 데뷔 50주년을 맞이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앨범을 내기 전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데뷔 이전에도 뭐 무명 기간이 있었겠지만 그런 건 다 빼고 이제 신곡을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최백호 씨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곡을 1976년에 발표했거든요.
1: 네.
2: 이 곡이 발표하자마자 뭐 가요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또 최백호 씨를 단숨에 스타덤에 올려놨는데요.
1: 네.
2: 그리고 1970년대 후반 누구보다 더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히트곡들을 쏟아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부침이 좀 있었죠. 중간에 이제 좀 슬럼프도 있었고 네네. 또 미국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예, 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2: 지난 2012년에 12년 만에 새 음반 다시 길이에서라는 앨범을 냈고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 길이에서라는 곡인데 이 곡은 역주행 곡이기도 합니다.
1: 네.
2: 처음에 발표돼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얻지 못했는데요. 2년이 지나서 2014년에 KBS 주말 연속곡 덕분에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1: 네.
2: 그 당시에 유동근, 김연주, 김상경, 뭐 박형식 이런 배우들이 출연했던 KBS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그래
1: 네.
2: 시청률이 뭐 40%를 넘나들었던 최고 시청률은 43.3%였고요.
1: 네, 네.
2: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 드라마에 삽입되면서 이 곡이 이제 다시금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드라마 덕분에 노래가 역주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노래로 인해서 드라마의 품격을 더했다는 평가도 받았어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최백호 씨 특유의 담담하고 쓸쓸한 음색이

0: 드라마의 가족 서사, 네. 이제 중년의 삶과 후회 이런 정서를 잘 받쳐주면서 이제 드라마의 어떤 품격을 더해줬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1: 네.
0: 그래서 OST가 아니라 드라마의 정서를 완성한 음악 같다라는 네. 또 평가도 받았습니다.
1: 네, 네. 가사 첫 문장부터 그랬잖아요. 긴 꿈이었을까 저 아득한 세월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그 세월에 대해서 곱씹을 수 있는 그런 가사부터 시작해서 최백호 씨의 그 음성이 그야말로 그 드라마 자체를 품격을 높였다는 말이 딱 어울리게끔 정말 인기 대단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중후하고 네. 또 들을수록 뭔가 이제 곱씹게 되는 네네.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곡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네.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1: 네네.
0: 최백호 씨는 사실 제가 놀라운 게 이렇게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
1: 네.
0: 지금도 젊은 뮤지션들하고 소통하면서 젊은 가수들하고 의외로 많이 또 콜라보 협업을 했습니다. 아이유하고도 네네. 했었고 뭐 인디 가수들하고도 했었고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석에서 제가 여쭤보니까 네.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1: 늘 겸손하세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난 한 게 없다. 운이 좋았고 네. 이제 젊은 친구들 덕분에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자극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네. 70년대 때는요 재담가였어요. 그렇게 네. 얘기도 재밌게 하고 근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묵직해지면서도 사람께 편안하게 해줘요.
0: 네, 네.
1: 누굴 그렇습니다. 만나도 참 인격이죠 그대로.
0: 그래서 라디오 진행도 오랫동안 이제 지금 이제 손을 놓으셨지만
1: 네.
0: 20년 정도 하셨을 거예요.
1: 네.
0: 굉장히 라디오 진행자로도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본인은 여간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시더라고요.
1: 네.
0: 낭만에 대하여도 정말 운이었다.
1: 네.
0: 근데 그 곡도 사실 드라마 덕분에 김수현 작가 드라마
1: 맞아요.
0: 덕분에 이제 네네. 재조명 받고 사랑을 받은 것처럼.
1: 네.
0: 근데 결국은 콘텐츠가 훌륭하니까
1: 그럼요.
0: 그런 기회가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그래서 이 곡은 특히 이제 그 남자들의 노래라는 또 네. 평가도 받습니다. 드라마에서도
1: 맞아요.
0: 이제 유동근 씨가 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가족 노래자랑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노래를 하는데 그때 유동근 씨가 정말 이 곡을 가슴으로 불러주거든요.
1: 네네.
0: 그다음에 뭐 또 방송국으로 예, 문의 전화가 쇄도 했었다고 해요.
1: 네네. 오늘은 20세기 레전드 가수 3인방의 21세기 노래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곡은 최백호의 길 위에서였고요.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이치현과 번님들의 리더 네. 이치현 씨의 노래입니다.
1: 네.
0: 이치현 씨가 이제 최백호 씨보다 5살 동생입니다.
1: 네.
0: 그런데 최백호 씨하고 거의 동시대에 데뷔를 비슷한 때 했어요.
1: 네, 네.
0: 물론 이제 공식적인 데뷔는 1979년 해변가요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전부터 팀 활동을 했고
1: 네.
0: 밴드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 번님들의 리더로서 1980년대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1: 네.
0: 근데 팀이 조금 이제 내분이 생겨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밴드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네네.
0: 잠깐 두 개로 갈라졌었거든요.
1: 네.
0: 이름이 번님들,
1: 네.
0: 이치원과 번님들.
1: 네.
0: 이게 사실 모양새가 좀 좋지 않았죠.
1: 네.
0: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서 정리가 돼서 이치원 씨가 본인이 솔로 활동을 하면서 또 이치원과 번님들의 리더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곡은 2016년에 발표돼서
1: 네.
0: 이제 사랑을 받은 곡인데 엄밀히 따지면 셀프 리메이크 곡. 그러니까 1985년에 발표됐던 곡을 본인이 다시 스스로 편곡을 다시 해서 리메이크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1: 제목이 다 지나간 일.
0: 네네,
1: 네네.
0: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후에
1: 네.
0: 어떤 담담한 슬픔을 이렇게 녹여내고 있는 그런 곡이 되겠는데요.
1: 네.
0: 이제 본인의 그 추억이 조금 그러니까 실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해요.
1: 네, 네.
0: 근데 저는 사실 이치현 씨가 오랫동안 지금 아내분하고 열애를 하셨고 그분하고만 이렇게 연애를 하시다가 첫사랑이었고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손도수 행복하게 사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젊었을 때 조금 잠깐씩 만났던 그런 분 인연이 있었다고 해요.
1: 네네.
0: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노랫말을 썼다고 하고요. 이제 가사를 먼저 쓰고 곡을 썼다고 합니다.
1: 아.
0: 보통 싱어송라이터들은 곡을 먼저 쓰고 가사를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근데 이 곡은 가사부터 그러니까 좀 혼자 상상을 하다가 글을 적다 보니까 한편의 시가 됐고 이거 노래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네. 멜로디를 붙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 곡에는 20대 이치현의 청춘 기록이다.
1: 아.
0: 예, 자기의 어떤 젊은 날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1: 네, 네. 이 노래를 듣다 보면은 뭔가 격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이게 차분하게 자신을 반추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다 지나간 시간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그 시간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 같은. 그래서 훨씬 더 이게 깊이 있게 다가와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누구나 뭐 한 번쯤 가지고 있는 옛사랑의 추억,
1: 네.
0: 그리움 이런 감정을 이제 잘 풀어냈는데요.
1: 네.
0: 근데 이치현 씨가 이 곡을 평소에도 조금 좋아했고 애착을 네. 가지고 있었고 안타깝게 생각했대요.
1: 아,
0: 이 노래는 대중들이 왜 외면을 했을까?
1: 네.
0: 사랑받을 만한데.
1: 네. 네.
0: 그래서 그 공연을 할 때 한번 불러보자 해서 네. 이제 레퍼토리로 원래 부르지 않다가 이제 21세기 접어들어서부터 이걸 레퍼토리로 삼아서 공연해서 노래를 했더니
1: 네.
0: 의외로 팬들이 좋아하고 환호를 해서
1: 네.
0: 이제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래서
1: 네.
0: 이제 새롭게 편곡을 해서 리메이크를 하게 됐다고 하고요. 사실 이치현 씨 14집 앨범
1: 네.
0: 그 이치현 넘버 14 이 앨범에는 원래 본인이 예전에 작곡했던 곡을 제외하고는 신곡들은 다 이제 다른 작곡가들한테
1: 네.
0: 곡을 맡겼고 또 편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치현과 번님들 음반도 그렇고 이치현 씨 음반은 본인이 다 했거든요.
1: 네.
0: 거의 원맨 프로젝트 밴드식으로 작사, 작곡, 뭐 편곡, 기타까지 했었는데
1: 네.
0: 이때는 이제 온전히 노래에만 집중하자 해서
1: 네.
0: 정말 노래 연습 열심히 해서 리메이크해서 부른 곡이라고 합니다.
1: 네, 네. 올 가을부터는 뭐 소극장 콘서트라든가 아주 적극적으로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 자 그러면은 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최백호의 길 위에서 이치현의 다 지나간 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은 20세기 레전드 가수 3인방의 21세기 노래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나머지 한 곡은 또 어떤 노래일까요?
1: 네, 이번에는 막내 버린 네. 가수 이주호 씨의 노래 계절은 돌고 돌아 준비했습니다.
0: 네네.
1: 2022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0: 네.
1: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0: 네네.
1: 특히 2022년이 가장 심각했던 때인데
0: 네.
1: 이때 과감히 신곡을 발표했어요.
0: 다들 움츠리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네.
1: 그리고 이제 원래 이주호 하면 해바라기잖아요.
0: 네네.
1: 해바라기 리더고. 그래서 해바라기의 곡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주호 씨의 솔로 앨범이 나오게 된 게 참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이게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주호 씨가 이 곡을 부르려고 했던 게 아니고
0: 네.
1: 이제 해바라기 노래도 거의 100% 가깝게 이주호 씨가 작사 작곡을 하는데 이 곡은 후배 피아니스트이고 작곡가인 이혜선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이라고 해요.
0: 아, 네.
1: 평소에 두 사람이 친분이 있었는데
0: 네.
1: 하루는 이혜선 씨가 찾아와서
0: 네.
1: 악보하고 이제 가이드 녹음한 걸 주면서 선배님 제가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고 편곡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이제 후배가 부탁을 했으니까 이제 신경을 써서 편곡을 해서 이제 보내줬더니 아 이거 그냥 다른 가수 주려고 했는데 선배님이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또 다시 부탁을 하더래요.
0: 네.
1: 근데 본인이 편곡을 하다 보니까 또 곡에 애착이 생겼고
0: 네.
1: 아, 그러면 그렇게 할까?
0: 네.
1: 해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0: 네, 네.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니까 첫 구절부터 짠해요.
1: 네.
0: 네.
1: 사실 그 이혜선 씨의 이 가사들 때문에
0: 네.
1: 더 이주호 씨가 이제 좀 내가 해야겠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게 됐다고
0: 네.
1: 해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뭐 대중가요가 그렇듯이 이 곡도 사랑에 대응을 테마로 한
0: 네.
1: 성숙한 사랑을 테마로 한
0: 네.
1: 이별의 아픔도 녹여낸 그런 곡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 곡에서 뭔가 본인이 창작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또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주호 씨가 원래 곡을 쓸 때 통기타를 딱 잡으면 5분 만에 멜로디가 나온대요. 근데 가사는 그렇지가 않대요.
0: 네.
1: 그래서 가사를 했을 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잘 완성된 가사를 보니까 야, 이런 가사가 또 나올 수가 있네 라고
0: 네.
1: 감탄을 했고요.
0: 네.
1: 이제 그렇게 곡을 다듬으면서 사실 전주하고 간주 부분을 조금 바꿔줬다고 해요.
0: 네.
1: 이제 바꿔주면서도 내심 아, 남의 노래를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0: 네네.
1: 그러던 차에 후배가 이제 아, 노래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 어차피 내가 중간에 고친 것도 있으니까 그냥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겠다
0: 네.
1: 그런 마음으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가사 첫머리가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인데 내 마음은 아직도 겨울이네요. 이 첫 문장만으로도 이미 지나간 사랑을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특히 그 가라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갈 곳이 없어요라는 대목이 또
1: 네.
0: 시선을 확 끌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
1: 좀 절절하기도 하고요.
0: 네.
1: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슬픔을 끌어올리거나 뭐 감정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0: 네.
1: 이주호 씨가 이제 특유의 아주 조용하고 담백한 목소리로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사람의 외로움을
0: 네.
1: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주호 씨의 기타입니다. 여기서 또 본인이 기타 실력을 뽐내줍니다. 세션을 쓰지 않고 직접 연주를 했는데요. 이게 짧은 버전이 있고 긴 버전이 있는데
0: 네.
1: 긴 버전에서는 정말 이주호 씨의 기타 실력을 만끽할 수 있는
0: 네.
1: 또 솔로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곡입니다.
0: 지금 아마 좀 마음이 두근두근 긴장이 될 것 같은 게 11월 1일부터인가 35년 만에
1: 네네.
0: 마포 아트센터에서 단독 콘서트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1: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1: 공연 많이 한 걸로 알았는데
0: 네.
1: 행사 많이 하셨고
0: 네.
1: 합동 콘서트는 많이 했지만 단독 콘서트는 무려 35년 만이라고 하고요.
0: 네.
1: 이제 그 전에 신곡 한두 곡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이주호의 계절은 돌고 돌아 들어보고요. 이현석 씨도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김여정 과장의 노인 문제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노년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도 나누고 함께 대안도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국노인의 전화에 김여정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제 가정의 달 5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래요. 가정의 달이어서 더 즐겁고 화목하게 지낸 분들도 많지만 한편 그래서 더 외롭고 힘들게 보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도 함께 돌아보시면서 지낸 분도 계실 거고요.
1: 맞아요. 네네. 이 5월이 참 좋은 게 네. 일단 상담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요.
0: 네.
1: 가족 상담이나 또 이웃분들이 상담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0: 네.
1: 아마 또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좀 많아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그런데
0: 네.
1: 앞으로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다른 달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힘들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참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0: 네, 네. 오늘은 어떤 상담 사례 가져오셨어요?
1: 네, 오늘은 거리에서 노숙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이웃의 사례하고요. 혼자 살고 계신 앞집 할머니가 걱정되는 이웃 주민의 사례입니다.
0: 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사시는 70대 후반 남자 어르신의 이웃 주민의 사례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오래전부터 거리 생활을 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동네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비가 오면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계시고 날이 추우면 병원 주차장 한쪽 구석이나 건물 입구 같은 데서 밤을 보내십니다. 낮에는 시장 근처를 천천히 돌아다니시고 사람들이 식사라도 하세요 하면 1,000원, 2,000원 쥐어드리면서 그걸 받으시고 나서는 그 돈으로 빵을 사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술도 사드시는 것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도 없이 떠도는 노숙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할아버지에게 집도 있고 가족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 집이 있고 할머니도 계시고 자식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왜 거리에서 지내시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가끔은 할아버지가 차들이 쌩쌩 달리는 큰 길을 위험하게 건너기도 하십니다. 신호도 제대로 안 보시는 것 같고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급하게 멈추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0: 다시 각자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연을 끊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거리에서 생활을 하시는 걸까 싶었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포기한 건가?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시는 건가? 솔직히 처음에는 가족들이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가정사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하기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길바닥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은 안쓰럽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시는 날이 있으면은 혹시 쓰러지실까 걱정이 되고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거리에서 지내시는 모습을 가끔씩 보다 보니 자꾸 마음에 남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1: 지금 네. 이런 사례가 실제로는 이제 집이 있는데 거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0: 네네.
1: 뭐 자주 있지는 않아도 가끔씩 이렇게 또 접수되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근데 집이 있는데 이렇게 거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알코올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집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인은 알코올이지만 술을 자주 드시면서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집보다는 거리 생활 쪽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고요. 지금 이 어르신은 아까 제가 이제 마음에 확 닿았던 부분이 그 찻길을 위험한데도 그냥 막 건너신다는 말씀에서 혹시 치매가 아니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집에서 자꾸 이탈을 하시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집 밖으로 나오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0: 네.
1: 근데 좀 상징적인 의미로 와닿았던 거는 아무도 연고가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나와서 옷을 가져다 줬다라는 대목에서 그래도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구나. 그리고 약간의 어떤 돌봄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0: 그리고 돈을 건네셨대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순수하게 그래도 약간은 챙겨주시나 보다 했는데 돈을 받아가신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0: 네.
1: 그리고 원래 이렇게 이렇게 길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오래 되시면은요 분명히 신고 접수가 들어가서 벌써 어떤 도움의 조치가 되었을 텐데 이분이 계속 계시고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0: 네.
1: 아마 가정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도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했으나 가족과의 어떤 그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도움도 지금 못 받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0: 네.
1: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학대 유형 중에서 유기라는 학대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어르신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이웃분이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이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곳의 주민센터 그리고 보건복지 그 센터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할아버님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이 할아버님이 지금 이 상태대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방치가 된다 하면
0: 네.
1: 할아버님의 문제, 즉 노인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다른 문제로까지 이게 이어질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노숙하는 할아버지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빠른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한편으로는 이 사연만 읽다 보면은 네. 낮에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식사라도 하세요 하고 드리는 그 돈을 모았다가
1: 네.
0: 저녁에 할머니한테 드리는 게 아닐까 지금
1: 네.
0: 그림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1: 네.
0: 어떤 벌의 형태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소문이 난다면은 저녁에 할머니가 옷 갈아입으러 오시고 돈을 받아가신대 하면은 낮에 우리가 선의로 드렸던 돈이 이게 할아버지의 어떤 구걸이 되면 구걸? 네. 행위 하나일까?
1: 그렇죠.
0: 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어요.
1: 예.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까 왜 조금

0: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를 한 게 네. 할머니가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드리고 할아버지는 이걸 그냥 내가 그 가족 경제를 위해서 벌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보다는 약간 우리 그 안 좋게 표현하는 앵벌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빠른 처리,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1: 네, 아무튼 또 이렇게 거리를 폐쇄하시는 할아버지의 관심을 가져주신 분도 네. 참 감사한 그럼요. 일이에요. 남의 일이라서 그냥 맞습니다. 그냥 흘려 지나가면 그렇죠.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네. 사연 주셔 정말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변진섭이에요. 홀로 된다는 것.

0: 저희 앞집에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 서로 인사를 나누며 지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치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할머니가 가끔 저희 집에 들러 커피 한잔 드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곤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 외로우신가 보다 싶어 저도 반갑게 맞이했어요. 할머니는 말씀도 참 많으세요. 옛날 이야기, 자식 이야기, 젊었을 때 고생하신 이야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면 한참을 말하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운 노인의 하소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할머니 댁에 잠깐 들어가 보게 되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집안에는 물건이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빈 상자,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음식물 냄새도 났습니다. 주방은 정리가 안 돼 있었고 방 안에도 옷가지와 잡동사니가 가득했습니다. 집이 좀 많이 더러워서 오래 앉아있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그 집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고 주로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다 가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할머니 연세가 올해 77이라고 하셨는데 저렇게 혼자 지내시는 게 괜찮은 건가 싶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되고 혹시 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이 됐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점점 쓰레기 더미처럼 변해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딸이 찾아왔는데 복도에서 마주쳐서 용기를 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앞집이에요. 할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할머니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위생도 걱정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딸도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살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니는 이 집이 편하시다면서 절대 안 가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에요. 저도 일을 하는 터라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끔씩 찾아뵙기만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딸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를 어찌하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들은 오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모두 힘든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남인 제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예전 같으면 동네 사람들이 서로 나눠서 이것저것 도와주기도 하고 집 청소도 같이 했겠지만 요즘은 괜히 남의 집 일에 끼어들었다가 오해를 사기도 하고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잖아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할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외로워서 저러시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은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 없는 하루가 얼마나 길겠어요. 저는 그저 할머니가 조금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누군가의 관심 속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일 같으면서도 자꾸 마음이 쓰여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분도 정말 마음이 따뜻하세요.
1: 근데 이분 정말 참 좋으신 분 같았어요. 네네. 목소리도 일단 그렇기는 했는데 요즘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얼굴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앞집 할머니를 챙겨주시는 것도 고마웠고요. 또 하나는 앞집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우리 집에까지 어떤 피해가 올까 싶어서 꺼리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은 할머니 자꾸 우리 집에 오시게 해서 차도 대접하면서 이야기도 나눠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지금 아까 따님이 말씀한 것처럼 따님이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안 가시잖아요. 네. 그 어르신들은 그래요. 집이라는 데가 이제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삶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그래도 익숙한 내 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자꾸 혼자 계시는 게 조금 어렵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님도 안 가신다고 할 때 그냥 그렇게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가시지는 않아도 다른 방법을 조금

0: 대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네.
0: 일단은 제 생각에는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조금 접수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 지금 이 앞집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정서적인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1: 네.
0: 어떤 행정적인 처리나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르신이 이 앞집을 자꾸 찾아오시는 이유는 단순히 커피를 드시려고 오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워서 자꾸 오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관계 맺음을 좀 유지를 해 주시고 그러다가 조금 더 마음이 열리시면 그때 가서 집을 치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그 쓰레기를 좀 치우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할머님이 앞집에도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쓰레기 얘기는 조금 줄이시고 식사는 하셨는지 별로 불편함은 없으신지 이런 얘기 위주로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지금 말이 고프신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용인 시에 사신다고 했는데 그 네. 주변에 경로당이 됐던 복지관이 됐던 안내를 해드려서
0: 그렇죠.
1: 다른 분과의 교류를 하시게끔 해드리는 것도 그러다 보면 이제 벌써 나가실 때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0: 맞습니다.
1: 되겠다. 차림도 챙기시고 하다 보면
0: 네.
1: 뭔가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일단 1차적으로는
1: 네.
0: 경로당이 가까이 있을 테니까
1: 네.
0: 경로당을 먼저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어르신들 중에는 복지관에 돈 내는 것 때문에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도 두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두 분 다 참 마음이 좋으신 분들을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고민이 됐던 아니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됐던 전화로 연락 주세요. 서울 303국에 007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인의 전화의 김효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노래는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들려드리고요. 내일 2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0: 안녕하세요. 샤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엄마와 딸은 어떤 관계일까요? 딸은 아기자기하게 키우는 재미도 있고 딸이 어른이 되면 엄마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아들보다는 딸이 엄마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의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겠죠. 특히 삶이 유난히 고단했던 엄마들은 딸에게 신세한탄을 하고 자신을 알아달라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요. 딸이 엄마의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내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를 펴낸 김윤담 작가도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마지고 딸이니까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과부하가 걸리면서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괜찮아 잘해내고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면서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글을 쓰고 또 상처를 마주하면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김윤담 작가와 함께 엄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이신데요. 자신과 같은 상처를 마주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또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마와 딸 사이의 복잡한 정서적인 감정과 갈등을 솔직하게 담아낸 책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를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에서부터 엄마에 대한 애증의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작가님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요?
1: 엄마를 생각하면 어떤 빨간 실타래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실타래로 얽혀있는 관계, 그런 존재가 저에게 엄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책에 들어가는 말을 보면 어머니가 김윤담 작가님과 동생을 홀로 키우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그는 살아내느라 너무 힘들었다. 울며 외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처럼 위태로웠고 딸에게 기대고 싶었고 위로를 얻고 싶었다. 때로는 분풀이도 하고 싶었다. 그 서름을 딸이 꼭 알아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괘씸했다. 인생을 갈아 키우는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 글쎄요. 어떤 인생을 살으셨길래 또 이런 한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딸은 크면 엄마와 친구가 된다고 하는데 작가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으셨겠어요?
1: 네, 저희 엄마는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단하셨기 때문에 늘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딸이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감정적인 호소를 많이 하셨고 저도 그것을 막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0: 그렇군요. 네. 엄마가 행복해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불안하고 또 힘들고 위태로운 삶을 사셨다 보니까 자녀들도 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작가님과 동생분 정서적으로 좀 어떠셨나요?
1: 사실 동생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세 살 터울의 남동생이었는데 네. 일단 성별이 다르기도 했고 부모님이 저와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좀 소외감도 있었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래도 두 분 각각 다른 이유 때문에 정서적으로 또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작가님은 또 이번 책을 통해서

0: 그걸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래도 나를 키워주신 엄마인데 미워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엄마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1: 지금은 엄마와 그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그 절연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꾸린 가정 안에서 제 삶을 다시 살아내고 있습니다.
0: 네. 작가님은 책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나요?
1: 제목이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라서 좀 굉장히 강렬한 제목이죠.
0: 네.
1: 그렇지만 저는 이걸 과정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미워하는 과정 없이는 스스로가 설 수 없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딸들이 엄마를 미워하지 못해서 그 관계 속에서 얽매여 있으면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정말 미우면 미운 마음이 드는 대로 마주하면서 자기의 그 가치관이랄까 어떤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고 네 말했습니다.
0: 네. 엄마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부모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존재는 아니지만 쉽게 미워하는 게 참 힘든 관계거든요. 그걸 억누르다 보면은 다른 쪽으로 계속 감정이 불거져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또 틀어질 수 있고요. 아버지는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두 자녀를 키워내셨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또 기억이 있으실까요?
1: 아버지에 대해서는 주로 부재였는데 저에게는 그 부재가 되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0: 네.
1: 아버지가 없는 부재의 시간은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0: 네.
1: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오히려 미안하죠. 어머니가 저의 시간을 지켜주셨는데 그 안에서 제가 복잡한 감정이 생겼으니까요.
0: 그렇군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이고 또 이런 자세한 것들을 밝힌다는데 좀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책 속에도 나와 있지만 많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큰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엄마의 불쌍한 삶도 뭐 우리 가족의 어떤 사연들도 제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상처와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 시기에 이 글을 쓰기 시작하셨나요?
1: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일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이제 키보드를 좀 두드리면서 사실 책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썼던 글은 아니었어요. 근데 브런치에다가 정말로 토해내듯이 말할 곳이 없으니까 토해내듯이 썼었는데 그 글이 굉장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독자분들이. 그래서 뷰도 많이 나오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0: 네.
1: 거를 깨달으면서 좀 용기를 내게 됐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개인사이고 가정사이고 지극히 또 숨기고 싶은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다가 비슷한 글을 만났을 때 동질감을 느끼면서 또 그게 치유가 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에 대한 응어리를 글로 하나하나 풀어내고 나니까 어때요? 상처들이 좀 치유가 되고 숨통이 트이던지요.
1: 저는 실제로 물리적인 체감을 많이 했어요.
0: 네.
1: 수술을 받고 나서도 한 달에 몇 번씩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0: 네.
1: 원인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는 그런 식으로 실려가거나 뭐 크게 아팠던 일이 정말로 없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김윤담 작가의 책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본격적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섬집 아이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KBS 라디오 명사들의 책읽기 오늘 만나볼 책은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입니다. 책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트로트 가수를 한다고 집을 나가셨고 그 이후에 엄마는 직장암 진단도 받고 상황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말이죠.
2: 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프신 와중에도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1: 네, 어머니가 아프셨는데도 아버지는 계속 밖에서 본인의 일을 또 하셨고 또 어머니를 괴롭히시고 작가님은 또 가운데서 큰딸이다 보니까 말리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13살 때 기억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2: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랑 어머님이랑 이제 싸우시고 어머님이 이제 저를 아버지 손에 들려서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격으로 아버지가 저를 저희 남매를 키울 사정이 되지 않으셨으니까 아이를 이제 보루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맡기셨던 거예요. 데려가서 키워봐라 했는데 아버지가 가실 곳이 없었어요. 할머니 댁에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할머니 댁에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염없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한테 집에서 내보내면서 2만 원을 주셨어요. 도망쳐오라고. 혹시 너무 막막하면 도망쳐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날이 입학식이었으니까 교복을 들고 챙겨갔었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그 교복을 들고 갔었다가 다시 도망치려고 했는데 또 뭐 차에서 아버지한테 뭐 머리도 잡히고 뭔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작은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 엄마를 뭔가 공격하는 상황이 또 벌어졌었던 거죠.
1: 네.
2: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아픈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그냥 사실이고 우리 가족의 어떤 해프닝 하나로 남아있었는데 추후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엄마가 저에게 그날의 일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넌 그때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잊혀져 있던 기억인데 엄마가 어떤 의도로 나한테 물어보는 걸까 했을 때 엄마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1: 그래요?
2: 네, 그때 뭐 하고 있었니 했을 때 제가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방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방복 없는 여는 자식복도 없다 이러시면서 그때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을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후에 저한테 이렇게 표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1: 네.
2: 듣게 되면서 새로운 상처를 다시 받았달까요? 저한테는 오히려 그냥 잊혀진 기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린 나에 대해서 엄마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더 요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억들이 그냥 잊혀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탁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제가 몸이 무너졌을 때 그런 기억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어른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 왜 나를 더 이렇게 뭔가 보상해줘야 될 존재로 생각했을까? 좀 그런 기억이 남아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1: 그렇군요. 아마 그 순간을 떠올리면 오히려 부모님에게 사과받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또 거기에 대한 원망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중의 상처를 받았겠네요.
2: 네.
1: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엄마의 대화를 일부러 피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또 많이 상했다고 하셨는데 한 집에서 엄마와 딸이 서로를 외면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결정적인 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2: 등록금을 벌어서 다니겠다라는 말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장담했던 약속이었어요.
1: 그래요.
2: 그런 딸이 되고 싶었어요.
1: 네.
2: 왜냐하면 대학생이 되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엄마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입학금만 대주면 다녀보겠다 했는데 막상 현실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네. 계속해도 용돈벌이에 급급하지 등록금을 목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서
1: 그렇죠.
2: 한 2학기 때 한 번 더 해주실 수 없겠느냐 했는데 굉장한 또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런 어떤 공격을 받아서 제가 좀 마음에 다쳤던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을 안 하면 엄마가 좀 물어봐 주겠지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그냥 외면하기로 했던 게 아니고 내가 입을 다물면 내가 왜 이렇게 입을 다물었는지 엄마가 두드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두드림이 없었고 저는 이제 또 실행력이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바로 휴학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정말로 1년이 넘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은 상태로 좀 사는 시간이 어쩌다 보니 길어졌던 것 같아요.
1: 네. 뭐 서로가 참 괴로운 시간이었겠네요. 네. 거의 1년 동안 대화 없이 지냈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행을 떠나게 됐네요. 시작은 파리였는데 포르투갈, 리스본, 바르셀로나, 로마 등을 다녀왔다고요. 아무래도 살았던 공간을 떠나면 사람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엄마와 1년간 아주 숨막히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혼자 여행 떠나보시니까? 네.
2: 사실은 등록금으로 써야 할 돈이었는데
1: 네.
2: 제가 학교에 다시 돌아가도 뭔가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스웨덴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서

0: 파리에서 우리 만나서 한번 정말 일탈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떠났었는데 정말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상에서 너무 많은 제약, 움츠리고 지낸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보고 싶은 걸 막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처음으로 자유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는 돈을 일단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모아두었던 돈을. 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오는 약간 해방감도 있었고 한 6주 정도 다녀왔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나? 좀 손꼽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막막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막 애써왔던 시간이라면 뭔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준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유럽 여행하는 동안 김윤담 작가는 엄마에게 엽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김윤담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로마와 바티칸에서는 가이드 투어를 했는데 특히 바티칸의 성스러운 분위기에 감회되어 돌아보는 내내 가슴에 먹먹함이 밀려왔다. 투어가 끝날 무렵 가이드는 고국으로 엽서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엽서를 썼다.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보다는 지난 1년 동안 한 집에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우리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자조 섞인 혼잣말에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읽은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챘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돌아오는 길, 경유한 이스탄불 공항에서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엄마에게 선물할 고급 브랜드의 귀걸이를 샀다. 아주 오랜만에 돌아간 집에서 선물을 건네자 엄마는 고맙게 받았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잘 어울리는지 여러 번 반복해 물었다. 내가 없는 동안 엄마도 조금 달라졌을까 기대했지만 역시 내가 바라던 방향은 아니었다. 적어도 집을 떠나 있던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줄까?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은 어땠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끝내 그런 일은 없었다.
1: 네, 여행 이후에도 엄마와의 평행선이 계속 이어졌네요. 엄마는 계속 엄마 이야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책에 엄마를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을 보면 엄마의 삶이 꽤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무관심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자신의 힘듦을 알아달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작가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제정신을 붙잡고 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요?
0: 네, 엄마의 삶이 너무 어려웠죠. 시집살이도 굉장히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셨었고 아버지도 뭐 트로트 가수 하러 집을 나가신다고 했지만 또 그전에 뭐 외도도 있었고 사업하신다고 집에 돈 쓰시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네, 아마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 엄마를 이해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엄마를 망가뜨린 사람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아, 엄마가 저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0: 엄마를 이해하지 않으면 제가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엄마가 왜냐하면 저의 지구고 딛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실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엄마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었죠.
1: 네. 엄마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심경을 담은 글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 시절이 내게 어떤 상처로 남을지도 모르고 살아냈다. 암 수술 이후 엄마는 10년 동안 재발 없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동안 아픈 몸으로 여자 혼자 벌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됐을까 상상하기 어려운 힘듦이다. 그래서 그 시기에 나는 엄마를 미워할 수 없었다. 내 존재가 늘 엄마 등에 얹힌 짐 같아서

0: 치발로라도 내 힘으로 두 발 딛고 서고 싶었다. 그렇게 애쓰다 우리 둘 다 주저앉아 버린 것은 아닐까? 상처가 상처인 줄도 모르고 지나온 세월. 그 기억들이 어디론가 증발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머릿속에, 가슴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누구보다 더 엄마를 이해하면서도 엄마가 불쌍하면서도 다가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 나의 아이러니. 나는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엄마와 애증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김윤담 작가님은 연애를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결혼도 하게 됐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마와의 갈등이 더 깊어졌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 결혼을 한 제가 본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살림을 차리고 살게 됐거든요. 네. 일종의 저한테는 도피의 성격도 있었던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집으로 안전하게 떨어져 나오기 위한.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가 그 결혼 준비 과정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는데 엄마의 그러니까 저의 결혼식에 엄마 옆에 빈자리가 있을 것이 좀 걱정이 되고 네. 좀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왜냐하면 엄마의 회사분들도 엄마가 이혼하신 줄을 몰랐거든요. 다 이제 사실을 숨기셨기 때문에
0: 네.
1: 그렇지만 어떤 엄마의 옆자리가 비어 있어도 혹은 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어도 제가 100%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엄마의 옆자리를 채워주고 내가 그냥 반만 행복하기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이제 결혼식에 앉으시게끔 아주 오랜만에 연락을 드려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양복 치수를 보내오신 거죠.
0: 네.
1: 근데 그게 이제 엄마를 분노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뭘 보태주진 못할 망정 그날 입을 양복 치수를 이제 요구한다는 게
0: 그렇군요.
1: 그러면서 두 분이 다시 싸우시게 된 거예요.
0: 네. 굉장히 오랜만에 봤을 텐데.
1: 그러면 전 준비하는 내내 또 어머니가 전하는 그 아버지의 그 험담이랄까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저는 결국은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또 엄마를 화나게 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0: 결혼식 날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싸했겠네요.
1: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웨딩을 마치면은 양가에 인사를 하잖아요.
0: 네. 근데
1: 제가 그때 아버지를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뵌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서 인사를 못했어요. 친정부터 인사를 했는데.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친척분들은 제가 뭘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도 받기도 하고 싸가지가 없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근데 너무나 그 억지로 이렇게 미소 짓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결혼식이
0: 그렇죠.
1: 너무
0: 중학교
1: 복잡했다.
0: 이후면 10수년이 지난 다음인데.
1: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백발이 성성하시고
0: 네.
1: 네.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저도 참 네, 피부도 막 다 뒤집어지고
0: 네.
1: 그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만만치 않았어서
0: 그렇군요.
1: 네.
0: 사연을 아는 분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1: 네.
0: 뭐 오해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1: 네.
0: 어쨌든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됐고 엄마와 좀 멀리 떨어지게 살게 됐잖아요. 어때요? 좀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1: 신혼 초에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니까 더 애틋하고
0: 네.
1: 어차피 뭐 두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뵈니까 그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마저도 조금 정말 오랜만에 한 번 만나는데도 늘 마음이 어려웠어요. 늘 뭔가 싸움이 일어나거나
0: 풀리지 않은
1: 네,
0: 실패가 있으니까.
1: 네, 서로. 엄마는 이만큼 이야기를 모아놓으셨다가 또 제가 다 이해하고 가여워해줘야 되는 제가 그 역할을 늘 맡았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갖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아이 가지면은 친정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은 그러지 못하셨다고요?
1: 네, 엄마의 음식보다는 이제 원래 살던 동네의 음식이 더 그리워서 막 가고 그랬었는데 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임신했을 때 동생이 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여서
0: 네.
1: 집에 가서도 이제 또 찍소리도 못 내고 또 그런 눈칫밥 신세를 네 겪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김윤단 작가님은 엄마와 사이가 더 틀어지고 맙니다. 어떤 일이 또 있었을까요? 김윤단 작가님께 본문 내용을 청해 듣겠습니다.

0: 38시간의 출산 기억은 아직도 경이로움과 악몽이 뒤섞인 반반의 추억으로 남았는데 특히 엄마의 신선놀음 발언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강도의 분노로 다가왔다. 언젠가 엄마에게 꼭 사과받고 싶었다. 아이의 돌이 다 되어갈 무렵 엄마와 통화하던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고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만 딸이 아기 낳을 때도 신선놀음이라고 한 사람이잖아. 언젠가 나한테 사과할 거지? 라고 얘기했더니 발끈했다. 너 같은 애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였다. 본인 아기 낳을 때하고는 시설이며 상황이 너무 달라져서 그냥 한 말이었는데 넌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느냐고 했다. 그게 그렇게 서운했니? 내가 생각이 짧았다. 별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는데 정도로만 이야기했어도 어쩌면 너무 쉽게 풀릴 마음이었다. 미안한 기색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묻어두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엄마의 그런 태도에 놀라 나도 속에 담아뒀던 말이 쏟아졌다. 엄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다 망쳤지. 상견례 때도, 결혼식 때도, 심지어 애 낳는 날까지도.
1: 네,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또 그때가 화해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또 예민해져서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또 엄마와 딸이 듣고 싶은 말이 달랐던 것 같은데 이 전화통화한 이후에 엄마와 다시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결국 먼저 또 연락한 사람은 김윤담 작가님이었다고요. 연락하면 어떠세요? 어머님은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화하시나요?
0: 네, 그렇죠. 이제 처음엔 또 친절하게 전화 받아주시고, 근데 제가 항상 먼저 연락을 했던 것은 엄마였기 때문이었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엄마가 나보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엄마가 기다릴 것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1: 네. 그러시겠죠.
0: 네.
1: 그 이후에 이제 김윤담 작가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뱃속에 물혹이 생겼다고 하는데 수술 받는 과정에서도 엄마와 감정적으로 계속 부딪히고 있었다고요?
0: 뱃속에 물혹이 간에 물혹이 있다고 해서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간에 한 가운데에 테니스공만한 혹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배를 열어보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수술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담관이 10cm로 부풀어 있어서 혹처럼 보였던 건데 그래서 막 소장, 십이지장을 다 이렇게 잘라서 이어붙이는 더 간을 자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복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아이를 낳은 지가 17개월 됐을 때였어요. 그때
1: 네.
0: 그 수술을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너무 신체적인 큰 고통이 연달아서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때 엄마에게서도 또 그 얘기를 해도 되나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뱃속에 있는 혹이 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열어보기 전에는.
1: 아.
0: 그래서 한 그 수술 기간에 기다리는 동안이 굉장히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1: 마음 졸고 기다렸겠네요.
0: 그때가 예. 엄마의 생일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중에.
1: 네.
0: 근데 제가 멀리 사니까 직접 가지 못하고 엄마가 이제 예배가 끝나는 주말이어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린 거예요. 한 12시가 넘었겠죠. 그랬는데 엄마가 왜 이제 전화를 했느냐. 내 생일을 잊은 건 아니냐. 미역국을 끓이지는 못할 망정? 이러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도 그럴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살아도 사는 마음이 아니고 아기도 너무나 어릴 때고
1: 네.
0: 그리고 엄마가 교회에 갔다가 나오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나오셨을까? 내 수술이 예정된 상황에서? 근데 그때 좀 마음이 한 구석 이렇게 툭툭

0: 쓰러져 나간 기분이랄까요? 좀 그때 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사실 왜 멀쩡하다가도 아플 때는 작은 말에도 큰 상처 받잖아요. 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너무 힘들었겠네요.
0: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아, 오늘 김윤담 작가님의 책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이렇게 쭉 함께 이야기하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스파이스걸스의 마마.

0: 네네. 네. 이때도 엄마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는 일이 벌어졌었고 결국은 마음의 상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를 또 시작하셨다고요. 첫 상담에서 의사가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1: 첫 상담에서 제가 엄마의 삶을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어나오는 그 감정들, 정말 분노와 어떤 것들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가 엄마의 삶을 막 읊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 근데 참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옆에 환자가 뭐 암이고 나는 지금 뭐 폐렴이에요. 그러면은 난 안 아파요? 난 열 안 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누구에게나 고통은 가장 개인적인 것인데 그 크기를 비교해서 가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0: 그렇군요. 아, 그 퇴원 후에 이제 엄마하고 연락하지 않고 지내기로 결심을 했는데 복용하던 우울증 약이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전부 다 많이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순간순간 예민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남편과 별일 아닌데 크게 다투는 일도 벌어졌고 그 일로 다시 정신과를 또 찾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상황이 어땠던 건가요?
1: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엄마 때문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을 때 살려면 엄마와 완벽하게 좀 떨어져 있어야 살 수 있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제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부터 이제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이제 된 거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을 더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지금 행복한데 괜찮은데 이런 마음으로 지냈었는데 별거 아닌 순간에 이렇게 확 터져나오면서 그냥 모든 걸 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남편하고 어떤 다툼, 정말 별것 아닌 일에 다툼이 있고 나서 그냥 살기가 싫어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옆에 자고 있는데 이 아이를 두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이 아이가 먼저 두고 가면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을까? 그럼 그 마음이 지옥인데 이 아이가 나처럼 또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다시 정신과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김윤담 작가님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했던 과정의 이야기가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 낭독에 대사가 나옵니다. 의사 역은 제가 하고 김윤담 작가님께는 작가님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정 식구와의 관계가 어떠세요? 어쩌면 내가 가장 기다렸던 질문이 나왔다. 내 모든 문제의 시작, 꼬여버린 매듭을 풀기 위해선 엄마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 엄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0: 평소 옛날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 너무 슬프다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꼭 한 번씩 불쑥 차오르는 눈물을 닦아내야만 하노라고. 과거의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의 나뿐이라 외롭고 답답하다고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과거 시나리오를 짧은 상담 시간 안에 풀어내려 입만은 바삐 움직였다. 그때 의사가 내 말을 끊고 물었다. 잠깐만요. 지금 우울한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1: 전 항상 서러워요.
0: 환자분은 지금 반추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이것도 우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자꾸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서 그때 감정에 매몰되는 거죠. 숙제가 있어요. 지금 환자분의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 고리타분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또다시 머릿속을 굴려 엄마를 떠올려야 했다. 과거 내 기억 속의 엄마가 아니라 지금의 엄마를. 오늘도 하루만큼 더 늙어가고 있을 엄마를. 그래서 늘 나를

0: 애인으로 만드는 엄마를. 네. 짧지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의사 선생님이 작가님께 드렸는데 지금의 엄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떠올려 보니까 어떻던가요?
1: 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의 엄마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또 지금의 엄마를 상상하는 모습은 또 다르거든요.
0: 네.
1: 그때는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괘씸해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 그냥 잘 계시길 바라요. 제가 건강하게
0: 네.
1: 평온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지금은.
0: 아,
1: 네, 그게 조금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 치료를 받던 시기와 또 책을 쓰신 이후에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네요.
1: 네.
0: 그 엄마와 관련된 상담을 받던 중에 작가님이 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요. 엄마도 엄마가 있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고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나요?
1: 좀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0: 네.
1: 그때 아기가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조금 이르게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는 외할머니의 존재를 거의 못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마침
0: 네.
1: 동화책에도 이런 게 있었고.
0: 그렇군요.
1: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지? 처음에는 그냥 얼버무리고 막 간지럼피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또 며칠 간격으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중에는 숨기는 것보다 잘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은 넌 엄마랑 사는 게 어때? 너무 좋아. 근데 세상에는 같이 있으면 불행해지는 가족도 있다.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가족도 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어른이 돼서 너를 낳고 아빠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라고 좀 솔직하지만 애둘러서 좀 말해줬던 것 같아요.
0: 그랬군요. 집에 가훈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 말을 가훈으로 삼게 된 이유가 있겠죠?
1: 네. 남편이 굉장히 출장을 많이 가야 하는 직업군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0: 네.
1: 제가 아픈 와중에도 아이를 보고 있고 네, 정말 타지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아이랑 스케치북에 낙서를 하면서 놀다가 그냥 제가 초록색깔 크레파스로 그냥 급 적어가지고 현관 앞에 딱 붙여버렸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 그렇군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건 꽤나 효과적이라고 작가님은 이야기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청해 듣겠습니다.

0: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라도 해주자라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행동은 정말로 그런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 과거의 나처럼 불안과 외로움에 잠식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외롭고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도 잘하고 있다고, 잘 앓고 있다고 등을 쓸어주고 싶다. 죽을 만큼 춥고 괴롭겠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그 순간 너머에 정말로 괜찮은 날이 있을 거라고 마음으로 속삭여주고 싶다.
1: 마음의 치료를 받으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도 생겼다고 하는데, 아, 아무래도 엄마와 딸이 닮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 어떤 순간에 엄마를 좀 이해하게 되던가요?
0: 제가 응급실에 실려갈 상황이 되면은 그 늘 두통과 오한과 구토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도 그런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1: 네.
0: 스트레스를 받으면 늘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구토를 반복해서 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의 삶이 녹록지 않은 그 순간들의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었겠죠.
1: 네.
0: 근데 저도 그게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또 보내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좀 엄마에 대한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또 물려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요.
1: 네. 상담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미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공감이 가던가요?
0: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엄마와 엮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인정할 수 없었고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졌어요.
1: 네.
0: 그렇지만 지금은 이 말이 맞다는 걸 알아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마음껏 미워했던 것 같아요.
1: 네.
0: 다시 돌아오려고.
1: 네.
0: 근데 그 과정이 없었으면 제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엄마와 사랑을 이렇게 같은 선에 놓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김윤담 작가님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작가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엄마가 미우면 밉다고 얘기하세요. 사과하라고, 내 이야기도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이 찢어지고 몸이 망가지는 그 순간조차 엄마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죽을 힘을 다해 엄마로부터 도망치세요. 숨이 쉬어지는 곳까지 달려가세요. 아무도 내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다. 마음이 버거워 누군가에게 어렵게 마음을 터놓으면 대개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엄마인데 딸이 참아야지. 세상에 딸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
1: 네, 정말 엄마와 갈등을 빚고 고민하는 딸들이 생각보다 참 많거든요.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군요.
0: 네, 맞아요.
1: 미움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엄마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엄마와 만나지 않고 지내고 있지만 더 이상 제가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은 저한테서는 많이 휘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엄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작가님의 지금 심정을 쓴 글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작가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0: 나는 엄마를 사랑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내게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해준다면 난 와락 안겨 울지도 모른다. 엄마는 나의 지구였다. 나는 그 속에서 함께 영원히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 그저 작은 아이였을 뿐이다. 난 더 이상 엄마를 미워하지 않는다. 어딘가에 계실 내 부모가 부디 잘 지내시길 바란다. 나는 철륜을 끊은 것이 아니다. 성인으로서 안전함과 행복을 찾아 독립한 것일 뿐. 자신의 세상 안에 갇힌 엄마를 내가 감히 바꿀 수 없으니 그를 그 자신으로 살게 두고 나는 나로서 살 길을 선택한 것이다. 부디 아픈 기억을 품은 채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1: 네, 이렇게 엄마와의 관계를 쭉 글을 통해 정리해보면서 작가님은 자신을 좀 찾게 되셨나요?
0: 네, 저 스스로를 좀 정의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엄마의 딸이지만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라는 걸 좀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의를 내리니까 조금 모든 것에 분명해지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네. 이야기를.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에 좀 뭐랄까 사명이랄까 좀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전 예전에 저보다 지금의 제가 훨씬 나아졌다고 믿습니다.
1: 네. 그래.

0: 이 책이 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 글이 계속해서 또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작가님도 딸이 있으시잖아요. 딸에게 또 어떤 엄마가 되어주고 싶으세요?
1: 저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엄마요.
0: 아.
1: 근데 그게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눈빛을 가득 담은 그 한마디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0: 네.
1: 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주고 매일 뭐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엄마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안에서 나한테 실수를 할 수 있고 충분히.
0: 그렇죠.
1: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아이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준다면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을 것 같고요. 또 작가님의 책도 그렇고 오늘 방송도 그렇고 어머님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만나본 책은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김윤담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클레어 레인의 보컬로 콘수엘로 러브 테마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홍윤표 씨 정덕기 곡 그리운 고향입니다. 소프라노 안예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홍윤표 씨 정덕기 곡 그리운 고향을 소프라노 아니에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허리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비슷해서 혼동할 수 있는데요. 강직 척추염이 그렇습니다. 강직 척추염은 자가 면역으로 인한 염증 반응입니다. 척추뿐 아니라 골반 또 다른 관절에서도 뻣뻣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강직 척추염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게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질환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강직 척추염으로 인한 통증과는 다르게 오랜 기간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도 척추 질환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척추 건강을 위한 관리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박상태의 나와 같다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 통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일시적인 통증도 있고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또 다른 질환으로 강직 척추염도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해야 관절 변형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척추가 굳는다는 뜻일까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강직 척추염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척추가 굳는 건가 싶은데요.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강직 척추염은 이름 그대로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척추가 뻣뻣해지고 네. 척추에 강직이 오고 그 결과로 침범된 척추와 관절들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척추와 여러 관절에 운동 기능 장애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0: 네. 이런 강직 척추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1: 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강직 척추염은 그리 흔한 질병은 아닙니다.
0: 네.
1: 강직 척추염이 우리나라 인구의 0.2%에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4,700만 명이라고 보면은 0.2% 정도면 한 19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그래서 강성 척추염이란 질병을 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주된 증상이 허리 통증인가요? 허리 디스크로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1: 맞습니다. 그 허리 디스크하고 강직 척추염의 공통적인 증상이
0: 네.
1: 엉덩이와 허리가 뻐근하고 아픈 증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엉덩이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면은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나 또 허리 쪽에 MRI를 찍는데
0: 네.
1: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정상적으로도 조금씩은 보여요.
0: 아.
1: 그래서 강직 척추염을 따로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허리 디스크나 요추염자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의사 국가 시험에도 이 허리 디스크와 강직 척추염을 감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곤 합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그러니까 엉덩이와 허리가 뻐근하고 이제 아픈 증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1: 그렇죠.
0: 이렇게 초기 증상은 좀 비슷할 수 있어도 허리 디스크와 강직 척추염은 원인도 다르고 치료도 다른 거죠?
1: 예, 확실히 다릅니다.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픈 공통점은 있지만
0: 네.
1: 이 두 질병은 원인도 다르고 또 치료도 다르고 예후도 다르기 때문에 발병 초기에 감별을 잘 해야 치료도 잘 할 수 있습니다.
0: 강직 척추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1: 강직 척추염은 염증성 관절염의 일종인데요.
0: 네.
1: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 아니라 환자의 몸에서 스스로 염증이 일어나는 자가 염증성 질환 그리고 또 스스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절반씩 섞여 있는 질환으로 설명이 됩니다.
0: 네.
1: 염증이 처음에 발생하는 조직은 뼈와 인대가 만나는 부분을 그 인대 부착부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그 인대 부착부에서부터 염증이 시작합니다. 즉 척추를 감싸고 있는 인대 부착부에서 염증이 생겨서
0: 네.
1: 인대하고 척추뼈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척추와 인대 부위에 석회화, 딱딱하게 굳어지는 석회화가 진행이 되고
0: 네.
1: 또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척추가 전후 좌우

0: 것으로 그 유연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대나무처럼 뻣뻣하게 그렇게 굳어가는 질환을 강직척추염이라고 합니다.
1: 네. 일단 염증성 요통으로 보면 되겠네요.
0: 예, 예, 예, 그렇죠.
1: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한다면 자가 면역 이상이 문제인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염증성 요통이 강성 척추염의 대표적인 그 질환이죠.
1: 예?
0: 이 강성 척추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도 하고 또 자가 염증 질환이기도 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1: 네.
0: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1: 네?
0: 저절로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몸에서 저절로 염증이 일어나는 그 우리 몸의 동족 산장 상잔의 전쟁이
1: 네.
0: 우리 몸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1: 초기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할 텐데요.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많다면서요?
0: 예, 특징적으로 강직척추염은 10대 후반의 청소년기에서 20대 후반까지 젊은 남자에게 잘 발생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에 이제 허리가 아파서 진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소아 강직척추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은 환자의 95% 이상은 40세 이전에 발생합니다.
1: 네.
0: 40세 이후에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강직척추염으로 진단을 받았다면은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라서 노인이 돼서라도 계속 강직척추염을 갖게 되기 때문에 초기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잘 발병이 된다는 건 그래서 또 진단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젊은 남자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먼저 흔한 질병인 뭐 요추염자, 허리가 뼈다든지 아니면 허리 디스크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이런 디스크에 대한 검사를 하고 또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하다 보면은 또 그 소염 진통제 먹고 그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직척추염 진단이 더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럼 증상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이 질병의 초기에는 천장골 관절이라고 천골하고 장골, 그 꼬리뼈하고 엉덩이뼈 사이에 있는 관절에 그게 골반의 뒤쪽에 있어요. 엉덩이 뒤쪽에 꼬리뼈 있는데 그 허리의 아래쪽에서부터 염증이 생기면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은 허리뼈인 요추에도 딱딱하게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목뼈에도 경추라고 그러죠. 목뼈에도 오고 등뼈에 흉추. 그런데 순차적으로 침범하게 돼서 척추에 여러 군데에 염증이 생기고 또 그게 딱딱하게 강직이 일어나면서 척추가 대나무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강직척추염인데 척추만 침범을 하지 않아요. 고관절이나 무릎, 어깨, 발목, 발바닥, 발 뒤꿈치 그런 다른 관절이나 인대도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하고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강직척추염과 디스크를 감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강직척추염은 주로 아침에 아프고 오후에 좋아지지만은 허리 디스크는 아침에는 별로 안 아프고 일을 많이 하고 허리를 많이 사용한 이제 오후나 밤에 주로 아픈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 감별점으로는 강직척추염은 양쪽 허리하고 양쪽 엉덩이가 모두 아프지만은 허리 디스크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한쪽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감별할 병은 감별할 점은 허리 디스크는 다리하고 발목으로 증상이 뻗쳐요. 방사통이라고 그래요. 허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동반되지만은 강직척추염은 그런 방사통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초기에는 이 두 질병을 감별하기는 힘들지만은 골반 MRI를 찍게 되면은 강직척추염과 허리 디스크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검사에서도 디스크하고 강직척추염을 감별할 수 있는데 염증 수치가 증가되어 있으면 강직척추염을 의심하고 염증 수치가 정상이면은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일단 허리만 아픈 게 아니네요. 허리 아래나 엉덩이 쪽으로도 통증이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강직척추염 첫 증상이 엉덩이 뒤쪽, 허리 아래쪽부터 아프기 시작한데 이걸 제때 진단받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위아래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리 뒤쪽에는 꼬리뼈부터 시작해갖고 요추, 경추, 흉추 그런 데를 순차적으로 침범하고 아래쪽으로는 고관절,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0: 관절 그런 데도 침범을 해갖고 관절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네. 걷지도 못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무릎과 발목 어깨에도 염증이 생겨서 강직 변형 생겨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직 척추의 시작점은 엉덩이 쪽 꼬리뼈부터 시작되는데 네. 이게 위아래로 다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도 조조 강직으로 아침에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지잖아요.
0: 예.
1: 강직 척추염도 아침에 증상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0: 예.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 척추염이나 통풍이나 모든 관절의 염증에는 예. 부기가 동반이 되고 이 부기가 생기면은 관절의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또 진행이 되게 나면은 또 통증이 생기고 관절의 변형도 생기게 됩니다. 아침에 이런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조조강직 또는 아침 강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아침 강직의 원인은 밤 사이에 우리 몸의 혈관이 느슨하게 이완되고 있고 또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 속에 있는 물 성분이 밤 사이에 관절 조직이나 염부 조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일어나면 몸이 더 붓고 관절이 더 붓고 허리가 더 뻣뻣한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아침 강직 증상도 더 심해지고 또 허리 통증도 더 심해지게 됩니다.
1: 허리가 뻣뻣해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도 궁금한데요.
0: 예, 허리가 뻣뻣하다는 느낌은 환자의 표현을 빌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에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대나무처럼 굳은 느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강직척추염의 통증과 이 뻣뻣한 증상은 피 속을 돌고 있는 염증 반응 물질의 양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하면은 뻣뻣한 게 더 심하고 통증도 더 심해집니다. 주로 아침하고 오전 중에 좀 심하고요. 오후가 되면은 또 통증과 강직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직척추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아프고 뻣뻣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몸을 좀 움직이면 통증이 좀 가라앉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강직척추염은 허리 디스크하고는 달리 허리를 움직여주면은 허리 근육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이 풀리면서 강직 느낌과 허리 통증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허리 디스크하고 또 강직척추염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1: 허리 통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전신으로도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증상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강직 척추염은 척추나 관절뿐만 아니라 전신에도 다양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 염증 반응 물질이 피를 타고 돌거든요. 그러면서 피로감도 심해지고 근육통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뭐 골다공증도 생기고 뭐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장이나 대장과 같은 소화기계 기관에도 염증을 일으켜서요. 설사, 복통, 혈변 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피부에도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건선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또 눈에도 포도망염이라고 하는 염증을 일으켜서 눈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시력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게 강직척추염의 관절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건데 무릎이나 어깨뿐 아니라 눈에도 영향이 갈 수 있네요.
0: 그렇죠. 강직척추염의 증상은 크게 관절 증상과 관절 외 증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관절 증상은 관절이 아픈 거예요. 허리하고 뭐 무릎이나 어깨 아픈 데 아픈 거고 관절 외 증상은 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눈에 심한 염증이 생기는 포도망염입니다. 강직척추염 환자의 한 30% 정도에서 포도망염이 동반되는데 이거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요. 눈에 심한 충혈이 생기고 눈이 많이 아프고 아주 심하면 실명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직척추염 환자들에게는 항상 눈이 아프지 않은지 눈이 충혈되어 있지 않은지 그럼 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 젊은 사람들에게 많고 이제 강직척추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질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계기로 알게 되나요?
0: 예, 강직척추염으로 진단되는 계기는 뭐 환자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1: 네.
0: 예, 많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가 아파서 동네 의원,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뭐 재활의학과 그런 데 가서 허리 디스크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1: 네.
0: 치료가 잘 안 되고 자꾸 재발하고 그러니까 그 의원 원장님이 혹시 강직척추염 아닌가 하고 의심해서 이 류마티스 내과로 보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환자 중에는 뭐 가족력이 있고 또 허리 통증이 많이 심하고 해서 진통제를 먹는데도 잘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정밀 검사를 와서 하게 돼서 좀 강직척추염으로 진단된 건 종종 있고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빨리 그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오면은 진단이 빨리 되지만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또 진통제 어느 경우는 잘 듣고 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질병이 한참 진행된 후에 허리가 굳어진 다음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뭐 최근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강직척추염이라는 병이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알려져 갖고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초기에 류마티스 내과로 오는 분들이 많고 또 가족 중에 강직척추염이 있는 분들은 가족력의 위험을 알고 일찍 검사 받고 진단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
1: 강직척추염이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
0: 예, 제일 먼저는 뭐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강직척추염 환자의 95% 이상에서는요 피검사에서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타나요.
1: 네.
0: 그 이 유전자가 나타나면 일단 강직척추염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유전자 검사도 하고 또 피검사로 염증 수치 검사하고요. 또 엑스레이로 뭐 골반 사진, 고관절 사진, 허리 사진, 목 사진 그래도 찍고 그래도 좀 애매하면 MRI를 찍고
1: 네.
0: 또 골스캔이라고 한 특수 관절염 검사 그런 여러 가지 피검사, 엑스레이, MRI, 골스캔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강직척추염을
1: 네.
0: 진단을 하게 됩니다.
1: 네. 외부 손상이 아니라 염증이 문제인 질환이라서 치료는 어떨까 궁금한데요. 그럼 갑자기 부상을 입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0: 예, 예 맞습니다. 강직척추염은 90% 이상에서는 아주 서서히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만성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1: 네.
0: 한 10% 정도에서는 또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는데 대부분은 만성질환 서서히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1: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0: 예. 위험하죠. 진단이 늦어지면은 치료도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강직척추염을 초기에 잘 치료하면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진행하지 않고.
1: 그렇군요.
0: 예, 근데 강직척추염을 초기에 잘 치료하지 못하고 약을 잘 먹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 질병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허리가 대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도 굳어지게 되고 또 목과 허리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펴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에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 그리고 목과 허리가 대나무처럼 일자로 굳어져갖고 이제 꾸부정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척추나 관절에 운동 기능 장애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치료는 약물인가요?
0: 예,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1: 네.
0: 소염 진통제하고 항류마티스 약체가 1차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1: 네.
0: 이 소염 진통제, 뭐 항류마티스 약제는 강직척추염에 의한 염증을 뭐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갖고 허리 통증도 가라앉게 하고 또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차 치료제의 효과가 없는 경우도 약 30% 정도 되는데
1: 네.
0: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제 2차 치료제인 생물학적 제제로 넘어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1: 그럼 소염 진통제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비교적 초기로 봐도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뭐 소염 진통제가 뭐 값도 싸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있지만은 소염 진통제와 항류마티스의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한 70% 정도 돼요. 그래서 초기 강직척추염 환자가 이런 1차 치료제 잘 치료가 되면은 좋은데 안 되면 또 2차로 넘어가야죠.
1: 그럼 소염 진통제로 안 되면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0: 한 30% 정도가 이제 1차 치료제 소염 진통제하고 항류마티스 약제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상의 소염 진통제와 항류마티스 약제를 3개월 이상 사용했는데도 염증과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피검사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0: 올라가 계속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잠복결핵 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또 잠복결핵이 음성인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생물학적 제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생물학적 제제를 비롯해서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적인가요?
0: 예,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생물학적 제제는 이제 피하 주사나 정맥 주사로 사용하는 약물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아주 획기적인 약물입니다. 혁명적인 약물이고요. 이 약물이 나오기 전에는 뭐 항류마스 약제, 소염증진제로 치료했는데 이 약제 안 드는 사람은 진짜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뭐 척추 변형이 생기고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이 생물학적 제제를 쓰면서 그걸 막을 수가 있게 됐어요. 척추 변형도 예방하고 병이 진행되는 것도 잘 막을 수가 있고 또 아프지 않게 통증을 없앨 수 있게 되었고 요즘에는 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약물이죠. 근데 또 더구나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주사가 아닌 먹는 생물학적 제제가 나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먹는 약이니까 약물 투여가 편리하죠.
1: 그렇겠네요. 네,
0: 그래서 이런 먹는 약을 특별히 표적 치료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먹는 표적 치료제의 효과도 주사로 맞는 생물학적 제제하고 비슷해갖고요.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치료는 평생 이어지는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뭐 평생 치료해야 된다면 환자들이 굉장히 뭐 슬퍼하고 뭐 그런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이것도 평생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이 강직척추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자 자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소염 진통제하고 항류마티스 약제로 치료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걸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많은 환자들에게서 염증과 통증이 잘 조절이 되고 질병이 더 진행되는 현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증상이 좋아졌다고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고 약물 치료를 갑자기 중단하면은 한 달, 두 달 후에 또는 뭐 길게는 1년 후에 다시 증상이 재발하고 허리가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직척추염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약물 치료를 하면서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염증을 관리하는 질병으로 보셔야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가 면역으로 인한 염증 반응인 강직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도 있고요. 척추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만큼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생활 습관뿐 아니라 노화로도 척추 질환의 위험은 높아질 수 있어서 관리와 증상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척추 질환의 양상도 다양하고요. 그런 만큼 치료제나 치료 방법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물리치료를 비롯해서 약물도 있고 많지 않나요?
1: 뭐 아무래도 척추가 우리 몸의 중심이고 기둥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네.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목부터 꼬리까지 3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척추 질환도 다양하고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수술을 안 하는 치료, 수술적 치료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비수술적 치료의 경우에 뭐 잘 알고 계신 뭐 주사 치료, 물리치료, 약물 치료, 체외 충격파 이런 여러 가지 예, 치료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손상된 척추는 확실하게 이전 상태로 돌려주는 치료법이 있다기보다는 좀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1: 척추질환이 되게 다양하긴 한데 네. 대부분의 척추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국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거든요. 이런 퇴행성 변화 자체를 노화 이전으로 돌릴 수 있는 치료는 없다고 일단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증상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노화 때문에 아픈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평소에 잘못된 자세를 잘 바꿔준다든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준다는 것은 퇴행성 변화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노화되지 않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만 해도요. 통증의 정도부터 개인차가 크지 않나요?

0: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검사 결과와 증상도 맞지 않고 당연히 똑같은 검사 결과라고 해도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1: 네. 추간판이 탈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0: 이게 추간판은 척추뼈 사이에서만 있으면서 완충작용을 해야 되는데 네. 무리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게 주로 뒤쪽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하고 이게 통증뿐만이 아니라 주로 이제 다리 쪽으로 저린 느낌을 유발하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도 그냥 약간 튀어나온 정도도 있고 아예 그냥 섬유륜이라는 그 주변 구조를 완전히 뚫고 나온 탈출 단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증상으로 보면 뭐 무증상일 수도 있고 가볍게 허리가 좀 아프고 다리가 좀 저리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은 이제 다리 근육이 약화돼서 걷는 것도 어렵고 대소변을 조절하는 기능도 떨어지는 상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되기까지 뭐 자세라든지 오래된 그 잘못된 습관이 원인일까요?
0: 맞습니다. 이게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결국 노화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이런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건데 이 뭐 잘못된 자세나 습관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 뭐 외부의 충격, 뭐 외상, 뭐 유전적으로 좀 척추 추간판 탈출증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비만 등도 원인이 될 수는 있긴 한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노화라든지 외상, 유전 이런 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에 이 잘못된 습관들, 자세, 비만 이런 것들은 꾸준히 쌓이면은 결국에는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가 일단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어릴 때부터 좀 허리를 펴고 앉으라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허리를 세우고 앉으면 불편하긴 하거든요. 굽힌 자세가 편한 건 왜 그런 건가요?
0: 허리를 이제 곧게 펴고 앉기 위해서는 척추를 세워주는 주변 근육, 즉 척추 세움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척추를 세워주는 심부 근육량이 충분하냐 안 충분하지 않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계속 허리 근육이 긴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든 거죠. 잘 느끼시겠지만 건강한 건 힘들고 재미도 없고 맛도 그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굽힌 자세는 사실 척추 근육에 힘을 빼고 있어도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척추의 그 S자 곡선이 일자로 이제 펴지면서 점점 더 곧게 앉는 자세가 더 불편해지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굽은 자세로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가 유지가 되니 허리는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0: 맞습니다.
1: 실제로 어릴 때부터 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걷고 앉는 습관이 일상화되면 나이 들어도 척추 변화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0: 맞습니다. 이제 어릴 때 우리 습관이라는 게 성인까지 유지가 되는데 어릴 때의 바른 자세는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중요하고요. 어릴 때부터 바른 자세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당연히 퇴행성 변화가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척추질환이 생길 수 있다.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린 시절에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바른 자세를 취하려면 지속적으로 척추의 코어 근육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켜주다 보면 근육량도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4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근감소증 때문에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척추질환 발생 문제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세뿐만이 아니라 척추 근육을 강화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요. 추간판 탈출증이 워낙 흔해서인지 통증이 있어도 그르르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웬만한 도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사지기나 뭐 눌러주는 막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건 조심할 부분이 없을까요?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0: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있더라고요. 일단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

0: 떠올리시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사실 허리 통증이 워낙 평생 유병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흔하다 보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집에서 관리하시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심지어는 이 허리 통증이 청소년인 경우에도 70, 80% 정도 유병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되는 거는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네. 원인 중에 하나가 추간판 탈출증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평생 유병률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이제 허리 통증의 원인은 요추 염좌거든요. 척추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좀 손상이 돼서 아픈 경우이기 때문에 요추 염좌 같은 경우에는 폼 롤러나 마사지기를 써주면은 좋아집니다. 근육을 풀어주니까요. 근데 문제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자극을 줬을 때 디스크 탈출이 심해지고 염증을 계속 물리적 자극을 주니까 염증도 심해지면서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급성 디스크 탈출 때문에 아프다고 해도 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난 이후에 허리에 직접 자극을 주시는 것보다는 그 주변 근육, 엉덩이나 꼬리뼈,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일단은 허리가 왜 아픈 건지 원인을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척추 치료에 대해서 이제 뭐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수술해야 한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허리가 이제 아프면 수술을 우선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 네.
0: 추간판 탈출증도 사실 수술을 먼저 좀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척추 추간판 탈출증의 80에서 90%는 수술 없이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실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 내외, 심지어는 한 3%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수술이 주치료는 아니다. 그렇지만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서 증상이 너무 심해서 하지마비가 생기거나 대소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마미증후군이라고 있고 아니면은 비수술적 요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 있으면 수술은 꼭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이제 뭐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수술 받고 나서 증상 호전이 안 돼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 80, 90%는 수술 후에 호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술 후에 증상 호전이 없고 재수술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의 일부 경험을 바탕으로 수술을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할 때는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하지만 되도록 비수술적인 방법이 좀 선행되는 게 좋은 거죠?
0: 맞습니다. 80, 90% 정도는 수술이 없이 관리가 가능하고 1년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1, 2년 이내에. 근데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과정 중에 치료도 비수술적 치료도 필요하고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없이 조금 해결해보자 이러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1: 네. 비수술적인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0: 일단 물리치료 해볼 수 있고요. 그 아픈 부위에 이제 주사치료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먹는 약으로 약물치료를 해보거나 아니면 충격파 치료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다가 평소 스트레칭과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지 증상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또 민간 요법에 의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더라식의 얘기는 의료진과의 상담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이제 허리 통증이 사실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디스크 질환도 한 1, 2년 이내에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걸 또 한 1, 2년 계속 받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생활 습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몇 한국인의 성품이 좀 급하시다 보니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이제 민간요법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찜질이라든지 뭐 통증 완화에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은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민간요법을 통해서 이걸 모두 해결하겠다. 뭐 내가 이제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치료를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이런 민간요법으로만 의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1: 네. 또 물침대처럼 바닥이 푹신하고 말랑하는 게 좋다는 말부터 아니다, 딱딱할수록 좋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0: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우선은 척추를 일직선으로 곧게 지지를 해준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1: 네.
0: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딱딱한 거 피하셔야 되고 반대로 너무 푹신한 것도 좀 피하셔야 됩니다. 너무 푹신하면 허리 척추가 푹 꺼지게 되면서 지지가 안 되거든요.
1: 네.
0: 너무 딱딱하면 허리 주변에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통증이 심해져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의 정도를 보면 뭐 한 1단계에서 13개 정도 푹신함을 나눠본다고 하면 한 5점에서 한 6점 정도 적당히 단단한 침대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워보셨을 때 어깨랑 엉덩이는 살짝 들어가지만 허리는 좀 깊게 들어가지 않고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느낌 정도 그 정도 되는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 매트리스 위에 나무판을 올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괜찮을까요?
0: 허리에 그 S자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베개를 놓으신다든지 뭔가를 받치고서 주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딱딱한 나무판이라고 하면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똑바로 누웠을 때는 뭔가 허리를 받쳐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똑바로 눕기가 좀 어려우면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 네. 이제 앞서 척추 근육 강화 운동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무리하면 안 되니까 운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0: 이 척추관 협착증이란 질환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1: 네.
0: 아무래도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 때문에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1: 네.
0: 특징이 척추관 협착증은 걸으면 아픕니다. 움직이면 아프고 쉬면 좋아지기 때문에 야 이거는 운동이나 움직임을 제한하고 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있는 분들도 당연히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거나 이 척추관 협착증은 앞으로 약간 허리를 숙이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평지를 걷는 정도의 운동은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물론 통증 심한데 무리한 운동을 하신다든지 허리가 이제 뒤로 젖혀지거나 회전하는 그런 운동, 과도한 스트레칭 정도만 피하시고 가벼운 걷기나 허리 주변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은 하셔야 된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1: 네. 또 협착증으로 주사 치료를 받는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받다가 점점 주기가 짧아지기도 하던데요. 이건 협착이 좀 더 진행됐다고 봐야 될까요?
0: 협착증 자체가 이제 노화 때문에 계속 이제 좁아지거든요.
1: 네.
0: 시간이 지나면서.
1: 네.
0: 좁아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점점 진행을 하다 보면 통증 감소 시간, 유지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예전만큼 주사 한번 맞았을 때 효과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여 간격이라든지 횟수가 점점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1: 네, 이 주사 치료의 성분이 뭔가요?
0: 그 국소 마취제 성분이 주로 들어가고요. 이게 부종을 좀 완화시켜주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가 약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진통제 성분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스테로이드 같은 거 자주 쓰지는 않지만 이거 이제 자주 맞게 되면 전신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예,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참 나름 짐작하기보다 이제 검사와 진단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척추 질환에서 가장 안 좋은 자세나 습관이 뭘까요? 좀 짚어주세요.
0: 결국에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제 좋은 자세를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1: 네.
0: 일단 정확한 진단 치료부터 받아야 되니까 병원은 꼭 가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생활 습관 조절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허리를 숙이는 자세 이거 좋지 않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반복해서 허리를 구부려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 이것도 허리에 이제 반복적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되고요.
1: 네.
0: 또 하나는 한국인이 이제 바닥에서 앉는 문화가 있잖아요. 등받이가 없이 방바닥에 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앞으로 허리가 숙여지게 되거든요. 이것도 좀 좋지 않고 양반다리 하고서 앉는 것도 사실

0: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등은 최대한 붙이고 네. 엉덩이는 의자 깊숙이 넣는 자세로 계시는 게 가장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생활하다 보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도 좀 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좀 피하셔야 되고요. 척추가 이제 틀어질 수가 있어서 피하셔야 되고 가방을 좀 한쪽으로 매는 자세. 이게 이제 척추가 옆으로 틀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런 자세라든지 바닥에 이제 엎드려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 보는 자세도 네. 경추, 허리, 어깨 다 좋지 않으니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요를 깔고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요. 일어설 네. 때 허리를 비틀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침대 생활을 하라고 권유가 되는 건가요?
0: 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두텁게 깔아도 사실 어느 정도의 딱딱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매트리스를 중간 정도 단계에 그 단단한 매트리스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매트리스를 꼭 쓰지 않아도 충분히 허리가 지지가 되면서 너무 자극이 돼서 허리 주변 근육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도톰하게 요를 까는 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척추 질환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파리의 퐁피두 센터는 1969년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조르주 퐁피두가 파리 도심에 지은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데요. 처음에는 외벽에 노출된 철골 구조물에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건축사의 이름을 올린 건물인데요.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는 서울에 개관하는 퐁피두 센터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은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칼라 브루니의 리틀 프렌치 송.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 이야기 오늘은 파리 퐁피두 센터의 서울 개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시해설가 이정원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은 여의도에 위치한 미술관 퐁피두 센터 한화의 개관 전시 소식 만나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퐁피두 센터가 맞는 거죠?
2: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퐁피두 센터는 소장품의 규모나 수준 그리고 기관의 규모, 운영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말 세계적으로 한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 네.
2: 또 사람들이 흔히 프랑스 파리의 3대 미술관을 꼽기도 하는데 이제 루브르, 오르세, 퐁피두 센터를 이렇게 세 개를 이제 고르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파리 여행에 가게 되면 루브르에 먼저 가서 모나리자를 비롯한 소위 고전 명작들을 그 다음에 오르세에 가서 고흐를 비롯한 인상주의 걸작들을 또 마지막으로 퐁피두 센터에 가서 피카소를 비롯한 최고의 현대미술 작품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나고 오기도 합니다.
1: 네.
2: 그런데 당분간은 이 3단계 미술 여행을 파리에서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퐁피두 센터가 2030년 재개관을 위해 전면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 네.
2: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공백을 채워줄 장소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퐁피두 센터의 분관, 퐁피두 센터 한화입니다.
1: 네. 퐁피두 센터의 분관이라면 파리의 퐁피두 센터 소장품들을 서울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2: 그렇습니다. 파리 퐁피두 센터의 방대한 컬렉션 중에 일부가 2029년까지 퐁피두 센터 한화에서 다수의 전시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1: 네.
2: 이게 다음 달 6월 4일에 드디어 문을 엽니다.
1: 네.
2: 사실 이 퐁피두 센터가 이제 서울에 문을 연다는 게 거의 10여 년 전부터 소문이 계속 무성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누가 관장을 한다더라, 뭐 퐁피두 센터 측에서 한국에 왔다더라, 또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퐁피두 센터 분관을 유치한다더라라는 식으로 아주 이제 열기가 뜨거운 그런 주제였는데. 정말 이제 드디어 실체를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이 개관전의 제목은 바로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입니다.
1: 아.
2: 그래서 큐비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입체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데,
1: 네.
2: 그래서 우리가 입체주의로 잘 알고 있는 큐비즘을 대대적으로 이제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큐비즘 전시를 필두로 이미 이 언론 기자 간담회에서 이 향후 4년간의 전시 라인업을 이 퐁피두 센터 측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마르크 샤갈, 마티스와 야수파, 초현실주의, 여성 추상미술, 이 바실리 칸딘스키, 콘스탄틴 브랑쿠시처럼 서양 미술사에서 주요한 작가와 미술 운동을 다루는 전시들이 다수 공개될 예정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렇게 향후 4년간 전시가 열릴 장소인 퐁피두 센터 한화는 새롭게 지은 미술관은 아니고요.
1: 네.
2: 이 아쿠아리움으로 주로 사용되던 63 빌딩 별관을 리모델링해서 규모 약 3,3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 정도 되는 전시관으로 바꾼 것입니다.
1: 아.
2: 그래서 많이들 이 예전에 지금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이 재개관 공사 중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것도 아마 내년에 이제 다시 개관하면서 엄청난 센세이션 아마 몰고 올 텐데 한가람 미술관 그 예술의 전당의 유명 전시관의 그 1층 전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게 한 면적 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친 규모 정도라는 거죠. 정말 정말 큰 미술관입니다.
1: 네.
2: 그리고 또 63빌딩 근처 지나가시다 보면 빌딩 주변에 하얗게 생긴 건축물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새로 이제 개관하는 미술관입니다.
1: 그렇군요. 아쿠아리움도 한 40여 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2: 네.
1: 아, 물고기들 옮기느라고 힘들었네요. 네. 이제 입체주의 미술을 다루는 개관전 소식을 자세히 만나볼 텐데, 입체주의 하면 사람이나 사물을 분할하고 다시 합쳐놓은 듯한 그림,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2: 맞습니다. 입체주의 혹은 입체파. 혹은 큐비즘이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특유의 스타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파 미술은 다른 미술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독특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작품을 실제로 보면 대체로 매력적이거든요. 네. 막 오, 막 화려하게 막 면들이.
1: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긴 해요. 이렇게 뭐 튀어나와 네. 있을 것 같기도
2: 그렇습니다.
1: 하고 정말 잘 된 작품들은.
2: 맞습니다. 그래서 아, 참 흥미롭게 느끼시고 좋아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런 미술은 미술사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아서 혹자는 미술관이 소장품을 구성할 때 입체주의를 대표하는 파블로 피카소의 주요 작품이 하나쯤은 있어야 비로소 컬렉션이 완성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1: 네, 다행히 많이 그려서 다들 갖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제 재밌는 이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제 입체주의인데 이제 이걸 다루는 퐁피두 센터 한화의 개관전을 자세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입체주의 미술이 어떤 배경 아래에 이토록 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 네.
2: 그래서 이 입체파 미술은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 특히 유럽 회화에서 강력하게 이어진 전통을 적극적으로 전복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이 개혁의 대상이 된 전통의 미술을 가리키는 이제 말이 많지만 흔히 아카데미즘 미술이라고 합니다.
1: 네. 아카데미즘이라는

0: 말 자체를 보면 미술 교육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아카데미즘 미술이 정확하게는 뭔가요?
1: 말씀처럼 아카데미즘 미술하면 아카데미라는 어떤 교육기관을 바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아카데미는 플라톤이 철학을 논하는 고급 교육을 제공하는 일종의 고등교육기관을 가리키는 말에서 비롯된 용어인데요. 이 아카데미가 사실은 원래부터 미술하고 결합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건 원래 소위 말해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배우는 거라는 거죠. 고등교육기관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의 길드의 공방에 들어가가지고 스승님 제가 미술을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 대생부터 가르쳐줄까? 이게 아니라 저기 가서 물 좀 떠와라 라는 그렇죠.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1563년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미술 아카데미가 아카데미아 데 디제뇨라는 이름으로 메디치가의 후원 아래에 설립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드디어 피렌체에서 학생을 선발해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미술을 가르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아 데 디제뇨에서는 고대 그리스 미술을 그러니까 이 완벽한 인체의 비례, 네. 네, 아름다운 인간 뭐 이런 미술들을 근본으로 삼고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혹은 조각을 잘하는 방법 혹은 건축을 잘 설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조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주제의식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도제식이 아니라
0: 네.
1: 아카데미에 걸맞는 그런 미술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0: 이 미술 아카데미가 설립되면서 미술이 더 이상 장인이나 숙련공의 영역이 아닌 학문의 영역으로 좀 인정을 받게 된 거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렌체 미술 아카데미가 설립된 이후 1577년에는 로마의 미술 아카데미가 아카데미아 디 산 루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루카라는 단어가 되게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초상을 그렸다고 전해지는 루카 성인의 이름을 쓴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거대한 종교 도시로서의 이제 로마의 특징을 그러니까 학교 이름도 이걸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술 아카데미가 이태리 곳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국경을 넘어 프랑스에도 이 제도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냐면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일종의 이 봉건 귀족들을 다 제압시키고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를 탁 이루려고 했잖아요. 이걸 예술 분야에서도 이루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 막 뭐 여기저기에서 뭐 미술 교육한다, 뭐 작가로 활동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딱 내 주도로 모든 미술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해서 1648년에 루이 14세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프랑스 왕립 미술 아카데미가 세워집니다.
0: 네.
1: 그래서 이 프랑스 왕립 미술 아카데미는 미술 교육뿐 아니라 예술품의 유통 그리고 전시 권한까지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기관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술 작가가 이 미술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미술의 저작권이나 거래권 같은 것들은 왕립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너 내가 키우는데 너 어디 딴 데 가서 딴 짓 할 거니? 라고 못하게 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독점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형성하는 프랑스 아카데미즘 미술의 꽃이 바로 살롱이라는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살롱은 원래 궁궐이나 저택의 응접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궁전의 응접실을 말합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에서 왕립 미술 아카데미 출신 작가들이 작품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롱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 문화가 융성하고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런 프랑스 아카데미즘 미술의 정점에 있다고 평가받는 작가가 바로 지난 시간에 더현대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 소개드리면서 다루었던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0: 네, 맞아요. 그 호라티우스 형제 맹세 말씀 듣고 너무 궁금해서 직접 가보니까 네. 와, 이게 정말 그림 만날 정도로 행동과 표정이 살아있더라고요.
1: 네.
0: 그런 완벽한 작품이 아카데미즘 미술이라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도로 잘 배운 미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와 이거 정말 진짜

0: 맞다. 사진이나 다름없는 그림이구나. 혹은 와 정말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조각이다. 라는 게 이제 아카데미즘 미술이 형식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1: 네.
0: 여기에 하나 더해서 아카데미즘 미술에는 서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번에 소개드린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도 고대 로마 시대의 형제와 그 가족들이 전쟁을 둘러싸고 겪는 비극을 이제 담고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게 바로 아카데미즘 미술이 추구했던 우트픽투라 포에시스, 그러니까 시와 같은 그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와 같은 그림이라는 건 말 그대로 텍스트나 서사를 바탕으로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그린 자크 루이 다비드도 그 이야기를 다루는 그 고대 로마 이야기를 다루는 원전을 읽고 나서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작가라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아카데미 출신 작가들은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신화, 성경 이런 걸 그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걸 작가가 직접 공부해서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카데미에서는 그림을 혹은 조각을 진짜처럼 느껴지게 보이는 그런 보이게 하는 방법이나 혹은 그 작품이 표현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배워서 아는 작가들의 그런 미술이라는 것입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공부할 줄 알았던 프랑스 아카데미즘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습니다. 왕립이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프랑스 미술에서는 아카데미즘과 안티아카데미즘, 그러니까 반아카데미즘의 대립구도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고,
1: 네.
0: 1863년에 이르러서는 아카데미즘의 정수였죠. 이 살롱이라는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작가들도 이제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작가들이 나폴레옹 3세한테 연판장을 돌려요. 갖고 왜 왕립 주도 미술의 출신 작가들만 이렇게 좋은 데서 전시하나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위 낙선 작가들도 우리들도 받아주고 우리도 제대로 전시 열어주세요 하는데 그걸 정말 열어줍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낙선전에 출품된 그 유명한 작품이 바로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입니다.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텐데 인터넷에 만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1: 네.
0: 네, 오르세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작품이죠.
1: 아 그래요, 맞아요. 그,
0: 네, 그래서 막
1: 참 익숙한 그림이에요.
0: 그렇습니다. 네. 막 벌거벗은 사람들이 막 풀밭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이게 정말 과거 아카데미즘의 어떤 세련되고 고상한 그림의 정면으로 맞서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술의 자극을 받아서 1784년에 프랑스 파리의 카피신대로 35번지에 있는 사진작가 작업실에서 자체 전시를 열었던 이들이 바로 인상주의 작가들입니다.
1: 네. 인상주의 하면은 뭔가 동글동글하고 부드럽고 좀 예쁜 그림들이 생각났는데
0: 네.
1: 그 내막을 보면 아주 개혁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미술이었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이 했던 이 개혁이 아카데미즘 미술하고 딱 배치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 진짜야 쉽게 만드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처럼 느껴지도록 붓질을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스트로크라고 부를 만한 거친 붓질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1: 네.
0: 그리고 그림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처럼요.
1: 네.
0: 그래서 말 그대로 눈앞에 인상과 순간에 담아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적인 인상주의 미술을 주도했던 사람은 단연 클로드 모네였는데요.
1: 네.
0: 근데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인 입체주의의 형성과 관련해서 더 주목해야 되는 인상주의 작가가 있습니다.
1: 네.
0: 바로 폴 세잔인데요. 이 세잔을 기점으로 진정한 모던 아트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연구자들이 매우 많을 정도로
1: 그렇군요.
0: 그가 후대 미술에 끼친 영향력이 무지무지 큽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후대의 영향을 받은 미술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입체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이고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이 퐁피두 센터 한화의 개관전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어나가도록 하겠고, 참고로 제가 문화공감 헬스로 4년째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같은 주제로 3편을 구성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이야기고 네, 두 주에 거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아, 사실 그 입체파 미술 하면은 그냥 딱 보기에는 뭔가 좀 정형화돼 보이고 해서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지만 그분들이 원래 그 입체파 되기 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다 미술 천재들이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대로 사진이나 다를 바 없는 그 아카데미즘 미술의 정수를 이미 네, 갖고 있는 거죠.
1: 맞아요. 어릴 때 다 마스터했어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을 네. 시도했을 때도 당위성을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사실 입체주의 미술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을 참 잘 그리긴 했구나 싶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괜히 나오는 그런 화풍은 아니구나 싶기도 네. 합니다.
1: 똑같이 그리는 건 너무 쉬워 약간 이런 느낌이죠?
0: 그렇습니다. 딱 피카소가 그런 태도를 유지를 네. 하고 있었죠.
1: 맞아요. 저도 피카소가 10대 때 그려놓은 그림 보면서 아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렸대? 막 이렇게 농담한 말이에요. 적이 있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제 입체파를 중심으로 일단 그 한국에 있는 퐁피두 센터에서는 전시가 시작이 되는데
0: 네.
1: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곳에는.
0: 맞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작품들이 정말 즐비해 있는 곳이 바로 퐁피두 센터라고 할 수 있겠고.
1: 그렇죠.
0: 그리고 퐁피두 센터가 좀 더 이제 의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하겠냐면, 제가 이제 이 방송의 초입에서 루브르는 고전 미술, 뭐 오르세는 인상주의 미술 이런 거에 집중한다면 퐁피두 센터는 소위 말해 모던 아트, 그러니까 대체로 20세기 이후에 등장하게 된 예술에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20세기 미술의 주역들 있잖아요. 그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작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작가들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또 그들이 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퐁피두 센터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제 재밌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퐁피두 센터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분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컨셉이 초현실주의 분수예요. 그래서 뭐 살바도르 달리의 그런 작업도 있고 생전의 그런 작업도 있고, 그리고 저희 예전에 문화공감에서 그 그림의 총 쏘는 니키드 생파에 기억나시죠?
1: 기억나요.
0: 네, 니키드 생파에도 굳이 미술사적으로 분류한다면 초현실주의 계열로 분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니키드 생파의 작업도 그 퐁피두 센터 근처에 그 분수대 다 이렇게
1: 주변도 다 작품들이로군요.
0: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예술가들의 아주 생생한 숨결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정말 그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 했고, 그래서 퐁피두 센터가 프랑스의 것이기도 하고, 또 퐁피두 센터가 일종의 문화 복합 공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퐁피두 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 기관 중에 하나가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국립이기도 하고, 또 프랑스 사람들이 본인들의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지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년 전부터 유럽 미술의 흐름을 주도한 게 지금 계속 프랑스 파리입니다.
1: 네, 맞아요.
0: 루이 14세의 어떤 아카데미 설립부터 해서 인상파의 개혁, 그리고 피카소는 스페인 출신이긴 하지만 파리의 그 몽마르트르에서 활동을 한 거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이 엄청난지라 작품을 쉽게 이렇게 대여한다든지 뭔가 막 빌려준다든지 하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들의 제대로 된 컬렉션을 보려면 사실 분관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1: 근데 그렇군요.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 퐁피두 센터의 분관이 우리 서울에 생겼으니까 정말 그 미술사 책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 그리고 미술의 역사를 뒤바꾼 그런 작품들을 실제로 본다는 게 전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서양 미술 전시가 이제 많이 열리는데 일종의 맛보기 전시가 많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주요 작업이 막 건너온다기보다 네.
1: 하나 정도 그냥 겨우 네. 껴있고
0: 하나 껴있고 네. 나머지는 다 참고 자료로 대체.
1: 이게 뭐지? 이런 거.
0: 그렇습니다. 다 영상으로 막 네. 다 대체하고 이러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정말 작품이 제대로. 오거든요. 네. 제대로. 그리고 이 퐁피두 센터 하나의 개관전이 입체주의 초기부터 그 이후 2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거든요. 아. 그래서 아 정말 제대로 다루는 작품들이 이제 오는구나 해서 많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1: 그래요. 무려 4년간 여의도에서 이제 그런 전시들을 쭉 만날 수 있다니까 벌써부터 행복하네요.
0: 네.
1: 자, 전시 해설가 이정한 씨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곽진원의 환생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클래식으로 쌓인 내공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클래식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클래식 관련한 음악 용어들을 만나볼게요.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용어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2: 예, 지난주에 이제 바로크 춘공 모음곡, 바흐나 핸델 같은 작곡가들의 수많은 모음곡 보면 이 일정한 순서를 가진 춘곡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전체 춘곡 중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느린 독일 춘곡 알르망드, 빠른 3박자의 프랑스 춘곡 쿠랑트, 그리고 이 중남미 스페인 유래의 느린 3박자의 우아한 춘곡인 사라방드까지 감상하셨습니다.
1: 네.
2: 자, 이제 소개해드릴 세 개의 춘곡, 미뉴엣, 가보트, 불회, 세 가지는 이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요 중에 한 곡을 고르면 됩니다.
1: 아.
2: 그래서 항상 이제 네 번째라든지 요럴 때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미뉴엣, 가보트, 불회인데요.
1: 네.
2: 우선 미뉴엣부터 소개해드리면 미뉴엣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3박자의 아주 작고 귀여운 그런 춘곡입니다. 가녀리고 작은 느낌을 주는 정말 그야말로 모든 춘곡 중에 가장 귀여운 리듬을 가진 춘곡인데요.
1: 네.
2: 이 1650년경 이후에 루이 14세 궁정에서 미뉴엣이 춤춰지기 시작해서 전 유럽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1: 네.
2: 뭐 미뉴엣은 너무 유명한 곡들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핸델의 수상음악 가운데에서 여섯 번째 곡 2번 미뉴엣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입니다.
1: 네.

0: 작고 귀여운 3박자의 춤곡 미뉴에 대신 쓸 수 있는 다른 춤곡 가보트는 뭔가요?
1: 예. 가보트는 이제 17, 18세기에 프랑스라든지 영국 궁정에서 유행했던 농촌 유래의 활기찬 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원래 이제 프랑스 남동부 지방의 농부들의 춤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나중에 궁중 무도회로 들어가면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 남녀들이 춤을 추다가 결국 이제
0: 파트너가 바뀌죠.
1: 그렇죠. 파트너로 바뀌면서 네. 짝을 지으면서 서로 입맞추는 것으로서 뭐 아니면 또 꽃을 교환한다든지
0: 네.
1: 이렇게 해서 짝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가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래 이게 이제 그냥 듣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미뉴엣인지 가보트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둘 다 귀엽고 어떤 앙증맞은 그런 느낌을 주는 춤이기 때문인데요.
0: 네.
1: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서 박자를 저어보면 미뉴엣과 가보트의 차이가 느껴지죠. 미뉴엣은 3박자, 가보트는 2박자나 4박자이기 때문에 박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느낌은 미뉴엣이나 가보트나 작고 귀여운 거는 똑같지만 그렇지만 이제 박자를 한번 저어보면 미뉴엣은 3박자, 가보트는 2, 4박자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가보트 한번 들어보시죠. 바흐의 프랑스풍 서곡 B단쪽 바흐 작품 번호 831 가운데에서 세 번째 곡 가보트를 스비아토슬라프 리흐테르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3박자의 미니윗과 4박자의 갑오트, 귀여운 느낌은 비슷하지만 지휘를 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라고 기억해 보면 되겠군요. 다른 춤곡도 만나보죠.
1: 예, 미니윗이나 갑오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또 선택지가 하나 남아있는데 바로 부레라는 곡입니다.
0: 네.
1: 부레는 이제 17세기 프랑스 중남부에 있는 오베르뉴 지방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춤의 그 기원이 되는 작곡가는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정의 이탈리아 출신의 전속음악가로 유명했던 장 바티스트 릴리가 원조인 것 같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릴리가 1670년경에 이 부레라는 용어를 쓰기 전까지는 기록에 부레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릴리에 의해서 궁정 무도회에 이렇게 채택된 프랑스의 어떤 농촌의 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이것도 역시 2박자나 4박자를 띄고 있는데 보통 빠르기이기 때문에 이 미뉴엣이나 갑오트와 상당히 또 빠르기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4번 E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0번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 곡 불의 1, 2번을 피터르 비스펠베이의 첼로 연주로 들어보시도록 하죠.

0: 이제 바로크 춤곡 모음곡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춤곡을 알아볼 차례죠.
1: 예. 모음곡의 마지막은 대체로 지그라는 춤곡이 마무리를 합니다.
0: 네.
1: 이 지그는 전체 춤곡들 중에 유일하게 영국 태생의 춤곡입니다.
0: 아.
1: 영국의 아주 그 빠른 춤곡을 이렇게 그 가리키는데요. 17세기에 영국에서 대륙으로 전파돼서 프랑스 궁정에서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0: 네.
1: 박자는 6박자 또는 12박자. 예, 아주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고 이 부점 리듬 딴딴딴딴 하는 요렇게 싱코페이션이 있는 부점 리듬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끝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크 모음곡 하면은 모음곡 스위트라는 그런 제목을 영어로 쓰긴 합니다만
0: 네.
1: 파르티타라는 제목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바흐의 작품들 중에서도요.
0: 네.
1: 그래서 이 파르티타도 원래는 단악장 기악곡을 가리키는 곡이었지만 바흐 시대에 오면서부터 파르티타가 모음곡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 이 파르티타도 모음곡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끝곡으로는 프랑스의 작곡가 장 필립 라모가 작곡한 이 건반악기 모음곡 2단조 가운데에서 마지막 곡 지그 1곡과 2곡 트레버 피노크의 그 클라브생 연주로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클래식 용어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유정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호수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푹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간결하면서도 이렇게 간절하고 절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주용 시인의 호수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한 여성이 강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무언가 떠오를 듯 말 듯 글쓰기의 실마리 하나가 의식 속에 떠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막아섰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잔디밭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잔디밭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펠로우와 학자들만이 그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프는 이 장면에서 웃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에서 밀려나는 순간 떠오르려 했던 생각, 그 빛나는 아이디어의 실마리도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씁니다. 이것이 울프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배제는 단지 모욕이 아닙니다. 배제는 창조의 가능성 자체를 박탈합니다. 그녀는 책을 찾기 위해 대학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또다시 막힙니다. 여성은 혼자서는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추천장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이토록 고요하고 이토록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같은 날 그녀는 남성대학의 만찬에 초대됩니다. 온갖 산의 진미로 차려진 풀코스 요리와 아름다운 식기들이 오감을 사로잡습니다. 좋은 음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 즉 편안함, 유연함, 자유로운 사고를 울프는 꼼꼼히 추적합니다. 다음날 그녀는 여성대학의 점심자리에 앉습니다. 수프와 자두, 커스터드가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대화도 함께 끝났습니다. 무언가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려 했던 창조적 영감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프는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똑같이 창조적인 글을 쓸 수 있는가? 안락한 사람과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이 같은 깊이로 생각할 수 있는가? 물질적 조건이 정신적 창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울프의 핵심 주장입니다.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만 진정으로 창조적인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반짝이는 날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보지 않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제주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홍관수 씨, 싱어송라이터이자 동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이가희 씨, 시각장애인 기타리스트 신재혁 씨,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이 세 분은 모두 특정 가요제 출신입니다. 원래도 음악을 잘했지만 가요제 수상 경력이 더해지면서 음악 활동을 하는데 날개를 달게 됐죠. 장애 예술인을 대중음악인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며 대중가수로서 진출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이 가요제, 바로 이음 가요제입니다. 지원 분야는 가요이고 음악을 사랑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제11회 이음 가요제는 1차 예선 접수가 6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동영상 심사를 통과한 12팀이 본선 무대에서 대상을 놓고 최종 겨룰 예정입니다. 가수를 꿈꾸는 시각장애인이 있다면 이음 가요제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빛된 소리 글로벌 예술협회 전화 02-6737-09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신인수의 노래 듣습니다. 장미의 미소.

심준구의 세상보기, 오늘 방송 내용 소개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를 우리 삶과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겐 더 어렵고 생소한 분야로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양질의 시민교육을 통해 이 사회의 당당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입니다. 그러다 2020년에 시력을 잃게 되면서 후학 양성의 방향을 바꾸셨는데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의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치교육연구원을 설립해 시각장애인 리더 양성 과정을 이끌고 있는 김희민 원장을 모시고 시각장애인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의 귀에 쏙 클래식 연구에서는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7번 미뉴에트를 감상합니다. 다비치의 노래 같이 듣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0: 이번 주 수요일 6월 3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꾼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날인데 누가 후보로 나왔고 각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알고 계십니까? 투표는 일반 시민이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하고 무관심한 분들이 있죠. 누구를 만나든 정치 얘기만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정치에 너무 무관심한 건 역시 바른 태도는 아닐 텐데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정치교육연구원의 김희민 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김희민입니다.
0: 네, 먼저 저희 세상보기 청취자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아, 저는 정치학자고요. 미국에 유학해서 정치학 공부를 한 후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과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32년을 가르쳤습니다.
0: 네.
1: 그리고 나서 현재는 정치교육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서 시각장애인들의 시민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이야기는 보다 깊이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대학에서는 정치학을 전공하셨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면 고등학생 시절에 정치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건데 그럴 만한 계기가 있으신 겁니까?
1: 제가 뭐 모든 가능성을 다 펼쳐놓고 그중에 뭘 선택하는 그런 세련된 아이는 아니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었는데
0: 네.
1: 고등학생 때 되고 보니까 제가 문과적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 자체보다는 정치 행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정치보다는 정치학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정치학과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0: 교수님이 70년대 후반 학번이신 걸 알고 있어요.
1: 네.
0: 당시에는 정치학이 인기 있는 전공이었습니까?
1: 글쎄요. 당시에는 그 학과별 모집보다는 이 군을 형성해서 여러 학과를 동시에 모집하는 그런 경향이 컸습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정치학과는 법학과, 경영학과, 정말 인기 학과들하고 사회 계열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사실 그 당시에 고등학생 중에서 문과 쪽에서는 최고로 이제 성적 좋은 학생들이 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으로 그 과거의 양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과거 시험을 본 다음에 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목표로 살았잖아요.
0: 네.
1: 그런 전통 때문에 아마도 정치학이 계속 살아남은 것 같고 최근에 그 경향을 보면 자기 분야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한 법조인 성공한 뭐 변호사, 기업인 그런 사람들 최후에 뭘 하고 싶으냐 하고 물으면 다 정치하고 싶다고 얘기하죠.
0: 네.
1: 그래서 공천을 주면 하던 일들을 다 때려치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아직도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교수를 하셨잖아요.
1: 네네.
0: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셨던 겁니까?
1: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미국 가서 대학부터 다시 공부했는데요.
0: 아.
1: 79년도 12.6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12.12 때 이제 전두환 씨가 쿠데타로 집권을 했죠. 80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그 분위기가 흉흉했어요.
0: 네.
1: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뭐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한 당근 중에 뭐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는 여기 어디 되겠네요. 여의도에서 그 닷새 동안 술 파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걸
0: 네.
1: 국풍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다른 거는 젊은이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유학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몹시 어려웠던 학부 유학이 가능해져서
0: 네.
1: 제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 가서 이제 학부 그다음에 박사학위까지를 다 미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를 22년 했습니다.
0: 와. 미국에서 2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하셨다면요.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정착을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냥 정착한 거죠. 네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1: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0: 네.
1: 저도 미국에 쭉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0: 아.
1: 그리고 어머니는 더 오래 사셨는데 제가 2011년 교수 22년 차 때 이제 한국에서 소식이 오기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미국 가서 30년 동안 한국에 안 나왔거든요.
0: 네.
1: 그때 제가 외아들로서 어머니는 내가 담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한국에 살겠다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0: 네.
1: 그때 이제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그 매치가 잘 돼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서울대에서도 정치학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듣는 동안 교수님과 시각장애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 예예.
0: 이때까지는 그렇다면 시각장애가 없었던 겁니까?
1: 시각장애 증세가 없었고요.
0: 아.
1: 제가 2009년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0: 네.
1: 눈이 좀 이상하다. 그 전문가의 검진을 받아라 해서 전문가를 만났더니 그 유전성 망막질환 우리가 RP라고 말하죠.
0: 아, 네네. 그게 망막색소변성증.
1: 저한테 있다라고
0: 네.
1: 다만 증세가 안 나타났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매년 그 안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0: 네.
1: 그런데 증세가 계속 안 나타나고 야맹증 끼는 좀 있었지만 그냥 밤눈이 어두운가 보다 하고 이제 생활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았어요.
0: 네.
1: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음번 질문에 대답할게요.
0: 시력이 언제 떨어지신 거예요?
1: 시력은 2019년 말 2020년 초경에 아무런 예가 없이 갑자기 몇 달 지간에 많이 떨어졌어요.
0: 네.
1: 제가 가지고 있던 시력의 거의 상당 부분을 잃고 2020년 중반에 중증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0: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니까 빨리 진행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네요.
1: 네. 그런 경우입니다.
0: 그때 충격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1: 많이 컸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도 높았고
0: 네.
1: 재미있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불가능해졌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에 쌓였고
0: 네.
1: 좌절의 생활을 보내기도 했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0: 재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1: 예, 그 건 때문에 제가 요즘 안과 의사들과 그 시각장애인계가 교류를 맺어서 뭐 1년에 두 번 정도 와인 파티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제 경우에는 안과 선생님이 의학적인 것 외에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될 경우에는 공학적인 대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없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평생을 방에 쭈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때 관악구에 살았는데
0: 네.
1: 관악구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관심도 없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제 아내가 그 길을 지나갔다가 봤다고 하면서
0: 오호.
1: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간판을 봤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한번 같이 가보자.
0: 네.
1: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내키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 같이 가보자 해서 갔어요.
0: 그때 혹시 몇 년도인지 기억나십니까?
1: 그때가 2020년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일단 가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새로운 네. 세상이 열려서 그때 그 기초재활교육이라는 걸 몇 개월 들었는데요. 글쎄 뭐 저는 그때 아직도 아니지만 전맹이 아니었는데 전맹이면서 30대 청년이 저한테 전화 쓰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제가 평생을 컴퓨터를 썼는데 컴퓨터를 달리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아,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뭐랄까요. 두 번째 빛을 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2의 생이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0: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보세요?
1: 지금은 이제 전맹은 아니고요. 흐릿하게 그 형상 네.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앞에 제 네. 앞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데
0: 네.
1: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0: 네. 저희 식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1: 네. 네,
0: 앞에 뭔가가 있어요.
1: 네.
0: 뭐 길쭉하기도 하고 뭐 사람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거기에 보리자루가 그렇게 있으면
1: 네.
0: 사람인지 좀 알아볼 수 있습니까?
1: 그냥 글쎄요. 그런 경우가 보면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 말을 걸고 네. 하기 때문에 보통은 네. 아는데 보리자루 그래도 뭐 얼굴이 조금 움직여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중증의 시각장애인이신 건 확실하고요.
1: 예.
0: 근데 지금 교수님은 학문을 하는 분이시잖아요.
1: 네네.
0: 책을 많이 보실 텐데
1: 네.
0: 지금 책은 어떤 방식으로 보세요?
1: 제가 그 기초제어를 하러 갔을 때 그 컴퓨터 그러니까 센스리도 옵션이 있고 그다음에 점자를 배울 수 있는 옵션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컴퓨터를 훨씬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센스리도를 배우고 점자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60이었는데 새로운 랭귀지를 배운다는 자신이 없어서 이제 점자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요즘 읽는 거는 다 센스리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듣고 있는 거죠.
0: 네.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예, 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군요.
1: 예.
0: 정년 퇴직 시기보다 조금 일찍 퇴직하신 거긴 해요. 그렇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예. 평생 공부만 하셨으니까 이젠 좀 쉬자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1: 예, 예.
0: 또 다른 일을 시작하셨어요. 정치교육연구원 네. 설립하셨는데 여기 어떤 곳입니까?
1: 네, 먼저 제 성격을 얘기하자면 요즘 그 흔히 쓰는 말로 제가 MBTI가
0: 네.
1: ENTJ입니다. 그 말은 밖에 안 나가면 병이 드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재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다가 이제 그 정치교육연구원에 창안을 했고요.
0: 네.
1: 그 정치교육연구원은 그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들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좋은 리더에 대해서 좋은 시민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라는
0: 네.
1: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좋은 민주주의, 나쁜 민주주의, 좋은 리더, 나쁜 리더 또 좋은 시민, 나쁜 시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더해야
0: 네.
1: 우리가 좋은 민주주의, 좋은 리더,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단체입니다.
0: 어떤 특별한 이유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만드신 것에 대한
1: 네.
0: 그런 모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겁니까?
1: 그렇지 않고요. 사실 그 정치교육연구원은 제 시각장애보다 일찍 시작되었는데요.
0: 네.
1: 제가 2011년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학교 일에 충실하게 살다가 2014년에 그 세월호 사고가 터졌습니다.
0: 네.
1: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사람이 이제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 사건을 넓게 보았을 때는 결국 룰 내지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상이 그 우리 시민들의 기저에
0: 네.
1: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0: 네.
1: 이 문제는 리더들만 비난할 게 아니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고민을 같이 한 사람들이 만든 게 정치교육연구원입니다.
0: 아. 그러면서 이제 연구원이 시작된 건데 이게 정말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느끼신 겁니까?
1: 그건 뭐 전적으로 원장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건데요.
0: 예.
1: 저는 그 제가 시각장애가 생기면서 교수직도 사퇴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원장직도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사표를 반려하고 계속 원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렇다면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하고 시작한 게 이제 그 장애인 시민교육이었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그 장애인 그 재활교육을 받으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장애인 친구도 한 명 없었어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많은 장애인들을 특히 복지관에서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비장애인들과 그 다른 특성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회과 교육을 거의 못 받았다는 그런 네. 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주로 맹학교 이런 곳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안마 교육
0: 네.
1: 이런 쪽에 그 거의 모든 시간을 썼기 때문에 사회과 교육은 받은 적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곳에 그 착안해서 저희가
0: 네.
1: 그 시각장애인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리더 양성 과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1: 네, 그 일단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다른 교육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비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양질의 교육을 장애인들에게도 어베이러블하게 장애인도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0: 네.
1: 그래서 그 저희는 그 강사를 구성할 때도 비장애인계에서도 그 가장 그 양질이라고 여겨지는
0: 네.
1: 그런 강사들을 모아서 강사진을 구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자 또 그 언론인 또 고급 행정관료 정치인들을 망라하는
0: 네.
1: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평소에는 그냥 언론에서 보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아 나도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 중요 구성원 중에 하나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에 네. 하나입니다.
0: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1: 네.
0: 강의를 듣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네네.
0: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1: 그렇습니다.
0: 오. 그러면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뭐 사회 분야, 뭐 여러 분야를 강의로 들을 텐데,
1: 네.
0: 그리고 또 토론을 해요.
1: 네.
0: 이런 것들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안 계셨습니까?
1: 아,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담보다는 아, 이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희열, 경이로움
0: 네.
1: 그런 것이 훨씬 컸고요.
0: 아,
1: 그분들이 처음부터 토론을 잘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0: 네.
1: 그래서 현재까지는 글쎄요, 부담보다는 아주 행복한 분위기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현재 수강생은 어떤 분들이에요?
1: 아, 저희가 그 수강생의 자격은 현재 대학생이거나
0: 네.
1: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신 분, 그다음에 그 시민교육 또 시민의식, 정치 등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0: 네.
1: 그 적어낸 자기소개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보기에 그 리더의 자질이 있어 보이는 분들을 선발해서 현재 14명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0: 네. 혹시 연령 제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1: 없습니다.
0: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뭐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네.
0: 이런 양질의 교육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담배 같은 기회가 될 거예요.
1: 네네.
0: 그 여러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다고 하니까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 저 수강료가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수강료는 어떻게 됩니까?
1: 예, 저희가 지금 2기 진행 중인데요. 1기 때는 수강료가 없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2기는 10개월 10번 강의에 수강료가 10만 원인데요.
0: 네.
1: 저희가 이제 수강

0: 수강료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제가 시각장애인계에 이제 입문한 지 한 5, 6년 되는데요. 그 복지관 같은 데서 제가 느낀 것이 일단 본 것이 모든 강의나 프로그램이 무료입니다.
1: 네.
0: 그런데 그게 그 누군가는 돈을 내서 하는 거지 그냥 무료는 아니잖아요.
1: 누군가는 어떤 형태로든 자원이 있어야죠.
0: 네.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데 익숙해진 시각장애인들이 무료가 아니면 이상한 것
1: 네.
0: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재원이 있지만 제가 시각장애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우리가 무료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1: 네.
0: 이건 누군가가 세금을 냈거나 아니면 헌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런 것들을 강의 같은 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네.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그 엄청 욕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들으면서 네. 아, 이 좋은 시민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욕을 네. 어떻게
0: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그게 아닌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 그래서 약간의 실비의 교육비는 책정을 하셨군요.
0: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시각장애인들을 교육해서 시각장애인계에 머물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1: 네.
0: 이분들을 이 사회에 이끌고 나가서 비장애인들과 이제 경쟁을 해서 리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1: 네.
0: 그러면 비장애인들이 속해 있는 시장의 개념 자본주의의 개념을 알고 나가셔야죠.
1: 네.
0: 일반 사회에 나가서 모든 것이 공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안 통하겠죠.
1: 돌아오는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0: 네네.
1: 하지만 저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뭐 해라 뭐 이러고 네. 나는 먹고 살기도 바쁘다.
0: 네.
1: 이런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0: 네네.
1: 하지만 시민과 정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0: 네.
1: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0: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민과 리더가 다 같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리더들이 시민들이 어느 당을 찍든 간에 그 자기가 그 서브해야 되는 그룹을 제대로 잘 서브하지 못해서
1: 네.
0: 그 시민들이 보기에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그 좌절감 같은 걸 안겨주었을 수도 있고요.
1: 네.
0: 또 시민들의 책임은 뭐냐면 참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그 예측 가능한 투표를 함으로써 그 리더들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의 그 후보는 그냥 당선된다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의 정치인들은 적어도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은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이 그 리더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20, 30년 동안 한 정당에만 표를 든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누군가는 떠들고 다녀야 이제 이런 것들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1: 네.
0: 시민 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렇더라도요. 우리 시각장애인 리더가
0: 네.
1: 이런 측면에서 정말 필요하다. 네. 네, 하는 말씀 한 말씀 끝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시각장애인 리더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그 시각장애인의 운명을 시각장애인이 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가끔 예화로 드는 것이 어떤 동네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았다고 쳐요.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한 근을 딱 잘라서 던져주면서 얘다 이거는 시각장애인용이니까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 그러면 그 한 근을 가지고 시각장애인계에서 난리가 납니다. 각 단체들 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한 근에 더 많은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을 시각장애인한테 시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재밌긴 한데요. 아무튼 시각을 시각장애인계에서 밖으로 돌리고
1: 네.
0: 밖 끌어나가서 리더가 됐습니다.

0: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세계가 열리냐면 그 밖에는 엄청난 리소스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본 건 한 눈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 한 마리가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그 소를 나누는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1: 네.
0: 그러니까 한 근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소를 나누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계의 리더가 아니라 이 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1: 네.
0: 또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고 힘이 생기려면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고 공부 열심히 합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이 방송을 듣고요. 저도 교육받고 싶습니다. 네,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0: 예, 저희가 5월에 강의 한번 했는데요. 그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입문 소개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 제가 한 말 같은 것들 이제 많이 소개가 되었고 어찌 보면 정말 심각한 강의는 6월부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강의 전까지만 저희 저 정치연구원에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여러모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0: 네,
1: 우리 시각장애인 리더 양성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정치교육연구원 김희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코요테의 노래 같이 듣죠. 시리안.

학생이 성인이 되어 저를 찾은 건데요. 방송국, SNS 등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마음을 전해온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모든 것이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학생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정말 힘들었지만 컬리지에 들어간 뒤 UCLA로 편입해서 졸업하고 약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남편이 병원을 개원해서 매니저로 함께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저와 함께 했던 기억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정말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저를 찾으려고 이메일을 보낸 곳에서 내용을 전달받아 읽어봤는데요. 교회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시각장애인이신 심준구님을 찾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더군요. 당시 그 교회에는 저 외에도 봉사자가 여럿 있었는데 그 학생은 시각장애인인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의미 깊게 여겼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문득 이 메시지는 나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시각장애란 어떤 의미일까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남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 사랑은.

0: 신속한 클래식 명곡과 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4월이었죠. 영국의 한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다가 저 옆에서 연주하는 솔리스트의 20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1: 아, 저도 그 영상 봤어요.
0: 네. 아, 연주 도중에 악기가 이렇게 파손되면 저 연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아, 오케스트라에서 보통 뭐 독주자나 또 앞에 악장이나 뭐 줄이 끊어진다거나 하면 그 뒷사람이 악기를 넘겨줘요.
0: 아.
1: 이렇게 앞쪽으로 악기를 보내주고 그 네. 문제가 생긴 악기는 들고 나가서 조치를 취해서 다시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긴 하는데
0: 네.
1: 이렇게 악기가 떨어뜨려서 보통 그럼 망거지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연주를 못해요.
0: 네.
1: 예. 그 뭐 다행히 그 영상에 나오는 그 20억짜리 악기는 수리를 해서 원상복귀가 됐다고 합니다만 예, 굉장히 드문 일이죠.
0: 근데 지휘자님도 그렇고요. 이 당사자도 네. 굉장히 많이 놀랐겠습니다.
1: 그렇죠.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0: 자, 오늘 감상할 곡은 모차르트의 곡이에요. 디베르티멘토 제17번 미뉴에트인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디베르티멘토가 뭡니까?
1: 이태리어 디베르티레 즐겁게 하다 이런 말이 어원이고요.
0: 네.
1: 그래서 한국말로 희유곡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여흥을 위한 음악 이런 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귀족들이나 왕들의 뭐 파티나 그런 여흥을 위해서 작곡가들이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이제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고전 시대 그 우리 기악으로 된 그 디베르티멘토를 많이 작곡을 했어요.
0: 네.
1: 그 가운데 모차르트는 상당히 또 예술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곡들을 많이 남기고 있죠.
0: 그러니까요. 예술적으로도 훌륭한 곡을 많이 남기고 또 대중적으로도 좋아할 만한 곡들도 많이 썼군요.
1: 네. 그 디베르티멘토 17번 중에 오늘은 미뉴엣 악장을 들으실 텐데
0: 네.
1: 이 모차르트의 미뉴엣 그러면 이 곡을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죠.
0: 디베르티멘토 제17번 이거 언제 작곡한 겁니까?
1: 모차르트 청년 시절에 작곡한 곡이에요. 23살 무렵에 작곡한 곡인데 이때 당시에는 잘츠부르크 콜로레도 대주교 밑에서 일할 때인데 이 당시에 이제 그 기악곡들 그리고 이런 앙상블 곡들을 많이 작곡하던 시절이었어요.
0: 네.
1: 이미 19살 때 그 모차르트의 모든 그 다섯 개 전해지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다 쓸 정도로 그 현악기 악기들을 다루는 기술이 완성이 됐던 그런 시절에 작곡된 작품입니다.
0: 본인 그러니까 모차르트 본인도 이 악기에 대한 조예가 그렇게 깊었던 겁니까?
1: 아버지가 일단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여서 바이올린은 기본적으로 배웠고요.
0: 네.
1: 그

0: 아버지는 바이올리니스트, 모차르트의 바이올리니스트로의 재능이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1: 예.
0: 모차르트는 바이올린보다는 피아노를 더 재밌어해서 나중에는 이제 고향을 떠난 다음에는 아버지랑 떠났잖아요. 그 이후에는 비엔에 가서는 주로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을 하죠.
1: 그런데 이렇게 후대까지는 작곡가로 가장
0: 그렇죠. 네. 네,
1: 높은 경지까지 간 거예요.
0: 작곡가인데 주로 쓰는 도구가 물론
1: 피아노였군요.
0: 그렇죠. 네.
1: 아,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죠.

0: 모차르트의 곡들을 들으면요 어떤 품위가 같은 게 느껴져요.
1: 네.
0: 근데 오늘 이 미뉴에트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느낌인데 쉬운 곡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1: 미니에트 4분의 3박자 춤곡이고요. 지금 이렇게 4분의 3박자의 리듬이 느껴지시죠? 근데 미니엣은 보통 춤곡인데 트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네. 부분은 조성이 다르게 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트리오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무도회에서는 그 미니엣을 출 때 그 손님들이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가 트리오에서는 그날의 주인공이 춤을 춘다고 합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이 트리오가 중간에 있고요. 다시 또 원래 멜로디 또 나오고 그래서 ABA 형식으로 해서 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네. 주로 현악기들인 걸로 들리는데 네. 오늘 어떤 악기들이 주로 현악기, 많이 쓰입니까?
1: 현악 오부하고 호른 두 대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0: 좀 뒤에 나왔나요? 호른이?
1: 아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호른이 뭔가 이렇게 큰 소리로 나오는 게 아니고
0: 네.
1: 현악기에서 간간히 이제 저 멀리서 들리죠?
0: 아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들립니다.
1: 그렇죠. 호른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그 표현의 폭이 커요.
0: 네.
1: 어떨 때는 엄청 그 귀를 찢는 듯한 그런 큰 소리도 내기도 하지만 정말 현악기하고 연주해도 방해가 안 되게 아주 조용한 소리, 아주 이쁜 소리를 내기도 하죠.
0: 지난번에 호른이 이 악기와 악기를 연결하는 어떤 가교 같은 역할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음악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 기막힌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 현악기와 금관악기 또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0: 네,
1: 이 부분 지금 트리오 부분이에요. 아까랑 다른 음악들이 쏟아지고 있죠.
0: 정말 매력 있습니다. 네.
1: 마치 귀족이 아주 품위 있게 걸어가다가 정원에 잠깐 앉아서 또 풍경을 감상하고 네. 이런 것도 상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요 그냥 조금 더 높여서 궁정무도회에서
1: 네. 네,
0: 이 곡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 그러면 이렇게 떠올려봤는데 너무나 우아하고 멋있고 품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곡을 감상할 때 특히 귀 기울여 들으면 좋은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1: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식. 아. 지금 트리오 부분이 끝난 다음에 아까 원래 주제가 나오는 다시 또 A 부분으로 돌아갔구나 하는 형식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클래식 음악은 구조를 조금만 파악하면 굉장히 감상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 어디 마트나 이런 데 장보러 가서도 물건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알면은 훨씬 더 재밌게 장을 보듯이
0: 네. 네,
1: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정말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곡인데
1: 다시 네. 그 원래 주제가 나왔죠? A 부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0: 맞습니다. 누구 연주입니까?
1: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0: 그렇군요. 역시 훌륭합니다.

0: 멋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제17번 미뉴에트, 이렇게 멋진 곡이었군요. 아,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우리 한빈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 감독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연금 등의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고 위기 상황인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가구는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한 다음 선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가장 반가운 소식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했죠. 앞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하게 개선되고요.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등 6개의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률 개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서영은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웃는 거야.

내일은 푸른 하늘, 서영은의 웃는 거야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과소비와 충동소비를 지적한 뉴스에 가짜 결핍이란 책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홈코치가 간다에서는 대화와 관계보다 스마트폰에 더 집중하는 펍잉 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어린이 도서관에서 진행한 장애 공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룰라가 부릅니다. 3, 4.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일단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1: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기사인데요. 네. 분명 우유만 사러 갔는데 장바구니가 넘치는 이유. 공감하시죠?
0: 아, 예, 예, 예, 예.
1: 아, 몇 가지 필수품만 사려고 마트에 갔는데 그러니까. 계산대 앞에 서면 장바구니가 가득 차 있습니다.
0: 예.
1: 이게 심리적인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0: 그래요.
1: 예. 예, 전문가들이 그 원인이 개인의 의지가 아닌 심리적 환경적 아하.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미국 매체의 리얼 심플에 따르면 식료품 쇼핑 시 계획보다 더 많이 구매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배고픔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뇌가 즉각적인 보상을 우선시하면서 눈에 보이는 음식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구매 목록은 쉽게 무너지고 충동적인 선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결핍 심리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팬데믹 시기에 물품 부족을 경험한 이후에 예. 지금 사두지 않으면 나중에 없을 수 있다.
0: 그러니까라는
1: 예. 불안 심리가 소비를 자극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불안 요인이 필요 이상의 구매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0: 이거 뭐 사실 제 얘기거든요. 실제로 마트에 가면은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안 네. 사면 괜히 손해인 것 같고 그죠? 예, 과소비 충동이 생겨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마트 안 가고 새벽 배송으로 이제 딱 필요한 것만 시키더라고요.
1: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하십니다.
0: 확실히 충동 소비가 문제긴 문제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할인 행사가 참 문제긴 해요. 네. 가면 눈에 보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원 플러스 원 하고요. 네. 묶음 할인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아, 이거 사야 돼. 안 사면 손해야.
0: 네.
1: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상품까지 구매합니다. 네. 냉장고에서 그냥 뒀다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총 지출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겁니다. 의외의 변수도 우리의 쇼핑 심리에 작용한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카페인이라고 그래요.
0: 카페인이요? 어.
1: 이게 커피를 마신 뒤에 네. 쇼핑을 하면 각성 상태 그리고 이게 보상 욕구가 커진다고 그래요.
0: 아.
1: 충동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럽니다.
0: 예.
1: 여기에 만약에 스트레스와 피로까지 겹쳐 있다면 어허. 소비는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0: 야.
1: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네. 뭔가 좀 자기 자신에게 보상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0: 그렇죠.
1: 생기기 예. 때문에
0: 네네.
1: 간식을 사거나 그치. 즉흥적인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0: 예.
1: 이 연구에 참여했던 키에바 흐란츠쿠 행동과학 박사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가지라.
0: 예.
1: 이건 충동 구매를 줄이고 보상 중심의 선택에서 더욱 신중한 결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조언했다고 그럽니다.
0: 야, 잠깐 멈춰라. 오, 예. 충동 소비를 멈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1: 일단 배가 좀 부른 상태에서 마트에 가셔야 되고요.
0: 아, 그래요? 아, 가서 우리는 먹을 거 사오는데 거기서.
1: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면 자꾸만 더 사게 된다니까요.
0: 그러네.
1: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비 전 멈춤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식비. 택시비, 외식비, 일상 소비를 의도적으로 줄이면서
0: 네.
1: 내가 이 지출이 꼭 필요했는가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0: 예.
1: 거죠. 일부 절약 애플리케이션 또 가계부 쓰는 것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무지출 챌린지를 하게 되면
0: 네.
1: 신용 행동 점수라든가 저축률 개선을 내세우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기술들을 또 함께 응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예.
1: 요즘 이 무지출 챌린지가 확산하면서 지나친 절약이 오히려 사회적 단절, 자기개발 저하로 이어진다라는
0: 예.
1: 경고가 나와 있는데요.
0: 네네네.
1: 지나친 건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뭐
1: 냉장고 파먹기라든가 이런 거 문제인 것 같고요.
0: 네.
1: 하지만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네. 어떤 강박이라든가 자기 규제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또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때 이런 무지출 챌린지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저도 가기 전에는 이제 품목 쓰고 이러면 분명히 5만 원 아래쪽으로 나오는데 이상하게 계산할 때만 10만 원 가까이 나와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왜 그럴까요?
1: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0: 알겠습니다. 자, 이 뉴스에 어떤 책 주목하셨습니까?
1: 마이클 이스터의 가짜 결핍이라고 하는 책 골라봤는데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0: 네네.
1: 더 많이.
0: 네.
1: 더 적게 예.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0: 아니, 당연히 더 많이죠. 예.
1: 예,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더 빨리, 더 천천히 아. 뭘 고르시겠습니까?
0: 빠른 게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네. 사람들이 다 그걸 고릅니다. 예. 근데 책에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소개가 되는데요. 어, 예. 실험 참가자들에게 미니어처 골프 코스를 개선하거나 관광 일정을 수정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네네. 근데 이때 참가자들은 요소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소를 추가하면 추가 요금이 붙는다라고 네.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추가할 생각만 했다고 그럽니다.
0: 그렇죠.
1: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계속 더하는 거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네. 반대로 여행 일정에서 무언가를 빼는 건 나쁜 선택이다.
0: 그러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1: 손해보는 네. 것이다라고 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이 실험은 우리 뇌의 오랜 습관을 보여주는데요. 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더 적은 건 나쁜 것이다. 비생산적인 것이다. 네. 라고 여기는 거죠. 인간의 뇌에는 더 많이가 기본값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적게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굳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채워도 채워도 허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0: 그렇죠.
1: 원하는 걸 넣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어렴풋하게

0: 느끼고 있는 이 불편한 느낌이 바로 예.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짜 결핍이라고 그럽니다.
1: 그래요. 그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객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 분명히 쉬러 왔을 텐데 네. 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저렇게 돌아 거의 일하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0: 우리 미션이잖아요. 그것도.
1: 과유불급이라는 말이지만 우리는 늘 뭔가 더 갖고 더 채우려고 그럼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0: 그렇습니다. 최근요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과잉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음식. 정보, 물건, 생각 너무 많아서 문제이죠.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뇌가 문제인 겁니다. 아.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요.
1: 예.
0: 모자라다, 부족하다, 더 채워 이렇게 주문한다라는 겁니다.
1: 네네.
0: 우리 뇌가 오랜 진화를 통해서 그게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인데요. 미국 네바다 대학교 저널리즘 교수인 마이클 이스터는 현대 사회가 더 풍요롭게 진화했지만 왜 계속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네.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자원이 희소했던 시대에서 풍족한 시대로 환경이 변화했지만 이걸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 아.
0: 이걸 결핍 마인드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핍 신호가 공기처럼 우리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1: 예.
0: 사촌이 땅을 사면 괜히 배가 아프고요. 소셜미디어에 친구가 여행을 간 걸 보면
1: 난 왜 못 가지?
0: 나는 왜 못 가지? 후회합니다.
1: 예.
0: 후배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결핍 신호가 즉각 작동하고 후배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1: 아, 그러니까 뇌의 결핍 신호에 반응하면서 자꾸 더 갖고 채우려고 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아, 그래서 책의 제목이 가짜 결핍이구나.
0: 그렇죠.
1: 예.
0: 몸에 해로운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초가공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1: 네.
0: 심각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1: 아, 알죠.
0: 근데 예. 우리는 약물에 중독되고 있어요. 시간 낭비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계속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고
1: 그렇네.
0: 있습니다.
1: 예.
0: 사놓고 안 입는 옷이 쌓여 있어요.
1: 네.
0: 근데 자꾸만 옷 삽니다. 이게 우리 뇌가 그렇게 시키는 거라는 거죠. 채워도 채워도 허전함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뇌가 계속 부족해라고 신호를 보낸다라는 건데요.
1: 네.
0: 이게 바로 가짜 결핍.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뇌가 이렇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1: 네.
0: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이걸 설계를 합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은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2중, 3중 잠금장치를 만들면서
1: 예.
0: 우리가 지금 이런 굴레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최근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삶이 얼마나 풍족한지 깨닫고 또 중독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도 있겠군요.
0: 그렇습니다. 결핍 마인드셋.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책은 회복력과 적응력과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 예.
0: 이미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건 감사일기를 쓰면서 가능해져요.
1: 아, 감사일기.
0: 네.
1: 오.
0: 명상과 심호흡을 통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1: 예.
0: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점수, 등수, 숫자, 월급. 연봉, 거리 두면서 살아갈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아, 예.
0: 이게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중독적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1: 네.
0: 있는데요. 저자는 전체적으로 우리 삶에 이제는 빼기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1: 빼기.
0: 이야기합니다. 예.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죠. 완벽함은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성취된다. 빼다 보면 완벽함을 네.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Fly to the Sky의 노래 이어드리죠. Sea of Love.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보죠.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네, 오늘 주제 아마 듣는 순간 나 이거다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대화 중에도 자꾸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밥 먹으면서도 각자 액정만 들여다보는 것. 바로 그 퍼빙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1: 네, 지금 이 순간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오늘 식사하시면서 스마트폰 보셨나요?
0: 많이 보죠.
1: 그렇죠. 가족과 마주 앉아 있는데 각자 액정만 들었다.
0: 그런 집안도 있다면서요. 예.
1: 너무 많죠. 이게 단순한 습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심리학자들은 이걸 퍼빙이라고 불러요. 퍼빙은요, 폰 그리고 스노빙 무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때문에 옆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0: 네, 저 퍼빙이라는 단어 사실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흔한 현상입니까?
1: 네, 생각보다 통계가 좀 충격적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커플의 70% 이상이 데이트 중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보는 바람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퍼빙을 당한 사람은 관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퍼빙을 하는지는

0: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게요. 네네네.
0: 그냥 나는 그냥 잠깐 봤는데.
1: 뭐 확인만 했는데 뭐 이런 그쵸? 거죠. 예.
0: 그 잠깐이 상대방에게는 아 나보다 더 액정이 중요한 거야라고 읽힌다는 거죠.
1: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왜 앞에 있는 사람보다 그 스마트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걸까요?
0: 사실 이게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뇌 구조적으로 거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 아,
0: 스마트폰 알림이 올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아 뭔가 올 것 같은 그 느낌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요.
1: 중독성이구나 이것도. 예.
0: 슬롯머신처럼 이런 거 뭔가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알림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어떤 SNS 중요한 연락일 수도 있고 또 쇼핑 광고일 수도 있는 그 불확실한 성 그 부분들이 뇌를 계속 화면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1: 네.
0: 반면 눈앞의 사람은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뇌는 예측 가능한 것보다 불확실한 그런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연결 불안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항상 온라인에 연결돼 있어야 할 것 같은 뭐 어떤 강박감? 이게 퍼빙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연결 불안이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는 불안이거든요.
1: 네.
0: 내가 지금 오프라인이면 뭔가 중요한 걸 놓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이 현상 때문에 계속 연결되어 있을수록 실제 눈앞의 사람과의 연결은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겁니다.
1: 예.
0: 온라인에서는 수백만의 그런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정작 맞은편에 앉은 한 사람과는 단절한 채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 네네.
0: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더 외로운 그게 바로 현대인의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정작 본인은 퍼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0: 네.
1: 스스로 퍼빙 습관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볼 방법도 있습니까?
0: 네, 간단한 체크리스트 있는데요. 딱 세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1: 예,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0: 네, 첫 번째, 식사 중에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편인가요?
1: 네네.
0: 네. 대화 중 진동이 오면 일단 확인부터 하시나요?
1: 그런 것 같은데요. 예.
0: 네.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문자나 알림에 답장한 적이 있나요?
1: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0: 그런가요?
1: 불안한데요. 네.
0: 확실히 퍼빙 맞습니다.
1: 아, 그렇구나. 아유, 몰랐네. 예.
0: 그렇죠. 세 개 중에 두 개 이상이면 본인도 모르게 퍼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1: 네네.
0: 여기서 중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인식이에요.
1: 그래요? 예.
0: 아, 내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은 바뀔 수 있거든요.
1: 예, 저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0: 그렇죠. 네. 이 퍼빙은 나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훈련이 안 된 내가 하는 거니까
1: 그렇죠?
0: 충분히 조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어찌 보면은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0: 맞아요. 스마트폰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방식과 타이밍의 문제예요. 실제로 멀리 떨어진 가족과 화상통화로 연결되거나 스마트폰으로 또 손주 사진 보면서 위로받는 경우도 꽤 많이
1: 그럼요,
0: 있잖아요.
1: 그럼요. 예.
0: 맞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 도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끼어드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관계를 조금씩 소리 없이 단절시킨다는 거죠.
1: 네.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맞아요. 아주 간단히 있어요. 누군가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자리에 앉자마자 진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가방에 넣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조차 금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 뒤집어져 있기만 해도 저기 화면이 보이지 않아도요.
1: 아, 그렇죠.
0: 인지 자원의 일부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가 있다고 해요.
1: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0: 터트려놔도 혹시 진동을 하니까 이런 무의식적인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비행기 모드로 가방 안에 넣는 순간 뇌가 비로소 아, 지금은 저 사람이랑 있는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돼요. 처음 5분 어색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상하게 15분 지나면요. 대화가 갑자기 훨씬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눈앞에서 안 보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이 눈 맞춤 자체가 강력한 소통 도구이기도 한데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0: 사실 이렇게 쑥스러워라고 느낄 수 있지만 눈 맞춤이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눈을 마주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옥시토신은 신뢰 호르몬, 유대감 호르몬으로 불리는데요. 네. 엄마가 아기를 볼 때,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를 만날 때 이런 분비되는 바로 그 호르몬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라포란 서로 통한다라는 느낌, 편안하고 신뢰롭다라는 감각인데, 이게 눈맞춤 한 번으로 수십 대 빨리 형성된다는 거예요.
1: 에이.
0: 실제로 상담사들이 내담자 신뢰를 썼는데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게 눈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거든요.
1: 예.
0: 그만큼 강력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구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일종의 디지털 디톡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1: 이게 말처럼 또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0: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이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건 단절이 아니라 의도적 연결이 핵심인 거예요.
1: 네네.
0: 음식을 먹되 폭식하지 않듯이 스마트폰도 내가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하루 중 연결 없는 시간대 이거를 딱 30분만 정해두는 것도 충분합니다.
1: 예.
0: 저녁 7시 식사 시간, 아침에 눈 뜬 첫 15분, 잠들기 전 30분, 이 짧은 시간들이 쌓이면 뇌가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 예. 아니 그런데 저 퍼빙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가 저 회의 중에도 다들 뭐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이렇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직장에서는 이게 퍼빙 굉장히 구조적 문제거든요. 회의 중에 노트북 열어두면 이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0: 맞아요. 근데 실제로 매일 확인하고 메신저 보고 뉴스 읽는 경우도 있어요.
1: 맞아요. 인터넷도 보고 뭐. 예.
0: 그렇죠. 이걸 미팅 퍼빙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라도 폰을 보기 시작하면 그 회의에 대한 전체 구성원의 집중도와 만족감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상사가 부하 직원의 말을 들으면서 혼을 보는 경우예요.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내 말이 저 사람한테 그만큼 가치도 없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1: 네네.
0: 관계의 위기가 있을수록 퍼빙 상처는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1: 네. 자, 이 부모님들은 특히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0: 맞아요.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1: 네네.
0: 애기들 엄마 나봐봐 나봐봐 라는 말 되게 많이
1: 맞아요.
0: 하잖아요.
1: 예.
0: 그렇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해요. 이걸 발달 심리학에서 정서적 미러링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웃을 때 엄마도 같이 웃어주면 네. 아이는 내 감정이 맞구나 나는 괜찮은 존재구나 그렇지.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엄마의 눈이 항상 액정 속에 있다면 아이는 거울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반사되지 않는 그러네. 경험을 반복하게 돼요.
1: 예.
0: 연구에 따르면요. 부모의 퍼빙을 자주 경험한 아이는 자존감 발달이 좀 늦어지고 좀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1: 아하.
0: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게 어찌 보면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실천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보면 이건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처 방법도 궁금합니다.
0: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요.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방식인데요.
1: 네네.
0: 핵심만 기억하면 돼요.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부탁의 형태로 말하는 거예요.
1: 네네.
0: 야, 폰 좀 그만 봐라. 이게 아니라
1: 네네.
0: 야, 나 오늘 너랑 진짜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 30분만 폰 없이 있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요.
1: 예.
0: 이 한 문장을 건네는 것 자체가 이미 깊은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런 것 같네요. 자, 오늘 내용 마무리하면서 딱 하나의 실천 방법 조언해 주신다면요.
0: 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1: 예.
0: 동시에 가장 많이 단절됐다라고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1: 예.
0: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마음이 닿는 것은 기술이 해결이 될 수 없거든요. 결국 소통의 질은 데이터 속도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결정됩니다.
1: 네.
0: 오늘 저녁 가장 소중한 사람과 마주앉을 때 딱 한 번만 스마트폰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3초만 바라봐 주세요.
1: 그러게요.
0: 그 3초가 오늘 하루 가장 빠른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저도 오늘 많이 반성하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신승훈의 음성으로 듣죠. I believe.

0: 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책을 읽다가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0: 있죠. 예. 네.
1: 뭐 예를 들면 책 속에 주인공이 넘어졌을 때 같이 마음이 좀 철렁하고
0: 그럼요.
1: 또 누군가가 용기를 낼 때 나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는
0: 감정이입.
1: 그런. 감정이입. 네. 예. 오늘은 바로 그 책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서 장애를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예. 또 다름을 낯설게만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

0: 최유경 사서에게 들어보시죠. 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은 세계 어린이의 해를 맞이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책이 귀하던 시절부터 어린이가 책 속에서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동안 독서문학 진흥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26만 권이 넘는 풍부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요.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자료실과 다양한 창의체험 공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넓히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특히 주말이면 책나들이를 온 어린이와 부모들로 북적이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번 장애공감 행사는 어린이들이 가진 본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그 마음을 넓게 확장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는 이미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일상 속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이번 장애공감 행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장애를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책과 함께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장애 이해 도서를 읽고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직접 써보는 필사 체험, 또 같은 장애 이해 도서를 함께 읽고 소감을 SNS에 공유하는 체험, 점자를 배우고 점자 동화책을 함께 만들고 시각장애인에게 기부하는 릴레이 점자 동화책 만들기,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림책 넌 최고야 원화 전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미랄복지재단, 종로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함께 준비하면서 보다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단순 체험을 넘어 사회적인 가치까지 담고자 했습니다.
2: 이 도서관에서 책이랑 같이 장애 관련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훨씬 가깝게 느껴지네요.
0: 네.
2: 프로그램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면요. 네. 총 4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손끝으로 전하는 마음 필사라는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미랄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릴레이 점자 동화책 만들기. 세 번째는 종로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하는 장애 이해 도서 읽기, 또 네 번째는 그림책 넌 최고야 원화를 전시하는 건데요. 특히나 이렇게 다양한 이런 장애 관련된 체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2: 네.
0: 어린이 도서관에 비치된 장애 이해 도서를 읽으면서 어린이들이 인상 깊었던 그런 문장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리고 또 점자를 활용해서 이름을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 코너도 있었습니다.
2: 네.
0: 릴레이 동화책 만들기 체험도 이 점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점자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점자 키트를 이용해서 동화책의 문장을 점자로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릴레이로 이어지다 보니까 다 완성이 되면 시각장애인에게 기부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책 속에 어둠이 하늘 끝에 닿으면 이라는 이 문장이 있으면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점자로 만들어서 네, 함께 동화책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2: 예.
0: 특히나 이렇게 점자로 된 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겠죠?
2: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점자를 체험하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2: 네.
3: 마음이랑 받침이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약간의 패턴도 있어요. 자음 니은, 받침 니은이 한 칸씩 밑으로 꽂혀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모양 보시고 1, 2, 3, 4, 5, 6 이 방향대로 넣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약자도 있어요. 이렇게 이 방향대로 이렇게 붙이면 돼요. 네. 그래서 원하는 노트나 이런 데다가 붙이면은 볼 수 있고요.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 점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영원히 좀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점자로 제 이름 만드는 체험을 했어요. 점자 표를 보고 검은색 막대기를 여기 홈에다가 꽂아가지고 제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점자로.
4: 직접 만들어보니까 어땠어요?
1: 되게 신기했고 점자를 만져보기만 했지 이렇게 만든 적은 없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게. 저는 제 일기장에 붙이고 싶어요. 매일 쓰는 거고 하니까 오늘 있었던 일도 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동화책 전시도 보고 직접 점자를 만들어 보니까

0: 보니까 뭔가 장애인들이 더 공감이 됐고 앞으로도 장애인 관련된 책이나 이런 점자 만드는 행사도 더 참여하고 싶어요.
1: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2: 네,
1: 있는데
2: 그렇죠.
1: 어린이들이 이렇게 점자를 만져보고 장애 관련 책을 읽으면서 문장을 써보는 경험. 아이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공감 행사는 아이들이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쓰고 만지고 체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장애 이해를 위한 독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함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1: 네.
2: 도서를 통해서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은 초등학생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3: 네. 저는 장애 관련된 책을 읽고서 그 책에서 이제 마음에 들었던 한 구절을 이제 써서 하는 거랑 그리고 점자 핀 같은 거를 이제 꽂아가지고 이름을 이제 만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기쁨에 들뜬 조이는 매매 큰 소리로 울어댔지요. 이 구절이 조이라는 염소가 앞다리가 좀 힘이 없어서 잘 못 걷는 애였는데 이 농장 주인이 염소를 위해서 걸을 수 있는 약간 휠체어 같은 느낌의 그런 자전거? 세발 자전거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줘서 이제 잘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기쁨에 온 거.
2: 기쁨의 소리를 냈구나, 신나서.
3: 네.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되게 공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또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그렇게 다르진 않다, 그냥 다 같은 사람이다, 그런 거를 이제 느꼈어요.
1: 아유, 아이들이 책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공감하는 방법도 알 수 있게 프로그램을 준비했군요.
2: 네. 특히나 이곳 그 어린 도서관의 경우에는 장애에 관련된 책이 66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애 공감 서가가 있거든요.
1: 아.
2: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들도 이 도서들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이 독자들이 책 속의 주인공의 입장에 또 한번 생각해보고 아,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꾸며 놓은 건데요. 이번에는 이 장애 공감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 부모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1: 네.
4: 책이 많이 있고 또 아이랑 같이 와서 원하는 책 직접 고르면서 읽어볼 수 있어가지고 또 나들이 겸해서 자주 종종 들리고 있어요. 필독 도서 같은 것도 챙겨서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점자로 이름 이렇게 해보는 걸 체험하는 거 같이 옆에서 보면서 저도 그때 학창 시절에 그 뭐 봉사활동으로 수어 배웠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이런 활동들이 그냥 평상시에도 학생들이 많이 자주 접해서 친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읽은 책에서도 나오는데 장애인이더라도 똑같이 비장애인처럼 뭐 체육활동이라든지 여가활동 회사 생활 이런 걸 똑같이 하는 걸 보면서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더 그런 편견 없이 더 잘 지낼 수 있는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면 저 어린이 도서관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 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은 휴관으로 운영하지 않고요.
1: 네.
2: 그 서울 종로구 사직로 917, 그러니까 그 사직단 바로 옆에.
1: 아,
2: 사직단에. 네, 거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책을 빌리려고 많은 분들이 네, 네, 방문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어린이 도서관 중에서도 많은 책들을 또 소장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1: 네.
2: 특히나 이번에는 그 장애라는 주제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장애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도서관에서는 이제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북크리에이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1: 북크리에이션.
2: 네. 그리고 또 손끝으로 나누는 마음 필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 속의 문장을 직접 써보고 또 나무에 장식하는 체험형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최유경 사서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5: 저희가 지금 장애

0: 도서를 따로 서가를 북큐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한 권의 책을 고르고 동그란 아크릴판에다가 마음에 이제 닿는 구절을 한 구절 따라 쓰는 필사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필사가 다 됐으면 저희가 그 구절을 여기다 엮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썬키처로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1: 아,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따가운 시선에 부끄러워지기도 해. 하지만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이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적었구나.
0: 아이들이 다 이렇게 꾸미고 자기가 이제 마음에 닿는 문장을 다 써서 이렇게 엮어준 거예요.
1: 와, 이렇게 또 전시하니까 네네. 엄청 작품이 또 되네요. 예술 작품이. 네네. 여기 그 보라초록이라는 네. 그림과 글을 지은 박은경 작가님의 네네. 책인데 네네. 중간에 이렇게 넘겨보면 나는 어쩌다 도도가 되었어 라는 이 화분에 도도 네네. 이름 귀엽다 이렇게 또 네네. 남겨주기도 했고
0: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용자분들께서 읽으신 책들을 느낌을 이렇게 포스트잇에서 다 남겨주셨어요.
1: 뭐 이거는 다른 사람의 또 생각을
0: 네, 같이 공유할 수
1: 있는 점에서 네네, 의미가 네네. 있네요.
0: 그리고 이 책 보시면 점자책이에요. 아. 이번 경험이 아이들이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장애를 특별하거나 어려운 개념으로 느끼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따뜻한 시선과 배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키우고 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번 행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장애인 전용 자료실인 곰돌이방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위한 독서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북큐레이션을 상시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안팎으로 자연스럽게 장애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어린이 도서관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간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 네, 그래요. 네,
1: 오늘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어린이 도서관에서 진행한 장애 공감 행사 분위기 전해드렸는데요. 네. 책 속에 친구의 마음을 상상해보는 것, 그리고 내가 쓴 문장 하나를 나누는 것, 또 점자를 만져보면서 다른 읽기 방식을 이해하는 것, 또 그림책 속 인물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 이런 작은 경험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기는 그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쓰고 점자를 익히고 감상을 나누고 그림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장애 공감이라는 주제가 몸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애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르는 그렇게 너를 사랑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50-50 권예진 지음, 성우 은정 읽음. 챕터 2. 50도 괜찮아. 남들과 달라도 괜찮아. 틀리지 않았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서 있나. 50이 되면 누구나 하게 되는 성찰이다. 나는 특히 남들과 너무 다른 삶의 형태를 꾸리고 있어서 내가 50임을 실감하지 못할 때도 많다. 50에 갖춰야 할 덕목이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50이란 나이 앞에서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실수로 고랑으로 내동댕이 쳐진 기분일 수 있다. 나처럼 아직도 혼자이거나 집 한 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 나는 뭘 했나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그런 삶도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모양과 색깔, 피는 시기가 다를 뿐 우리는 모두 꽃이니까. 꽃이 봄에만 피는 건 아니다. 해바라기, 봉선화, 나팔꽃처럼 한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코스모스, 국화, 구절초처럼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만물이 잠드는 겨울에 피는 동백, 수선화, 군자란도 있다. 60년에 한 번 꽃이 핀다는 대나무도 있고 잎사귀 겨드랑이에서 푸른 잎사귀와

같은 색으로 피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지나치기 쉬운 느티나무 꽃도 있다. 꽃이 피지 않는다고 무화과라 불리지만 열매가 꽃을 품은, 열매 자체가 꽃인 식물도 있다. 세상에 같은 꽃이 하나도 없고 모든 나무가 나름의 가치를 지니듯 남들과 다른 내 인생 역시 충분히 가치 있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멋지다. 만만치 않은 인생, 50년을 잘 견디며 살아왔으니까. 곤충 알처럼 생긴 우담바라 꽃에는 소원을 빌기도 한다네.

우울해도 괜찮아.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감은 누구나 겪는다. 사람마다 우울감의 증상은 다르다. S언니는 우울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안개처럼 피어오른다고 한다. 그래서 온몸이 음습해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영혼이 바닥에 딱 달라붙어 꼼짝달싹 할 수 없다고 한다. K는 머리 위에서 검은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고 한다. 앞이 깜깜해지면서 절망과 좌절만 무성해진다고 한다. 나에게는 우울이 등 뒤에서 폭풍처럼 덮쳐온다. 폭풍 전야는 짧다. 그 증후를 감지할 시간도 없다. 한바탕 회오리가 지나고 나면 정을 박아 심장 일부분을 도려낸 느낌이다. 거울에 가슴팍을 비춰보기도 한다. 정말 나도 모르게 멍든 게 아닌지, 실제로 구멍이 난 게 아닌지. 우울감은 삶에 대한 모든 욕망과 열정을 걷어간다. 그 어떤 것도 의미 없고 그 어떤 일에도 무관심하게 된다. 삶은 거기서 잠시 멈춘다. 그러나 슬픔과 치욕, 나약한 마음, 외로움, 불안 등등 나를 망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후엔 어쩔 수 없이 우울함과 마주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세상과 얼마나 뜨겁고 치열하게 싸우고 견뎌왔는지 보여주는 삶의 상흔. 어쩌면 그게 우울감인지도 모른다. 우울해도 별일 없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 견디고 있고 잘 견뎌온 것이다. 그 모든 것과 더는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 삶은 현재 진행형. 지금의 나에게 잘해왔다, 잘하고 있다, 잘했다 라는 말을 건네며 스스로 다독여봐도 좋겠다. 뜨거운 것은 식는다. 식어야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

0: KBS
1: 오디오북.
2: 야,
3: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2030 시절 자주 했던 이 말이 50이 가까워 오면서 이렇게 바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랑이 변할 수도 있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 나랑 다를 수도 있지.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진 것은 아니다. 아니, 되레 나이가 들수록 고집은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해지고 융통성은 간장종지만 해지며 알량한 나이는 족쇄가 된다. 다만 인생의 경험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다양한 경험치만큼 이해의 폭이 커지는 것이다. 돈을 갚겠다 하고 갚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친구의 애인을 가로채거나 결혼한 이가 딴 사람과 사랑에 빠지거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2030 때는 벌개진 얼굴로 거친 콧김을 내뿜으면서 분노하지만 살다 보면 돈을 빌리고 야반도주하는 사람,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 부적절한 일을 벌이는 사람 역시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나아가 그보다 더 미쳐 날뛸 만큼 분노할 일도 생기는 게 인생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는 규제는 의미가 없어진다. 진정한 이해는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해의 폭도 넓어지기 마련이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나이는 역시 50부터다. 그나저나 내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진심 따윈 필요 없어.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망함을 느낄 때다. 예전에는 상대방 탓을 했지만 사실은 내 문제다. 어릴 적부터 내 마음 한켠에는 늘 스산함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외로움으로, 때론 우울함으로, 때론 영문을 알 수 없는 뒤숭숭함으로 불거져 나왔다. 그것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나는 관계에 집착했던 것 같다. 서둘러 혼자 마음 줘놓고 상대방도 나랑 같은 마음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살았다. 그게 아니라는 수많은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눈 맞고 귀 맞고 상대방도 진심일 거라고 스스로 우기기도 했다. 어쩌면 내가 틀어막고 싶었던 건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스산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상대방의 진심에 대해 이야기하던 참이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더불어 삶의 고비고비에서 잘 드러난다. 내 슬픔 앞에서 위로 한마디 못한다면 대부분 자기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라고 변명하지만 나를 위로할 마음이 없는 게 맞다.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면 돈이든 시간이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마련이며 말없이 옆을 지키기라도 한다. 내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마련이고 입으로는 진심을 말하지만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진심인가? 진심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지만 말로만 하는 진심 따윈 가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진심 따윈 필요 없어. 차라리 내 앞에 고기 방근을 던져.
0: 어? KBS 오디오북.
4: KBS 오디오북!
3: 남동생이 20대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다. 동생 친구들은 사흘 밤낮을 보초 서듯 번갈아가면서 장례식장을 지켰다. 반면에 당시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어떤 이들은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다.

않았고 부조도 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대전이 발병 날 만큼 먼 거리도 아닌데 100번 양보해서 미처 못 올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후에도 위로의 전화 한 통 없었다. 수많은 청춘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낸 게 후회스러웠다. 몇 년 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8월의 끝자락이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드립다 퍼붓는 비를 뚫고 홀연히 나타난 이가 있었다. CBS 라디오에서 함께 일하던 가수 이한철이었다. 그날 그는 지방 공연이 있었음에도 그 늦은 밤에 장례식장을 찾아와 텅 빈 빈소에서 한참이나 머물다 갔다. 별말 없이 그저 우두커니 앉아있던 그 모습에서 나는 충분히 위로받았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직접 가서 위로해야 하는 관계가 있고 그냥 부조만 해도 되는 관계가 있다. 그 차이를 모르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온도가 있다. 더 뜨거운 쪽은 상대방이 차갑게 느껴지고 덜 뜨거운 쪽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온도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짝사랑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퍼주기만 한다. 관계가 꼭 기브앤테이크는 아니지만 그걸 느끼는 순간 남는 건 상처다. 사람은 7년 주기로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고 한다. 그러나 7년이 아니라 17년, 아니 더 오래된 관계도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 정리라는 게 꼭 의절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리뉴얼도 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시간을 가져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상대방이 변했나 내가 변했나 고민할 필요는 없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니까. 관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두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두부가 들어간 음식은 웬만하면 다 좋아한다. 반대로 두부를 싫어하면 두부가 들어간 음식은 대부분 별로라고 느낀다.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대부분 내 취향이나 호감의 문제라는 얘기다. 사람도 그렇다. 호감을 갖고 보는 사람의 행동은 대부분 괜찮아 보이고 못해도 실수로 받아들이지만 비호감인 사람의 행동은 잘해야 본전, 못하면 역시나 라고 치부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이해한다. 내가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똥을 싸도 예쁘게 볼 것이라고 누군가는 그랬다. 반면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싫어한다. 좋은 일을 해도 미심쩍게 본다. 그냥 싫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책도 세상 사람 전부를 이해시킬 수 없고 세계 최고의 요리사도 세상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그 비율이 50대 50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인간관계에 매달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내 생각은 접고 할 말을 삼키고 당연한 내 권리마저 포기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는 걸로.
미슐랭

여러분은 지금 권여진 작가의 에세이 50-50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는 나나 잘하자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요. 결코 짧지 않은 50 이후의 삶, 라디오, 웹 예능 작가인 권예진에게는 50년을 살아온 사람의 인생 무게와 앞으로의 밥벌이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지만 꽤 유쾌한 눈으로 50 이후를 바라봅니다. 이 책의 저자 권예진 작가는 1996년 손수 김승현의 여성시대를 시작으로 이종환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윤상의 음악살롱, 김성주의 굿모닝 FM, 이종환의 마이웨이, 손수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그대 창가의 이한철입니다 등의 라디오 원고를 집필했고 저서로는 장사의 맛이 있습니다. 웹 예능 유튜브 김국진 TV, 거침없는 골프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일을 하면서 만났던 김국진, 한대숙, 손숙, 이종환 등 인생 선배들에게서 배운 좋은 인간의 조건이 담겨 있는데요.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하지 않은 삶을 위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중인 한 사람의 일상을 토파보는 에세이 50-50. 지금까지 성우 은정이었습니다.

0: 최근 이 동네 라투스들 잡힌 거요. 그거 언니 오빠들이 한 거잖아요. 범초본에서 누가 했는지 조사하던데요. 그 라투스 앞발에 남은 혈액에서 권유라 언니를 찾아냈고요.
1: 채령은 연유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끼케야 중학교 2,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다짜고짜 남의 집에 쳐들어와 이렇게 당당히 자신을 받아달라며 말하고 있다니. 게다가 범초본에 잡혀 있었을 때 이런 걸 다 알아냈다니. 채령이 필시 보통 내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라가 수상쩍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갔다. 하지만 범초본이 소초모를 감시해서 얻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연유는 무엇보다도 범초본에서 유라의 정체만 찾아냈다는 이야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란주와 효석의 얼굴은 실망으로 가득 차고 말았지만
2: 나만 찾아냈다니.
1: 유라는 혼자 중얼거리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연유는 그런 유라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유라의 혼잣말을 다른 소초모들은 듣지 못한 듯했다. 유라는 곧장 채령에게 이어 물었다.
2: 그리고 받아달라는 게 무슨 의미야? 우리 모임에 끼워달라는 건가? 아니면 내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건가?
0: 둘 다 비슷하지만 또 정확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러 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1: 이번엔 유라를 바라보며 채령이 말했다. 채령은 마치 조별과제 수행평가에서 항상 최고점을 받는 학생이 발표하듯 말을 이어나갔다. 듣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하게.
0: 친한 언니가 곧 저를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저 아까 보셨다시피 제 능력으로 언니 오빠들 하시는 일도 도울 수 있어요. 그 라투스 잡는 것도 돕고 뭐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다치시면 언제든지 치료해드릴 수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청소나 잡일도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신 있어요. 그리고 거슬리게 하지 않을게요. 잠시만 머물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1: 소초모 일을 돕는다는, 특히 치료해준다는 채령의 말에 소초모들의 눈이 유라에게로 향했다. 치유 능력이 있는 초이는 활동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터였다. 란주가 유라를 쿡쿡 찔렀다.
3: 야, 알아주자. 완전 잘 됐네.
2: 너희들 뭐 착각하는 것 같은데 범초본이 우리를 아는 건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다고. 우리가 찾은 증거는 다 빼앗기고 막상 우리는 활동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린 성인이 아니고 소초모는 공식적인 정부 산하단체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의 말을 어떻게 다 믿어? 범초본이 보낸 스파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얘가 혼자서 범초본을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게 믿어져? 그리고 너희들! 여기 내 집인 거 까먹은 거 아니지? 내가 집주인이다.
4: 선배... 선배 집인 거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배한테 부탁하죠. 이런 어린 친구가 무슨 스파이를 해요. 가진 능력도 치유인데. 어린애가 견학 갔다가 길 잃은 걸로 알고 누가 내보내줬을 수도 있죠. 왜 중학생들 범초본 견학 많이 가잖아요.
1: 현우의 말에 유라는 말도 안 된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때 유라를 빤히 바라보던 연희가 성큼성큼 걸어와서 유라의 왼팔을 확 잡아챘다. 유라는 아픔에 소리를 지르며 연희를 노려봤지만 연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라는 저도 모르게 꽉 쥔 오른 주먹을 치켜들었다. 당장이라도 연희를 칠 기세였다. 하지만 연희가 좀 더 빨랐다. 연희는 남은 왼손으로 자신을 치려던 유라의 오른팔까지 확 잡아챘다. 양팔에 밀려오는 깊은 고통에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연희는 그래도 팔을 놓아주지 않았다. 란주와 효석이 무슨 짓이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연희는 그들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무슨 꿍꿍이인지 채령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0: 현우, 어떤 데이트와 피리 부는 도련님.
1: 이거 봐요. 손으로 잡기만 해도 이렇게 아파서 쓰러지는데. 채령아.
2: 네.
1: 이것 좀 치료해 줄 수 있어? 엄청 안 났는데 보다시피 되게 아프기까지 하거든. 근데 이 언니가 병원에 안 가려고 해서 말이야.
0: 연희는 유라의 옷소매를 휙 걷어올렸다. 깊고 길게 파인 붉은 상처가 하얀 팔 위에서 두드러졌다. 연희가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상처가 터져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채령은 유라의 상처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잘 나아가고 있으니 치유 따위 필요 없다며 팔을 빼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연유의 악력이 너무 셌다. 팔이 너무 아파서 힘을 줄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했다.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채령은 유라의 팔에서 대략 1cm 정도 떨어진 곳에 자신의 손바닥을 올렸다. 따뜻한

0: 온기와 함께 김이 피어올랐고 잠시 뒤 뉴라 팔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뉴라의 눈이 절로 커졌다. 이런 능력은 뉴라도 처음 보는 종류의 것이었다.
1: 선배, 이 친구 데리고 있죠? 우리 어설퍼서 다치기도 진짜 많이 다치는데 이 친구만 있으면 병원비도 많이 아낄 수 있고 전투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고양이들도 고쳐줄 수 있고요. 선배 팔도 안 났던 거 얘가 한 번에 고쳤어요. 뭐 식비 같은 건 우리가 같이 모으고 도울 테니까. 여러모로 데리고 있는 게 이득 아니겠어요? 아, 게다가 어? 갈 곳도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어린 친구를 어떻게 내쫓아요?
0: 연희가 유라에게 말했다. 연희의 단호한 표정과 채령에 기대하는 눈빛을 본 유라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라는 방으로 들어갔다. 현우는 혼자 부엌에 앉아있는 연희에게 슬그머니 다가갔다.
1: 물론 제 말에 수상쩍은 부분이 많고 저의 설명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건 나도 알아.
0: 현우가 묻기도 전에 연희가 말했다. 범초본과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탈출했는지, 왜 하필 이곳을 찾았는지 등등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연희는 덧붙였다.
1: 하지만 우리는 저해가 필요해. 게다가 저해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범초본과 연관이 있다고. 위험하게 다른 곳에 보내는 것보다 눈앞에 두고 차차 정체를 파악하는 게 낫지 않겠어?
0: 현우는 입을 해벌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시간 동안 거기까지 생각해낸 연희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2: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유라 선배는 아마 채령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
1: 하지만 희망이 없진 않아. 아니다 싶었으면 생각해보겠다는 말도 없이 바로 잘랐을 거야.
0: 현우는 그제야 연유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했다. 유라가 방으로 들어간 것은 분명 치유 능력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했다. 부모 없이 홀로 지낸다는 말도 아마 똑같이 혼자서 생활하는 유라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을 것이다. 걱정하는 란주, 효석과 달리 연희와 현우는 살짝 미소를 띤 채 유라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0: 7월이 되고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무렵 학교로부터 자비와 은총이 내려왔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것이다. 소초모들의 일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아침 일찍 도장에서 땀에 젖은 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고 이예진의 뒤를 쫓았다. 훈련 때문에 소초모들은 자주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지만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함께 훈련받는 치유사 채령 덕분이었다. 하지만 본업인 이예진 추적은 생각보다 진척이 느렸다. 이예진은 장서윤처럼 친구가 많은 타입도 아니었고 SNS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라, 현우, 란주는 미래여고에 아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예진에 대한 조사는 주로 효석과 연희에게 의지해야 했다. 두 사람은 자신이 아는 미래여고 지인들에게 전부 연락을 돌렸다. 안타깝게도 효석과 연희의 지인들은 이예진을 알지 못했다. 건너 건너서라도 아는 사람이 없느냐고 집요하게 묻는 바람에 두 사람은 미래여고 지인들에게 이상한 의심마저 사고 있었다.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란조는 효석을 닥달했다. 예전에 효석에게 고백했다 차인 친구가 미래여고에 다니지 않느냐는 거였다. 효석은 연락하기 싫다고 난리를 쳤지만 란조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그 친구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냈다.
1: 답장 왔어!
0: 효석이 외쳤다. 효석은 뚫어져라 문자를 읽더니 기쁨의 미소를 지어보였다.
1: 예, 이예진이랑 같은 학원 다니던 친구였네. 학원 드디어 알아냈다.
2: 거봐, 연락해보길 잘했지?
1: 아, 근데 역시 좀 뻘쭘하네. 자기가 도움됐으니 밥 사달라는데? 어떻게?
0: 효석이 란조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물었다.
2: 야,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1: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 아니고?
2: 아, 걔가 먼저 알려줬으니까 오는 거지, 뻥쳐.
0: 란주가 효석을 붙들고 니킥을 날리는 신용을 해보였다. 효석은 맞지도 않았으면서 앓는 소리를 냈다.
3: 저 보니까 이예진이 다녔다는 AMI 학원은 또 은광교 부근인데요?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에 은광교가 있어요.
0: 가짜 몸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을 무시하며 현우가 말했다.
4: 이예진 아파트 은광 임페리움이라며? 가는 길이 여러 가지야. 평소 학원에서 집까지 어떻게 갔는지 패턴을 알아야 해.
0: 란주는 효석을 툭툭 쳤다. 효석이 눈을 치켜뜨자 란주는 턱으로 휴대폰을 가리켰다.
1: 뭐? 아, 왜 또?
2: 뭐냐니. 걔한테 연락해.
0: 효석은 결국 밥 한 끼와 영화 한 편을 재물 삼아 이예진의 동선을 알아내기로 했다. 효석에게 차였다는 미래여고 친구 소영은 밥 먹던 약속을 취소했던 효석을 믿을 수 없다며 같이 밥을 먹으면 동선을 알려주겠다고 했고 결국 효석은 그날 곧장 저녁 약속을 잡았다. 효석의 데이트에 가장 신난 사람은 란주였다. 란주는 방어구와 무기를 챙겨놓은 백팩을 맨 뒤 효석의 데이트를 구경하자고 소초모들에게 제안했다. 현우는 처음엔 그 제안에 질색하다가 문득 연희와 자신의 첫 만남 때 선배들이 따라왔던 걸 생각하고 복수하자는 마음으로 란주의 제안에 응했다. 효석을 제외한 소초모들은 다들 백팩과 힙색을 챙겨서 시네마테크로 향했다. 그날은 이례적으로 채령도 소초모들과 함께 움직였다. 본격적으로 은광천 근처를 수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린 결정이었다. 연희는 활이 너무 커서 눈에 띈다며 불평했다. 은광 시네마테크의 광장 돌기둥 뒤편에 모인 그들은 코인락커에 무기와 짐을 집어넣었다. 연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사라진 사이 란주는 돌기둥 근처의 화단 주변을 쓸어보았고 거기서 효석의 흔적을 찾아냈다.
2: 뭐야, 멀리 안 갔잖아. 저기 있네.
0: 효석은 시네마테크의 돌기둥 앞에서 소영을 만나 바로 근처의 수제버거 가게에 들어가 있었다. 평소처럼 후드티에 조거 팬츠를 입은 효석과 크롭 티셔츠에 스커트를 입은 소영이 마주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유라와 란주, 채령과 현우는 수제버거 가게 맞은편에 벤치에 앉아 둘을 구경했다.
4: 야, 여자애 좀 꾸몄다? 아직 원녀석 좋아하나 보네.
2: 그러게.
0: 유라의 말에 란주가 킥킥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섯 사람은 과자를 사들고 와서 벤치에 앉아 효석과 소영의 데이트를 구경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섯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소초모 단체 메시지방이었다.
5: 야, 너희 나 그만 훔쳐보고 그만 좀 웃어. 이해진 평소에 버스 잘 안 타고 은광천으로 걸어 다녔대. 자기도 몇 번 같이 간 적 있나 봐. 얘도 임페리움 산대. 나 영화 안 보고 갈 거니까 먼저 가서 조사하고 있어.
6: 데이트 끝까지 다 하고 와도 돼. 효서가 즐거운 시간 보내. 하트.
0: 란주는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했다. 에임하이 학원에서 임페리움 아파트까지 가는 방법은 은광천을 따라가는 것이 의외로 가장 빨랐다.
2: 소영이가 이렇게 빨리 불 줄 알았으면 코인로커에 짐 안 넣었을 텐데.
0: 란주의 말에 유라가 피식 웃었다. 소초모들은 코인라커에서 짐을 챙기고 예진의 학원 근처로 이동했다. 시간은 어느새 저녁 8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학원가에서 채령 또래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초모들은 건물 아래 어둑한 주차장에 서서 인파가 한 차례 빠지기를 기다렸다. 학생 때가 지나가자 란주를 필두로 소초모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란주는 에임하이 학원 앞에 가로수에 한참이나 손을 대고 있었다.
2: 애들이 너무 많이 오갔어. 아, 대체 누가 이혜진이야?
0: 란주는 자리를 옮겨가며 가로수의 기억을 읽으려 했지만 학원과 인파 속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혜진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소초모들은 난감해졌다. 학원가에서 은광천으로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자기 옆을 지키는 도련님을 보며 그 초대형 라투스가 갔을 만한 곳을 고양이들이 안다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도련님이 고개를 돌려 자신을 쳐다보는 게 아닌가. 현우는 잠깐 고민을 한 끝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떠올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원광법사에 의해 정리된 계율로 하랑이라면 반드시 이 다섯 가지의 계율을
1: 인정 못해 사군이중 살생유택 천원주택
2: 네 조상들처럼 꿇어 박을래?
3: 클럽이나 기방 출입은? 이태원, 홍대, 강남도 안 간다고?
4: 청관, 청관, 청관
5: 오늘은 이 밤 끝까지 달리겠어
6: 그런데 감히 내 아들이 기생집 기녀와 뽀뽀뽀 친구가 돼?

0: 내 죄가 크다. 내가 널 잘못 키웠어.
1: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0: 아니야, 아니야. 다 이 어미가 못난 탓이야. 아, 내 탓이야, 내 탓. 당장 점심으로 꼬리 먹고 찍든지.
1: 아유, 아유, 아, 어머니. 어머니.
0: 어머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걸라. 그놈의 뽀뽀뽀 친구랑 알콩달콩이 잘 살아.
1: 아, 진짜 왜 이러세요?
0: 나 좋은 일 시키려고 그래. 이건, 이것도 아니까. 내 눈에 흙 뿌리겠다고 왜 죽어버린다고.
1: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2: 접시물이 무서워 결국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김유신.
0: 어떡할 테냐. 뽀뽀뽀 친구와 더 이상 만나지 않을 자신 있네.

0: 하나.
1: 미안하다, 정관.
0: 약속 시간에 늦지 마. 저기 기다리다가 내 목이 빠져버릴 것 같단 말이야.
1: 이제 나 기다리면 안 돼. 그러다 목이 빠지면.
0: 사랑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랑하기.
1: 못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내가 어떻게 정관이한테

0: 넌 금간 가야 왕족의 후예라는 걸.
1: 이 나라 로열 패밀리의 피가 네 몸속에서 흐르고 있어. 철.
2: 안 돼. 안 돼. 안 돼.
3: 어린 김유신에게 첫사랑 천관을 단념하는 일. 아, 그게 돼? 하, 근데.
4: 야, 짝퉁 뉴긴.
5: 어이구, 가야 출신 주제 화랑이 되셨어요? 루저, 외톨이, 센척 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야, 꿀어, 니네 할아버지처럼.

0: 난 왕실에 피가 흐르는 로열이야. 루저 외톨이가 될 수는 없어. 난 이 나라 신라의 화랑이야.
1: 첫사랑은 원래 단념하는 거야. 첫사랑 천관을 단념하기로 결심한 김유신이 육체를 혹사하며 이별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디는 동안,
2: 언니, 그 잘생긴 화랑생도 아직도 기다리는 거야?
3: 해외 훈련이라도 갔나?
4: 아, 맹꽁아, 끝났어. 종친 거야.
2: 그러니까
4: 우리가 이쪽 전문가야, 그렇지?
3: 이별에 말도 없이 절대 그러실 분 아니거든.
2: 이 언니 또 사랑에 한번 빠지더니 인사 불성이네.
4: 그러게, 세상 어떤 남정네가 우리 같은 기녀한테 오늘부터 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별입니다, 뭐 이러겠어? 야, 꿈깨.
2: 언니, 사람 대접 받고 싶었으면 기녀가 되질 말았어야지.
4: 맞아, 맞아.
3: 니들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절대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2: 어머, 어떡해. 혹시 왔나?
3: 아니, 그분의 말소리가 아니야.
1: 오지 않는 김유신을 기다리는 천관. 친구에게 끌려 오랜만에 술집을 찾은 김유신은 이미 눈동자와 혀가 풀린 상태다.
5: 자자자자, 그래그래, 마셔라 마셔.
6: 그래그래. 마음의 상처는 알코올로 소독해야 돼. 마셔 마셔 마셔. 자,
7: 건배. 좋다.
1: 오랜만에 늦도록 술을 마신 김유신은
5: 야야야, 유신아,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
6: 유신아, 말에서 떨어지면 허리 다쳐. 허리 다치면.
7: 야, 나 김유신이야, 김유신. 말에서 떨어지면 김유신이 아니지. 이놈이 그럴 놈도 아니고, 그치? 야, 들었어 들었어. 야, 이 녀석 대답하는 거 똑똑히 들었지.
5: 이 말이랑 대화를 해. 야야야, 음주 승마 너 괜찮겠냐?
6: 괜찮아 괜찮아. 말이 술 먹은 건 아니니까. 우리 말 주인님 잘 모셔라.
5: 아이고. 자자자자, 출발.
7: 야, 나 간다.
5: 떨어지라 떨어지라.
6: 가.
5: 아유. 잘 들어가겠지?
6: 아유, 잘 들어가겠지. 우리 3차 갈까, 3차?
5: 좋아, 콜!
6: 3차!

0: 말을 탄 게 아니라 말등에 어부발을 당한 김유신은
1: 청관이한테 가자.

0: 아우, 이 맹꽁아, 끝났어. 종 쳤다고.
1: 아니야. 그럼 그럴 리가 없어.
2: 언니, 사람 대접 받고 싶었으면 기녀가 되질 말았어야지.
3: 난 가야 출신이야. 나도 너처럼 신라 사회의 이방인, 아웃사이더, 외톨이. 내가 널 지킬게.
4: 서로를 향한 측은지심으로 똘똘 뭉쳤던 두 사람.
1: 오실 거야. 오시겠지?

0: 이 소리는...
1: 잠든 채 말을 타고 다가오는 김유신.
0: 유신 씨, 유신 씨.
2: 장관?
0: 술 냄새.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왔어요?
2: 여기 어디야? 내가 왜 여기?
0: 어디긴 김유신 아량이 소녀 청관을 보러 오는 곳이지. 공연이 딴청은.
2: 그럼 내가?
1: 순간 술이 확 깬 김유신은 단숨에 말에서 훌쩍 몸을 날리고.
2: 날 이곳으로 데리고 온 범인이 바로 너구나.
0: 날 보러 온 게 아니군요.
2: 내 의지로 천관 당신을 보러 온 게 아니야.
0: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내 마음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2: 아니야. 이 녀석이 내 마음을 알고 날 이리로 데려왔겠지.
1: 하지만 김유신은 마음과는 달리
2: 감히 주인의 결심과 의지를 꺾다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너에게 내 생명을 맡기겠느냐.
0: 안 돼요! 말이 무상자가 있다고! 차라리 당신을 그리워하는 내 목을 치세요.
2: 비켜.
0: 부탁입니다, 김유신 아랑님.
1: 김유신은 아끼던 말에 목을 베고. 쓰러진 자신의 말을 안고 흐느끼는 청관을 외면한 채 발길을 돌린다. 말순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그 말 한 장 비싸 보이는데 좀 챙기지.
0: 안녕이라고 하면 될 것을. 미련한 사람.
1: 청관은 김유신의 무정함을 원망하는 천관원사라고 하는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해 불렀다고 전해진다. 사랑!

어쩌면 우리나라 최초의 싱어송라이터였을지도 모르는 기녀 찬관과 김효신의 첫사랑 되시겠다.

0: 말순아.
1: 화랑삼 조민수.
2: 안돼 안돼, 이 화만에 헤어지다니. 에이 진짜요.
3: 아유 잘 헤어졌다 이규창이.
2: 야.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역사 속 인물이 아닌 우리의 훌륭한 문화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백제금동대학로인데요. 백제금동대학로는 충청남도 부여군의 국립부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저도 잘 아는 문화재인 백제금동대학로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백제금동대학로는 백제 문화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유물인데요. 그 멋진 자태에 빠진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서너 번은 직접 백제금동대학로를 보러 국립부여박물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백제금동대학로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향로 안에 백제 사람들의 종교관, 예술성, 생활상 등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 네, 저도 교과서에서 백제금동대학로를 자주 봤는데요. 실제 모습은 어떤가요?
1: 네, 62.5cm 높이의 백제금동대학로는 크게 받침대, 몸체, 덮개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발가락 5개를 힘차게 펼친 용 한 마리가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몸체에는 천상의 새라고 불리는 가릉빙가를 비롯해서 사슴, 학, 물고기 등과 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에는 산봉우리, 악사, 동물, 식물 등과 함께 시냇물, 폭포 등을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백제금동대학로가 발견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백제금동대학로는 30여 년 전인 1993년 12월 12일 당시 능산리 고봉군의 주차장 공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는데요. 발견 당시 백제금동대학로는 말구유 형태의 목재 물통 속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불전에 향을 피울 때 사용하던 향로가 물통 속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나당연합군이 밀려오자 스님들이 급한 대로 향로를 물통 속에 감추고 피신한 것,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사찰이 소실되면서 백제금동대학로 역시 땅속에 묻히게 되었고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2: 네. 백제금동대학로에서는 5명의 악사들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요?
1: 네, 유심히 봐야지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백제금동대학로에 등장하는 인물상 가운데 이 5명의 악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덮개 부분에 있는 5명의 악사들은 모두 다른 악기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악기들이 바로 거문고, 비파, 북, 피리, 퉁소 등입니다.
2: 네, 작가님, 마지막으로 백제금동대학로의 다른 인물상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백제금동대학로에 등장하는 인물상 가운데 코끼리를 타고 있는 사람, 말을 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말을 탄 채로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 등이 있는데요. 특히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은 말 위에서 등을 돌려 활을 쏘는 신공을 보여주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요. 사냥을 당하는 멧돼지의 놀란 모습도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 네,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국립부여박물관에 있는 백제금동대학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선택의 시간까지 딱 사흘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말 유세는 그래서 더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과 충청 접전 지역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여당 아니겠냐며 예산을 끌어올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첫 소식 원동희 기자입니다.
1: 본투표 사흘 전 민주당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전남 고래부터 찾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무소속 후보와 경합 중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표심을 단속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시려면
3: 더불어민주당 총괄선임 선대위원장
2: 내 자식이지 하는 심정으로
1: 충청 지역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 중인 곳들도 골라돌면서 예산 밀어주겠다. 힘 있는 여당 후보 뽑아야 지역이 바뀐다고 호소했습니다.
4: 농촌 그 뭐시더라?
5: 농어촌 기본소득 꼭 해주세요.
4: 알았어요. 그거요.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군을 지정하거든요.
1: 서울시장 선거에선 잇따른 안전사고로 오세훈 심판론이 탄력을 받았다며 승리가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서울시장의 최고의 덕목이고
1: 서울 전월세난, 안전 문제 등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때리며 바꿔달라고 외쳤습니다.
6: 약속을 못 지킨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무책임한 겁니다. 책임감 없는 시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오 후보가 정부 견제 주장하는 데는 일자라는 대통령 발목 잡고 정치 싸움 하려는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0: 미래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선거. 국민의힘은 이런 표현으로 2030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동선도 서울 홍대와 성수 강남 젊음의 거리에 집중됐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7: 앞치마를 걸친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이 홍대 거리로 나섰습니다. 스타벅스 논란 언급하며 커피 마음대로 마시려면 투표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8: 커피 한 잔의 자유, 국민의힘에
3: 장동혁,
8: 투표해 국민의힘 주십시오.
3: 상임선거대책위원장.
7: 이어 성수동, 강남역까지 젊은 층 많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청년 일자리나 전월세난 등은 민주당 안중에도 없다면서 투표해야 내 재산과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세 강한 2030 표심에 집중했습니다.
9: 2030 미래 세대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도부와 따로 서울 곳곳을 누볐습니다. 안전이 중요하지만 그걸로만 선거

0: 치르려 한다고 상대 후보를 견제했고 부동산 문제도 거듭 꺼냈습니다.
1: 왜 민주당 정권만 들어오면 이렇게 정비 사업하기가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0: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고 공소시효 저지하겠다면서 자신을 당선시켜 국무회의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2: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거운 민심을 제가 대신 국무회의장에서 쏟아내겠습니다.
0: 오 후보는 지금은 승패 예측이 의미 없다면서 사전투표율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3: 전현직 대통령들의 행보는 선거전의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 동시 출격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은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소식은 이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4: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붉은 상의의 후보들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대구는 보수의 상징이라며 접전 중인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5: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박근혜 전 우리 추경호 후보는 대구 경제를 잘 살려서.
4: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직접 마이크를 잡아 박형준 후보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6: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4: 민주당은 큰 영향 없을 거다, 역효과만 불러올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7: 감옥가고 파면되고 탄핵되고 했던 조승래, 그런 대통령들이잖아요.
4: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내란 심판을 다시 외쳤습니다.
8: 윤석열, 이명, 박근혜 선거에 나와도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4: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선거 개입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란 이 대통령 메시지에 재판 취소 특검으로 권력 남용하는 장본인이 자아 비판하느냐고 했습니다.
9: 심판받아야 할 부패 권력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4: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내세우는 총력 유세전을 여당의 비판에도 계속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3: 더위에 지친 듯 물 위에 대자로 누워버린 꼬마 신선이 있었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30도 넘는 무더위가 당혹스런 하루였습니다. 강릉에선 5월에 열대야가 관측됐다 하니 벌써부터 밤이 두려워집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10: 뜨거운 태양 아래 도심 속 물놀이장에 모인 어린이들. 첨벙첨벙 물을 튀기며 드리블도 해보고 한 마리 악어처럼 물 위에 몸을 맡겨도 봅니다. 신나게 뛰놀다 보니 더위도 잊었습니다.
11: 돌말 던지기 하는 거랑 날씨가 좋고 그리고 저 아빠랑 엄마랑 물총놀이를 해서 재밌어요.
10: 후끈한 열기에 도로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지만 아랑곳 않는 아이들. 분수대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12: 신나고 재밌고.
13: 엄청 덥더라고요, 5월에도. 그래서 아이들 시원하게 물놀이하고 재밌게 우리 좋은 추억 만들려고.
10: 태양도 피하지 않는 이들. 더운 날은 역시 바다입니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인데도 붐볐습니다.
14: 날씨는 굉장히 더운 것 같은데 애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잘한 것 같아서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았습니다.
10: 이르게 찾아온 더위. 저마다의 방식으로 날려봅니다.
15: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더워해서 시원한 곳을 찾다가 또 겸사겸사 책도 좋아하니까.
10: 일부 지역 낮 기온이 34도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밤 강원 강릉에선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3: 여지럽게 널려 있는 것, 현직 의사의 집에서 발견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과 투약기구입니다. 명의를 도용해가며 무분별한 투약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중독자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 블라인드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급히 상자를 옮깁니다.
17: 증거인멸하시는 거라니까요.
16: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프로포폴을 빼돌리고 있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의사. 서울 강남에서 피부시술의원 두 곳을 운영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입니다. A씨 집에서도 프로포폴과 투약기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0: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5년 동안 환자들에게 4,700번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그 양만 18만 밀리리터, 9,000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회당 30만 원 저렴한 가격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명의 도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투약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번호를 가져오면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주겠다고 제안한 것. 외국인 2,000명의 명의를 불법으로 구해 처방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최대 10번까지도 프로포폴을 맞을 수 있었던 A씨의 의원. 이런 오남용으로 중독된 투약자 중 6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십억 원을 벌어 외제차와 명품을 사들인 걸로 보고 범죄 수익 18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의원 직원 6명과 100차례 넘게 프로포폴을 맞은 투약자 5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백화점에 있던 고객과 직원 수백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안전점검을 위해 오후 4시쯤 매장 영업을 일찍 종료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냉각수, 배관 누수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유타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공식 평가전에서 5-0으로 대승했습니다. 고지대 적응을 위한 실전 모의고사에서 결과와 전술적 완성도 모두를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2: 미국 현지 교민들의 열렬한 응원에도 피파랭킹 102위 팀을 상대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간 대표팀.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 최전방의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 40분 김문환의 크로스를 지체 없는 슈팅으로 연결해 통쾌한 선제골을 신고했습니다. 손흥민은 3분 뒤 배준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단숨에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후반전엔 교체로 투입된 자원들이 화력을 더했습니다. 조규성은 주무기인 머리로 한 번, 오른발로 또 한 번 골망을 흔들었고 황희찬 역시 페널티킥 골로 오래 묵은 득점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3월 원정 두 경기에서 득점 없이 5실점하며 구겼던 자존심을 5골 차 무실점 대승으로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3: 평가전에 대한 의미는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잘 찾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 전체적으로는 오늘 결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K리거 이기혁은 정확한 왼발 롱킥으로 눈도장을 찍었고 부상 후 두 달 만에 그라운드를 밟은 황인범도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4: 제 몸 상태는 이제 오늘 경기 저한테 주어졌던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제가 최대한으로 끌어냈던 것 같고 다음 경기는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뛰고 싶은 게
2: 완벽한 대승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대표팀은 이제 다음 달 4일 엘살바도르와 본선전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1: 공격의 물꼬를 튼 건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월드컵을 위해 골을 아껴놨다는 자신의 농담대로 시원한 골맛을 잇따라 선사했습니다. 전설 차범근의 A매치 최다 득점 기록까지 이제 단 두 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5: 올 시즌 소속팀에서 정규리그 무득점으로 우려를 샀던 대표팀 주장 손흥민.
6: 월드컵을 위해서 좀 아껴놨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골은 또 언제든지 들어가면 들어가니까.
5: 하지만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시원한 선제골로 답답했던 흐름을 단번에 바꿨습니다. 스피드를 앞세운 공간 침투와 마무리 슈팅까지 손흥민의 득점 본능이 살아난 장면이었습니다. 페널티킥 골로 대표팀에서 56번째 득점을 장식한 손흥민은 전설 차범근이 가지고 있는 한국 남자 선수 A매치 통산 최다 득점 1위 기록에 단 두 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6: 들뜨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월드컵을 어떻게 더 최선의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하게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5: 부상에서 돌아온 조규성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을 떠올리게 하는 화끈한 헤더는 물론 발로도 골맛을 보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7: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력도 선수들끼리 다 잘 맞춰가서 또 이렇게.

0: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나란히 멀티골을 기록한 손흥민과 조규성에 PK 득점을 올린 황희찬까지 주축 공격수들의 자신감 회복은 홍명보호의 가장 큰 소득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2: 안규백 국방장관이 미국 의회 대표단을 만나 전시 작전권 전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조건이 이미 94%까지 충족됐다며 내일 당장 전환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아시아 태평양 최대 안보 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틀 연속 미국 상하원 의원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구상을 설명하며 동맹, 연합 작전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4: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2020년도에 한미 양국이 94%의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합의한 내용을
3: 총 3단계의 전작권 전환 능력 검증 과정 가운데 2단계 달성 이루를 강조하며 문제 없다고 설득했다는 겁니다. 다만 2020년 이후 2단계 검증 기준이 한 차례 바뀌었는데 한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바뀐 기준을 다시 충족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도 한국의 이런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지만 전환 시기에선 온도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말이 목표, 미국은 3년 뒤를 언급합니다.
5: We've delivered to OSW a roadmap.
6: 2019년 회계연도 2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JB의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3: 만나서는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논의했다고 공개했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한일 군수 협정은 과거에도 검토되다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잠정 합의한 전쟁 종식 양해각서 승인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오히려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에 다시 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60일간의 휴전 연장 등을 담은 양해각서에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중동 사태가 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둘째 며느리인 나라 트럼프가 진행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합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내비친 겁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신이 핵무기를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결국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구매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을 합의 안에 추가로 반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 승인을 거부하고 합의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다시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이란이 보유한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또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를 합의 안에 명확히 담으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문구도 수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란 자금 동결 해제가 합의안에 포함되는 것에도 불만을 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협상이 결렬되면 공격을 재개하겠다며 군사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이란 항구를 향해 항해하려던 감비아 국적의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6: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응할 수 있도록 작전 첫날보다 오늘 더욱 강력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7: 이란 측 종전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이 이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어떠한 합의도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2: 선거철만 되면 유독 눈에 띄는 것, 후보자 얼굴을 알리는 유세 차량입니다. 그런데 인도 위, 심지어 안전지대까지 점령한 모습,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규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8: 하루 8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창원터널 입구. 3차로 옆 안전지대에 대형 버스가 가로로 떡하니 주차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의 선거용 차량인데 며칠째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들의 안전입니다.
9: 버스 반대편은 도로 합류 구간입니다. 주차된 버스 탓에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10: 합류 구간에서 직진 차선이 저희 또 속도가 빨라가지고 아무래도 좀 많이 시야가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8: 도심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원시청 옆 인도에는 대형 유세차가 도로 직각 방향으로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1: 시야가 가려진 보행자들은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해 멈칫하고 자전거는 아예 횡단보도로 통행합니다. 주변에 경찰도 있지만 조치는 없습니다.
11: 아저씨 뭔가 신고하는 중이에요. 저쪽 편에서 오는 차를 막고 있잖아요. 근데 차들이 내려가서 시야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험하잖아요.
1: 차들이 유턴하는 안전지대도 보행자가 오가는 교통섬도 유세차가 점령했습니다.
12: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이제 잠깐 정차를 해놓고 운전자분이 오시면은 지금 이동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1: 효심잡기 경쟁에 정작 유권자인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0: 다가오는 열차를 마주하며 외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단순한 회한이 아닙니다. 시대의 폭력에 무너진 한 인간의 절규였습니다. 자, 이 거꾸로 가는 열차에 탑승할 준비 되셨나요? 90년대 IMF에서 80년대 5.18 민주화 운동까지 시간의 궤적을 역주행한 영화 박하사탕입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1: 철로 위 달려오는 기차를 정면으로 마주한 중년 남성 영호.
2: 나 다시 돌아갈래!
1: 애처로운 절규와 함께 영호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3: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안세영이 싱가포르 오픈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에 2-1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적극적인 공격으로 첫 게임을 잡은 후 컨디션 난조 속에 두 번째 게임을 내줘 동점이 됐는데요. 이후 파이널에서 16-19로 뒤지는 위기에 몰렸는데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5연속 득점하면서 챔피언십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안세영은 이 대회 세 번째 우승에 성공하면서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 오픈, 아시아 선수권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국제대회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배드민턴 소식은 잠시 후 스포츠와이드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먼저 프로야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삼성 최용우가 통산 천안 장타 KBO 신기록을 세웠네요.
1: 네, KBO 기록 제조기 최용우 선수 또 하나의 대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최용우 선수는 오늘 대구서 열린 두산전에서 3회 말 1타점 적시 2루타를 때렸는데요. 개인 통산 553번째 2루타를 기록했습니다.
0: 네.
1: 이로써 최용우 선수는 2루타 553개, 3루타 20개, 홈런 427개를 기록해 KBO 역대 최초로 1000 장타를 날린 타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0: 네, 네.
1: 이 부문 2위 기록 보유자는 985장타를 기록하고 있는 SSG 최정 선수입니다.
0: 그렇군요. 자, 최영호, 구자욱의 활약에 힘입어서 삼성이 두산을 잡고 연패를 끊어냈죠?
1: 네, 삼성이 타선의 힘을 앞세워 두산을 9-4로 꺾었습니다. 삼성은 3회 초까지 두산에 1-2로 뒤졌는데요. 3회 말 2사 1루 상황에서 구자욱 선수의 1타점 적시 2루타, 이후 2사 2루 상황에서 최용우 선수의 1타점 적시 2루타가 나오면서 3-2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0: 네네.
1: 구자욱 선수는 이후 5회 말 공격에서 점수차를 5-2로 벌리는 2점 홈런을 때렸고요. 삼성은 6-2까지 점수차를 벌린 뒤 두산의 8회 초 2점 추격을 허용했지만 8회 말 3점을 더 보태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0: 네. 자, 삼성 선발 양창섭은 만원 관중 속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네요.
1: 네, 매경기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죠. 오늘 올 시즌 21번째 매진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삼성 선발 투수인 양창섭 선수, 지난주 완봉승의 좋은 기운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0: 네.
1: 6이닝 4피안타 1볼넷, 5타의 삼진 2실점호투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팀이 이기면서 개인 승리까지 챙긴 양창섭 선수는 2만 4천 명의 관중 앞에서 시즌 4승을 신고했습니다.
0: 네. 자, 이번엔 잠실로 가보죠. LG가 기아와의 3연전을 수입하면서 단독 1위를 수성했죠. 기아는 3연패에 빠졌네요.
1: 네, LG가 기아를 5-3으로 꺾고

0: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쓸어담으며 단독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LG는 1회 말 1-4-1-3루 찬스에서 오지환 선수의 희생플라이로 첫 점수를 가져갔는데요. 5회 초 기아 박재현 선수에게 적시타를 맞으며 1-1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1: 네.
0: 그러나 LG는 5회 말 오스틴 딘 선수의 2점 홈런, 6회 말 홍창기와 박혜민 선수의 연속 적시타로 5-1까지 도망가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1: 네, 네.
0: 7회 초와 9회 초에 한 점씩을 내줘 추격을 허용했지만 LG는 마무리 투수 손주영 선수가 리드를 끝까지 지켜 시즌 8세이브째를 올렸습니다.
1: 네. 자, LG 오스틴은 이틀 연속 홈런으로 홈런 1위 김도영을 바짝 따라붙었네요.
0: 네, 오늘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오스틴 선수, 앞서 전해드린 대로 5회 말 결정적인 홈런포를 날렸습니다. 2사 1루 상황에서 기아 선발 양현종 선수를 상대로 좌월 2점 홈런을 때렸는데요.
1: 네.
0: 이 타구의 비거리 139.1m가 찍힌 초대형 홈런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0: 타구는 잠실구장 외야 상단석에 꽂혔는데요. 타구 속도는 무려 181.3km가 나왔습니다.
1: 네네.
0: 오스틴 선수 어제 기아 울러 선수를 상대로도 홈런을 때렸는데요. 시즌 13번째 홈런을 기록해 KT 힐리어드 선수와 공동 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 네. 자, 고척구장에서는 선발 보슐리의 10K 호투로 KT가 4연승을 질주하면서 시리즈 스윕을 달성했네요.
0: 네, KT가 키움을 5-1로 꺾고 주말 3연전 스윕 승리를 챙겼습니다. KT 선발 투수로 나선 케일러 보슐리 선수, 6이닝 3피안타 18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7승째를 거두며 다승 공동 선두를 달렸습니다.
1: 네.
0: 보슐리 선수는 삼진만 10개를 잡으며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만들었는데요. 에이스의 호투에 팀 타선은 장단 10안타를 뽑으며 든든한 지원 사격으로 승리를 만들어줬습니다.
1: 네. 자, KT 신인 이강민이 어제 실책 교체 후에 펑펑 울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어땠나요?
0: 네, 어제 키움전에서 4회 말 수비 도중 실책을 범했던 신인 내야수 이강민 선수. 경기 도중 교체된 뒤 더그아웃에서 눈물을 흘려 팬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았는데요.
1: 네.
0: 선수 본인의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이후 문책성 교체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이강철 감독 직접 문책성 교체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1: 네네.
0: 이강철 KT 감독은 선수 본인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 보호 차원에서 교체를 해줬다고 합니다.
1: 네네.
0: 이강민 선수는 오늘 경기엔 나서지 않고 더그아웃에서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1: 네. 대전에서는 노시환, 강백호가 맹활약하면서 한화가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죠.
0: 네, 한화가 6-2로 SSG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하나는 주포 노시환 선수가 1회 말 2사 2-3루 찬스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먼저 앞서갔습니다. 이후 한화는 6회 초 최정 선수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아 2-2 추격을 허용했지만 7회 말 1사 1-3루 찬스에서 이원석 선수의 유격수 땅볼로 다시 한 점을 달아났습니다.
1: 네네.
0: 이후 8회 말 무사 1-3루 상황에서 다시 타석에 들어선 노시환 선수가 1타점 적시타를 날려 점수차를 벌렸고요. 기세를 탄 한화는 이후 2 점을 추가하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1: 네. 자, SSG는 12연패, 구단 창단 이후 최다 연패인 듯해 빠졌네요.
0: 네, SSG의 연패 숫자가 또 늘었습니다. 지난 16일 LG전 승리 이후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12연패, 순위는 8위까지 내려갔습니다. SSG는 다음 주 현재 8연패 늪에 빠져있는 키움과 물러설 수 없는 주중홈 3연전을 벌입니다.
1: 네. 자, 창원으로 가보죠. NC가 선발 전원 안타를 쳐내면서 롯데의 완승을 거뒀죠. 오랜만에 위닝 시리즈죠.
0: 네, NC가 롯데를 8-2로 꺾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아주 오랜만에 챙겼습니다.
1: 네.
0: NC는 1회 말 맷 데이비슨의 1타점 적시타로 완점을 뽑은 뒤 2회 말 1사 1-2루 상황에서 터진 김주원 선수의 3점 홈런으로 4-0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1: 네네.
0: 이후 5회 말 추가 적시타로 7-0까지 도망가며 일찌감치 승기를 획득했습니다.
1: 네. 1회에 선수들의 신경전으로 마찰이 일어날 뻔했죠.
0: 네, 1회 초 이닝 선두 타자로 나선 롯데 황성빈 선수, NC 선발 투수인 테일러 선수를 상대로 11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를 벌였는데요. 황성빈 선수의 지속적인 커트 플레이에 테일러 선수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두 선수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 네.
0: 양팀 동료 선수들이 두 선수의 접촉을 말리면서 다행히 큰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 선수 오늘도 멀티히트로 7경기 연속 안타를 쳤죠?
0: 네, 오늘 콜로라도와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스로 선발 출전한 이정후 선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멀티히트를 작성했습니다.
1: 네.
0: 5회 초 좌전 안타를 때린 이정후 선수는 9회 초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때린 뒤 후속 타자의 적시타로 홈을 밟아 득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정후 선수가 맹타를 휘둘렀지만 소속팀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에 3-8로 지며 5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1: 네네. 자, 애틀란타의 김하성은 벤치를 지키고 샌디에고의 송성문도 결장했죠?
0: 네, 최근 주전

0: 역경쟁에 노란불이 들어온 김하성 선수, 오늘 신시내티전 선발 라인업에도 또다시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벤치 신세인데요. 후반 교체 출전 역시 하지 못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결장했지만 소속팀 애틀랜타는 3연승을 달리며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0: 샌디에고 소속의 송성문 선수도 오늘 워싱턴전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샌디에고는 송성문 선수의 결장 속에 워싱턴에 4-9로 졌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여자 프로농구 2026-2027 시즌 등록 선수가 발표됐네요.
2: 그렇습니다. FA 자격을 취득했던 박지수가 KB와 역대 최고액인 연봉 5억 원에 재계약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연봉 협상에서도 박지수를 뛰어넘은 선수는 없었습니다.
1: 네.
2: 박지수가 5년 만에 연봉 팀에 오른 가운데 우리은행으로 이적한 강희슬이 4억 2천만 원, 김소니아가 4억 원으로 각각 2위, 3위에 올랐습니다.
1: 네. 네. 은퇴해서 다음 시즌에는 못 보는 선수들도 있죠?
2: 네. 총 9명이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1: 네.
2: 김정은, 배혜윤이 일찌감치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유승희는 계약기간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은퇴를 택했습니다.
1: 네.
2: 유승희는 십자인대 파열만 3차례 겪은 가운데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커리어를 이어왔는데요. 무릎 상태가 악화돼 더 이상은 현역 생활을 이어가는 게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혜미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편선우, 최민주, 최서연은 웨이버 공시됐습니다.
1: 네네. 자, KBL이 FA제도 변화를 논의 중이라고요?
2: 그렇습니다. 최근 열렸던 KBL 사무국장 회의에서 FA 보상 규정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1: 네.
2: 현행 규정상 이전 시즌 보수 30위 이내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원소속 구단의 보상 선수 1명과 해당 선수의 전 시즌 보수 50% 또는 보수 200%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보상금의 규모가 큰 게 FA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 네네.
2: 사무국장들은 보상금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6월 4일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1: 네네. 자, NBA 소식 살펴보죠. 벼랑 끝에서 살아난 샌안토니오가 디펜딩 챔피언 오클라호마를 무너뜨리고 12년 만에 챔피언전에 진출하네요.
2: 그렇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오클라호마를 111-103으로 꺾었습니다.
1: 네.
2: 2승 3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샌안토니오는 6, 7차전을 연달아 따내면서 12년 만에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디펜딩 챔피언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 최고 승률을 거두고도 눈앞에서 파이널행 티켓을 놓쳤습니다.
1: 네네. 샌안토니오가 달아나면 오클라호마 시티가 뒤쫓는 그런 흐름이었죠?
2: 네. 샌안토니오는 1쿼터에 32점을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했는데요. 이후 고른 득점분포를 앞세워 주도권을 지켰지만 길저스 알렉산더의 돌파를 봉쇄하지 못하면서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1: 네.
2: 샌안토니오가 승기를 잡은 건 4쿼터 막판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1분 전 캐슬이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골밑 득점을 만들면서 격차를 8점으로 벌렸습니다.
1: 네.
2: 샌안토니오의 파이널 진출을 확정짓는 쐐기 득점이었습니다.
1: 네. 자, 샌안토니오 웬바냐마가 서부 컨퍼런스 결승 MVP를 차지했군요.
2: 네.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결과였습니다. 웬바냐마는 7차전에서 22점으로 활약하는 등 7경기 평균 27.3점, 10.9 리바운드, 2.7 블록슛을 기록하면서 서부 파이널을 지배했습니다.
1: 네.
2: 웬바냐마는 만 22살의 서부 파이널 MVP로 선정되면서 최연소 수상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1: 네. 자, 오클라호마는 핵심 선수 부상 이탈이 아쉬웠죠?
2: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길저스 알렉산더는 2년 연속 MVP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1: 네.
2: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35점으로 활약하면서 샌안토니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7명이 두 자리 득점을 올린 샌안토니오에게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 네.
2: 2옵션 윌리엄스의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한 오클라호마는 속공 득점도 7-19로 밀리면서 시즌을 아쉬움 속에 마무리했습니다.
1: 네. 자, 파이널에 올라간 샌안토니오 6월 4일 뉴욕과 챔피언전 1차전을 치르는데 상대 전적은 어떻습니까?
2: 네. 정규리그에서는

0: 뉴욕이 2승 1패 우위를 점했습니다. 샌안토니오와 뉴욕은 지난해 12월 NBA컵 결승에서도 맞대결을 펼친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뉴욕이 샌안토니오의 124대 113으로 승리하면서 창단 첫 NB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네.
0: 서부 파이널 7차전까지 가는 4초 끝에 파이널에 오른 샌안토니오는 6개월 만에 서력을 누립니다.
1: 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로농구 소식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포스 함께 오 계십니다. 9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대비 평가전에서 완승을 거뒀죠?
2: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리 시각 오전 10시 미국 유타주에서 열린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친선 경기에서 5-0 대승을 거뒀습니다.
1: 네.
2: 손흥민과 조규성이 전반과 후반에 각각 멀티골을 터뜨렸고 황희찬이 페널티킥 득점으로 한 골 보태며 5골 차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1: 네, 경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2: 홍명보는 사전 캠프에 먼저 합류해 몸 상태를 끌어올린 K리거와 잉글랜드 챔피언십 선수들 위주로 선발 명단을 구성했는데요. 미국 무대에서 뛰며 대표팀 본진보다 약 일주일 뒤에 사전 캠프에 합류한 손흥민이 원톱에 섰고 대준호와 이동경이 그 뒤를 바쳤습니다.
1: 네.
2: 지난해부터 3백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온 홍 감독인데요. 이번에도 3백 가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진규와 백승호가 중원을 지키고 좌우 윙백으로는 옌스 카스트로프와 김문환을 세웠습니다.
1: 네.
2: 3백에는 왼쪽부터 K리거로 깜짝 발탁된 이기혁, 조유민, 이한범을 배치했고 조현우가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1: 네.
2: 킥오프 후 40분 동안이나 가깝하던 홍명보의 공격에 혀를 뚫은 건 역시나 손흥민이었습니다.
1: 네.
2: 손흥민은 김문환의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만들더니 3분 뒤에는 대준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1: 네.
2: 후반에는 교체 투입된 조규성이 두 골, 황희찬이 한 골을 추가하며 홍명보가 5-0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1: 네. 캡틴 손흥민의 부활이 고무적이죠?
2: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친선전 멀티골로 약 2개월 만에 골 가뭄을 해소했습니다. 손흥민이 지난 4월 8일 크루즈 아슬과의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8강 1차전 득점 이후 2개월 가까이나 득점이 없었는데요. 소속팀 LAFC에서 최근 10경기 동안 골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1: 예.
2: 그랬던 손흥민이 이날은 전반에만 두 골을 퍼부으면서 골 갈증은 한 번에 씻어내렸습니다.
1: 네. 자,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한 한국 축구 최다 골 기록을 턱 밑까지 추격했죠.
2: 한국 축구 남자 선수 중 A매치 최다 득점은 차범근 전 감독이 갖고 네. 있는 58골입니다.
1: 네.
2: 그런데 손흥민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에서만 55골과 56골을 쏘아 네. 올리면서 차 전 감독이 보유한 A매치 최다 득점 기록에 두 골 차로 다가섰습니다.
1: 네.
2: 손흥민이 후반 12분에는 왼발 가마차기로 해트트릭까지 노렸지만 골대를 맞추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1: 네.
2: 홍명보가 4일 뒤 엘살바도르전을 시작으로 북중미 월드컵 A조에서 체코,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까지 최소 4번의 경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1: 네.
2: 이에 따라 손흥민이 월드컵 본선 기간에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월드컵의 사나이 조규성도 골 감각을 살렸죠.
2: 조규성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 가나전에서 머리로만 두 골을 넣어서 스타덤에 올랐던 월드컵의 사나이인데요.
1: 네.
2: 덴마크 명문 미트일란 입성 첫해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고요. 그런데 프리시즌 중 무릎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2, 4, 2호 시즌을 통째로 날리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랬던 조규성이 지난해 8월 마침내 복귀전을 치렀고 9월에는 494일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거든요.
1: 네.
2: 그리고 11월에는 대표팀의 부름을 받아 볼리비아전에서 A매치 복귀골을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1: 네네.
2: 그런데 이후 공식전 12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는데 이번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되어 20분 전매특허인 헤드골을 터뜨렸고 후반 34분 멀티골까지 완성시키면서 본선 무대를 앞두고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1: 네, 대표팀이 이번 평가전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죠.
2: 그렇습니다. 공격수들의 골 복축 외에도 이기혁과 카스트로프의 왼쪽 조합도 발굴했는데요. 3백 왼쪽 수비로 나선 이기혁은 안정적인 수비뿐만 아니라 빌드업 과정에서도 존재

0: 감을 드러냈습니다.
1: 네.
0: 특유의 왼발 킥 능력을 앞세워 전환 및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대표팀 공격 전개의 속도를 높였고요. 그동안 대표팀에서는 대각 전환과 직선적인 전진 패스가 보기 어려웠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흐름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1: 네.
0: 왼측면의 카스트로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 볼을 끌어내는 장면을 수차례 만들었는데
1: 네.
0: 단순히 위치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전진 수비를 통해 흐름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공격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높은 위치까지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배준호와 연계 플레이를 펼쳤고 왼쪽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숫자 우위를 만들어냈습니다.
1: 네, 대표팀이 고지대에 어느 정도 적응한 느낌이죠?
0: 네, 그렇습니다. 고지대 적응도 이번 평가전의 핵심 체크 포인트였는데요. 한국이 조별리그 1차전을 체코와 2차전을 멕시코와 치르게 되는데
1: 네.
0: 모두 멕시코 과달라라라는 도시에서 치르게 됩니다.
1: 예,
0: 그런데
1: 예.
0: 과달라다가 해발 1500m가 넘는 고지대거든요.
1: 예.
0: 홍명보가 해발 1400m 안팎에 자리한 미국 유타주에서 친선전을 잡은 이유고요. 지난 18일부터 솔트레이크 시티 일대에서 고지대 적응 훈련을 이어온 홍명보인데 이번 경기 후반까지 체력과 활동량을 유지하면서 고지대에 어느 정도 적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부상 악재가 생겼어요.
0: 그렇습니다. 대승은 반가웠는데 악재도 있었습니다.
1: 네.
0: 센터백 조유민과 윙어 배준호 선수의 부상인데요. 3백의 센터백으로 나선 조유민이 후반 초반 상대 역습을 막는 관정에서 갑자기 그라운드에 주저앉았어요.
1: 네네.
0: 코칭 스태프 등에 업힌 채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내일 정밀 검진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부상 부위는 나왔습니다.
1: 네.
0: 오른쪽 발바닥으로 알려졌고요. 배준호 선수도 부상을 입었는데요. 다행히도 배준호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다음 평가전은 나흘 후에 엘살바도르와 치르게 되죠.
0: 그렇습니다. 4일 뒤인 오늘 목요일 오전 10시 엘살바도르와 본선전 마지막 평가전으로 최종 점검을 마치게 되는데요.
1: 네.
0: 엘살바도르가 FIFA 랭킹 100위입니다.
1: 예.
0: 25위인 홍명보보다 한참 낮고요. FIFA 랭킹 102위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팀입니다.
1: 네네. 자, 이강인이 속한 파리 생제르맹이 아스날을 꺾고 유럽 정상에 올랐죠?
0: 파리가 아스날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다시 유럽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1: 네.
0: 오늘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었던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아스널과 연장전까지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1: 예.
0: 지난 시즌 클럽 역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한 파리인데요. 2년 연속 정상에 오르면서 유럽 최강팀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1: 네.
0: 챔피언스 리그가 현재 포맷으로 개편된 1992년 이후 2회 이상 연속 우승을 달성한 팀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연패를 이룬 레알 마드리드 이후 파리가 두 번째입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버추얼 태권도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전망인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포츠의 개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자, 버추얼 태권도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2: 이 버추얼 태권도는 가상 스포츠입니다. 선수들이 이 가상현실 VR 헤드셋과 동작을 인식하는 모션 트래킹을 착용하는데요.
1: 네.
2: 이 경기장이 가로 세로 4m거든요. 그런데 예. 같은 경기장에서 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각자 자신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네. 자, 이 선수가 각자의 경기장에서 겨루면은 승패는 어떻게 가리나요?
2: 대형 모니터가 설치가 되거든요.
1: 예.
2: 이 모니터에 선수들의 아바타가 등장하는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발차기를 하면 모션 트래킹이 그대로 인식해서 아바타들이 모니터 안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1: 예.
2: 그러니까 신체 접촉은 없고요. e스포츠처럼 모니터의 가상현실에서 아바타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건데
1: 네.
2: 경기 모습을 보면은 선수들이 이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각자의 경기장에서 그냥 허공에 대고 발차기를 하는 거죠.
1: 네, 네. 이 버추얼 기술이 태권도에만 적용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죠?
2: 예, 그렇습니다. 뭐 이미 이 버추얼 태권도 이전에 뭐 스크린 골프도 있고요. 스크린 테니스도 있고 스크린 야구도 있거든요.
1: 네.
2: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20세기의 모든 스포츠가 21세기에는 버추얼 스포츠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네.
2: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스포츠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1: 예.
2: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개념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예전에는 이 신체 활동이 없으면 스포츠가 아니었거든요.
1: 네.
2: 신체 단련보다 또 이 질

0: 2010년 과거에는 이 자전거 경기는 도로 사이클하고 벨로드롬 경기가 전부였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지금은 이 산악 자전거 MTB가 있습니다.
1: 네.
0: MTB가 가능한 이유, 산을 타고 넘을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이렇게 뉴 스포츠의 등장 배경에는 우선 이 기술 발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과거와 다르게 이 스포츠가 신체 단련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1: 네네.
0: 재미는 뭐 인간의 욕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늘을 날고 싶고 더 빠르게 질주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을 채워줄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다 보니까
1: 네.
0: 좀 더 짜릿한 쾌감을 찾아가게 된다는 건데
1: 네.
0: 이 스포츠도 변하고 스포츠에 대한 개념도 변하고 있는 거죠.
1: 네, 버추얼 스포츠도 조만간 올림픽에서 보겠는데요.
0: 언젠가는 등장하리라고 봅니다. 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률과 동호인수, 글로벌화 등등이거든요.
1: 네네.
0: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느냐가 이제 올림픽 편입의 척도가 됩니다.
1: 네.
0: 예, 과거에는 올림픽이 명예심과 스포츠맨십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이 중계권 또 이 스폰서십 판매에 유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죠.
1: 네네. 자, 이 스포츠 개념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KLPGA 투어에서 박민지 선수가 통산 20승 대기록을 달성했네요.
2: 네, 박민지는 오늘 경기 양평군의 더스타유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SH 수협은행 MBN 여자 오픈 최종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쓸어담고 최종 합계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해 정상에 올랐습니다.
1: 네.
2: 2024년 6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에서 통산 19승을 올린 뒤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던 박민지였는데요. 2년여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20승을 채웠습니다.
1: 네.
2: 고 구호키 또 신지혜에 이어서 KLPGA 투어 세 번째로 통산 20승이라는 금자탑도 달성했습니다.
1: 네, 최고 전성기 이후 희귀 질환을 겪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죠.
2: 네, 박민지는 2021년과 22년 각각 6승씩을 쓸어 담으면서 KLPGA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 네.
2: 네, 특히 2021년에 15억 2,137만 원, 또 22년도에는 14억 7,792만 원의 상금을 벌어들이면서
1: 네네.
2: KLPGA 투어 한 시즌 최다 상금 1, 2위 기록을 모두 보유하는 등 박민지 시대를 열었습니다.
1: 네.
2: 그러나 이후 3차 신경통이라는 희귀 질환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3차 신경에 손상이나 압박이 발생해서 얼굴 감각 이상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1: 네네.
2: 10만 명당 대여섯 명 정도만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희귀한
1: 네.
2: 질병이었습니다. 결국
1: 네.
2: 박민지는 이때 투어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가수 윤복희 씨도 이 병을 알았다고 하죠. 그 여파 때문인지 최근 성적이 기대에 미치질 못했죠.
2: 네, 작년에는 24개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 없이 시즌을 마쳤습니다. 상금 랭킹도 40위에 그치면서 데뷔 이후 가장 부진한 시즌을 보냈고요. 또 올해 역시 이번 대회 전까지는 상금 랭킹 39위에 머물면서 좀처럼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1: 네.
2: 그 오늘 경기도 공동 10위, 선두에 5타 뒤진 채 시작했기 때문에 박민지를 우승 후보로 꼽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요. 그 오늘 경기에서 버디만 8개를 몰아치면서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1: 네네.
2: 박민지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서 이 대회 최초의 3회 우승 기록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1: 네. 자, 부산에서 열린 리브 골프 대회에서는 호아킨 니만이 우승했죠?
2: 네, 니만은 오늘 부산 기장군의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리브골프 코리아 최종 4라운드 연장 첫 홀에서 버디를 잡고 테일러 구치를 제압하면서 우승 상금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을 거머쥐었습니다.
1: 네네.
2: 니만은 최종 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최종 합계 12언더파를 기록하고 구치와 연장전을 벌인 끝에 승리했고요. 그 시즌 첫 우승을 기록했고 또 자신이 보유한 리브골프 최다승 기록을 8승으로 늘렸습니다.
1: 네.
2: 디펜딩 챔피언 브라이슨 디셈보는 한타가 부족해서 연장전에 진출하지 못하고 단

0: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고 또 송영안이 6언더파 공동 12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홈팬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1: 네. 자, LPGA 투어 4년차 주수빈 선수는 첫 우승 기회를 잡았죠.
0: 네, 주수빈은 오늘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린 숍라이트 LPGA 2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줄였습니다. 중간 합계 8언더파 134타를 기록하고 1라운드 공동 6위에서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1: 네.
0: 네, 4언더파를 친 이소미 등 5명의 공동 2위 그룹과 4타 차이가 나서 한결 여유 있게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1: 네.
0: 주수빈은 2023년 LPGA 투어에 데뷔해서 아직 첫 승을 올리지는 못했고요. 올 시즌에는 지난 4월 리비에라 마야 오픈에서 기록한 8위가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1: 네. 자, 오는 9월 열리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김성현, 김주형, 문도엽이 출전하네요.
0: 네, 대한골프협회는 남녀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랭킹을 기준으로 각각 3명의 선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국가대표는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143위 김성현, 144위 김주영, 203위 문도엽이 선발됐습니다.
1: 네네.
0: 김성현과 김주영은 미국 PGA 투어에서 뛰고 있고 문도엽은 한국 KPGA 투어에서 활약 중입니다.
1: 네.
0: 또 여자 국가대표는 대한골프협회 랭킹에 따라 1위 박서진, 2위 김규빈, 3위 양윤서 등 모두 아마추어 선수들로 구성됐습니다.
1: 네.
0: 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골프 경기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본 아이치현의 가스가이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집니다. 72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남녀 개인 단체전 등 총 4개 금메달이 걸렸습니다.
1: 네.
0: 최근 한국의 금메달은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에서 따냈습니다.
1: 네. 자, 오는 6월 4일에 개막하는 US 여자오픈에 출전할 한국 선수들이 확정이 됐죠.
0: 네, 올해 제81회 US 여자오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출전자 156명 중에 한국 선수는 22명입니다.
1: 네.
0: 올해 미국 LPGA 투어에서 2연승을 올린 김효주를 비롯해서 최혜진, 전인지, 황유민, 고진영, 이미양, 박성현, 윤이나 등 주요 선수들이 총출동합니다.
1: 네.
0: 또 한국 KLPGA 투어에서는 세계 랭킹 기준을 충족한 홍정민, 김민솔, 고지원, 유현조, 이다연 등 5명이 나서고요. 일본 투어 멤버인 신지혜도 출격합니다.
1: 네,
0: 네. 네, 또 아마추어 선수는 2명입니다. 오수미는 일본 지역 예선전을 통과했고 이승현은 캐나다 예선전에서 합격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예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세영과 야마구치의 싱가포르 오픈 결승, 그야말로 혈투였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안세영 선수를 부르는 애칭 중에 그 배드민턴 여제라고 하잖아요. 네. 이 배드민턴 여제라는 타이틀이 그냥 붙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세영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싱가포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싱가포르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 에서요. 안세영이 숙적인 세계 랭킹 3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1시간 5분 동안의 혈투 끝에 이 세트 스코어 2-1로 제압하고 당당히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0: 네.
1: 이 경기 초반 안세영은 확실히 몸이 좀 무거워 보였어요. 심한 두통 때문인지 야마구치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2-5까지 밀렸는데요.
0: 네.
1: 하지만 영리하게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면서 페이스를 찾았고요. 1게임을 21-11로 가볍게 먼저 따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 게임이 고비였어요. 이 야마구치의 강력한 반격과 또 기습 공격에 흔들렸고요. 누적된 피로와 고열로 서브 미스까지 범하면서 결국 17-21로 세트를 내줬습니다.
0: 네네.
1: 코트 위에 누워서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한계에 부딪힌 순간이 좀 있었는데요. 운명의 마지막 3게임 16-19로 뒤지면서 패배 직전까지 몰렸던 안세영은 막판 고도의 정신력을 발휘했는데요. 순식간에 19-19 동점을 만든 뒤에 내리 2점을 더 뽑아내면서 기적같은 역전승으로 우승을 확정줬습니다.
0: 네.
1: 아울러 안세영은 야마구치와의 상대 전적 18승 15패로 벌렸습니다.
0: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안세영.
1: 네,
0: 어제부터
1: 그러니까요.
0: 안세영 선수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면서요.
1: 네, 사실 안세영은 준결승에서 천이페이와 붙을 때도 이미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경기를 잠시 중단했었거든요.
0: 네.
1: 이 결승전 직전까지도 심한 두통과 고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0: 네.
1: 실제로 1게임 초반에 몸이 무거운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었고
0: 네.
1: 하지만 안세영은 포기하지 않고요. 자신이 세계 1위인지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0: 예.
1: 게다가 이번 우승이 여러모로 좀 의미가 깊은데요. 지난해에는 중국의 천이페이에게 잠시 넘겨졌던 이 대회 타이틀을 2년 만에 다시 되찾았고요.
0: 네.
1: 통산 세 번째 싱가포르 오픈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0: 네.
1: 안세영의 이번 시즌 성적,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오픈을 시작으로 인도 오픈,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우버컵에 이어서 이번이 벌써 시즌 5번째 국제대회 정상입니다.
0: 네.
1: 올해 출전한 개인 인전 중에서 우승을 놓친 건 지난 3월에 전용 오픈 딱 한 번뿐이기도 해요.
0: 네. 경기 후에 안세영 선수가 우승 소감을 밝혔다고요.
1: 네, 우승 후에 현장 인터뷰에서 안세영은 먼저 그 몸 상태를 묻는 질문에 영어로 답변을 했는데요. 팀과 트레이너가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했고요.
0: 네.
1: 그 덕분에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팀원들에게 감사의 공을 또 돌렸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그 싱가포르 현장에 가득 채운 그 팬들을 향해서도 안세영 선수가 환한 미소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보낸 이번 한 주 동안의 분위기는 정말 놀라웠다 이렇게 전했고요.
0: 네.
1: 부상과 고열 속에서 끝까지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안세영은 앞으로도 좋은 결과들을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라는 소감과 함께 이제 안세영은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인도네시아 오픈에 출전해서 2주 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0: 네. 자, 스포츠 클라이밍 이도현 선수는 월드 클라이밍 대회 볼더링 4위를 차지했네요.
1: 네, 이 볼더링이라는 종목이요. 높이 4.5m 이 인공 암벽에서 진행됩니다.
0: 네.
1: 안전 로프나 장비 없이 오직 맨몸과 안전 그 매트만인 상태에서 지정된 시간 안에 다양한 난이도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정상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0: 네.
1: 이 우리나라 남자 스포츠 클라이밍의 간판 스타 이도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끝난 2026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 월드 클라이밍 시리즈 4차 대회 볼더링 종목에서 아쉽게 4위를 차지했습니다.
0: 네.
1: 이도현은 이번 대회에서 예선 5위 그리고 준결승 8위로 결승에 올라갔거든요.
0: 예.
1: 결승 첫 번째 과제를 아주 기분 좋게 풀어냈어요.
0: 예.
1: 그런데 아쉽게도 나머지 과제들을 실패하면서 총점 44.6점 받았습니다.
0: 예.
1: 이 동메달을 딴 프랑스 선수가 54.4점이었는데 점수 차이가 조금 있죠? 10.2점?
0: 네.
1: 참고로 이번 대회 우승은 4개의 과제를 모두 풀어낸 일본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0: 예.
1: 이도현은 이번에 메달은 놓쳤지만 이번 시즌 1차 대회 볼더링에서 은메달 땄었고 2차 대회 리드 종목에서는 동메달을 이미 목에 걸었거든요.
0: 예.
1: 이번 4위 3위는 숨을 고르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력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니까 다음 대회에서 멋지게 날아오를 이도현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8시 30분부터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6월 첫날인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가끔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 밤부터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시간당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mm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일부 강원도 해안과 충남,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7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7도, 습도는 37%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에서 전국장애청소년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국장애청소년야는 장애청소년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돕는 예술축제인데요. 이번 예술제에서는 전통악기와 서양악기, 노래, 무용과 댄스, 미술, 문예창작 등 모두 7개 부문으로 진행이 되고요. 만 9세부터 24세까지 전국의 장애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6월 1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문화기획팀 02-855-5155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이번 축제에서 장애청소년들이 음악과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요. 청취자분들도 장애청소년들의 도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문학, 화제집중인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변진섭의 20살의 여행.

0: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혜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김초엽 소설 양면의 조개 껍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설은 지구 밖 루피너스 행성계 셀분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셀분인 주인공을 통해서 나와 한 몸으로 사는 나와 다른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존중하면서 그 함께 존재하기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소설은 주인공 셀리가 지구인 의사에게 뇌신경 조절술을 의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셀리는 루피너스 행성계에서 셀분인 뇌신경 조절술을 할 수 있는 다섯 군데의 병원 중에서 단번에 거절하지 않은 병원을 찾아온 건데요. 지구인 의사는 행성계 경계로 나가서 그 셀분인 의사에게 시술 받으시지요라고 하지만 완행 우주선을 타고 가야 하고 또 행성의 경계까지 가려면 1년여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예. 그 터널 멀미가 심한 셀리는 셀분인 의사가 동반해야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서 간곡하게 지구인 의사에게 신경조정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0: 예, 작가의 상상력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요. 지구인이 아닌 셀리가 자신과 다른 존재와 한 몸으로 살면서 다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라면 드라마에서 좀 볼 수 있었던 다중인격 같은 그런 건가요?
1: 네. 뭐 셀리닌이라 호명받는 주인공 셀리는 두 개의 자아를 가진 존재입니다. 예. 그 소설은 처음에 이 둘을 셀리 A, 셀리 B로 명명했는데요. 이후에는 소설 화자를 셀리로 또 셀리와 함께 존재하는 또 다른 존재를 레몬으로 호명합니다.
0: 예.
1: 셀리는 지구인에게 입양되어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가끔 그 다른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 또 아침과 저녁에 행동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또 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몇 시간마다 달라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살의 어느 날 셀리와 함께 셀리의 몸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존재가 셀리에게 말을 걸어왔거든요. 이런 얘기했어요. 제발 그 멍청해 보이는 원피스는 입지 마. 내가 그 천조가리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니까 뭐 이렇게요.
0: 셀리 몸에 함께 살고 있는 존재는 그러면 남자인가요?
1: 뭐 그런 것도 같고 또 아닌 것도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까지 소설에서 성별이 밝혀지지는 않으니까요. 또 소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셀리는 처음에 자신에게 말을 건 그 애는 바로 자신이고 또 그 목소리를 자신의 조금 다른 면이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깨어있는 나, 또 거울 앞에 설 때면 혐오감을 느끼는 나, 또 사람들의 시선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나, 그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목소리의 주인은 그러니까 그 애, 타자였던 겁니다.
0: 예.
1: 시간이 지나면서 셀리는 자신과 타자인 그의 존재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둘은 낮과 밤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썼는데요. 뭐 하루는 셀리가 또 다른 하루는 그 애가 의식을 점거하면서 살게 되었죠. 셀리가 의식의 주인이 되면 그 애는 그 시간 동안에 무의식 아래로 침전합니다.
0: 예.
1: 반대로 그 아이가 주인이 되면 셀리가 무의식으로 가라

0: 않는 방식으로요.
1: 한 몸에 두 자아가 존재하고요. 서로 번갈아서 의식의 주인이 된다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 셀리는 처음에는 그 애와 한 몸으로 지내는 것이 아, 좀 합이 잘 맞지 않는 2인 삼각 경기를 뛰는 것처럼 뒤뚱거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표면에 있을 때와 그 애가 표면에 있을 때의 감각은 확연히 달랐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의식을 지배하고 몸을 움직일 때 한 번도 그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 애는 몸을 좀 역겨워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그 애는 셀리의 몸을 불편해하면서 의식 표면으로 나와서 몸을 직접 움직일 때보다 의식 아래에 있는 것을 편안해했대요. 그래서 주로 밤이 그 애의 시간이 되었고요. 밤에는 밖에 다니거나 뭐 쇼윈도에 얼굴을 비춰보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또 주로 침대나 책상에서 가만히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 애는 외모에 크게 민감했고 셀리는 그 애가 좀 바보같이 한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 예, 한 몸에 존재하는 셀리와 그 애의 갈등은 둘 사이에서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0: 네. 우선 둘은 한 몸이었기에 그 애가 느끼는 괴로움은 셀리에게도 흘러들어서 그 셀리도 좀 우울하고 또 기분이 무거웠더랬습니다.
1: 예.
0: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둘은 어른이 되자마자 도망치듯 지구를 떠납니다. 지구를 떠나자 이들에게 향하던 정형화된 역할에 대한 기대도 좀 흐릿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모다움이란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죠. 셀리와 그 애는 인류의 적절한 무관심 속에서 편안했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지구인들과는 외모도 사고방식도 다른 기이한 인류의 아종들이 뒤섞이는 장소도 또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지구인들의 기준이나 행동 양식의 강요 등은 뭐 당연히 없었지요. 하지만 그 애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불일치의 감각, 불쾌감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각만큼은 계속 남아서 그 애와 셀리를 괴롭혔죠.
1: 예. 그렇다면 앞서 말씀을 하신 뇌신경 조절술은 셀리가 그 애와의 불편함을 견디다 못해서 선택한 시술인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셀리가 자신과 그 애를 분리시키고자 선택한 시술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류경아라는 지구인 다이버와의 삼각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류경아 일행은 루피너스 바다 생태계를 촬영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요. 깊은 바다를 탐색하는데 셀리와 한 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애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 애는 깊은 바다에 잠수하면서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꼈거든요. 그 애는 능숙하게 또 아무 장비 없이도 지구인 다이버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버 류경아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류경아는 셀리와 그의 존재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둘은 라임과 레몬으로 구분해서 호명하면서 다른 행성의 바다 탐험을 또 둘에게 제안하기도 했죠. 셀리와 레몬은 류경아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감정을 의식하고 또 갈등도 하고요. 또 경계도 했던 겁니다.
1: 예.
0: 감정이 서로에게 흘러드는 데다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교차되는 순간이 혼용되면서 매우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셀리는 레몬과 분리되고 싶었던 겁니다.
1: 예. 레몬이 동의를 했을까요? 또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샴쌍둥이 분리 수술처럼 한 몸에 사는 두 독립된 존재의 분리 또한 매우 위험할 것 같은데요.
0: 네. 레몬은 셀리의 독단적인 선택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액체처럼 자꾸 서로에게 흘러드는 감정과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온전히 주체로서 느끼고 판단하고 행위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 때문에 잠수할 때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또 관계를 형성하는 지구의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셀리의 주장에 레몬도 설득된 거죠. 그래서 시술에 동의합니다. 사실 셀리는 개별적 개체가 아니면서도 자신과 너무 다른 존재의 레몬을 가까이 둘 자신이 없었습니다. 둘은 결국 분리시술을 위해서 현재처럼 서로의 의식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통합정신조절제 이런 약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둘은 이전처럼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에 끼어들면서 전환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깊은 바다에서 잠수하다가 거친 물살에 휘말린 이후 레몬의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1: 마침내 셀리와 레몬이 분리가 된 건가요?
0: 네. 그 셀리는

0: 자신은 레몬을 대체할 수 없었다. 이것을 분리된 이후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레몬과 분리되고 싶었지만 정작 레몬이 사라졌을 때는 마음을 도려낸 것처럼 허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후 셀리는 류경아의 제안으로 자신이 태어난 셀분이라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어딘가에 자신과 같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설렘을 안게 된 거죠. 셀리는 점차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면서 자신이 두려워했던 어둡고 깊은 바닷속을 오히려 편안해했던 레몬의 감각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검푸른 물속의 외로움과 동시에 찾아든 자유로움을 경험하죠.
1: 예, 다른 존재가 드디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할 수 있게 됐군요.
0: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소설은 몸이라는 하나의 개체에 존재하는 셀리와 레몬처럼 다른 존재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장애와 비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겠죠.
1: 예.
0: 셀리와 레몬이 지구인이 아니라는 점, 이것이 어쩌면 인정의 공존이라는 실현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지구인 류경아를 통해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는 덕분에 인류의 공존의 가능성,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성숙한 존재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 네, 장애인 문학. 오늘은 김초엽의 소설 양면의 조개껍데기 만나봤습니다.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알면 일상이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다루는 악기가 있으실까요?
1: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오빠였거든요.
2: 그래서 피아노?
1: 좀 오래되긴 했지만 기타를. 예.
2: 아, 기타. 예. 네. 그럼 지금도 칠 줄 아세요?
1: 그럼요. 오래되긴 했지만.
2: 네. 저는 어릴 때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예. 네. 물론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하지만 악기를 할 줄 알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밴드 활동을 꿈꾸는 분들도 있어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직장인 밴드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직장인 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음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직장인 네. 밴드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밴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2: 그렇죠.
1: 거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퇴근하고 모여서 이 합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 중에 먼저 색소폰 연주자 김준영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대학 때부터 밴드 활동을 해왔고 그 이후에 이 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밴드의 시작을 탄탄하게 해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 밴드 자체는 2012년도부터 했고요. 그때는 이제 다들 대학생들이어서 대학생 밴드로 시작을 했다가 재결성을 2017년도쯤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색소폰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보컬이랑 이제 건반이랑 좀 협소했어요. 그 악기 구성 자체가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기타도 있고 건반도 두 대나 있는데 그때는 악기가 적으니까 사운드가 이제 가득 차는 부분이 없어서 색소폰이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면서 근데 모든 밴드가 어쨌든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야지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친하게 돼야 되고요. 가치관도 잘 맞아야 되고 가끔 가다가 발생하는 뭐 갈등 같은 경우에도 잘 해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음악하는 사람들 고집이 좀 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견 충돌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랑 형 두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또 친구들이 동갑이에요. 다섯 명에서. 그래서 본인들끼리 또 동갑이니까 또 친하게 또 지내고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 아니면 사실 사회에서 이렇게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데 이 밴드 안에서도 되게 돈독하게 친구로 잘 지내고 이래서 그 저희 밴드가 또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밴드 멤버들이 화합이 잘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군요.
2: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였고요. 또 공동체 마인드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밴드가 해체가 되지 않고 잘 이어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2017년에 만들어졌고요. 2019년부터는 매해 공연도 하고 있는데요. 또 올해도 공연을 할 거라 지금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연주를 감상해 보시죠.

0: 네. 연주를 들어보니까 여러 악기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그러면 김준영 씨는 색소폰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1: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색소폰을 배우고 있었고요. 김준영 씨의 아버지도 악기 배우는 걸 권유했다고 합니다.
0: 예. 근데
1: 그때 이 색소폰을 배우기로 결심을 했고 실용음악학원에서 배웠는데요. 문제는 악기를 매일 연주하고 싶은데 주말에는 학원이 쉬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염까지 걸릴 정도였는데요.
0: 예.
1: 그래서 평일에는 학원에 가고 주말에는 교회 찬양팀에 찾아가서 활동했습니다.
0: 예. 역시 네. 교회가 좋습니다. 색소폰의 매력에 빠져있다는 게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군요.
1: 네, 지금은 다른 악기와의 어우러짐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가 바로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김준영 씨는 그 무대가 너무나 값지고 좋은 경험이다라고 했는데 그 뜻을 들어보시죠.
2: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남들 앞에 선보이는 큰 이벤트를 하니까 그 각자의 그냥 자존감 같은 것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요. 각자 직장 내에서는 그냥 사회 구성원이고 그냥 장애인이고 사회적 약자고 이런데 저희가 물론 뭐 장애인 밴드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비장애인 멤버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 뭐 장애인 그 구성원들만 남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평소에 이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나 직장 동료나 가족들에게 나의 뭔가 숨겨진 모습, 숨겨진 매력 그런 것들을 무대 위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좀 선보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같이 만들어가 맞춰가는 이제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요. 되게 소중한 인맥이라고 생각하고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도움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 내어서 와주는 지인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공연 때마다 이제 도움을 주려고 왜냐면 스태프로 이제 일을 해주려고 하는 지인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매년 하는 이 이벤트가 굉장히 값지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1: 네. 사실 직장인 밴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요즘은 실력이 다 좋아서 이 좋은 공연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해마다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회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분이 안재영 씨인데 이분은 교사고요. 이 밴드에서는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0: 드럼 네. 배우기가 어려울 텐데요.
1: 그렇죠. 심지어 이분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 다고 하는데요. 예. 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3: 제가 드럼을 좀 배웠다고 하는 거는 초등학생 때 4학년인가 5학년 때 한 학기 정도였고요. 그 뒤에는 그냥 여기저기서 치면서 그냥 제 마음대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되더라고요. 엄청 막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단원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한 공연 4번 정도 할 만큼은 되는 것 같습니다.
4: 그래도 드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뭔가 더 배우거나 독학을 하시진 않나요?
3: 아, 그냥 와서 연습하는 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드럼은 약간 저한테 기본 옵션 같은 거라서 저는 항상 그 다른 사람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라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 노래를 한두 곡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악기 할 수 있는 게 없나 좀 두리번 한다든지 그래서 드럼은 기본으로 놓고 내가 좀 딴 거 조금씩 끼어들어서 할 게 없나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다른 악기나 다른 포지션에도 늘 관심을 두고
1: 네.
0: 계시는군요.
1: 그러니까 드럼은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공연도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3: 보통은 공연하기 위해 연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른 게 낮에 공연을 뭐 시간을 다 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하기 위해 공연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공연이라는 목표가 없으면 연습을 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연을 우리가 일정이 힘들더라도 잡고 그거를 위해서 그때 목표를 딱 잡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공연 앞두고 한 두세 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하는데 매력은 역시 우리가 준비한 공연에 우리가 부른 손님들이 와서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놀고 그 다음에 끝나고 영상 같은 거 막 보내주고 올려주고 공연 잘 봤다 하고 그런 순간이 매력이고 그런 순간이 힘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1: 네, 올해 공연은 9월 즈음에 할 예정인데요. 올해 주제는 파격입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고 다양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미리 알려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각자 어떤 걸 할지는 베일에 쌓여 있죠.
0: 그래도 살짝 알려주시면.
1: 살짝. 네. 일단은 김준영 씨는 이 색소폰과 어울리면서도 기존에 안 하던 장르를 할 것 같고요. 안재영 씨는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가 되는. 데 앞으로도 이 밴드 활동 열심히 하면서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베이로의 99.9.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주제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바꾼다, 어떤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AI 시대 장애인 일자리는 사라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넓어질까요?
1: 네, 정말 시대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AI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먼저 걱정을 하시죠.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하면 장애인은 더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만 볼 게 아니라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그동안 일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0: 예, 그러니까 AI를 위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도구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분들이 취업하기 어려웠던 이유가요. 출퇴근이 어렵다, 말로 빠르게 소통하는 일이 어렵다, 손으로 문서를 빠르게 작성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선택하기도 취업을 하기에도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음성인식, 화면읽기 프로그램, 자동자막, 번역 프로그램, 챗봇, 업무 자동화 도구 같은 기술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매달 새로운 최신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술을 잘 활용하면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0: 그러면 실제로 어떤 직무들이 가능할까요?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 네, 관련된 직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자료 정리와 데이터 검수 업무입니다. 요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미지, 문서, 설문, 상담 기록, 영상 자료처럼 정리해야 할 데이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문서에 잘못 입력된 글자를 찾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업무는 대인관계 능력이나 협업보다는 기준을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일정한 규칙을 잘 따르고 반복 작업에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0: 예, 흔히 데이터 업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전문직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안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AI 개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I와 관련된 일자리에도 아주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요. 고급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데이터를 모으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 업무를 장애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0: 두 번째 직무는 어떤 직무인가요?
1: 네, 두 번째는 디지털 접근성 점검 업무입니다. 이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직무라고 생각되는데요. 요즘은 은행 업무도 어플로 하고 기차 예매도 병원 예약도 키오스크나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장애인에게도 정말 사용하기 쉬운지 당사자 입장에서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화면읽기 프로그램으로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청각장애인이 영상 정보를 자막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발달장애인이 너무 복잡한 문장이나 절차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0: 이거는 장애 경험 자체가 전문성이 될 수 있겠군요.
1: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장애는 일터에서 늘 약점으로만 여겨져 왔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장애 경험이 아주 중요한 전문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해 봤는데 신청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해를 못하겠다, 한 화면에 정보가 너무 많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가 모두에게 쉬운지 점검하는 사용자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0: 예, 장애인 일자리를 복지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품질을 높이는 일로 볼 수 있겠군요.
1: 네, 디지털 접근성 점검은 장애인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노인, 어린이, 외국인,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서비스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쉬운 서비스가 됩니다.
0: 그렇군요. 세 번째 직무는 어떤 직무인가요?
1: 네, 세 번째는 AI와 보조기술을 활용한 사무지원 업무입니다. 예전에는 보고서 작성, 회의록 정리, 이메일 작성 같은 업무가 장애인에게 큰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성으로 글을 입력하거나 긴 문서를 요약하거나 맞춤법을 확인하거나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도구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AI가 모든 일을 대신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시작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실수를 줄이고 속도를 보완해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로 타이핑이 어려운 분은 음성입력을 활용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은 자동자막과 문자회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업무 지시를 체크리스트나 이미지로 바꾸어주는 방식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 예,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에서 기술은 단순히 멋진 장비가 아닙니다. 제대로 쓰이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도 있는데요. 기술만 있다고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0: 어떤 점이 함께 필요할까요?
1: 네, 첫 번째로 직무가 구체적으로 쪼개져야 하는데요. 사무보조라고만 하면 너무 넓지만 문서 제목 정리하기, 첨부 파일 이름 바꾸기, 회의 자료 순서대로 저장하기, 고객 문의를 유형별로 분류하기처럼 나누면 할 수 있는 일이 쉽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교육 방식이 쉬워져야 하고요. 특히 발달장애인에게는 말로 한번 설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 훈련하거나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AI 업무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보다는 우리 회사 업무 중 어떤 부분을 장애인이 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0: 예, 결국 미래의 일자리는 사람을 일에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일을 사람에게 맞게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정확합니다. AI 시대의 장애인 일자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대체가 아니라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일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 예, AI 시대에도 장애인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데이터 검수, 디지털 접근성 점검, 보조기술을 활용한 사무지원처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를 잘게 나누고 쉬운 교육과 적절한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의 미래는 기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관점으로 사용하느냐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배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되어야만 합니다.
0: 네, 장애인 일자리, 오늘은 AI 시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백지영의 사랑 안에.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 공감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5월 한 달 동안은 안내견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벌써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요?
2: 네, 한 달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안내견의 역사부터 안내견과 파트너가 만나기까지의 과정, 또 안내견에 대한 인식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시야를 좀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한 달 내내 안내견 이야기를 했지만 안내견은 장애인을 돕는 여러 도우미견들 중에 하나거든요. 안내견만큼이나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고 또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내는 도우미견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우리는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1: 예. 네.
2: 그래서 오늘은 그 다양한 장애인 도우미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안내견 말고 다른 도우미견들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2: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도우미견은 크게 다섯 종류인데요. 시각, 청각, 지체, 치료,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더해진 뇌전증 도우미견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청각 도우미견이라고도 불리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예,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다른 도우미견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익숙한데요. 청각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2: 말 그대로 소리를 대신 들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다 보면 들어야 할 소리들이 참 많잖아요. 초인종 소리, 알람 소리, 화재 경보음, 아기 울음 소리, 그리고 뒤에서 다가오는 자동차 경적까지도 청각장애인들은 이런 소리를 듣기 어려우니까 청각 도우미견들이 이 소리를 듣고 파트너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주는 방식이 조금 특별해요. 큰 소리로 짖는 게 아니고 파트너의 몸을 톡톡 건드려서 신호를 보낸 다음에 소리가 난 곳으로 안내를 하거든요. 그 소리를 듣기 어려운 파트너를 위해서 몸으로 말을 거는 셈이죠.
1: 그런데 안내견과는 다르게 주로 소형견이 활동을 한다고요?
2: 맞아요. 안내견 하면 대부분 큰 체구의 리트리버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청각 도우미견은 시추나 푸들처럼 작은 강아지인 경우도 많고 사실 견종이 다양합니다. 소리에 잘 반응하는 성격이면 견종은 크게 가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뜻 보면 평범한 그 반려견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1: 예.
2: 그런데 겉으로는 평범한 반려견처럼 보이더라도 청각 도우미견이 파트너의 일상에서 해내는 역할은 정말 큽니다. 도우미견 도도와 함께하는 한 청각장애인 파트너분은 도도와 단둘이 다른 사람의 동행 없이 먼 곳까지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해요.
1: 예.
2: 네,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혼자서도 갈 수 있구나 하는 독립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1: 예, 안내견처럼 장애를 보조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지체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2: 지체장애인 보조견은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분들 곁에서 일상 동작을 돕는 역할을 하고 함께하는 도우미견이에요.
1: 예.
2: 네, 하는 일을 들어보면 정말 손과 발이 되어준다라는 말이 또 실감이 되는데요. 우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물어다 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문을 여닫고 전등 스위치를 누르고 또 파트너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곁에서 받쳐주기도 합니다.
1: 예, 정말 많은 역할을 해내는 영리한 강아지인데요. 그런데 도우미견들 중에서 뇌전증 도우미견은 생소한데요.
2: 그렇죠. 우선 뇌전증은 갑작스럽게 발작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데요.
1: 예.
2: 뇌전증 도우미견은 파트너에게 발작이 일어나면 크게 짖어서 주변에 알리고 파트너가 쓰러질 때는 몸을 그 아래로 넣어서 다치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어떤 도우미견은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미세한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고 파트너에게 알려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 뇌전증은 발작 자체보다 넘어지면서 사고로 이어

0: 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도우미 견이 파트너의 안전을 지키는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 한국에도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뇌전증 도우미 견이 있나요?
0: 네.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뇌전증 도우미 견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23년에야 처음으로 뇌전증 도우미 견이 등장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뇌전증 장애인분의 파트너가 된 릴리인데요. 릴리는 한국 장애인 도우미 견 연합회에서 10달 정도 훈련을 받고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발작이 일어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곁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생긴 셈이죠.
1: 예, 앞으로의 활약이 더 많이 기대가 되는 도우미견이군요. 자, 끝으로 치료 도우미견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마지막으로 소개할 치료 도우미견은 동물 매개 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도우미견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한 도우미견들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1: 네,
0: 청각 도우미견은 소리를 듣고, 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물건을 가져오고, 뇌전증 도우미견은 발작을 알리잖아요. 이렇게 주된 역할과 임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치료 도우미견은 그냥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역할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운 분들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사회성을 회복하도록 돕는데요. 발달장애인이나 자폐가 있는 아이들 또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다양한 도우미견들이 사람들의 곁에서 도움을 주고 있군요. 그런데 안내견은 알아보기 쉽지만 다른 장애인 도우미견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안내견은 노란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다른 도우미견은 견종도 제각각이라 평범한 반려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오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1: 예.
0: 네, 하지만 잘 보면 다른 도우미견들 또 자기가 도우미견이라는 것을 알리는 옷을 입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강아지를 봤는데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파트너 곁에서 차분히 따르고 있다면 아, 저 친구는 장애인 도우미견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어요.
1: 도우미견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0: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도우미견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우미견은 그 옷 말고도 장애인 보조견 표지라는 것을 달고 있습니다. 이 표지는 쉽게 말해서 이 친구는 파트너와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다는 공식적인 증표예요. 그래서 버스든 식당이든 도우미견이 파트너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에티켓인데요. 지난 시간에 안내견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만지지 말기, 말 걸지 말기, 먹을 것 주지 않기, 그리고 사진 찍지 않기인데요. 이 에티켓은 안내견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소개한 모든 도우미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우미견이 파트너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보이면 그 집중이 흐트러지면서 결국 파트너의 안전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1: 도우미견을 위해서 또 그 파트너를 위해서도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배려가 될 수 있겠군요.
0: 맞습니다. 그 오늘은 안내견 외에도 다양한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첫 걸음은 모든 장애인 도우미견이 누군가의 일상과 자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겉모습이나 자신의 생각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 도우미견이 파트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이해가 조금씩 넓어진다면 더 많은 도우미견과 파트너가 마음 편히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5월 한 달 동안 안내견과 도우미견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지훈의 인형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제주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홍관수 씨, 싱어송라이터이자 동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이가희 씨, 시각장애인 기타리스트 신재혁 씨,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이 세 분은 모두 특정 가요제 출신입니다. 원래도 음악을 잘했지만 가요제 수상 경력이 더해지면서 음악 활동을 하는데 날개를 달게 됐죠. 장애예술인을 대중음악인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며 대중가수로서 진출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이 가요제, 바로 이음가요제입니다. 지원 분야는 가요이고 음악을 사랑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제11회 이음가요제는 1차 예선 접수가 6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동영상 심사를 통과한 12팀이 본선 무대에서 대상을 놓고 최종 겨룰 예정입니다. 가수를 꿈꾸는 시각장애인이 있다면 이음가요제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빛된 소리 글로벌 예술협회 전화 02-6737-09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신인수의 노래 듣습니다. 장미의 미소.

심준구의 세상보기, 오늘 방송 내용 소개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를 우리 삶과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겐 더 어렵고 생소한 분야로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양질의 시민교육을 통해 이 사회의 당당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입니다. 그러다 2020년에 시력을 잃게 되면서 후학 양성의 방향을 바꾸셨는데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의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치교육연구원을 설립해 시각장애인 리더 양성 과정을 이끌고 있는 김희민 원장을 모시고 시각장애인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훈의 귀에 쏙 클래식 연구에서는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7번 미뉴에트를 감상합니다. 다비치의 노래 같이 듣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0: 이번 주 수요일 6월 3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꾼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날인데 누가 후보로 나왔고 각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알고 계십니까? 투표는 일반 시민이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하고 무관심한 분들이 있죠. 누구를 만나든 정치 얘기만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정치에 너무 무관심한 건 역시 바른 태도는 아닐 텐데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정치교육연구원의 김희민 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김희민입니다.
0: 네, 먼저 저희 세상보기 청취자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정치학자고요. 미국에 유학해서 정치학 공부를 한 후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과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32년을 가르쳤습니다.
0: 네.
1: 그리고 나서 현재는 정치교육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서 시각장애인들의 시민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이야기는 보다 깊이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대학에서는 정치학을 전공하셨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면 고등학생 시절에 정치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건데 그럴 만한 계기가 있으신 겁니까?
1: 제가 뭐 모든 가능성을 다 펼쳐놓고 그중에 뭘 선택하는 그런 세련된 아이는 아니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었는데
0: 네.
1: 고등학생 때 되고 보니까 제가 문과 적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 자체보다는 정치 행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정치보다는 정치학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정치학과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0: 교수님이 70년대 후반 학번이신 걸 알고 있어요.
1: 네.
0: 당시에는 정치학이 인기 있는 전공이었습니까?
1: 글쎄요. 당시에는 그 학과별 모집보다는 이 군을 형성해서 여러 학과를 동시에 모집하는 그런 경향이 컸습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정치학과는 법학과, 경영학과, 정말 인기학과들하고 사회계열로 묶여

0: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사실 그 당시에 고등학생 중에서 문과 쪽에서는 최고로 이제 성적 좋은 학생들이 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으로 그 과거의 양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과거 시험을 본 다음에 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목표로 살았잖아요.
1: 네.
0: 그런 전통 때문에 아마도 정치학이 계속 살아남은 것 같고 최근에 그 경향을 보면 자기 분야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한 법조인 성공한 뭐 변호사 기업인 그런 사람들 최후에 뭘 하고 싶으냐 하고 물으면 다 정치하고 싶다고 얘기하죠.
1: 네.
0: 그래서 공천을 주면 하던 일들을 다 때려치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아직도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교수를 하셨잖아요.
0: 네네.
1: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셨던 겁니까?
0: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미국 가서 대학부터 다시 공부했는데요.
1: 아.
0: 79년도 12.6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12.12 때 이제 전두환 씨가 쿠데타로 집권을 했죠. 80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그 분위기가 흉흉했어요.
1: 네.
0: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뭐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한 당근 중에 뭐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는 여기 어디 되겠네요. 여의도에서 그 닷새 동안 술 파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걸
1: 네.
0: 국풍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다른 거는 젊은이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유학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몹시 어려웠던 학부 유학이 가능해져서
1: 네.
0: 제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 가서 이제 학부 그다음에 박사학위까지를 다 미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를 22년 했습니다.
1: 와. 그럼 미국에서 2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하셨다면요.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정착을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냥 정착한 거죠.
0: 네네.
1: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0: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1: 네.
0: 저도 미국에 쭉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 아.
0: 그리고 어머니는 더 오래 사셨는데 제가 2011년 교수 22년 차 때 이제 한국에서 소식이 오기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미국 가서 30년 동안 한국에 안 나왔거든요.
1: 네.
0: 그때 제가 외아들로서 어머니는 내가 담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한국에 살겠다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1: 네.
0: 그때 이제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그 매치가 잘 돼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서울대에서도 정치학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듣는 동안 교수님과 시각장애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0: 예예.
1: 이때까지는 그렇다면 시각장애가 없었던 겁니까?
0: 시각장애 증세가 없었고요.
1: 아.
0: 제가 2009년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1: 네.
0: 눈이 좀 이상하다. 그 전문가의 검진을 받아라 해서 전문가를 만났더니 그 유전성 망막질환 우리가 RP라고 말하죠.
1: 아, 네네.
0: 그게
1: 망막
0: 이제
1: 색소변성증.
0: 저한테 있다.
1: 네.
0: 라고 다만 증세가 안 나타났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매년 그 안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1: 네.
0: 그런데 증세가 계속 안 나타나고 야맹증기는 좀 있었지만 그냥 밤눈이 어두운가 보다 하고 이제 생활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았어요.
1: 네.
0: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음번 질문에 대답할게요.
1: 시력이 언제 떨어지신 거예요?
0: 시력은 2019년 말, 2020년 초 경에 아무런 예가 없이 갑자기 몇 달지간에 많이 떨어졌어요.
1: 네.
0: 제가 가지고 있던 시력의 거의 상당 부분을 잃고 2020년 중반에 중증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니까 빨리 진행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네요.
0: 네, 그런 경우입니다.
1: 그때 충격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아, 많이

0: 컸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도 높았고
1: 네.
0: 재미있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불가능해졌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에 쌓였고
1: 네.
0: 좌절의 생활을 보내기도 했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1: 재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0: 예, 그 건 때문에 제가 요즘 안과 의사들과 그 시각장애인계가 교류를 맺어서 뭐 1년에 두 번 정도 와인 파티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 네.
0: 제 경우에는 안과 선생님이 의학적인 것 외에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될 경우에는 공학적인 대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없었고
1: 네.
0: 그래서 이제 평생을 방에 쭈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때 관악구에 살았는데
1: 네.
0: 관악구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관심도 없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제 아내가 그 길을 지나갔다가 봤다고 하면서
1: 오호.
0: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간판을 봤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한번 같이 가보자.
1: 네.
0: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내키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 같이 가보자 해서 갔어요.
1: 그때 혹시 몇 년도인지 기억나십니까?
0: 그때가 2020년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일단 가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새로운
1: 네.
0: 세상이 열려서 그때 그 기초 재활 교육이라는 걸 몇 개월 들었는데요. 글쎄 뭐 저는 그때 아직도 아니지만 전맹이 아니었는데 전맹이면서 30대 청년이 저한테 전화 쓰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제가 평생을 컴퓨터를 썼는데 컴퓨터를 달리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뭐랄까요 두 번째 빛을 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2의 생이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1: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보세요?
0: 지금은 이제 전맹은 아니고요. 흐릿하게 그 형상
1: 네.
0: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앞에 제
1: 네.
0: 앞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데
1: 네.
0: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1: 네. 저희 식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0: 네.
1: 앞에 뭔가가 있어요.
0: 예.
1: 뭐 길쭉하기도 하고 뭐 사람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0: 네.
1: 거기에 보리자루가 그렇게 있으면
0: 네.
1: 사람인지 좀 알아볼 수 있습니까?
0: 그냥 글쎄요. 그런 경우가 보면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 말을 걸고
1: 네.
0: 하기 때문에 보통은
1: 네.
0: 아는데 보리자루 그래도 뭐 얼굴이 조금 움직여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중증의 시각장애인이신 건 확실하고요.
0: 예.
1: 근데 지금 교수님은 학문을 하는 분이시잖아요.
0: 네네.
1: 책을 많이 보실 텐데
0: 네.
1: 지금 책은 어떤 방식으로 보세요?
0: 제가 그 기초 재활을 하러 갔을 때 그 컴퓨터 그러니까 센슬리도 옵션이 있고 그다음에 점자를 배울 수 있는 옵션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컴퓨터를 훨씬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센슬리도를 배우고 점자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60이었는데 새로운 랭귀지를 배운다는 자신이 없어서 이제 점자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요즘 읽는 거는 다 센스 리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듣고 있는 거죠.
1: 네.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0: 예, 예.
1: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군요.
0: 예.
1: 정년 퇴직 시기보다 조금 일찍 퇴직하신 거긴 해요. 그렇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예. 평생 공부만 하셨으니까 이젠 좀 쉬자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0: 예. 예.
1: 또 다른 일을 시작하셨어요. 정치교육연구원
0: 네.
1: 설립하셨는데 여기 어떤 곳입니까?
0: 네, 먼저 제 성격을 얘기하자면 요즘 그 흔히 쓰는 말로 제가 MBTI가
1: 네.
0: ENTJ입니다. 그 말은 밖에 안 나가면 병이 드는 스타일입니다.
1: 네.
0: 그래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재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다가 이제 그 정치교육연구원에 창안을 했고요.
1: 네.
0: 그 정치교육연구원은 그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들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좋은 리더에 대해서 좋은 시민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라는
1: 네.
0: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좋은 민주주의, 나쁜 민주주의, 좋은 리더, 나쁜 리더 또 좋은 시민, 나쁜 시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더해야
1: 네.
0: 우리가 좋은 민주주의, 좋은 리더,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단체입니다.
1: 아. 어떤 특별한 이유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만드신 것에 대한
0: 네.
1: 그런 모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겁니까?
0: 그렇지 않고요. 사실 그 정치교육연구원은 제 시각장애보다 일찍 시작되었는데요.
1: 네.
0: 제가 2011년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학교 일에 충실하게 살다가 2014년에 그 세월호 사고가 터졌습니다.
1: 네.
0: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사람이 이제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 사건을 넓게 보았을 때는 결국 룰 내지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상이 그 우리 시민들의 기저에
1: 네.
0: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이 문제는 리더들만 비난할 게 아니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고민을 같이 한 사람들이 만든 게 정치교육연구원입니다.
1: 아, 그러면서 이제 연구원이 시작된 건데 이게 정말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느끼신 겁니까?
0: 그건 뭐 전적으로 원장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건데요.
1: 예.
0: 저는 그 제가 시각장애가 생기면서 교수직도 사퇴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원장직도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사표를 반려하고 계속 원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렇다면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하고 시작한 게 이제 그 장애인 시민 교육이었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그 장애인 그 재활 교육을 받으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장애인 친구도 한 명 없었어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많은 장애인들을 특히 복지관에서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비장애인들과 그 다른 특성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회과 교육을 거의 못 받았다는 그런
1: 네.
0: 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주로 맹학교 이런 것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안마 교육
1: 네.
0: 이런 쪽에 그 거의 모든 시간을 썼기 때문에 사회과 교육은 받은 적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것에 그 착안해서 저희가
1: 네.
0: 그 시각장애인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리더 양성 과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0: 네, 그 일단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다른 교육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비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양질의 교육을 장애인들에게도 어베이러블하게 장애인도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저희는 그 강사를 구성할 때도 비장애인계에서도 그 가장 그 양질이라고 여겨지는
1: 네.
0: 그런 강사들을 모아서 강사진을 구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자 또 그 언론인 또 고급 행정관료 정치인들을 망라하는
1: 네.
0: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평소에는 그냥 언론에서 보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아 나도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 중요 구성원 중에 하나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에 네. 하나입니다.
1: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0: 네.
1: 강의를 듣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1: 오. 그러면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뭐 사회 분야 뭐 여러 분야를 강의로 들을 텐데
0: 네.
1: 그리고 또 토론을 해요.
0: 네.
1: 이런 것들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안 계셨습니까?
0: 아,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담보다는 아, 이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희열, 경이로움
1: 네.
0: 그런 것이 훨씬 컸고요.
1: 아,
0: 그분들이 처음부터 토론을 잘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1: 네.
0: 그래서 현재까지는 글쎄요 부담보다는 아주 행복한 분위기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현재 수강생은 어떤 분들이에요?
0: 아, 저희가 그 수강생의 자격은 현재 대학생이거나
1: 네.
0: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신 분, 그다음에 그 시민교육 또 시민의식, 정치 등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1: 네.
0: 그 적어낸 자기소개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보기에 그 리더의 자질이 있어 보이는 분들을 선발해서 현재 14명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1: 네. 혹시 연령 제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0: 없습니다.
1: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뭐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양질의 교육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담배 같은 기회가 될 거예요.
0: 네네.
1: 그 여러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다고 하니까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 저 수강료가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수강료는 어떻게 됩니까?
0: 예, 제가 지금 2기 진행 중인데요. 1기 때는 수강료가 없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2기는 10개월 10번 강의에 수강료가 10만 원인데요.
1: 네.
0: 저희가 이제 수강료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계에 이제 입문한 지 한 5, 6년 되는데요. 그 복지관 같은 데서 제가 느낀 것이 일단 본 것이 모든 강의나 프로그램이 무료입니다.
1: 네.
0: 그런데 그게 그 누군가는 돈을 내서 하는 거지 그냥 무료는 아니잖아요.
1: 누군가는 어떤 형태로든 자원이 있어야죠.
0: 네.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데 익숙해진 시각장애인들이 무료가 아니면 이상한 것
1: 네.
0: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재원이 있지만 제가 시각장애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우리가 무료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1: 네.
0: 이건 누군가가 세금을 냈거나 아니면 헌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런 것들을 강의 같은 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네.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그 엄청 욕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들으면서 예. 이 좋은 시민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욕을
0: 네.
1: 어떻게.
0: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그게 아닌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 그래서 약간의 실비의 교육비는 책정을 하셨군요.
0: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시각장애인들을 교육해서 시각장애인계에 머물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1: 네.
0: 이분들을 이 사회에 이끌고 나가서 비장애인들과 이제 경쟁을 해서 리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1: 네.
0: 그러면 비장애인들이 속해 있는 시장의 개념, 자본주의의 개념을 알고 나가셔야죠.
1: 네.
0: 일반 사회에 나가서 모든 것이 공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안 통하겠죠.
1: 돌아오는 수요일에 지방 선거가 있잖아요.
0: 네네.
1: 하지만 저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뭐 해라. 뭐 이러고 네. 나는 먹고 살기도 바쁘다.
0: 네.
1: 이런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0: 네네.
1: 하지만 시민과 정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0: 네.
1: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0: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민과 리더가 다 같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리더들이 시민들이 어느 당을 찍던 간에 그 자기가 그 서브해야 되는 그룹을 제대로 잘 서브하지 못해서
1: 네.
0: 그 시민들이 보기에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그 그 좌절감 같은 걸 안겨주었을 수도 있고요.
1: 네.
0: 또 시민들의 책임은 뭐냐면 참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그 예측 가능한 투표를 함으로써 그 리더들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의 그 후보는 그냥 당선된다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의 정치인들은 적어도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은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이 그 리더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20, 30년 동안 한 정당에만 표를 든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누군가는 떠들고 다녀야 이제 이런 것들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1: 네.
0: 시민 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렇더라도요. 우리 시각장애인 리더가
0: 예.
1: 이런 측면에서 정말 필요하다.
0: 예.
1: 네, 하는 말씀 한 말씀은 끝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시각장애인 리더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그 시각장애인의 운명을 시각장애인이 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가끔 예화로 드는 것이 어떤 동네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았다고 쳐요.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한 근을 딱 잘라서 던져주면서 옛다 이거는 시각장애인용이니까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 그러면 그 한 근을 가지고 시각장애인계에서 난리가 납니다. 각 단체들 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한 근에 더 많은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을 시각장애인한테 시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재밌긴 한데요. 아무튼 시각을 시각장애인계에서 밖으로 돌리고
1: 네.
0: 밖으로 나가서 리더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세계가 열리냐면 그 밖에는 엄청난 리소스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본 건 한 근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 한 마리가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그 소를 나누는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게 제
1: 네.
0: 소신이고요.
1: 네.
0: 그러니까 한 근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1: 네.
0: 소를 나누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계의 리더가 아니라 이 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1: 네.
0: 또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고 힘이 생기려면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
1: 네.
0: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고 공부 열심히 합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이 방송을 듣고요. 저도 교육받고 싶습니다. 네,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0: 예, 저희가 5월에 강의 한번 했는데요. 그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입문 소개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 제가 한 말 같은 것들
1: 네.
0: 이제 많이 소개가 되었고 어찌 보면 정말 심각한 강의는 6월부터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6월 강의 전까지만 저희 저 정치교육연구원에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여러모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0: 네,
1: 우리 시각장애인 리더 양성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정치교육연구원 김희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코요태의 노래 같이 듣죠. 시리안.

시각장애,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에 저는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0여 년 전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성인이 되어 저를 찾은 건데요. 방송국, SNS 등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마음을 전해온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모든 것이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학생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정말 힘들었지만 컬리지에 들어간 뒤 UCLA로 편입해서 졸업하고 약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남편이 병원을 개원해서 매니저로 함께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저와 함께 했던 기억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정말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저를 찾으려고 이메일을 보낸 곳에서 내용을 전달받아 읽어봤는데요. 교회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시각장애인이신 심준구님을 찾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더군요. 당시 그 교회에는 저 외에도 봉사자가 여럿 있었는데 그 학생은 시각장애인인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의미 깊게 여겼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문득 이 메시지는 나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시각장애란 어떤 의미일까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남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 사랑은.

0: 신속한 클래식 명곡과 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4월이었죠. 영국의 한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다가 저 옆에서 연주하는 솔리스트의 20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1: 아, 저도 그 영상 봤어요.
0: 네. 아, 연주 도중에 악기가 이렇게 파손되면 저 연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아, 오케스트라에서 보통 뭐 독주자나 또 앞에 악장이나 뭐 줄이 끊어진다거나 하면 그 뒷사람이 악기를 넘겨줘요.
0: 아.
1: 그 이렇게 앞쪽으로 악기를 보내주고 그 네. 문제가 생긴 악기는 들고 나가서 조치를 취해서 다시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긴 하는데
0: 네.
1: 이렇게 악기가 떨어뜨려서 보통 그럼 망가지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연주를 못해요.
0: 네.
1: 예. 뭐 다행히 그 영상에 나오는 그 20억짜리 악기는 수리를 해서 원상복귀가 됐다고 합니다만 예, 굉장히 드문 일이죠.
0: 근데 지휘자님도 그렇고요. 이 당사자도 네. 굉장히 많이 놀랐겠습니다.
1: 그렇죠.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0: 자, 오늘 감상할 곡은 모차르트의 곡이에요. 디베르티멘토 제17번 미뉴에트인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디베르티멘토가 뭡니까?
1: 이태리어 디베르티레

0: 즐겁게 하다 이런 말이 어원이고요.
1: 네.
0: 그래서 한국말로 희유곡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여흥을 여흥을 위한 음악 이런 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귀족들이나 왕들의 뭐 파티나 그런 여흥을 위해서 작곡가들이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이제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고전 시대 이 그 우리 기악으로 된 그 디베르트 펜토를 많이 작곡을 했어요.
1: 네.
0: 그 가운데 모차르트는 상당히 또 예술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곡들을 많이 남기고 있죠.
1: 그러니까요. 예술적으로도 훌륭한 곡을 많이 남기고 또 대중적으로도 좋아할 만한 곡들도 많이 썼군요.
0: 네. 그 디베르티멘토 17번 중에 오늘은 미뉴엣 악장을 들으실 텐데
1: 네.
0: 이 모차르트의 미뉴엣 그러면 이 곡을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죠.
1: 디베르티멘토 제17번 이거 언제 작곡한 겁니까?
0: 모차르트 청년 시절에 작곡한 곡이에요. 23살 무렵에 작곡한 곡인데 이때 당시에는 잘츠부르크 콜로레도 대주교 밑에서 일할 때인데 이 당시에 이제 그 기악곡들 그리고 이런 앙상블 곡들을 많이 작곡하던 시절이었어요.
1: 네.
0: 이미 19살 때 그 모차르트의 모든 그 다섯 개 전해지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다 쓸 정도로 그 현악기 악기들을 다루는 기술이 완성이 됐던 그런 시절에 작곡된 작품입니다.
1: 본인 모차르트 본인도 이 악기에 대한 조예가 그렇게 깊었던 겁니까?
0: 아버지가 일단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여서 바이올린은 기본적으로 배웠고요.
1: 네.
0: 그 아버지는 바이올리니스트 모차르트의 바이올리니스트로의 재능이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1: 예.
0: 모차르트는 바이올린보다는 피아노를 더 재밌어해서 나중에는 이제 고향을 떠난 다음에는 아버지 랑 떠났잖아요. 그 이후에는 비인에 가서는 주로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을 하죠.
1: 그런데 이렇게 후대까지는 작곡가로 가장
0: 그렇죠. 네.
1: 높은 경지까지 간 거예요.
0: 작곡가인데 주로 쓰는 도구가 물론
1: 피아노였군요.
0: 그렇죠. 네.
1: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죠.

0: 모차르트의 곡들을 들으면요 어떤 품위 같은 게 느껴져요.
1: 네.
0: 근데 오늘 이 미뉴에트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느낌인데 쉬운 곡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1: 미니엣은 4분의 3박자 춤곡이고요. 지금 이렇게 4분의 3박자의 리듬이 느껴지시죠? 근데 미니엣은 보통 춤곡이 있는데 트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네. 부분은 조성이 다르게 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트리오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무도회에서는 그 미니엣을 출 때 그 손님들이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가 트리오에서는 그날의 주인공이 춤을 춘다고 합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이 트리오가 중간에 있고요. 다시 또 원래 멜로디가 또 나오고 그래서 ABA 형식으로 해서 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네. 주로 현악기들인 걸로 들리는데 네. 오늘 어떤 악기들이 주로 현악기, 많이 쓰인 겁니까?
1: 현악 오브하고 호른 두 대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0: 좀 뒤에 나왔나요 호른이?
1: 아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호른이 뭔가 이렇게 큰 소리로 나오는 게 아니고
0: 네.
1: 현악기에서 간간이 이제 저 멀리서 들리죠?
0: 아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들립니다.
1: 그렇죠. 호른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그 표현의 폭이 커요.
0: 네.
1: 어떨 때는 엄청 그 귀를 찢는 듯한 그런 큰 소리도 내기도

0: 하지만 정말 현악기하고 연주해도 방해가 안 되게 아주 조용한 소리, 아주 이쁜 소리를 내기도 하죠.
1: 지난번에 호른이 이 악기와 악기를 연결하는 어떤 가교 같은 역할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음악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 기막힌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 현악기와 금관악기, 또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1: 네.
0: 이 부분 지금 트리오 부분이에요. 아까랑 다른 음악 음들이 쏟아지고 있죠.
1: 정말 매력 있습니다. 네.
0: 마치 귀족이 아주 품위 있게 걸어가다가 정원에 잠깐 앉아서 또 풍경을 감상하고 네. 이런 것도 상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요 그냥 조금 더 높여서 궁정무도에서
0: 네.
1: 이 곡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 그러면 이렇게 떠올려봤는데 너무나 우아하고 멋있고 품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곡을 감상할 때 특히 귀 기울여 들으면 좋은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0: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식. 지금 트리오 부분이 끝난 다음에 아까 원래 주제가 나오는 다시 또 A 부분으로 돌아갔구나 하는 형식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클래식 음악은 구조를 조금만 파악하면 굉장히 감상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 어디 마트나 이런 데 장보러 가서도 물건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알면은 훨씬 더 재밌게 장을 보듯이
1: 네. 네,
0: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정말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곡인데
0: 다시 네. 그 원래 주제가 나왔죠? A 부분으로 다시
1: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누구 연주입니까?
0: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1: 그렇군요. 역시 훌륭합니다. 멋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제17번 미뉴에트 이렇게 멋진 곡이었군요.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우리 한빈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 감독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이용 내역이 바로 문자로 들어오죠. 또 아직 결제가 되지 않은 누적 사용액이 함께 찍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엄청난 금액을 보면 마음이 덜컥합니다. 그래서 뭐지? 내가 이걸 다 썼단 말이야 하면서 찾아보면 내가 쓴 게 맞다는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휴 좀 더 아꼈을 걸 하면서 후회도 하지만 다시 보면 또 낭비는 없습니다. 다 쓸만한데 쓴 거죠. 아마도 5월은 특히 그러셨을 겁니다. 이달의 소비는 분명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줬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자우림의 하하하송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서로가 서로를 챙기느라 지출을 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돈을 잘못 쓴 사람에게만 냉정할 뿐 뭐 기분 좋은 소비, 합리적 소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달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도 허한 주머니만큼 마음이 살짝 허전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즐거운 마음을 잘 채워보셨으면 어떨까 하네요. 애청자 김우리님, 여유로운 아침이 좋네요. 좀 즐기다가 출근해야겠어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김우리님,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쉬면서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겠죠? 네, 아이유의 어프 함께 듣기로 하고요. 또 박진경님께서는 남들은 에어쇼 관람장에서 보겠지만 저는 베란다에서 에어쇼를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에어쇼 하나 봐요. 거북의 비행기 언제 한번 들려주이소 노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우와 부럽네요 박진경님. 남들은 네, 시간 내서 직접 가서 봐야 하는 에어쇼를 편안하게 네, 자택 베란다에서 보실 수 있다니 진짜 멋진 구경 아주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거북의 비행기는 진호감님께서도 청하셨거든요. 오늘 함께 듣도록 하죠. 그럼 노래 전해드립니다. 아이유의 어프 이어서 거북입니다. 비행기.

아이유의 어프 그리고 거북이가 부른 비행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창희님께서 노디 이 아침 이 노래가 듣고파요.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 들려주세요 이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신창희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신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 오늘 들려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김형우님께서는 동지섯 달 긴긴밤에로 시작되는 노래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이채원님께서 한세일이 부른 모정의 세월이라고 답을 달아주셨어요. 김형우님께서 청하신 노래 우리 이채원님 덕분에 쉽게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박미희님께서 노디 아버지 하늘나라에 가신 지 30년이 넘었네요. 그곳에선 잘 계신지 안부라도 묻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 박강수의 꿈속에서 신청하셨는데 박민님 예, 바람대로 아버님 잘 지내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믿기로 하고요. 장민호의 노래는 얼마 전에 전해드렸으니까 오늘은 박강수의 노래로 준비하겠습니다. 전은주님께서는 음악 듣는 이 순간이 큰 선물이고 기쁨인데 뭘 바라겠냐만 하나로의 이게 사랑이라 하나 요것도 언젠간요 점점점이라고 사연 보내셨습니다. 전은지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주고 계시겠죠? 신청하신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라의 노래부터 전해드리죠. 어느 날 문득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 한세일의 모종의 세월, 박강수의 꿈속에서, 그리고 하나로가 부른 이게 사랑이라 하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인기 가요를 듣고 계십니다. 임지영님께서 와 추억 돋는 선곡들 송지은의 미친 거니 언젠가 들려주세요 이렇게 신청곡 보내셨습니다. 임지영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이 곡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성식님께서는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꽤 오래전에 남기셨는데 요즘 김성식님께서 좀 뜸하신 것 같아요. 예, 신청곡 전해드리면 다시 찾아주시겠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현주님께서는 김희선이 피처링한 마이티마우스의 사랑이란 노래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배우 김희선씨가 피처링한 곡 보내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정현무님께서는 예쁘고 멋진 가수 비비의 밤양갱 부탁드려요. 5월엔 제 생일, 엄마, 둘째 이모, 다섯째 이모의 생신이 있어서 가장 바쁘지만 또 행복한 달이랍니다. 상큼한 비비의 노래 같이 듣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 보내줬습니다. 우와, 5월에 가족들의 경사가 그냥 줄줄이네요. 정현모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 모두 생일 축하드리고요, 정현모님의 신청곡으로 생일 축하곡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임지영님께서 청하신 곡부터 듣겠습니다. 방영국이 피처링한 노래 송지은입니다. 미친 거니.

그리고 비비의 밤양갱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도명옥님께서 일요일은 처음 들어온 듯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도명옥님, 일요일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한 시간 채워드립니다. 자주자주 와주시고요. 매일 오시면 더욱 좋고요.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인용님께서 날씨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고, 강혜영님께서도 역시 날씨가 너무 좋아요 라고 인사 보내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주로 성함만 남겨주셨는데 날씨 덕분에 이렇게 글도 적어주셨네요. 박인용님, 강혜영님, 그리고 날씨에게도 고마워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주 뛰어난 보컬리스트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김병국님께서 청하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그리고 조아택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얼의 바람기억.

나얼의 바람기어. 앞서 들으신 곡은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였습니다. 노래 푹 빠졌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좋은 곡들 여러분께서 직접 선곡해 주신 겁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시거나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열님께서 올여름도 만만치 않다는 날씨 예보가 나오던데요. 참 힘든 여름이 아니길 빌어요 라고 사연 주셨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 근데 심상치가 않죠. 네, 5월 중순부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마음의 준비는 미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입니다. 양희열님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오늘 끝곡으로 봉윤정님의 신청곡 조용필의 바운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집에서는 현모양 처요, 밖에서는 배려심 많은 직장인 여성분이 마음의 병을 앓게 됐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소에 찾아가서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동안 자기가 너무 꾹 참고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셨다고요. 네, 감정을 털어내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두면은 마음의 병이 되곤 하지요. 5월 한 달간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와 접촉할 일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 마음속은 어떠신가요? 행여나 불편한 감정이 많이 쌓여 있다면 오늘 말끔히 털어내시고 새로운 달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0: 네, 이로 초대석 오늘은 80년대 전 국민이 사랑했던 원조 국민 여동생. 저에게는 네, 국민 누님 같았던 분입니다. 참 맑은 목소리로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줬던 분인데요. 가수 최혜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예. 제 중학교 시절 우상이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예. 근데 이렇게 됐네요.
0: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아, 예. 아니 활동을 안 하시니까 예. 뭐 하고 지내시나 궁금해하다가 예. 최근에 좀 놀라운 소식들이 막 있더라고요.
1: 아, 네.
0: 어, 이분이 맞나? 뮤지컬 하신다면서요?
1: 네, 예, 제가 어쩌다 보니까 딸과 함께 뮤지컬을 제작하게 됐어요.
0: 아, 딸도 됐어요. 예, 예.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였잖아요. 네. 제이민 씨.
1: 네. 이제 뮤지컬 위주로.
0: 아, 완전히 뮤지컬 배우로 전업을 했군요.
1: 네. 예, 노래도 해야죠. 네, 네. 시간이 같이 없으니까. 같이 병행을. 어. 네, 네. 해야죠.
0: 그런데 따님과 함께 뮤지컬 제작사를 차리신 거예요.
1: 어, 저희가 뭐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정말 예. 정말 얼떨결에 그렇게 됐어요.
0: 얼떨결에.
1: 네, 정말 아니 그런 꿈이 뭐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어느 거 나는 뭘 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0: 오.
1: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런 기회가 와갖고 하게 된 데 어려워요.
0: 아. 궁금한 게 혹시 최혜영 씨도 뮤지컬 무대에 오르신 적이 있었나요?
1: 아주 예전에 네. 한번 있었는데.
0: 아주 예전이 언제입니까? 가수
1: 제가
0: 활동하실
1: 활동할 때.
0: 때. 그런데 뮤지컬 한번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아, 너무 어렵다. 이거는 좀 내가 좀 못하겠다 이런 생각.
1: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어요. 너무 그랬군요. 벅차고 힘들었어요.
0: 그런데 따님이 이게 도전해서 잘 하는 거 보고 또 보러 갔을 거 아닙니까? 다 계속 따님이 하는 거.
1: 어,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흥미를 더 느끼신 거군요.
1: 가게 되잖아. 딸 공연이니까.
0: 가야죠.
1: 어, 너 이렇다 저렇다. 아, 근데 거기 무대 뭐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
0: 모니터 해주시고.
1: 음악이 좀 그런 뭐 어떻다 뭐 좋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0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딸이 좋은 쪽으로 봐준 것 같아요.
0: 우리 엄마가 뮤지컬에 대해서 식견이 생겼어.
1: 엄마가 이런 재능이 있었는데 좀 아까웠지 않았나
0: 예.
1: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0: 아,
1: 그러다 우연치 않게 그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0: 예, 그래서 회사 이름이 뭡니까?
1: NU.
0: NU.
1: Me and you 해갖고 나와 당신.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 네. 같이 가자는 뜻에서.
0: NU Company.
1: 네.
0: 예. 대표가 최혜영 대표시고 따님이 이사님이시고.
1: 네. 가지가지 하죠.
0: 아니 그렇게 가족끼리 해야죠.
1: 네. 아니 둘밖에 없으니까 뭐 둘이 하는 거예요.
0: 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상연 중인 작품이 있는 거죠.
1: 아 네.
0: 어떤 작품이에요?
1: 뮤지컬 더 팬이라고.
0: 더 팬.
1: 예, 글 쓰는 팬.
0: 아 이게 뭐 팬덤 할 때 팬이 아니고.
1: 근데 그 안에 팬도 포함이 되어 있는
0: 아, 이중적으로.
1: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각자의 팬인 거죠. 어떤 글을 소설을 통해서 자기 삶을 치유받고 있던 화가.
0: 네.
1: 그 또 그 화가를 통해서 자기 삶을 치유받고 있던 작가. 그 작가들이 운명적으로 만나서 서로가 치유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0: 그러면 그게 원래 있던 뭐 유명한 작품입니까? 아니면 오리지널 작품입니까?
1: 네, 오리지널 창작극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니 보통 신생 제작사들은 좀 위험부담 때문에 많이 알려진 스코어를 올리려고 하잖아요. 유명한 스코어들.
1: 아, 그런데 참 그게 우연치 않게 네. 그 더 팬을 쓴 작가가 송유정 작가라고
0: 네.
1: 기억 서점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0: 소설가.
1: 예.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서점이란 책은 이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1: 네.
0: 그 작가가 쓴 다른 소설이었군요.
1: 네.
0: 어쨌든 그 더 팬의 등장 인물은 그러면은 그 화가와 작가가 주 인물이고
1: 네.
0: 그 둘이 다 끌고 가는 겁니까?
1: 그렇죠.
0: 아 네. 그래요? 2인극이에요?
1: 네, 2인극이에요.
0: 오, 특이하네요, 그것도.
1: 저희는 그 뮤지컬을 하는 거잖아요.
0: 근데 연극이 아니잖아요. 그죠?
1: 네, 딸하고 저하고의 장점이 또 음악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음악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게 있는데 또 음악을 또 잘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0: 아 본인이 만드신 건 아니고.
1: 저희가 무슨 그런 주제는 안 되고 대신에 예. 잘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될 것 같아서.

0: 언제 한번 또 우리 최영 씨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네. 본인이 만든 무대에 올린 작품들의 뮤지컬 넘버를 컴필레이션해서 앨범으로 만드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아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제
0: 딸님과 함께.
1: 네. 그리고 아마 이거 OST 실황이 네네. 아마 나올 거예요.
0: 디지털 싱글로.
1: 네. 음반으로. 나오는데 이제 판매는 뭐 아직 그 생각을 안 하고요. 예예. 예. 증정으로.
0: 아 예.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신생 뮤지컬 회사를 차리시고 따님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서신 그 최혜영 씨에게 정말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
1: 아유.
0: 오늘은 또 가수 최혜영 씨를 모신 거니까
1: 네.
0: 예전 노래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혜영 씨의 노래 그것은 인생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곡이죠.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회 초대해서 오늘 가수이자 이제는 뮤지컬 제작사 대표인 최혜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듣고 왔어요. 신생 제작사인 NU 컴퍼니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첫 데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더 팬을 상연 중이신데 스케줄을 제가 여쭤보지 않았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 4월 9일부터 네. 6월 29일까지 대학로 네. SH아트홀.
0: 아, 그렇군요. 6월 29일까지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1: 네.
0: 예, 이제까지 공연은 한 달, 한 두 달 정도 지금 해왔고.
1: 네.
0: 지금 보니까 예매 사이트 보니까 그래도 꽤 상위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1: 아, 무슨 힘들어요. 그, 예. 그게 지킨다는 그, 왜냐면 저희가 창작극에다가
0: 예,
1: 예. 그게 2인극이잖아요. 그래서 뭐, PR을 막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력도 없고.
0: 예.
1: 그냥 작품이 어느 정도 좋으니까 저희는 좋으니까
0: 네.
1: 이게 좋은 사람이 또 옆에 사람한테 전해서 그냥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그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뭐 메이저 뭐 대형 뮤지컬만 보러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소극장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도 따로 있더라고요 또.
1: 대형 뮤지컬 굉장히 좋은데
0: 네.
1: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을 하려면은 이런 뮤지컬이 자꾸 이렇게 많이 생겨야 된다고
0: 맞아요.
1: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뮤지컬은 한 작품이 적어도 뭐 1년, 2년은 계속 돼야지 그것도 유지비가 되고 나오는데
0: 네.
1: 이 소형 뮤지컬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0: 네.
1: 그리고 소형 뮤지컬도 대형 뮤지컬의 그런 시스템을 또 가져가서는 또 안 돼요. 이렇게 아무래도 좀 줄여서 하면서 네. 또 더 많은 작품을 또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혹시 또 잘 되면은 또 대형화될 수도 있는 거고 또.
1: 그렇죠. 더 많이 다른 작품도 많이 할 수
0: 그렇죠.
1: 있는 거고.
0: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1: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것은 인생이라는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는 뭐 그 당시에 모르는 국민이 없던 노래였으니까
1: 네.
0: 나중에 창작으로 그것은 인생이란 뮤지컬을 만들어서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조금 아까 이렇게 노래 나갈 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0: 예.
1: 얼핏 생각을 한 건데
0: 예.
1: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20살이죠. 21살. 그러니까 내 딴에는 그래도 이게 너무 힘든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건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정말 느끼면서 가는 인생이잖아요.
0: 다 다르죠.
1: 예, 네. 그럴 때 어떤 그런 각자의 생각에서 어떤 하나씩을 다룬다면 어떤 또 재미난 게 탄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여러 면의 인생들을
1: 예, 예.
0: 괜찮겠네요.
1: 그 순간순간에
0: 제작자의 촉이 대단하신데요.
1: 그건 아니고요.
0: 저런
1: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0: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완성시키진 못하고 툭툭 던지는 걸 잘합니다.
1: 그게 바로 모여서 되는 거예요.
0: 그죠?
1: 예.
0: 선생님 뭐 회의 때 필요하시면 부르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농담이고요. 그것은 인생 그 데뷔 때가 대학교
1: 네.
0: 재학 때였죠?
1: 네, 대학교 2학년에서 2학년 겨울방학 때 녹음을 한 거예요.
0: 84년도?
1: 네. 83년도에 녹음을 해서 84년도에 발매를 했어요.
0: 예.
1: 활동을 시작했어요.
0: 가사 쓰신 분이 아주 유명한 박건호 선생님이었잖아요.
1: 네. 박건호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프로듀서를 하신 거지. 네, 곡을 다 모으셔서.
0: 그럼 최영 씨를 네. 어떻게 발굴하게 되신 겁니까? 어디에서 눈에 띄었어요?
1: 제가
0: 네.
1: 너무 노래를 하고 싶어서
0: 네.
1: 대학가요제를 나가게 됐어요.
0: 대학가요제.
1: 전 모르니까 학생들끼리 노래를 하다가 나간 것도 아니고
0: 네네.
1: 하다가 제가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다 본선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그때
0: 예.
1: 지구레코드에서 저를
0: 연락이 왔어요?
1: 예. 그래서
0: 그러니까 본선에는 올라갔던 거예요? 아니면
1: 본선 바로 서울 예선에서 바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본선
0: 컨디션이 안 좋아서
1: 그때 굉장히 아팠거든요.
0: 그런데도 잘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해온 거네요.
1: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0: 또 외모가 워낙에 또 그 당시에
1: 그게 아니고 예. 제가 보니까 그 학생들의 노래였어야 되는데 재학생들의 풋풋한 노래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0: 예, 예, 예.
1: 어제는 그대를 보내드리고 이 곡인데
0: 네, 네.
1: 굉장히 좋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학생들 곡 같지는 않잖아요. 기성 작가니까.
0: 예, 예, 예.
1: 그래서 거기서 많이 감점을 받은 것 같아요.
0: 예. 어쨌든 그 지구레코드 관계자가 연락을 해왔고
1: 예.
0: 박건호 선생님과 이렇게 연결이 됐군요.
1: 네네네.
0: 근데 박건호 선생님이 가사를 이거 써주실 때
1: 예.
0: 본인에게 이제 본인의 살아온 얘기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면서요?
1: 많이 그러셔요. 박건호 선생님은 대체 너는 뭐가 힘들고 뭐가 예쁘고 그래서 저는 인생 사는 게 힘듭니다.
0: 아니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1: 저는 엄마의 말도 모르겠고 아빠의

0: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저를 키우셨거든요.
1: 근데요. 왜 힘들어요, 근데?
0: 그러니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언권도 굉장히 그 강했고.
1: 아니 그거는 모든 청소년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래도
1: 네, 항상 이게 억눌려 지내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
0: 저는 아빠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고 손가락으로 이렇게도 안 해봐. 아빠가 우리 때는 그래도 아빠 예, 예. 권위적이신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도 와. 저는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1: 예, 예.
0: 남동생이 그 어렸는데도 9시 이후로는 심부름은 남동생이 다 했고.
1: 예. 아주 소중한 예. 장녀였군요. 장녀였는데도 아주 그냥 애지중지.
0: 예, 저랑 여동생은 좀 그런 걸 많이 혜택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1: 어쨌든 그런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들려주니까 이런 또 멋진 노래가 탄생한 것이군요. 그것은 예, 인생.
0: 아무튼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1: 근데 노래 들어보면 막 아기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 나이 때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좀?
0: 선생님이 느끼실 때는 아마 제가 아 조금 아직 세상을 모르는 나이인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건데 아 이렇게 느끼는 걸 갖다 전개시켜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죠. 이제 예, 우리 최영 씨의 이야기를 조금 모티브 삼아 가지고
0: 예, 천재이시잖아요.
1: 그럼요. 박건우 또 천재 작사가가 또 이렇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 이야기를 만드신 거죠. 야. 데뷔 무대가 KBS 젊은 행진 아니었어요?
0: 네, 네.
1: 거기 나오자마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0: 제가 84년 1월 1일 8시에 젊은 행진을 데뷔를 했어요.
1: 1월 1일 첫 방송.
0: 네. 와. 저는 뭐 집에서 있다가 막 하고
1: 예.
0: 이제 그날 눈이 왔는데 이제 아빠가 저를 데려다 차로
1: 이렇게. 여의도로 오셨겠네. KBS.
0: 예, 거기 예, 예. 별관에.
1: 별관에.
0: 예. 아. 근데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팍팍팍 터지는 거예요. 기자들이.
1: 예, 예, 예.
0: 깜짝 놀랐어요. 뭐 다음 날 신문에 전부 다 난 거예요.
1: 야.
0: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일어나 보니 신데렐라가 돼 있어.
1: 그러니까 연예면 일면의 탑 기사로 예. 다. 신데렐라 탄생.
0: 예, 그날부터 뜬 거지.
1: 그렇지. 아니 데뷔하자마자 이건 뭐 무명이고 뭐고도 없고.
0: 아 그러니까 그 무명도 있었어야 되는데 아. 사람이 쓴 잔을 마셔봤어야 되는데.
1: 무명 없는 인생 그것도 인생이죠 뭐. 예.
0: 사람은
1: 네.
0: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지.
1: 총량 법칙인데
0: 예.
1: 언젠가 고통이 또 아른다.
0: 네 겪어요.
1: 아유 그 2집 3집도 잘 됐잖아요 나름 그죠?
0: 네 요즘같이 PR 시대였으면 아마 서포트를 많이 받아서
1: 네.
0: 괜찮았을 거예요.
1: 예.
0: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1: 아,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인생의 어떤 그 일집 후광이 워낙 커가지고
0: 네.
1: 조금 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히트곡이 나왔었는데 2집에 수록된 곡 중에 다리 위에 연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 골라오셨는데 이 곡하고 1집 데뷔 앨범 수록곡인 캠퍼스 시절이라는
0: 네.
1: 곡이 있어요. 네, 두 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가수 최혜영 씨와 함께하는 일요 초대에서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다리 위의 연가 그리고 캠퍼스 시절 두 곡이었는데 나온 시기는 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아, 참 위대한 콤비죠. 박건호, 이범희 콤비의 작품들이네요.
1: 그렇죠.
0: 이 정도로 데뷔 앨범의 어떤 임팩트가 강했던 거죠. 그 두 분이 두 거장이 이제 최희영이란 가수를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1: 그렇죠. 1집에서는 캠퍼스 시절, 네. 그것은 인생, 물 같은 네. 사랑이 있었고.
0: 물 같은 사랑 아주 네. 좋았어요. 맞아요.
1: 2집에서는 조금 다르게 박건호 씨랑 또 네. 이범희 씨가 네. 주셨고요. 근데 저는 지금 보면 제가 아 프로듀서가 더 저한테는 이게 좀 맞았는데 선생님 밑에서 좀 공부하면서 프로듀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좀 더 배울 걸 하는 생각.
1: 예. 저는 무대 디자인하고 의상 막 그리고 막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지금 하시는 게 딱 적합하네요. 뮤지컬 저자.
1: 중학교 때 막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0: 예예. 예.
1: A place. 우리 벤트전 노래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그 무대에서 돌출 무대에서 나오는 거 올라와.
0: 아.
1: 올라오면 그때 라이트가 나면서 무대 의상은 이래. 막 그러면 애들이 막 몰려들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진 않았거든요.
0: 예, 예.
1: 막 이렇게 옷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이런 옷이야. 너무 재밌죠, 이렇게.
0: 아, 그걸 이제 지금 하시는 그 회사에서 뮤지컬 제작사에서 본인의 못돼 이런 어떤 그런 재능을 다 펼칠 수가 있겠네요. 막 배우도 의상도 만들어주시고. 네.
1: 그렇죠. 그래서
0: 무대도 지금 만들고.
1: 젊음의 행진에서 네. 윤인서 PD님께서 저를 네. 이뻐요 하셨던 게 너 니 콘티 니가 짜. 그러셨었죠.
0: 아, 네. 정말 프로듀서로서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1: 그래서 내가 너 그래서 이뻐한다 그러셨거든요.
0: 아, 그랬군요. 아유 참 재능이 참. 알고 보면 더 훨씬 많으셨네요.
1: 아유 아니요 아니요. 그게 훨씬 많았으면 제가 뭐 뛰어났으면 항상 부족하니까.
0: 아니 근데 1집, 2집, 3집 다 그래도 잘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연예계를 떠나신 게 우리가 알기로는 결혼과 함께 이제 활동을 이제 접으셨다 알고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까 혹시?
1: 저는 INTP라고 좀 세상이랑 좀 단절되는 거 소통하고 사는 거 이제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0: 아, 그러니까 E가 아니고 I 성향이군요.
1: 네. 연예계 쪽이랑은 이렇게 앞에서 나서서 하는 거는
0: 예.
1: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그럼 그 당시 연예계 동료들과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1: 네.
0: 아 그랬군요. 혼자 좀 있는 거 좋아하시고.
1: 친구들도 이렇게 막 그 친하게 지는 친구들은 별로 없고요. 몇 명이랑 친하지.
0: 예.
1: 많은 다수랑 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0: 그러니까 뭐 연예계 생리가 좀 몸에 안 맞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1: 아니 어디서든지 그렇게 크게 잘 맞지는 않았던 거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0: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아까 저기 방송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천식이라는 또 지병이
1: 예.
0: 이 가수나 그 뭐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 천식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1: 네 알러지 천식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산 거죠. 옛날에는 그런 걸 몰라서
0: 진단도 못했으니까 옛날에.
1: 예. 예. 그리고 제가 두 살 때 폐렴 으로 거의 죽었다 살아나서
0: 예.
1: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런 거 예. 스튜디오 들어가면 이게 꽉 막힌 데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바람 부는 데서 갑자기 숨이 확 들어오면 노래를 갑자기 스톱하고 못 하게 되고
0: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바람 때문에
1: 그렇죠 예, 숨이 안 쉬어지면은 예. 근데 말은 좀 이따가 되는데 노래는 그거에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0: 그런 또 신체적인 어떤 난제도 있었군요.
1: 여러 굉장히 가지 이유가. 컸어요. 특히 노래는.
0: 네. 그다음 또 결혼도 하셨고.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이민이라는 아주 훌륭한 따님. 엄마랑 똑 닮았더라고요.
1: 아유.
0: 사진 보니까.
1: 아 그래요?
0: 네. 예. 엄마 젊은 시절하고 거의 네. 똑같던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1: 걔가 나이 들고 제가.
0: 젊어지면.
1: 좀 못생겨지니까. 그럼 꼭 서로 우기는데 제가 그래요. 엄마가 너 나이 때 안 그랬어 얘. 그러는데
0: 아니 엄마 활동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1: 그치요. 근데 걔가 제가 그런 게 활동한 시기가 많지가 않아서
0: 자유하면 그럴 게 있을 걸요.
1: 제가 그런 거 막 모아두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0: 알겠습니다. 그럼

0: 그러다가 최영 씨가 활동을 이제 안 하나 했는데 2000년도 초반인가요? 그
1: 네.
0: 그것은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디지털 싱글로 재녹음한 적이 있었어요.
1: 네. 예.
0: 2007년도인가?
1: 네네네. 네, 네.
0: 그러면 그때 컴백 의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1: 제 아는 동생이
0: 네.
1: 아 누나 이거 누나 지금 목소리가 천식 약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소리가 이런데 목소리가 그때는 괜찮았거든. 소리 자체는.
0: 네. 네.
1: 좀 아깝다고 좀 목소리만 들으면 몇 살인지 모르니까.
0: 목소리가 이거, 제일 늦게 늙죠.
1: 네. 이걸 좀 현대적인 분위기로 한번
0: 아.
1: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도 예.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아. 또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0: 팬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최영 씨 어떤 그
1: 팬들은 아마 홍보를. 새로운 노래를 기다리고 아. 계셨을 거예요.
0: 팬클럽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 팬클럽이. 예. 근데 지금도 혹시 남아 있습니까?
1: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팬들은 어딘가 흩어져는 있겠죠. 뭐 있겠죠.
0: 예. 아, 어쨌든 그 최영 씨의 근황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저희도 이제 최근에 그 어떤 기사를 보고 뮤지컬 관련 일을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또 알게 된 팬들은 또 그런 또 새로워진 최영 씨의 새로운 도전을 보기 위해서 뮤지컬 관람을 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세요. 아니, 나름 좋습니다.
0: 아, 예, 그럼요.
1: 예, 우리 뭔가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니까
0: 네.
1: 와서 좀 힐링 뭐라 그럴까? 마음에 좀 힘?
0: 힘 힐링도 되고 어떤 치유도 되고 그게 같은 말이지만 네. 그리고 또 인생관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작품 하나 보고 나서 예.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제가 1집 앨범 중에서 그것은 인생 다음으로 좋아했던 물 같은 사랑 네 준비해놨고요. 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의 노래가 있었어요. 2집 앨범에 네,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앞에 들으신 곡은 물 같은 사랑. 네, 오늘 1호 초대석 초대 손님인 최혜영 씨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좀 80년대 초중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순수하게 더 맑게 만들었던 귀한 노래들이네요.
1: 제가 우리 때는 가수는 노래만 하고 네. 연기자는 연기만 했었어요.
0: 딱 좀 구분돼 있던 시기가 있었죠.
1: 너무 그게 싫었어요, 사실은. 저는 연극하고 싶었거든요. 예. 왜 연극하면 안 돼? 근데 연극 무대만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기 때문에 연극은 예.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

0: 돈도 자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이가 토닥토닥하면서 또 사이 좋은 관계인 것 같은데
1: 네.
0: 따님이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SM 들어가가지고 연예계 시작했다면서요.
1: 네,
0: 어떻게
1: 네.
0: 그게 적극 밀어주신 겁니까? 아니면 반대를?
1: 아니 저는 했습니까? 반대했죠.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자기가 겪었던 어떤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부모들이나 그 겪으면은.
0: 연예계 환경이 예. 힘든 환경이 많죠.
1: 예, 그리고 몇 퍼센트나 거기서 성공을 하겠어요.
0: 예.
1: 그러니까 좀 평범하게 살길 바랬죠.
0: 아.
1: 그런데 또 나름 거기서 잘하고 있더라고 노래로서. 그래서 노래로 잘하고 있길래
0: 네.
1: 아, 그럼 해봐도 되지 않겠나 해서 뭐 하게 된 거예요.
0: 이렇게. SM 그 대형 기획사에 꽤 오래 있었죠?
1: 예, 오래 있었어요.
0: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노래도 발표 좀 하지 않았습니까?
1: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데뷔를 했고요.
0: 일본에서 활동했군요.
1: 예, 일본에서 데뷔를 했고, 한국에 와서는
0: 네.
1: 뭐 싱글.
0: 싱글 앨범.
1: 예, 싱글. 미니 앨범 내고. 싱글로 OST 같은 거 많이 부르고
0: OST
1: 아름다운 그대에게도 불렀었고
0: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또 미스코리아 주제곡이었던 후라는 곡도 불렀었고
0: 미스코리아 드라마 잘 봤죠? 아름다운 그대에게 주제가도 부르시고
1: 예.
0: 아 그게 제이민의 목소리였군요
1: 예. 락 나오거든요
0: 아니, 그 엄마와 장르는 좀 다르네요 살짝
1: 달라요
0: 예,
1: 달라요
0: 좀 세군요 엄마보다는
1: 그 친구는 뭐 그냥 그렇죠. 그 락을 아무래도 저도 락을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1: 네. 난 모던 락 같은 거 좋아하죠.
0: 아 그러니까 아까 저기 노래 나가는 사이에 제가 물어보니까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 음악인 산울림 얘기를 하셨는데.
1: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죠. 고등학교 때. 아니 벌써.
0: 그럼 그 음악도 좀 하시지 그랬어요.
1: 아 근데 저는 그거 깜짝 놀랐죠. 왜냐 우리나라에서 참 특이한 음악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는.
0: 네.
1: 비틀즈 좋아하고 팝을 많이 들어갖고
0: 네.
1: 처음으로 그 우리나라 그 노래는 가요 제 네. 노래 처음 해본 거고 좀 전 귀차니즘에 게을러갖고
0: 아 생각만 해보고 아, 좋긴 좋은데 아니 뭐 하지 할까 말까 하다가 귀찮아 그냥 안 해 뭐 이런 거였나요?
1: 아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수동적인 게 있나 봐요. 이거 해라 그러면 얼떨결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0: 아 선생님들이 주시면 그냥 주는 대로
1: 이거 할래요라기보다 얼떨결에 하고 있더라고요.
0: 예,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은 김청환 씨를 찾아갔을 수도 있겠네요. 곡 좀
1: 그렇죠.
0: 달라고. 예.
1: 아니 벌써 좀 주세요.
0: 아 그러면 이번에 따님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이민 씨가 노래하는 미스코리아 주제가였던 후 준비했습니다.

0: 네, 1회 초대석 뮤지컬 제작자로 변신한 가수 최혜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목소리가 언뜻 들으면 최혜영 씨 같았는데 따님인 제이민 씨의 노래였습니다.
1: 맞아요.
0: 후라는 네. 노래였습니다.
1: 딸이 좀 더 두껍죠. 네.
0: 살짝 두껍지만 어떤 부분에서 엄마 목소리랑 보이스랑 비슷하네요.
1: DNA.
0: 아, DNA. 살짝 또 장난기도 좀 있으시네요. 또
1: 저요? 예, 되게 많아요.
0: 참고 계셨구나. 예. 딸 제이민 씨가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 봤는데 엄마가 내 인생의 뮤즈다.
1: 아니 그냥 무슨 그런 말을 갖다가
0: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보고 나서
1: 약간 뭘 잘못 먹었나 아니
0: 평소에 그런 티를 안 내다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1: 아 얘가 너무 나한테 혼났나 혼이 많이 나갖고 그랬나 너무 주눅이 많이 들었나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0: 따님 마음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가 가수였다는 걸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좋은 쪽으로. 예. 그리고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시나 보죠. 엄마 활동할 때는 어땠어?
1: 전혀 안 했어요.
0: 아 그래요?
1: 전혀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커서 네. 활동했을 때 제 거 뭐 나오거나 그랬을 때 그때 그랬어 이 얘기 한두마디 하지 전혀 안 해요 저는.
0: 아.
1: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0: 아니 지금 같이 또 이제 같은 직장 안에 계신 거잖아요. 대표와 이사로서.
1: 근데 가끔 봐요. 가끔.
0: 아 서로 이제 바쁘니까 또 이제.
1: 그냥 톡 가끔 하고. 귀찮아요 그런 거.
0: 따님은 늘 그 공연 현장에 계실 예. 거고. 엄마는 왔다 갔다 하실 예. 거고. 예. 앞으로 뮤지컬 제작자를 운영하는 제작가로서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의 작품들을 더 선보이고 싶으신가요?
1: 뭐 현실에서 막 피하고 싶진 않지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 희망이라는 게 없다면 좀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리고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라서 내가 마음을 먹으면 이게 좀 편안해질 수도 있고
0: 아, 그럼요.
1: 마음 힘들게 가지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풀면은 우리 모두가 조금은 나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0: 네, 그러면 혹시 가수 최혜영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을까요?
1: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힘든데 뭐 짧은 거 뭐 저도 할 수 있으면 뭐 능력이 갖고 그럴 기회가 있다면 좋지만
0: 네.
1: 뭘 한다 안 한다 뭐 그렇게는 단정할 수는 없고
0: 네.
1: 지금은 주어진 거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슬픔의 락앤롤 부르셨는데 네. 이 곡이 배철수 씨가 제작한 음반이에요?
1: 아, 제작은 아니고 그 네. 많은 곡에 참여를 하셨어요. 아. 그 프로듀서식으로.
0: 프로듀싱하고 네. 작곡도 하시고.
1: 네. 작곡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응수 씨라고
0: 네.
1: 굉장히 아주 재능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0: 아, 이응수 씨의 곡이군요.
1: 네. 그 곡도 많이 쓰시고 네. 가사도 많이 쓰신 분. 그 분이 쓰신 거예요.
0: 네. 슬픔의 록앤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우면서 최혜영 씨와의 아쉬운 만남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 이렇게 한번 나오셨으니까 또 1년에 한 번씩은 뵈야죠. 또 저희가 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뮤지컬 잘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자,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지금까지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엄마와 딸은 어떤 관계일까요? 딸은 아기자기하게 키우는 재미도 있고 딸이 어른이 되면 엄마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아들보다는 딸이 엄마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의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겠죠. 특히 삶이 유난히 고단했던 엄마들은 딸에게 신세한탄을 하고 자신을 알아달라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요. 딸이 엄마의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내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를 펴낸 김윤담 작가도 엄마

0: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마지고 딸이니까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과부하가 걸리면서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괜찮아 잘해내고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면서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글을 쓰고 또 상처를 마주하면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김윤담 작가와 함께 엄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이신데요. 자신과 같은 상처를 마주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또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마와 딸 사이의 복잡한 정서적인 감정과 갈등을 솔직하게 담아낸 책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를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에서부터 엄마에 대한 애증의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작가님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요?
1: 엄마를 생각하면 어떤 빨간 실타래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실타래로 얽혀있는 관계, 그런 존재가 저에게 엄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책에 들어가는 말을 보면 어머니가 김윤담 작가님과 동생을 홀로 키우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그는 살아내느라 너무 힘들었다. 울며 외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처럼 위태로웠고 딸에게 기대고 싶었고 위로를 얻고 싶었다. 때로는 분풀이도 하고 싶었다. 그 서름을 딸이 꼭 알아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괘씸했다. 인생을 갈아 키우는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 글쎄요. 어떤 인생을 사르셨길래 또 이런 한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딸은 크면 엄마와 친구가 된다고 하는데 작가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으셨겠어요?
1: 네, 저희 엄마는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단하셨기 때문에 늘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딸이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감정적인 호소를 많이 하셨고 저도 그것을 막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0: 그렇군요. 네. 엄마가 행복해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불안하고 또 힘들고 위태로운 삶을 사셨다 보니까 자녀들도 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작가님과 동생분 정서적으로 좀 어떠셨나요?
1: 사실 동생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세 살 터울의 남동생이었는데 네. 일단 성별이 다르기도 했고 부모님이 저와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좀 소외감도 있었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래도 두 분 각각 다른 이유 때문에 정서적으로 또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작가님은 또 이번 책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래도 나를 키워주신 엄마인데 미워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엄마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1: 지금은 엄마와 그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그 절연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꾸린 가정 안에서 제 삶을 다시 살아내고 있습니다.
0: 네. 작가님은 책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나요?
1: 제목이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라서 좀 굉장히 강렬한 제목이죠.
0: 네.
1: 그렇지만 저는 이걸 과정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미워하는 과정 없이는 스스로가 설 수 없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딸들이 엄마를 미워하지 못해서 그 관계 속에서 얽매여 있으면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정말 미우면 미운 마음이 드는 대로 마주하면서 자기의 그 가치관이랄까 어떤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고 말했습니다.
0: 네. 엄마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부모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존재는 아니지만 쉽게 미워하는 게 참 힘든 관계거든요. 그걸 억누르다 보면은 다른 쪽으로 계속 감정이 불거져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또 틀어질 수 있고요. 아버지는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0: 두 자녀를 키워내셨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또 기억이 있으실까요?
1: 아버지에 대해서는 주로 부재였는데 저에게는 그 부재가 되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0: 네.
1: 아버지가 없는 부재의 시간은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0: 네.
1: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오히려 미안하죠. 어머니가 저의 시간을 지켜주셨는데 그 안에서 제가 복잡한 감정이 생겼으니까요.
0: 그렇군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이고 또 이런 자세한 것들을 밝힌다는데 좀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책 속에도 나와 있지만 많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큰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엄마의 불쌍한 삶도 뭐 우리 가족의 어떤 사연들도 제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상처와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 시기에 이 글을 쓰기 시작하셨나요?
1: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일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이제 키보드를 좀 두드리면서 사실 책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썼던 글은 아니었어요. 근데 브런치에다가 정말로 토해내듯이 말할 곳이 없으니까 토해내듯이 썼었는데 그 글이 굉장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독자분들이. 아. 그래서 뷰도 많이 나오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0: 네.
1: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좀 용기를 내게 됐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개인사이고 가정사이고 지극히 또 숨기고 싶은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다가 비슷한 글을 만났을 때 동질감을 느끼면서 또 그게 치유가 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에 대한 응어리를 글로 하나하나 풀어내고 나니까 어때요? 상처들이 좀 치유가 되고 숨통이 트이던지요?
1: 저는 실제로 물리적인 체감을 많이 했어요.
0: 네.
1: 수술을 받고 나서도 한 달에 몇 번씩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0: 네.
1: 원인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는 그런 식으로 실려가거나 뭐 크게 아팠던 일이 정말로 없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김윤담 작가의 책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본격적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섬집 아이.

0: KBS 라디오 명사들의 책 읽기 오늘 만나볼 책은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입니다. 책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트로트 가수를 한다고 집을 나가셨고 그 이후에 엄마는 직장암 진단도 받고 상황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말이죠.
1: 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프신 와중에도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0: 네, 어머니가 아프셨는데도 아버지는 계속 밖에서 본인의 일을 또 하셨고 또 어머니를 괴롭히시고 작가님은 또 가운데서 큰딸이다 보니까 말리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13살 때 기억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랑 어머님이랑 이제 싸우시고 어머님이 이제 저를 아버지 손에 들려서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격으로 아버지가 저를 저희 남매를 키울 사정이 되지 않으셨으니까 아이를 이제 보루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맡기셨던 거예요. 데려가서 키워봐라 했는데 아버지가 가실 곳이 없었어요. 할머니 댁에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할머니 댁에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염없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한테 집에서 내보내면서 2만 원을 주셨어요. 도망쳐오라고. 혹시 너무 막막하면 도망쳐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 날이 입학식이었으니까 교복을 들고 챙겨갔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그 교복을 들고 갔었다가 다시 도망치려고 했는데 또 뭐 차에서 아버지한테 뭐 머리도 잡히고 뭔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작은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 엄마를 뭔가 공격하는 상황이 또 벌어졌었던 거죠.
0: 네.
1: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아픈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그냥 사실이고 우리 가족의 어떤 해프닝 하나로 남아 있었는데 추후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엄마가 저에게 그날의 일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넌 그때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잊혀져 있던 기억인데 엄마가 어떤 의도로 나한테 물어보는 걸까? 했을 때 엄마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0: 그래요?
1: 네. 그때 뭐 하고 있었니 했을 때 제가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방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방복 없는 여는 자식복도 없다 이러시면서 그때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을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후에 저한테 이렇게 표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0: 네.
1: 듣게 되면서 새로운 상처를 다시 받았달까요? 저한테는 오히려 그냥 잊혀진 기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린 나에 대해서 엄마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더 요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억들이 그냥 잊혀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탁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제가 몸이 무너졌을 때 그런 기억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어른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 왜 나를 더 이렇게 뭔가 보상해줘야 될 존재로 생각했을까? 좀 그런 기억이 남아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0: 그렇군요. 아마 그 순간을 떠올리면 오히려 부모님에게 사과받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또 거기에 대한 원망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중의 상처를 받았겠네요.
1: 네.
0: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엄마의 대화를 일부러 피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또 많이 상했다고 하셨는데 한 집에서 엄마와 딸이 서로를 외면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결정적인 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1: 등록금을 벌어서 다니겠다라는 말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장담했던 약속이었어요.
0: 그래요.
1: 그런 딸이 되고 싶었어요.
0: 네.
1: 왜냐하면 대학생이 되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엄마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입학금만 대주면 다녀보겠다 했는데 막상 현실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네. 계속해도 용돈벌이에 급급하지 등록금을 목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서
0: 그렇죠.
1: 한 2학기 때 한 번 더 해주실 수 없겠느냐 했는데 뭐 굉장한 또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런 어떤 공격을 받아서 제가 좀 마음에 다쳤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엄마가 좀 물어봐 주겠지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그냥 외면하기로 했던 게 아니고 내가 입을 다물면 내가 왜 이렇게 입을 다물었는지 엄마가 두드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두드림이 없었고 저는 이제 또 실행력이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바로 휴학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정말로 1년이 넘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은 상태로 좀 사는 시간이 어쩌다 보니 길어졌던 것 같아요.
0: 네. 뭐 서로가 참 괴로운 시간이었겠네요. 네. 거의 1년 동안 대화 없이 지냈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행을 떠나게 됐네요. 시작은 파리였는데 포르투갈, 리스본, 바르셀로나, 로마 등을 다녀왔다고요. 아무래도 살았던 공간을 떠나면 사람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엄마와 1년간 아주 숨막히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혼자 여행 떠나보시니까?
1: 사실은 등록금으로 써야 할 돈이었는데
0: 네.
1: 제가 학교에 다시 돌아가도 뭔가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스웨덴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서 파리에서 우리 만나서 한번 정말 일탈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떠났었는데 정말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상에서 너무 많은 제약, 움츠리고 지낸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보고 싶은 걸 막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처음으로 자유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는 돈을 일단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모아두었던 돈을. 그래서 네. 그런 것에서 오는 약간 해방감도 있었고 한 6주 정도 다녀왔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나? 좀 손꼽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막막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막 애써왔던 시간이라면 뭔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준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유럽 여행하는 동안 김윤담 작가는 엄마에게 엽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김윤담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로마와 바티칸에서는 가이드 투어를 했는데 특히 바티칸의 성스러운 분위기에 감회되어 돌아보는 내내 가슴에 먹먹함이 밀려왔다. 투어가 끝날 무렵 가이드는 고국으로 엽서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엽서를 썼다.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보다는 지난 1년 동안 한 집에서

0: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우리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자주 섞인 혼잣말에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읽은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챘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돌아오는 길, 경유한 이스탄불 공항에서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엄마에게 선물할 고급 브랜드의 귀걸이를 샀다. 아주 오랜만에 돌아간 집에서 선물을 건네자 엄마는 고맙게 받았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잘 어울리는지 여러 번 반복해 물었다. 내가 없는 동안 엄마도 조금 달라졌을까 기대했지만 역시 내가 바라던 방향은 아니었다. 적어도 집을 떠나 있던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줄까?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은 어땠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끝내 그런 일은 없었다.
1: 네, 여행 이후에도 엄마와의 평행선이 계속 이어졌네요. 엄마는 계속 엄마 이야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책에 엄마를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을 보면 엄마의 삶이 꽤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무관심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자신의 힘듦을 알아달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작가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제정신을 붙잡고 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요?
0: 네, 엄마의 삶이 너무 어려웠죠. 시집살이도 굉장히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셨었고 아버지도 뭐 트로트 가수 하러 집을 나가신다고 했지만 또 그 전에 뭐 외도도 있었고 사업하신다고 집에 돈 쓰시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네, 아마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 엄마를 이해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엄마를 망가뜨린 사람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아, 엄마가 저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0: 엄마를 이해하지 않으면 제가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엄마가 왜냐하면 저의 지구고 딛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실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엄마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었죠.
1: 네. 엄마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심경을 담은 글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 시절이 내게 어떤 상처로 남을지도 모르고 살아냈다. 암 수술 이후 엄마는 10년 동안 재발 없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동안 아픈 몸으로 여자 혼자 벌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됐을까 상상하기 어려운 힘듦이다. 그래서 그 시기에 나는 엄마를 미워할 수 없었다. 내 존재가 늘 엄마 등에 얹힌 짐 같아서 까치발로라도 내 힘으로 두 발 딛고 서고 싶었다. 그렇게 애쓰다 우리 둘 다 주저앉아 버린 것은 아닐까? 상처가 상처인 줄도 모르고 지나온 세월. 그 기억들이 어디론가 증발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머릿속에, 가슴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누구보다 더 엄마를 이해하면서도 엄마가 불쌍하면서도 다가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 나의 아이러니. 나는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엄마와 애증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김윤담 작가님은 연애를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결혼도 하게 됐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마와의 갈등이 더 깊어졌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0: 제가 본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살림을 차리고 살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저한테는 도피의 성격도 있었던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집으로 안전하게 떨어져 나오기 위한.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가 그 결혼 준비 과정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저의 결혼식에 엄마 옆에 빈자리가 있을 것이 좀 걱정이 되고 네. 좀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왜냐하면 엄마의 회사분들

0: 엄마가 이혼하신 줄을 몰랐거든요. 아. 다 이제 사실을 숨기셨기 때문에.
1: 네.
0: 그렇지만 어떤 엄마의 옆자리가 비어 있어도 혹은 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어도 제가 100%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엄마의 옆자리를 채워주고 내가 그냥 반만 행복하기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이제 결혼식에 앉으시게끔 아주 오랜만에 연락을 드려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양복 치수를 보내오신 거죠.
1: 네.
0: 근데 그게 이제 엄마를 분노케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뭘 보태주진 못할 망정 그날 입을 양복 치수를 이제 요구한다는 게
1: 그렇군요.
0: 그러면서 두 분이 다시 싸우시게 된 거예요.
1: 네. 굉장히 오랜만에 봤을 텐데.
0: 그러면 전 준비하는 내내 또 어머니가 전하는 그 아버지의 그 험담이랄까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저는 결국은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또 엄마를 화나게 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 결혼식 날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싸했겠네요.
0: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웨딩을 마치면은 양가에 인사를 하잖아요.
1: 네. 근데
0: 제가 그때 아버지를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뵌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서 인사를 못했어요. 친정부터 인사를 했는데.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친척분들은 제가 뭘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도 받기도 하고 싸가지가 없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근데 너무나 그 억지로 이렇게 미소 짓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결혼식이
1: 그렇죠.
0: 너무
1: 중학교
0: 복잡했던.
1: 중학교 이후면 10수년이 지난 다음인데.
0: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백발이 성성하시고
1: 네.
0: 네.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저도 참 네, 피부도 막 다 뒤집어지고
1: 네.
0: 그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만만치 않았어서
1: 그렇군요.
0: 네.
1: 아, 사연을 아는 분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네. 뭐 오해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0: 네.
1: 어쨌든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됐고 엄마와 좀 멀리 떨어지게 살게 됐잖아요. 어때요? 좀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0: 신혼 초에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니까 더 애틋하고
1: 네.
0: 어차피 뭐 두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뵈니까 그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마저도 조금 정말 오랜만에 한 번 만나는데도 늘 마음이 어려웠어요. 늘 뭔가 싸움이 일어나거나
1: 풀리지 않은
0: 네,
1: 실패가 있으니까.
0: 네. 서로. 엄마는 이만큼 이야기를 모아놓으셨다가 또 제가 다 이해하고 가여워해줘야 되는 제가 그 역할을 늘 맡았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갖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아이 가지면은 친정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은 그러지 못하셨다고요?
0: 네, 엄마의 음식보다는 이제 원래 살던 동네의 음식이 더 그리워서 막 가고 그랬었는데 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임신했을 때 동생이 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여서
1: 네.
0: 집에 가서도 이제 또 찍소리도 못 내고
1: 아.
0: 또 그런 눈칫밥 신세를 네 겪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김윤단 작가님은 엄마와 사이가 더 틀어지고 맙니다. 어떤 일이 또 있었을까요? 김윤단 작가님께 본문 내용을 청해 듣겠습니다.

0: 38시간의 출산 기억은 아직도 경이로움과 악몽이 뒤섞인 반반의 추억으로 남았는데 특히 엄마의 신선놀음 발언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강도의 분노로 다가왔다. 언젠가 엄마에게 꼭 사과받고 싶었다. 아이의 돌이 다 되어갈 무렵 엄마와 통화하던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고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만 딸이 아기 낳을 때도 신선놀음이라고 한 사람이잖아. 언젠가 나한테 사과할 거지? 라고 얘기했더니 발끈했다. 너 같은 애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였다. 본인 아기 낳을 때하고는 시설이며 상황이 너무 달라져서 그냥 한 말이었는데 넌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느냐고 했다. 그게 그렇게 서운했니? 내가 생각이 짧았다. 별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는데 정도로만 이야기했어도 어쩌면 너무 쉽게 풀릴 마음이었다. 미안한 기색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묻어두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엄마의 그런 태도에 놀라 나도 속에 담아뒀던 말이 쏟아졌다. 엄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다 망쳤지. 상견례 때도, 결혼식 때도, 심지어 애 낳는 날까지도.
1: 네,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또 그때가 화해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또 예민해져서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또 엄마와 딸이 듣고 싶은 말이 달랐던 것 같은데 이 전화 통화한 이후에 엄마와 다시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결국 먼저 또 연락한 사람은 김윤담 작가님이었다고요. 연락하면 어떠세요? 어머님은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화하시나요?
0: 네, 그렇죠. 이제 처음엔 또 친절하게 전화 받아주시고, 근데 제가 항상 먼저 연락을 했던 것은 엄마였기 때문이었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엄마가 나보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엄마가 기다릴 것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1: 네. 그러시겠죠.
0: 네.
1: 그 이후에 이제 김윤담 작가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뱃속에 물혹이 생겼다고 하는데 수술 받는 과정에서도 엄마와 감정적으로 계속 부딪히고 있었다고요?
0: 뱃속에 물혹이 간에 물혹이 있다고 해서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간에 한 가운데에 테니스 공만한 혹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배를 열어보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수술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담관이 10cm로 부풀어 있어서 혹처럼 보였던 건데 그래서 막 소장, 십이지장을 다 이렇게 잘라서 이어붙이는 더 간을 자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복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아이를 낳은 지가 17개월 됐을 때였어요. 그때
1: 네.
0: 그 수술을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너무 신체적인 큰 고통이 연달아서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때 엄마에게서도 또 그 얘기를 해도 되나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뱃속에 있는 혹이 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열어보기 전에는.
1: 아.
0: 그래서 한 그 수술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이 굉장히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1: 마음 졸고 기다렸겠네요.
0: 그때가 예. 엄마의 생일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중에.
1: 네.
0: 근데 제가 멀리 사니까 직접 가지 못하고 엄마가 이제 예배가 끝나는 주말이어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전화를 들은 거예요. 한 12시가 넘었겠죠. 그랬는데 엄마가 왜 이제 전화를 했느냐. 내 생일을 잊은 것 아니냐. 미역국을 끓이지는 못할 망정? 이러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도 그럴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살아도 사는 마음이 아니고 아기도 너무나 어릴 때고
1: 네.
0: 그리고 엄마가 교회에 갔다가 나오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나오셨을까? 내 수술이 예정된 상황에서? 근데 그때 좀 마음이 한 구석 이렇게 툭툭 뜯겨져 나간 기분이랄까요? 좀 그때
1: 네.
0: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사실 왜 멀쩡하다가도 아플 때는 작은 말에도 큰 상처 받잖아요.
0: 네.
1: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너무 힘들었겠네요.
0: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오늘 김윤담 작가님의 책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이렇게 쭉 함께 이야기하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스파이스걸스의 마마.

0: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의 김윤담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큰 수술을 받은 후에 뭐 여러 가지 상태도 안 좋아지면서 중환자실도 가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수술은 잘 끝난 거였죠?
1: 네네.
0: 네. 이때도 엄마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는 일이 벌어졌었고 결국은 마음의 상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를 또 시작하셨다고요. 첫 상담에서 의사가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1: 첫 상담에서 제가 엄마의 삶을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어나오는 그 감정들, 정말 분노와 어떤 것들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가 엄마의 삶을 막 읊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 근데 참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옆에 환자가 뭐 암이고 나는 지금 뭐 폐렴이에요. 그러면은 난 안 아파요? 난 열 안 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누구에게나 고통은 가장 개인적인 것인데 그 크기를 비교해서 가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0: 그렇군요. 그 퇴원 후에 이제 엄마하고 연락하지 않고 지내기로 결심을 했는데 복용하던 우울증 약이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전부 다 많이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순간순간 예민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남편과 별일 아닌데 크게 다투는 일도 벌어졌고 그 일로 다시 정신과를 또 찾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상황이 어땠던 건가요?
1: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엄마 때문이라는 거를 제가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을 때 살려면 엄마와 완벽하게 좀 떨어져 있어야 살 수 있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제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부터 이제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이제 된 거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을 더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지금 행복한데 괜찮은데 이런 마음으로 지냈었는데 별거 아닌 순간에 이렇게 확 터져나오면서 그냥 모든 걸 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남편하고 어떤 다툼, 정말 별것 아닌 일에 다툼이 있고 나서 그냥 살기가 싫어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옆에 자고 있는데 이 아이를 두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이 아이가 먼저 두고 가면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을까? 그럼 그 마음이 지옥인데 이 아이가 나처럼 또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다시 정신과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김윤담 작가님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했던 과정의 이야기가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 낭독에 대사가 나옵니다. 의사 역은 제가 하고 김윤담 작가님께는 작가님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정 식구와의 관계가 어떠세요? 어쩌면 내가 가장 기다렸던 질문이 나왔다. 내 모든 문제의 시작, 꼬여버린 매듭을 풀기 위해선 엄마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 엄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0: 평소 옛날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 너무 슬프다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꼭 한 번씩 불쑥 차오르는 눈물을 닦아내야만 하노라고. 과거의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의 나뿐이라 외롭고 답답하다고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과거 시나리오를 짧은 상담 시간 안에 풀어내려 입만은 바삐 움직였다. 그때 의사가 내 말을 끊고 물었다. 잠깐만요. 지금 우울한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1: 전 항상 서러워요.
0: 환자분은 지금 반추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이것도 우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자꾸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서 그때의 감정에 매몰되는 거죠. 숙제가 있어요. 지금 환자분의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 고리타분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또다시 머릿속을 굴려 엄마를 떠올려야 했다. 과거 내 기억 속의 엄마가 아니라 지금의 엄마를, 오늘도 하루만큼 더 늙어가고 있을 엄마를. 그래서 늘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엄마를. 네, 짧지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의사 선생님이 작가님께 드렸는데, 지금의 엄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떠올려 보니까 어떻던가요?
1: 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의 엄마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또 지금의 엄마를 상상하는 모습은 또 다르거든요.
0: 네.
1: 그때는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괘씸해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 그냥 잘 계시길 바라요. 그냥 건강하게,
0: 네.
1: 평온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지금은.
0: 아,
1: 네, 그게 조금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 치료를 받던 시기와 또 책을 쓰신 이후에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네요.
1: 네.
0: 그 엄마와 관련된 상담을 받던 중에 작가님이 딸의

0: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줘야 되지? 처음에는 그냥 얼버무리고 막 간지럼피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또 며칠 간격으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중에는 숨기는 것보다 잘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은 넌 엄마랑 사는 게 어때? 너무 좋아. 근데 세상에는 같이 있으면 불행해지는 가족도 있다.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가족도 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어른이 돼서 너를 낳고 아빠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라고 좀 솔직하지만 애둘러서 좀 말해줬던 것 같아요.
1: 그랬군요. 집에 가훈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 말을 가훈으로 삼게 된 이유가 있겠죠?
0: 네. 남편이 굉장히 출장을 많이 가야 하는 직업군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픈 와중에도 아이를 보고 있고 정말 타지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아이랑 스케치북에 낙서하면서 놀다가 그냥 제가 초록색깔 크레파스로 그냥 급 적어가지고 현관 앞에 딱 붙여버렸었던 것 같아요.
1: 아, 네. 그렇군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건 꽤나 효과적이라고 작가님은 이야기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청해 듣겠습니다.

0: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라도 해주자라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행동은 정말로 그런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 과거의 나처럼 불안과 외로움에 잠식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외롭고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도 잘하고 있다고, 잘 앓고 있다고 등을 쓸어주고 싶다. 죽을 만큼 춥고 괴롭겠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그 순간 너머에 정말로 괜찮은 날이 있을 거라고 마음으로 속삭여주고 싶다.
1: 마음의 치료를 받으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도 생겼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엄마와 딸이 닮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 어떤 순간에 엄마를 좀 이해하게 되던가요?
0: 제가 응급실에 실려갈 상황이 되면은 그 늘 두통과 오한과 구토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도 그런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1: 네.
0: 스트레스를 받으면 늘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구토를 반복해서 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의 삶이 녹록지 않은 그 순간들의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었겠죠.
1: 네.
0: 근데 저도 그게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또 보내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좀 엄마에 대한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또 물려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요.
1: 네. 상담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미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공감이 가던가요?
0: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엄마와 엮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인정할 수 없었고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졌어요.
1: 네.
0: 그렇지만 지금은 이 말이 맞다는 걸 알아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마음껏 미워했던 것 같아요.
1: 네.
0: 다시 돌아오려고.
1: 네.
0: 근데 그 과정이 없었으면 제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엄마와 사랑을 이렇게 같은 선에 놓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김윤담 작가님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작가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엄마가 미우면 밉다고 얘기하세요. 사과하라고, 내 이야기도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이 찢어지고 몸이 망가지는 그 순간조차 엄마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죽을 힘을 다해 엄마로부터 도망치세요.

0: 숨이 쉬어지는 곳까지 달려가세요. 아무도 내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다. 마음이 버거워 누군가에게 어렵게 마음을 터놓으면 대개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엄만데 딸이 참아야지. 세상에 딸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
1: 네, 정말 엄마와 갈등을 빚고 고민하는 딸들이 생각보다 참 많거든요.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군요.
0: 네, 맞아요.
1: 미움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엄마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엄마와 만나지 않고 지내고 있지만 더 이상 제가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은 저한테서는 많이 휘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엄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작가님의 지금 심정을 쓴 글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작가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0: 나는 엄마를 사랑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내게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해준다면 난 와락 안겨 울지도 모른다. 엄마는 나의 지구였다. 나는 그 속에서 함께 영원히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 그저 작은 아이였을 뿐이다. 난 더 이상 엄마를 미워하지 않는다. 어딘가에 계실 내 부모가 부디 잘 지내시길 바란다. 나는 천륜을 끊은 것이 아니다. 성인으로서 안전함과 행복을 찾아 독립한 것일 뿐. 자신의 세상 안에 갇힌 엄마를 내가 감히 바꿀 수 없으니 그를 그 자신으로 살게 두고 나는 나로서 살 길을 선택한 것이다. 부디 아픈 기억을 품은 채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1: 네, 이렇게 엄마와의 관계를 쭉 글을 통해 정리해 보면서 작가님은 자신을 좀 찾게 되셨나요?
0: 네, 저 스스로를 좀 정의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엄마의 딸이지만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라는 걸 좀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의를 내리니까 조금 모든 것에 분명해지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네. 이야기를.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에 좀 뭐랄까 사명이랄까 좀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전 예전에 저보다 지금의 제가 훨씬 나아졌다고 믿습니다.
1: 네. 그래요. 이 책이 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 글이 계속해서 또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작가님도 딸이 있으시잖아요. 딸에게 또 어떤 엄마가 되어주고 싶으세요?
0: 저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엄마요.
1: 아.
0: 근데 그게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눈빛을 가득 담은 그 한마디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1: 네.
0: 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주고 매일 뭐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엄마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안에서 나한테 실수를 할 수 있고 충분히.
1: 그렇죠.
0: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아이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준다면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을 것 같고요. 또 작가님의 책도 그렇고 오늘 방송도 그렇고 어머님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만나본 책은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김윤담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클레어 레인의 보컬로 콘수엘로 러브 테마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맞은편에서 소녀들이 걸어옵니다. 근데 모두 같은 동작을 하고 있어요. 앞머리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주면서 오더라고요. 그중 한 명은 헤어롤까지 말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소녀들에게 앞머리는 참 소중하죠. 너무 곱슬해도 안 되고 너무 짧아서도 안 됩니다. 갈라지는 건 더더욱 안 되죠.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날씨? 차 한 잔? 교통상황? 여러분의 컨디션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은 못 들어가도 엷은 미소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승철의 소녀시대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외모에 한창 민감할 나이에는 뭐 헤어스타일만큼 중요한 게 없죠. 미용실에 앉아서 듣고 있으면 너무 짧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정돈된 느낌. 그러면서도 너무 모범생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던데. 쉽지 않죠. 그렇지만 미용사분들은 또 멋지게 구현해냅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미용실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져서 참 좋아 보이던데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마음에 쏙 들면 그날 하루, 한 일주일 정도는 기분이 좋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쏙 드는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LP카페에 함께하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미의 사랑이란 묘한 거야. 이어서 임병수가 부릅니다.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상큼한 스타일의 두 곡이었습니다. 나미의 사랑이란 묘한 거야, 그리고 임병수의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까지 들었습니다. 박경자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 또 새롭게 맞이합니다. 오늘은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인사는 자주 못해도 항상 잘 듣고 있답니다. 감사한 시간이에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박경자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들러셔서 글도 남겨주시고 고맙습니다. 멋진 한 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조선숙님께서는 월요일 오늘도 열심히 달려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김치 안 담그시나요? 네, 지난번엔 김치 담그시면서 듣고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조선숙님 반갑습니다. 또 현은선님께서는 멍멍이와 산책하고 물 한잔 마시는 중이에요. 나이 많은 강아지와 함께 걸으니 자연히 느린 발걸음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평화로운 일상이네요, 현은선님. 그림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강아지와 함께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산책하는 모습. 사연 고맙습니다, 현은선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LP카페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이어서 신승훈입니다. 날 울리지 마.

하늘이 음반에 내려앉는 순간부터 편안한 속도로 이어지는 LP카페. 오늘도 지난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음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통크나이의 너에게 나는입니다. 통크나이 기억하시나요? KBS 음악방송 젊음의 행진에서 짝꿍에 이어 만든 팀인데요. 기차와서 너머의 이규석, 또 DDD의 김혜림이 바로 이 통크나이 소속이었죠. 오늘 들을 너에게 나는 이란 곡은 이규석의 노래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실제로는 이규석이 솔로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통크나이 음반을 통해서 발표한 솔로곡입니다. 헤어진 사람에게 넌 내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너에게 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곡이죠. 팀 이름인 통크나이는 말 그대로 통이 큰 아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은 제주보따리가 큰 아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통크나이의 너에게 나는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통크나이의 선배들이죠. 짝꿍 출신의 트리오 소방차의 노래인데요. 그 가운데 하얀 바람을 골랐습니다. 이 노래는 독특하게도 소방차 2집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유열과 함께 발표했던 크리스마스 캐롤 음반에도 실려 있습니다. 소방차는 1집이 크게 히트하면서 멤버 가운데 이상원이 솔로로 독립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살짝 휘청거리는 듯도 했죠. 하지만 이내 기계체조 선수 출신 댄서 도건우를 영입했고요. 바로 2집을 발표하죠. 다행히도 몸을 잘 쓰는 도건우 덕분에 무대는 더욱 박진감이 넘쳤고 안무도 화려해지면서 팬들의 사랑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통크나이의 너에게 나는 그리고 소방차가 부릅니다. 하얀 바람.

이번엔 여성 밴드의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일드로즈의 그대처럼입니다. 부산 출신의 5인조 여성 락밴드인데요. 1993년에 나왔는데 당시만 해도 여성 락밴드 아주 낯설게 느껴지던 시절이죠. 그럼에도 오늘 들으실 그대처럼은 뭐 메가히트까지는 아니어도 빅히트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옴니버스 앨범에 수록된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옴니버스 앨범엔 주로 히트곡들이 선곡되기 때문이죠. 당시에 성량이 좀 풍부하다 싶은 여성들은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면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와일드로즈의 그대처럼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지는 곡도 락밴드의 노래인데요. 2부의 너 그럴 때면입니다. 2부는 거래 보컬이던 김세현이 팀이 해체되자 곧바로 결성한 밴드인데요. 당시 국내선 생소했던 비주얼 락을 추구했던 팀이죠. 김세현은 예쁘장한 외모에 화장까지 하고 등장해서 많은 팬을 확보하게 되는데 팀 멤버인 고릴라의 작곡 능력 또 김세현의 인기에 힘입어 10년 정도 활동한 뒤 해산했습니다. 그 후 김세현은 히스테릭스라는 메탈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러다 다시 2부를 재결성했고요. 요즘에도 공연장에서 팬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너 그럴 때면은 2부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최고의 히트곡이죠. 노래 바로 듣겠습니다. 와일드로즈의 그대처럼 이어서 2부입니다. 너 그럴 때면.

오늘 LP카페에서는 이규석의 목소리로 들어본 통크나이의 너에게 나는, 그리고 소방차의 하얀 바람에 이어서 와일드로즈의 그대처럼, 2부의 너 그럴 때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카더가든이 부르는 숙녀에게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0: 익숙한 아티스트의 조금은 낯선 매력의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이번 한 주도 역시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많이들 이제 6월을 여름이 시작되는 달로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1: 네.
0: 신세미 평론가는 올여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혹시 못 정해진 스케줄이라도 있으세요?
1: 아, 저에게 이제 고정적인 스케줄은 아무래도 페스티벌, 예, 여름 페스티벌 여름에, 그렇죠. 가는 것들 이미 정해져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마 주말 계획들이 좀 짜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왜 이렇게 더울 때 페스티벌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 요즘에는 네. 이제 여름이 더더 더워지니까 네. 이 여론이 좀 안 좋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너무 더우니까 그렇구나.
1: 쓰러질 것 같을 때 꼭 해야 되는 맞아요. 이유가 네. 있나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와서 뭐 일정을 옮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아, 또 페스티벌이 그렇군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 어떤 노래입니까?
1: 네, 오늘은 선운탁 전설의 시작을 연 1집 아수라에서 수록곡 골라봤습니다.
0: 1집 타이틀이 아수라였나요? 자, 앨범 제목이?
1: 네, 앨범 아, 제목이 예. 아수라였고요. 타이틀곡은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이런 예. 곡이었는데요. 이 타이틀곡은 발매 이후에 이제 선운탁을 대표하는 그런 노래에 등극하기도 그렇죠, 했죠. 예. 네, 인터넷 검색창에 이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이 곡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노래방 옥타브, 남자 키, 악보 이런 검색어가 뜰 정도로 이제 노래를 넘어서 듣는 사람이 좀 한 번쯤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됐다는 게 좀 인상적인
0: 저는
1: 사실입니다.
0: 저는 처음에 서문탁 씨 얼굴 보기 전에 서문탁이랑 이름 듣고 남자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1: 많이들 네, 그렇게 네. 또 목소리도 중성적이시고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좀 남성 로커처럼 예. 시원시원하게 이제 곡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멋진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듣다 보면 아, 나도 한번 저렇게 불러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마음 덕분에 이 타이틀곡이 또 큰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앨범 수록곡들도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웰메이드 앨범입니다.
0: 네.
1: 예, 오늘 들어볼 수록곡은 앨범의 첫 곡 처음이라는 곡이고요. 사실 누군가의 데뷔 앨범 첫 곡은 좀 들을 때마다 항상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서문탁의 처음이라는 곡은 이 대한민국 여성 로커의 어떤 미래 를 연 그 서문탁의 앨범 첫 곡에 걸맞게 정말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시원한 매력을 가진 곡이고요. 이 온몸으로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좀 박력 넘치는 가사랑
0: 예.
1: 좀 진짜 실제로 이 사운드도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고음이 이제 가슴 한 켠을 뻥 뚫어주거든요. 이 마지막 가사가 너의 처음이 되고 싶을 뿐이야 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처음 만나는 음악 팬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같은 얘기 처럼 또 들리고 있기도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문탁의 첫 인사 같은 곡이어서요. 오늘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0: 서문탁 1집 아수라에 수록된 처음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서문탁의 처음,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애청자 조화택님께서 하얀 찔레꽃도 만발했네요. 노란 애기똥풀도 만발했고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도 웃음꽃이 만발하세용이라는 아주 예쁜 사연 보내셨습니다. 찔레꽃도 좋고 애기똥풀도 좋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역시 웃음꽃이죠. 조아택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고 웃음꽃 많이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신 뒤에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신청곡이나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유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차차.

유진의 차차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프롤로그. 노데이 벗 투데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나도 그저 남들처럼 버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번아웃과 골병이었고 회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퇴사 후 몇 차례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0: 연고도 없는 시골로 귀촌한 후 공방, 카페, 숙소, 책방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예술활동을 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쌓아왔다. 지금은 작은 정원이 있는 시골집에서 명상스테이를 운영하며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매번 도전할 때마다 주위에서 책을 써보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짧은 경험으로는 그만한 통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준 것들과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글이다. 직업은 단지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책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지친 직장인들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 내 인생의 OST인 뮤지컬 렌트의 수록곡 No Day But Today는 유한한 삶 속에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유한한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되찾으라는 뜻이다. 갈림길에 서 있는 독자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이 책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이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오직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자. 2025년 봄, 김유지. 도시를 벗어난 초민감자. 예민함은 세상에 대한 깊은 반응이었다. 평소 예민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신경 쓰이고 영화 한 편을 보면 감정에 깊이 빠져들곤 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 말소리, 테이블을 정리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극적으로 느껴졌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소음이었겠지만 나는 견디기 어려워 결국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선 적이 몇 번 있다.
1: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0: 초민감자 Highly Sensitive Person HSP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비로소 내 특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초민감자는 작은 소리나 빛의 변화, 타인의 감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세상의 자극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감각은 때로 불편함을 주지만 그만큼 세상과 더욱 풍부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되게 한다.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대화, 발소리 등 도시의 소음은 끊임없이 감각을 자극했다. 감각 과잉 상태에 빠져 정서적 피로가 쌓이며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초민 감자에게는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감각을 다스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 두꺼운 커튼을 달고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전구색 조명을 달았다. 부드러운 촉감에 담요도 놓았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아늑한 공간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레 마음이 정리되고 여유가 생겼다. 감각을 편안하게 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은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쳐버리기 쉽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이 릴스와 쇼츠, 광고 등이 끝없이 쏟아져 나와 무의식 중에 심리적 부담을 안기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이런 피로를 해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호흡에 집중하는 일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숲길을 거닐거나 바다의 파도를 들으며 내면의 감각을 되살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치유를 선물한다. 풀잎 위를 느리게 기어가는 무당벌레나 시냇가를 유유히 헤엄치는 송사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 편안함이 스며든다. 작은 움직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진다. 자연의 소리와 바람, 그리고 나무의 향기가 잃어버렸던 균형을 되찾게 해주었다. 따스한 봄날, 나무 그늘에 앉아 쉬거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0: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세상의 소음은 어느새 멀어지고 마음은 깊은 고요에 잠긴다. 이렇게 자연에 익숙해지다 보니 서울에서 퇴근길 지하철을 타거나 인파가 몰린 곳을 지날 때면 정신이 산만해지기도 한다. 한 번은 지하철역을 나와 대로변에 섰는데 매캐한 매연이 코를 찌르고 목을 따갑게 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익숙해 무심코 넘겼지만 청정한 숲에서 주로 지내다 보니 매연이 훨씬 강하게 느껴졌다. 자극이 넘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이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다면 일상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초민감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로운 자극을 줄이기 위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습관을 기른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인식한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혼자만의 고요함을 찾는 데 그치지 않을 때도 있다. 일상 속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익혀야 한다. 타인과의 소통은 유지하되 과도한 감정이입이나 필요 이상의 자극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상대방을 경청하면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 자체가 내면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준다. 세상은 언제나 분주하고 소란스럽지만 잠시 멈추고 고요를 찾는 순간 비로소 원하는 삶과 마주하게 된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정원에 만든 숲과 연못. 정원을 가꾸는 것은 마음을 돌보는 과정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조용한 숲속에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멧돼지가 다니는 산에서 사는 건 어려웠고 텃밭으로 쓰였던 10평 남짓의 정원을 작은 숲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원의 경계를 둘러 160cm 높이의 편백 요목 20그루를 심었다. 정원 입구에 있는 아치에는 붉은 장미 넝쿨이 늘어져 5월이 되면 새빨간 장미가 풍성하게 피어 정원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그 아래에는 가장 좋아하는 수국을 심었다. 6월이 되면 파란 수국과 분홍빛 수국이 한가득 피어난다. 별채 입구 양옆에는 파초 묘목을 심었다. 남부지방의 사찰에 가면 울창하게 자란 파초를 흔히 만날 수 있다. 청정과 중생 구제를 상징하는 식물로 푸른 잎을 펼쳐 진리와 수행의 지속성을 나타낸다. 깨달음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수행자의 모습과 닮았으며 올바른 수행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파초의 커다란 잎은 그늘을 만들어 여름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며 강한 생명력으로 정원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가 된다.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파초가 4m 가까이 자라면서 커다랗고 울창한 잎이 마치 발리에 온 것처럼 이국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뇌와 정신건강에 유익한 활동이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신경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 흙 속에 존재하는 일부 박테리아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다듬는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며 심리적 안정감을 키우고 과도한 생각과 걱정을 잠재운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장박동을 안정시켜 몸과 마음의 이완을 돕는다. 가끔 정원의 식물들을 돌보며 도시 사람들이 단 한 평의 정원이라도 가꿀 수 있다면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식물을 돌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다. 좋아하는 꽃이나 허브를 심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며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을 돌보는 기쁨은 자신의 성장과 연결되는 감각을 제공해 깊은 만족감을 준다.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도우려 원예 심리치료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직접 키운 식물을 활용해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 중 하나다.

정원 가운데는 작은 연못을 만들기로 했다. 며칠에 걸쳐 삽으로 4미터 길이의 땅을 파내는 동안 동면 중인 개구리가 튀어나와 깜짝 놀라기도 했다. 개구리는 모두 안전하게 옮겨주었다. 연못용 방수 비닐을 두 겹으로 깔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물이 새어나와 두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테니스 엘보를 다쳐서 침을 맞으러 다녀야 했다. 몸을 쓰는 일을 할 때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유지 작가는 영화 광고 디자이너로 살아가며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끼던 어느 날 훌쩍 제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선택하는데요. 세상 모든 것에 민감해질수록 둔감해지고 싶은 욕망을 떠남에서 찾아야 함을 깨닫고 결국 귀촌을 택하게 되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과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는 책.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어린 시절 난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
1: 야, 우리 어른 되면 지구 멸망할 것 같지 않냐? 벌써 망한 거 아님? 3차 대전 시작됐다는데.
2: 아니야, AI가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을 지배할 거래. 그게 진짜 멸망이지.
0: 종말의 징후들은 차고 넘쳤어. 특히 지구 온난화는 핵전쟁만큼이나 위협적이었지.
3: 지금처럼 환경을 파괴한다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0: 하지만 우린 과학자들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해버렸고.
4: 인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0: 과학자들은 브라질 상파울루에 모여 인류 절멸 선언을 낭독한 뒤 전 세계가 보는 자리에서 자기 머리를 총으로 날려버렸어. 그래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지. 무감각, 무지성이 그 무렵의 시대 정신이었거든.
5: 지구 온도가 올랐다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
6: 에? 해수면 상사? 고층 빌딩에 살면 되잖아.
0: 우린 알고 있었어. 세상은 어떻게든 망할 거라는 걸. 핵폭탄이든 소행성의 충돌이든 어떤 식으로든. 결과부터 말하면 종말은 전혀 예상 밖의 방식으로 다가왔어. 이제부터 난 그 일을 너에게 얘기하려고 해.

0: 속보입니다. 미국에서 집단 발병한 신종 바이러스의 국내 사망자가 현재까지 15,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아, 또 시작이다. 그놈의 바이러스.
2: 왜 꺼? 백신 언제부터 맞는지 체크해야지.
1: 아, 문자 오겠지 뭐. 아, 지겨운 문자. 백신 맞아라, 거리 두기 해라. 아, 잊을만 하면 이러는 것 같지 않냐? 그치 언니?
2: 이번 바이러스는 좀 이상해.
1: 뭐가?
2: 전염성이 높은데 치사율까지 높잖아. 무려 99%.
1: 그래서?
2: 정상적인 바이러스라면 전염성과 치사율이 둘 다 높을 수가 없거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퍼지기 전에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전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1: 그럼 뭐야?
2: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것 같다는 거지.
1: 아, 몰라. 뭔 상관이야. 그냥 바이러스 걸려서 학교는 안 갔으면 좋겠다.
3: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가족 중 가장 먼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혼자 격리되었다.
4: 딸, 좀 어때? 연락? 아픈 데는 없고?
5: 아직은 괜찮아.
4: 엄청 아프다던데. 죽는 사람도 많대.
6: 괜찮을 거야. 우리 미아는 워낙 튼튼해서 가볍게 앓고 지나갈 거야. 우리 딸, 파이팅!
3: 하지만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난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한참 만에 깨어났다.
5: 엄마.
4: 미아야, 정신 들어? 미아.
5: 언니?
4: 나 알아보겠어? 가만. 37.5도. 열은 거의 떨어졌어. 열이 40도까지 올랐었어.
5: 나 얼마나 이러고 있은 거야?
4: 2주.
5: 2주? 헐.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엄마는?
4: 뭐 좀 먹어야지. 죽 끓였어.
5: 아, 먹기 싫어.
4: 먹기 싫어도 먹어.
5: 근데 언니는 왜 이렇게 말랐어? 머리는 또 왜 그래? 언니가 자른 거야?
4: 어, 긴 머리 귀찮아서.
5: 아니, 왜... 엄마 어딨어? 아빠는?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안 되겠다.
4: 가만히 있어. 우선 이 죽부터 먹고 얘기해.
5: 싫어! 엄마 아빠 어딨어? 어딨냐고!
4: 소리 좀 줄여!
5: 원래 뭔데? 왜 그러는데?
4: 자, 일단 이거부터. 돌아가셨어.
5: 뭐?
4: 네가 앓는 동안 돌아가셨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5: 너 지금 장난해? 난 이렇게 살았잖아.
4: 이번 바이러스는 어른만 죽이는 거래. 어른은 죽이고 애들만 살아남는 바이러스래. 그래서 피터팬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고.
5: 너 미쳤니? 미친 거야? 그치, 미친 거지.
4: 아니, 나 멀쩡해. 어느 때보다.
5: 아니야, 미쳤어! 내가 확인해봐야겠어. 아무래도 언니 제정신 아니야.
7: 입술에다 테이프는 왜 발라놨어? 이거 무슨 냄새야?
4: 시체에서 나는 냄새.
7: 뭐?
4: 피터팬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은 열이 끝까지 오르다가 바싹 말라서 죽어. 죽고 나면 가루처럼 바스러지고 마지막엔 지독한 가스 같은 냄새가 남아.

0: 안에 엄마 아빠 시체가
1: 문틈을 테이프로 막느라고 막았는데 끔찍한 냄새가 새어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0: 거짓말! 거짓말!
1: 조용히 해! 자꾸 소리 지르면 밖에 애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돼. 경찰도 없는 세상에서 끔찍하게 죽고 싶지 않은 내 말 들어.
0: 아니야. 잠깐만. TV 좀. 리모컨 어디?
1: 소용없어. 목통이니까. 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른이 다 죽어버렸거든.
0: 뭐?
1: 얘기해줄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가 의식을 잃고 곧바로 엄마 아빠가 쓰러지셨어.

0: 사방에 연락했지만 모든 게 불통이었어. 심지어 이 바이러스가 적대국의 테러라는 소문이 돌면서 전쟁이 시작됐어. 하지만 이틀 만에 끝났지. 전쟁을 할 어른이 다 죽어버렸거든.
1: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이라도 난 엄마 아빠 봐야겠어. 가루든 뭐든 보게 해줘.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끔찍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해도 날 껴안아 주셨을 거야.
0: 미아야, 언니는 네가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모습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2: 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두 눈엔 설핏 눈물이 어리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곧바로 냉정해져선.
0: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넌 이제부터 나랑 둘이서 살아가야 해.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줘. 그럼 나 이제 잠 좀 자도 될까?
1: 언니도 병에 걸린 거야?
0: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1: 그래, 자.
0: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마. 알았지?

0: 언니, 여태 자는 거야? 자, 언니, 눈 좀 떠봐. 벌써 이틀이나 지났어. 가만, 죽은 거 아니지? 숨은 쉬는데. 언니, 언니, 눈 좀 떠봐. 비밀해.
1: 야, 너 내가 조용히 하랬지.
0: 아이씨, 왜 깨쓰면서 안 일어나? 무서워 죽을 뻔.
1: 조용히 하라고.
2: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0: 누구지?
2: 유민해! 유민해 안에 있지?
0: 언니 찾는데 아는 애야?
1: 아니,
2: 나 동네 친구야. 문 좀 열어볼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나와봐, 얘기 좀 하게.
3: 야, 여기 맞아?
2: 아니, 맞다니까.
4: 아니, 지금 맞아. 유민해 여기 살아.
2: 아, 뭐? 야, 내 안에서 가스 냄새 나지 않냐?
4: 아, 알 수 없어. 야, 가자.
2: 야, 가자, 가자.
5: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마지막에 문 걷어차네.
1: 누군데?
5: 근처 사는 앤데 우리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했단 소문이 돌던 애였어. 변태 새끼. 근데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언니 왜 찾는 거지?
1: 겁탈하려고 그랬을지도 모르지.
5: 겁탈?
1: 어른이 없으니까.
5: 그래, 그럴지도 몰라. 예전부터 언니를 몰래 훔쳐보고 있었을지도.
6: 야, 네가 3학년 유미래 동생이라며?
5: 어, 왜?
6: 근데 어떻게 1도 안 닮았냐? 유미래는 완전 여신이잖아. 아이돌 뺨치는 미모에 공부도 겁나 잘하고.
5: 그래서 어쩌라고?
6: 전번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 아, 너 말고 유미래.
1: 언제든 또 찾아올 거야. 다음번엔 문을 따고 들이닥치겠지.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5: 어딜 가려고? 갈 데는 있어?
1: 할머니 댁.
5: 할머니 댁? 거긴 왜?
1: 거긴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이랑 우물이 있잖아. 우리가 가진 생수나 통조림은 언젠가는 떨어질 테니까. 게다가 거긴 나무로 뗄 수 있는 아궁이가 있어. 전기도 난방도 다 끊어진 상태에선 거기밖에 없어.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5: 할머니는 복고주의자였다. 할머니 세대가 은퇴할 당시 도시를 떠나 옛날 방식으로 사는 삶이 유행했고, 그런 복고주의 마을이 곳곳에 생겼다. 하지만 거긴 너무 멀었다. 난 안 갈래. 언니 혼자 가.
1: 안 가면 어쩌려고?
5: 여기서 기다리면 누가 올 수도 있잖아.
1: 올 사람 아무도 없어.
5: 그래도 바깥보단 여기가 나아.
1: 너 죽고 싶어?
5: 아, 왜 말을 안 들어? 왜? 왜 그래 언니? 딴 사람 같아.
1: 어쩔 수 없어. 달라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난 너한테 남은 유일한 가족이고,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널 돌봐야 하니까.

0: 그러면 참치캔, 속옷, 휴지, 치약칫솔, 손전등.
1: 자, 생리대도 챙겨야지.
0: 이제 더 넣을 데도 없다. 가만, 너 그 머리 좀 자르자. 내가 잘라줄게.
2: 난 언니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기로 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색깔의 옷을 입었다.
0: 이제 가자.
1: 엄마, 아빠, 마지막으로 보고 가면 안 돼?
0: 미아야.
2: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때 난 느낄 수 있었다. 언니는 가루가 돼버린 엄마, 아빠를 봤고 내가 같은 기억을 갖지 않길 바란다는 걸. 그게 언니라는 걸.
1: 엄마, 아빠, 안녕.
0: 이리 와. 언니가 안아줄게. 괜찮을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0: 내 눈에 흙이 들어가걸랑 그놈을 뽀뽀뽀 친구와 알콩달콩
1: 헤어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2: 아우 이 맹꽁아 끝났어. 중쳤다고.
3: 오실 거야. 오시겠지.
1: 감히 주인의 결심과 의지를 꺾다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너에게 내 생명을 맡기겠느냐.
3: 차라리 당신을 그리워하는 내 목을 치세요.
4: 야!

0: 에마의 목을 베며 첫사랑 천관에게 이별을 고한 김유신은 내비게이션에 중악을 입력한다.
1: 오랜만에 등장한 고독한 내비게이션, 고독한 길잡이입니다. 경주시 건천읍 반석산으로 모시겠습니다.
0: 중악이란 경주 건천에 위치한 단석산으로.
1: 자, 지금부터 새로운 사랑의 목적지를 찾기 위해 특별히 자율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2: 마음이 지옥일 땐 지옥 훈련이야.
0: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해 지옥 훈련을 선택한 김유신은 중학의 가장 깊은 계곡을 찾는다. 우와, 한 공간에서 발차기와 공중 제비 돌기를 반복하던 김유신. 냅다 뛰기 시작하더니 스파이더맨 못지않은 실력으로 절벽을 타다가 후후 뒤로 공중 제비 돌기 3회를 실어.
3: 임팩트 샷!

타잔 흉내를 내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숲속에서 넝쿨을 타고 공중을 가르는 김유신.

0: 기녀천과는?
1: 언니 진짜 사표 낸 거야?
2: 아, 예. 가지마 천관아. 어?
3: 아, 사표는 이미 냈고 그리고 난 가야 해.
2: 왜? 왜?
3: 내 가슴 속에 그분을 아직 지우지 못했으니까.
1: 아, 언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알지? 독에는 독, 오랑캐는 오랑캐. 어, 그거.
2: 어, 그래. 어, 얘 말은 남자로 인한 아픔은 남자로 치료해야 된다. 그래. 뭐 그런 거야.
3: 그치? 언젠가는 잊혀질 테니 서둘러 있고 싶지 않아. 안녕.
1: 어, 언니.
2: 정관아.
0: 김유신을 가슴에 품고 결국 기방을 나온 천관은 김유신의 집이 빤히 보이는 공터에 움막을 짓고는 김유신을 잊기 위해 별짓을 시도한다. 그러던 어느 날.
3: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과 함께 신분이 있는 모든 신께 비나이다.
0: 목탁 대신 탬버린을 두드리며 정말 별짓 다 한다. 김유신을 위해 두 손을 모으는 천관.
3: 그분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0: 우리 신라는 고구려, 백제, 말갈 이웃나라들의 공격으로 단 하루도 다리를 뻗고 자는 날이 없습니다. 신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뭐든 주십시오. 이 김유신에게 비범한 능력을 주신다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나 한번 믿어보세요. 예? 갑자기 뭐야?
1: 뭐긴 뭐야? 밤이면 밤마다 그냥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뭘 바쳐 바치기는 맨날.
0: 누구십니까, 어르신은?
1: 아이, 누구긴 누구야? 난승. 난승. 그러니까 나는 승. 아니, 이름이 난승, 난승. 난승.
0: 아, 난승? 응. 도사십니까?
1: 어떻게 알아봤나?
0: 아니, 누가 봐도 도사 지팡이를 갖고.
2: 누가 봐도 일반 지팡이하고는 길이와 형태, 문양에 있어서 확실히 눈에 띄는 도사 지팡이를 들고선 도사 난성.
1: 어허, 진작대로 보통 젊은이가 아니야.
0: 한수 가르쳐주세요, 도사님.
1: 한수 가지고 되겠나?

0: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잡아 날아올라.
1: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잡아

0: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팔.
1: 그렇지.
0: 머리, 어깨, 팔, 무릎, 팔.
1: 그래.
0: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귀.
1: 그렇지.
0: 날아올라.
1: 그렇지.
2: 신묘한 검술성을 전수받는다.

0: 이렇게 습하고 냄새나고 독벌레가 우글거리는 굴 속에서 자네 같은 청년이 잠을 자면서 훈련에 매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1: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을 통일해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0: 결국 한반도 땅을 네가 혼자 다 먹고 부동산

0: 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임마.
1: 아, 전 도사님께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0: 전 도사 아니고 난 난승. 아. 응, 도사 난승.
2: 그러나?
1: 도사님! 도사님!
0: 에, 간 줄 알았지? 아직 안 갔어. 예, 소리 한 번만 더 넣어주세요. 예, 예. 자, 그럼 이만.
1: 뭐야? 도사님! 도사님!
2: 불현듯 등장했던 것하고는 달리 갈듯 말듯 약올리면서 사라지는 난성.

0: 김유 씨는 석굴에서 만난 난승에게 선물 받은 보금을 들고
1: 바람의 상처!
0: 아, 왜 내 몸에 힘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김유신이 기합 소리와 함께 보검을 내리치자 십체만한 바위들이
1: 두루치기!
0: 두부처럼 잘려나간다. 중앙엔 칼로 밴드 중앙이 매끄럽게 갈라진 바위들이 많은데 훗날 그런 이유로 칼로 바위를 벤 산이란 뜻의 단석산으로 개명된다. 물론 그 범인은 김유신 되시겠다.
1: 날아올라! 하!

0: 무술 병법 공부는 물론이고 가무도 즐길 줄 알았던 화랑과 낭도들.
1: 자자자자 한잔 벌떡 봐라 필리포. 아, 야야 봐라 봐라 막 우리 영화 향도 유신공이라면 막 당연히 차세대 풍월주가 돼야 안겠나?
2: 당연하지. 우리 유신공이야말로 더 킹갓 제네럴 앰비션 리마스터 선걸 판타스틱 엘라스틱 붐바스틱 역대급 화랑이야.
1: 뭐라카노?
3: 풍월주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0: 풍월주가 무슨 술 이름이 아니다. 풍월주란 화랑 최고의 우두머리로 국선이라고도 한다. 풍월주 임명되면 남은 인생 꽃길만 걷게 된다는, 응? 성공을 보장하는 그 자리. 풍월주.
1: 아, 말아봐, 니 혹시 그만 혹시 막 가야 출신이라는 건 사실 때문에.
4: 이놈이 뭐라고 함부로 내 출신을 입에 올려?
3: 난 누가 뭐래도 신라에서 태어난 신라인이야.
0: 언젠가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김유신.
2: 신라인!

0: 얼마만에 출연이야. 구독한 길잡이 사랑의 목적지 찾기는 계속됩니다. 안내 낭도 장치민.
1: 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할 텐데. 난승 박영재.
2: 고구마 100개의 심자 그렇게 외웠었는데. 이규창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수국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담스러운 수국을 볼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국 명소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수국은 최근 들어 제주의 6월을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남원읍 위미리,

대정읍 안성리, 안덕면 화순리와 사계리 등 모두 10여 곳에서 예쁜 수국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수국 명소들은 이른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국 명소들을 찾아가기에 앞서 먼저 수국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수국꽃은 파란색과 분홍색이 많은 편인데요. 똑같은 품종의 수국이라도 토양의 특성이 산성에 가까우면 파란색 꽃, 알칼리성에 가까우면 분홍색 꽃이 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국꽃의 꽃말도 색깔에 따라 다른데요. 붉은색이나 분홍색 수국꽃은 소녀의 꿈, 결혼식 때 많이 사용하는 하얀색 수국꽃은 넓고 상냥한 마음, 파란색 수국꽃은 냉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보라색 수국꽃은 진심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의 수국 명소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찾아갈 제주도의 수국 명소는 사려니 숲 산수국길입니다. 사려니 숲길은 제주시 조천읍의 비자림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의 사려니 오름까지 이어지는 약 15km 길이의 울창한 숲길인데요. 키가 작고 꽃도 작은 산수국이 산책로 양쪽에 피어있는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꿈길을 연상케 합니다. 사려니 숲길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생태숲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려니라는 뜻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령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건너기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편하게 수국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을 추천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에서는 거의 1년 내내 매화, 수국, 핑크뮬리, 동백과 관련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들 꽃축제 가운데서도 수국축제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은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수국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에서는 3월부터 8월까지 수국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 5월까지는 봄수국축제, 6월부터 7월까지는 여름수국축제, 그리고 8월에는 유럽수국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월과 7월에 열리는 여름수국축제 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수국꽃 역시 5월까지는 주로 온실에 있는 꽃들을 보게 되고요. 날씨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6월부터는 온실 밖에서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리는 노지 수국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안덕면 사무소 역시 수국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수국꽃은 파란색과 하얀색이 많은 편인데요. 면사무소 옆을 걸으면서 탐스러운 수국꽃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주변 풍경과 어우러진 소박한 수국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안덕 면사무소를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수국 명소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서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입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을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흔해서일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방간의 위험을 생각하면 평소의 생활습관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요. 간 경변증과 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이 강조됩니다. 간 세포 속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쌓인 지방간의 위험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365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암의 위험 인자로 지적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는 지방간도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모두 조심해야 하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술이 문제인 만큼 금주가 예방이자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우리 몸의 대사가 문제인 걸까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은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는 술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즐기는 것도 아닌데 왜 지방간일까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에 해당하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말로 불렀는데요. 네. 요즘은 대사 이상 지방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즉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흐트러진 데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술을 즐기지 않으시더라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비만이라던가 뱃살, 특히 뱃살,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등의 문제가 있는 이제 대사 이상이 합쳐지면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비만과 뱃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지방간 진단을 받으면 일단 체중을 줄이는 거, 특히 뱃살을 빼라는 말도 듣는데요. 이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일까요?
1: 네, 사실상 가장 효과가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대사 이상 지방간은 단순히 살이 쪄서 생기는 게 아니고 특히 배 안쪽에 쌓이는 내장 지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 기준으로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를 넘으면 복부 비만으로 보는데 네. 이런 분들에서 간에 지방이 더 잘 쌓이고 간 섬유화도 더 잘 진행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마른 지방간인 분들도 있는데 네. 이 모두에서 체중을 줄이고 특히 뱃살을 빼게 되면 간에 쌓인 지방도 빠지고 염증과 섬유화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지방간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게 뱃살을 빼고 또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왜 그렇습니까?
1: 네, 근육도 중요한데요.
0: 네.
1: 대사 이상 지방간 핵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응을 잘 못하게 되는 상태인데요.
0: 네.
1: 그러면 혈당이 잘 처리되지 못하고 남는 에너지가 간에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창고 같은 곳이라서
0: 네.
1: 근육이 많을수록 인슐린 일을 더 잘하게 되고 간에 지방이 쌓일 여지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체중 감량을 되지 않더라도 살이 빠지지 않더라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간에 지방이 감소하고 기능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굶어서 살을 빼다 보면 근육까지 빠져버리기가 쉬운데 그러면 오히려 대사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서 식사 조절과 함께 운동을 꼭 하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0: 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일단 지방이 지나치게 많다는 건 알겠는데요.
1: 네, 이게 간세포 안에 지방이 정상보다 많이 쌓여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0: 네.
1: 이게 사실 지방간이라는 한 단어 안에 사실 여러 단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지방만 쌓여있는 단순 지방간인 경우에는 염증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은 간 자체가 크게 망가지진 않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방이 쌓이면서 점점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이 되게 되면은 간세포에 염증과 손상이 생기는 상태가 되고요.
0: 네.
1: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간이 점점 단단하게 변하는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화가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간경변증, 흔히 말하는 간이 굳어버리는 단계까지도
0: 네.
1: 갈 수 있고요. 이러면 간 기능도 떨어지고 간암 위험도 크게 올라가게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쌓였느냐보다는 얼마나 염증이 심하고 섬유화가 돼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0: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1: 네네.
0: 그런 만큼 생활습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1: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대사 이상 지방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성인도 점점 늘어나고.

0: 하고 있고 소화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 자체를 조금 더 돌려놓는 게 중요해서 점점 그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1: 네. 대사 질환의 위험이 지방간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0: 네, 맞아요. 이름을 바꾼 이유도 이 병이 단순히 간 안에 기름이 꼈다는 게 아니라 네. 몸 전체의 대사 이상이 간에까지도 영향을 줬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단할 때도 그냥 지방이 껴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비만이라던가 이제 혈당 이상, 고혈압, 중성지방이라거나 콜레스테롤 같은 신장 대사 위험 요인을 같이 봅니다. 네.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대사 이상 지방간염으로 보고요. 반대로 말하면 지방간이 있다는 거는 신장이나 혈관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1: 네. 비만, 혈당, 뭐 중성지방, 고혈압 등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셨는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뱃살에 신경 쓰고 당뇨병,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게 곧 간암의 위험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0: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에서 간암을 비롯해서 심혈관 질환이라거나 간 바깥의 암까지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이 출발에 있는 게 결국은 비만, 특히 내장 비만,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체중 관리, 허리둘레 관리,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등등이 간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네. 심장, 혈관 그런 위험도 낮추고 간암 위험도 낮추고 한꺼번에 낮출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진단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전체 간 무게로 볼 때 어느 정도 지방이 쌓이면 진단될까요?
0: 일반적으로는 간세포 중에 5% 이상의 지방이 쌓여 있으면 지방간으로 봅니다. 다만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방간을 진단하기 위해서 조직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보포초음파나 이제 검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자면 MRI 같은 거 영상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간에 지방이 쌓여 있다로만 끝나는 거는 아니고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다섯 가지 위험 인자가 있을 때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1: 네, 그렇다면 대사 이상과 간암이 무슨 상관일까를 질문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진료실에서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보통은 간암 하면은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아니면 술 이런 것 때문에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최근에는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 간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지방간 단계에서는 사실상 간암 위험이 크지는 않은데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어서 간경변증까지 가게 되면 간암의 발생 위험이 분명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은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감소하고 있는데 네. 대사 이상 지방간은 늘고 있어서 간암의 원인에서의 비중도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지방간과 간 경변증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간암은 이제 다양한 원인에서 시작될 수 있는데요. 네. 공통점은 간세포가 오랫동안 손상과 회복을 반복해서 야금야금야금 상하게 되면서 결국은 간 섬유화, 간 경변증으로 가게 됐고 그 단계에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사 이상 지방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 지방간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섬유화, 간 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로가 흔하기는 한데 지방간에서는 간경변증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암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위험 요인이 많은 부분들은 더 주의 깊게 추적이 필요합니다.
1: 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간암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텐데요. 지방간 역시 갑자기 진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네네. 그 생활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지방간은 어느 날 짠 하고 생기는 병은 아니고요. 보통 수년에서 수십 년 걸쳐서 천천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하루에 음식을 얼마나 어떤 음식을 언제 먹는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매일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소 습관이 곧 미래의 지방간 나아가서 간경변이나 간암의 위험을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지방간이 갑상샘이나 치매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건 어떨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0: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아주 증명된 거는 아닌데 네. 위험을 높인다라기보다는 같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양방향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성 치매에 관해서는 워낙에 이제 지방간이 배경이 되는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같은 것들이 자체로 혈관성 치매를 비롯한 인지기능 저하에 알려진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네. 혈관성 치매와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 꾸준히 보고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1: 네. 참 여러 가지 위험들을 생각할 때 지방간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금주가 답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에서는 금주, 적어도 술을 끊는 수준의 큰 절주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효과적입니다.
1: 네.
0: 술이 원인인 만큼 원인을 제거해주면 간이 회복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오래도록 술을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술을 끊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까요?
0: 술을 4주에서 6주 정도는 아주 금주를 하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있다거나 간경변증까지 진행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금주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런데요, 또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사실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검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기 검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로 확인하면 될까요?
0: 맞습니다. 이게 사실 증상이 생기는 거는 아니라서요.
1: 네.
0: 검사를 하지 않으면 증상만으로는 알아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흔하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혈액검사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널리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간 수치를 봐서 간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다만 지방간이라고 해서 항상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서
1: 네.
0: 여기에서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복부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건데요. 간에 지방이 쌓여있는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셋째로는 간 섬유와 간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를 보는 검사인데요. 간 탄성 검사를 해서 또는 MRI 같은 검사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검사를 해서 지방이 있느냐 없냐보다는 어느 정도의 섬유화가 진행이 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정도의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는 이제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복부 초음파도 검진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1: 네.
0: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시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복부 초음파를 했을 때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있으면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0: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초음파에서는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또 우리가 지방간은 이제 나이 들면 생긴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이도 중요할까요?
0: 나이도 중요하다고는 할 수 있겠고요.
1: 네.
0: 하지만 젊다고 또 안전한 거는 아니라서 나이보다는 이제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마른 비만도 문제가 되죠?
0: 네. 요새는 마른 지방간 환자분들도 점점 늘고 있어서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팔다리는 말랐지만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복부 비만이 없는데 간에만 이렇게 지방이 쌓여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런 환자분들에서도 결국은 대사를 조절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1: 네.
0: 운동과 식이 조절 그리고 약간의 체중 감량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1: 네. 지방간 진단을 받으면 일단 이제 살 빼기에 들어가잖아요. 알코올성이나 대사 이상 지방간 모두 다이어트가 중요할까요?
0: 네, 일단은 식이 조절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그냥 굶어서 살을 빼시게 되면 근육까지 빠져버리기 때문에 무작정 체중만을 줄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식사와 운동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복부 비만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허리 둘레도 보는 것 같은데요. 뱃살 중에서도 특히 윗배가 나오는 것에 긴장해야 한다는 말도 하던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0: 이게 그 윗배, 아랫배를 정...

0: 확실히 나누지는 않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윗배가 나오신 분들은 보통 내장 비만인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결국은 이제 그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가 더 많이 있느냐인데, 네, 내장 지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참 대사 이상 지방간은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텐데요. 설마 간암의 위험을 높일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설마가 아닌 거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지방간은 사실은 다들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지방간만으로도 간이 점점점 야금야금 상해서 간이 굳고 간경변증도 갈 수 있고 간암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조금 가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네. 남성들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음주 문화도 즐기시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0: 남성분들에서 이제 아무래도 음주도 더 많고
1: 네.
0: 비만하신 경우도 더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남성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네.
0: 그리고 실제로도 유병률 자체가 남성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폐경 후 여성분들에서는 유병률이 좀 증가하는 편이고요.
1: 네.
0: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르신 경우도 많아서 약간 검사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1: 네.
0: 마른 지방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방간이 이제 간암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간으로 인한 간암 위험 외에도 다른 질환의 위험은 없을까요?
0: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대표적인 사망의 원인으로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1: 네.
0: 말씀하신 대로 간암도 증가할 수 있고요.
1: 네.
0: 간 바깥의 다른 암들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이라든가 췌장암, 위장관, 비뇨기, 유방암, 폐암 이런 다양한 암들이
1: 네.
0: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 네. 식이요법과 운동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간 진단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생활습관이 뭘까요?
0: 식이조절과 운동인데요. 저희가 권유드리는 거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또는 고강도의 운동을 75분 정도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 네.
0: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식사도 어느 정도는 챙겨 드실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제 탄수화물에 치중한 식사라거나 그런 뭐 탄산음료 같은 정제 과당 이런 거 들어가는 식사들은 권하지 않고
1: 네.
0: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 네.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0: 네, 아무래도 중요하게 되겠고요. 식습관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는 해서요.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네, 운동도 하시고 하면서 근육을 지킬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단 음료라든가 과당이 많이 든 음료수,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야식이나 폭식, 과식 하시는 것 자체를 좀 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암의 위험인자로 지적되는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은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 사연으로 건강에 대한 고민을 풀어봅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30대 여성이 주신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 그게 뭐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냥 뭐 월경 전에 기분이 다운되니까 이제 뭐 인터넷에 그냥 검색해보고 아 이게 호르몬 때문에 이제 그냥 기분 다운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올 때마다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리적인 것도 있죠. 허리도 아프고 다른 친구들보다는 생리통도 있는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생리 한 일주일 전부터 기분이 다운되면서 한 전날 전전날은 완전 짜증이 극도로 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그게 컨트롤이 안 돼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 약 같은 거를 먹는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제 친구들도 대부분 저보다는 약한 편이고 어떤 친구는 나도 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거든요. 영양제 지금은 안 챙겨 먹고 지금 그냥 최대한 러닝으로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수면도 잘 해야 되고 잘 먹고 근데 생리전 증후군은 그래도 완전히 낫지는 않겠지만 좀 덜한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0: 네. 여성들은 월경 전에 느껴지는 증상들이 있긴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견디는 분들이 많거든요. 월경 전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1: 네. 월경 전에 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 상태를 우리가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0: 네.
1: 이런 거는 이제 증상의 종류하고 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일정 수준의 변화를 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간이

0: 정해져 있고 월경이 시작이 되면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월경 전 증후군은 특별한 질환이라기보다는 호르몬 변화에 따른 어떤 생리적 반응의 한 형태로 이해하는 게 적절합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은요. 특히 감정 변화로 고민을 하는데요.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표현을 하세요. 월경 전 증후군 증상이 하나일까요?
0: 기분이 가라앉고 예민해지는 것도 이제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울감, 뭐 짜증, 불안, 집중력 저하 같은 이제 감정 변화가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소보다 이제 감정 조절이 좀 어려워지는 느낌,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연처럼 이제 감정 변화가 두드러지는 거는 월경 전 증후군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감정 조절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감정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0: 이런 감정 변화는 이제 호르몬 변화 영향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경 전에는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이제 프로게스테론의 이제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의 뭐 신경 전달 물질 균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기분을 조절하고 이런 관리하는 이제 세로토닌 시스템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우울감이라든지 예민함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정 변화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호르몬 생리적 변화에 따른 반응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월경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면서 하루 이틀 전에는 예민해지고 짜증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증상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정도로 어떤 감정 변화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증상이 좀 비교적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일상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에 좀 영향을 줄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한 월경전 증후군을 넘어서가지고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 주기하고 명확하게 연관돼서 반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월경 후에 증상이 좀 호전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뭐 개인차 범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증상 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또 월경통으로 허리도 아프고 신체적인 증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다양한 증상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월경 전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0: 너무 다양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가슴 통증이라든지 두통, 허리 통증 같은 이제 신체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1: 네.
0: 뭐 우울감이라든지 짜증,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 그다음 피곤함과 같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마다 느끼는 불편한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경성 증후군이라는 거는 단일 증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증후군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합니다.
1: 네. 친구들의 경우도 많이 듣는 것 같은데요. 뭐 우울감, 예민함이 올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 한다는데 괜찮을까요?
0: 그러니까 월경 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감정 변화가 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월경 전 증후군을 넘어서가지고 월경 전 불쾌장애 범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좀 사용을 해서 증상을 좀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모든 경우에 필요한 건 아니고 증상의 강도라든지 지속기간을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물이라는 거는 과도한 치료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옵션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우울증일 때 분비가 되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월경 전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감정 변화는 이제 세로토닌 시스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좀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세로토닌 기능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짜증과 같은 감정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우울제가 효과를 보이는 이유도 이 세로토닌 조절을 통해 가지고 감정 변화를 좀 완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1: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월경 전부터 월경 기간 동안 평소와는 다른 증상들이 이어지는데요. 월경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진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복용하면서도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0: 그러니까 이제 월경통으로 인한 진통제 사용은 그냥 안심하셔도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궁 수축을 좀 줄여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통증을 안 하는 굉장히 좋은 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해진 요법과 용량을 지켜서 복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빈속에 드시거나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면은 위장에 조금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래서 이 진통제라는 거는 적절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증상 관리에 지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1: 혹시 영양과 관련해서 영양이 부족할수록 월경통이나 우울감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0: 그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B, 그다음에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피로감이라든지 감정 변화, 근육 통증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좀 불규칙하게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분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라든지 평소에 좀 잘 드시게 되면은 그 증상 완화에도 그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또 월경 기간에 유난히 달고 매운 음식을 찾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0: 많으시죠. 그래서 월경 전 이 기간 중간에 단게 땡기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거는 호르몬 변화로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변하게 되면은 식욕이라든지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당분이라든지 이제 자극적인 음식이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은 혈당 변동이 좀 커지게 되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기분 변화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는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없을까요?
0: 사실상 뭐 이런 월경 전 증후군이라는 건 별도 검사 없이도 어떤 증상 패턴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월경 주기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 가능성을 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뭐 갑상선 질환 때문에 이런 감정 변화라든지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월경통이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궁내막증 같은 또 질환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월경 전 증후군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또 월경 전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생활습관에서 조언을 주신다면요.
0: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생활 리듬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하고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에 대한 신체 반응을 좀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 너무 과도한 당분 섭취는 증상을 또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안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0: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궁 주변 근육의 긴장도 완화가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고 불편감이 안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럼 팥을 넣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찜질도 하던데 도움이 될까요?
0: 온찜질하고 같은 원리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쉽게 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용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너무 뜨겁게 하시면 또 이제 화상이라든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온도로 이제 미지근하게 하셔가지고 찜질하시게 되면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50대 여성이 주신 사연입니다.
2: 저는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허리가 숙였다가 일어날 때쯤 되게 아파서 한 번에 확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통증의학과를 가야 되는지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큰 애를 낳을 때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척추마취를 했었어요. 근데 척추마취를 하는 산모들이 흔히 애를 낳고 나서 허리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더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머리를 감거나 아니면 앉아서 이제 걸레질을 한다거나 뭐 그러고 딱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한 번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통증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럴 땐 조금 천천히 일어나긴 하는데 어느 때는 그게 계속 서 있어도 아플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내가 허리를 무리를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인 어떤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되더라고요. 찌릿하지는 않고 이렇게 되게 묵직하게 아픈 느낌?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근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수술 받는 거 아닐까? 아, 좀 괜찮지 않을까? 나는 자기 위안? 근데 그게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걱정은 되기도 하더라고요.
1: 네. 사연 주신 분의 나이가 50대 후반인데요. 허리 통증이 있는데 늘 그런 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간헐적이긴 해도 정기적인 통증이 있다는 건 척추 건강을 살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허리 통증은 좀 한 번쯤은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신호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현재처럼 이제 특정 동작 이후에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되는 양상이라고 하면은
1: 네.
0: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큰 질환으로 단정하기보다는
1: 네.
0: 증상의 패턴이라든지 반복 여부를 기준으로 한번 점검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척추관 협착증도 의심할 수 있는 걸까요?
0: 사실 현재 증상만으로는 좀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이 협착증이라는 건 주로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쉬면 좋아지는 증상, 그러니까 신경성 파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동작에서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일어날 때 좀 불편한 양상이기 때문에 근육성 허리 통증이라든지 디스크와 관련된 통증에서 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착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증상만으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그럼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기보다 서서히 조금씩 좁아지다가 증상이 심해지는 걸까요?
0: 네, 그렇죠. 이제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고요.
1: 네.
0: 이게 노화와 함께 뭐 디스크라든지 인대, 관절이 좀 변화하면서 이게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걸으실 때 불편이라든지 저림이 나타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노화인가요?
0: 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노화에 따른 이제 퇴행성 변화거든요. 이게 나이가 드시고 늙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도 납작해지고 인대는 두꺼워지고 관절은 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척추관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 퇴행성 변화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노화라고 하면 노인을 떠올리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척추관의 협착이 진행된다는 말도 하던데요. 그럴까요?
0: 이게 노화라고 하면서 이제 나이 많은 고령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1: 네.
0: 대체적으로 이제 중년 이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40대, 50대부터 이제 디스크라든지 척추 구조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요.
1: 네.
0: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가 이게 누적이 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에서도 협착의 그런 초기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은 이제 개인마다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은 그러니까 중년 이후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출산할 때 제왕절개를 했고 그때 척추 마취를 했는데 그럴 경우 허리가 안 좋아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0: 사실 그 척추 마취하고 허리 통증은 이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척추 마취는 정말 일시적으로 그 약물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구조적 손상을 남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 이후에는 아무래도 체중 변화라든지 근육이 약해진다든지 자세 변화 같은 게 겹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굉장히 쉽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척추 마취 때문에 허리가 나빠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출산 이후에 신체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1: 뭐 증상에 대해서는 허리를 숙였다가 펼 때 또 일어설 때 허리가 아파서 한 번에 일어서지를 못한다고 하세요. 증상이 당황스럽기는 하겠어요.
0: 그렇죠. 이제 허리를 숙였다 펴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생기는 게 이제 허리 통증에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갑작스럽게 펴지지 않고 한 번에 좀 일어서기 어려운 느낌은 그러니까 근육이라든지 인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은 일상 동작에서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못 움직이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드문 상황은 아니고 허리에 어떤 부담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통증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럴 때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서 있을 때도 통증이 이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근육통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협착증의 증상도 의심해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협착증은 이제 보통 걸으실 때 많이 느끼시거든요.
1: 네.
0: 걷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쉬면은 좀 좋아지는 양상이라고 하면은 협착증을 의심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어떤 특정 동작 이후에 허리 중심으로 묵직하게 아픈 경우는 그러니까 근육성 요통이라든지 디스크가 조금 이제 자극된 그런 경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상만으로는 협착증을 우선적으로 의심하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좀 염자라든지

0: 어떻게 관리할지를 좀 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불편이 있으실 때는 참고 넘기기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평가라든지 진료를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1: 네. 뭐 간헐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어쩌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로 해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시적이죠?
0: 그렇죠. 이제 소염 진통제, 근육 이완제는 이제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치료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염증을 좀 줄여주고 근육 긴장을 좀 풀어주게 되면은 통증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효과는 좀 단기적인 경우가 많고요.
1: 네.
0: 이거를 드셨음에도 반복적으로 통증이 같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인을 함께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고 1년에 몇 번씩 통증이 간헐적일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떨까요?
0: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제 반복된다는 거는
1: 네.
0: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잘못된 자세라든지 움직임 패턴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통증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활 치료 같은 방법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통증이 좀 만성화가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훨씬 더 강한 치료라든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악화되고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간헐적일 때부터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거북이의 비행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조고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

해보고자 황제 호해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죠. 그런데 지로기마란 말은 비유적으로 쓰이면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뜻하기도 합니다. 억지를 부려 제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것을 우기다라고 하는데 우리말 속담에도 우기다와 관련된 말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속담으로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같은 것이죠. 이는 셋이 모여 우겨대면 누구나 고지듣게 된다는 뜻으로 여럿이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여럿이 떠들어 소문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민다라는 속담은 시치미를 떼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억지를 써서 우겨댄다는 말이고 미역국 먹고 생선가시 내랴라는 말은 미역국을 먹고 생선가시를 낼 수 없는데도 내놓으라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자꾸 우겨댐을 비꼬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책 선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